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가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올린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봤고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가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며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아 왔다며 북한이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가는 일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 회동해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 정치를 잘한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보자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 행사를 비난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이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까지 언급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퇴근길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와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출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노 처장은 이번 결정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 곳곳에 대한 택지 전환과 공급량 확대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정동에 있는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0: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의 주택 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 어린이 정원에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을 짓는 등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 가능 부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를 최소 2배 확대한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 AI 투자 붐에 따른 회사채 발행 증가 등 장기 금리를 밀어올린 구조적 요인들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7,754억 원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2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대상은 10년에서 20년물과 20년에서 30년물 구간으로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되며 이 같은 발표에 3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0.09%포인트 떨어진 5.2% 안팎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방부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총 국가 부채가 전날 기준 40조 470억 달러, 우리 돈 5경 5,645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 등이 보유한 부채는 32조 2,660억 달러, 정부기관 간 부채는 7조 7,820억 달러입니다. 미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로 4년여 만에 10조 달러가 더 불어났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지난달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으며 다수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여러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 인상 준비를 마쳤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금리 인상파들은 물가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최대 고용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에 실패할 경우 추후 더 가파르고 잠재적으로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일련의 긴축 조치가 필요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미국 재무부가 기습적으로 중장기 물 구간의 국채 바이백 환매입 규모를 확대하자 안도감의 국채 금리는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2% 오른 53,463.05를 가리켰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0.21% 상승한 7,707.9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16% 오른 26,331.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저녁 늦게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북에 5에서 40mm, 대전, 세종, 충남 5에서 50mm, 호남과 영남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7도, 습도는 7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있습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는 전날 급락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치솟는 장기 채권 금리에 미국 재무부가 전격 개입한 게 호재가 됐는데요. 다만 오름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재무부가 극단적인 고금리를 두고 보진 않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나 막대한 돈풀기나 인공지능 투자 같은 내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증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불가피한데요. 금리 문제는 증시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니죠. 애초에 경제 현상 가운데 금리와 무관한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그런 흐름도 역력합니다. 정부가 속이타겠죠. 8.13 공급대책 이후로는 발걸음이 빨라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지인 서울의 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당장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심 녹지는 절대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저 반대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오늘 김윤덕 장관, 오 시장이 만나긴 하는데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부지 선정 그리고 입법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을 둘러싸고는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격화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들의 각양각색의 주장을 한데 모은 부동산 썰전으로 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오랜만도 아니에요. 한 보름 만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오랜만도 아닌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자, 8.13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두 분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교수님부터.
1: 일단 공급 확대라는 이슈나 어떤 진정성은 느껴집니다. 네. 속도 높인다는 것도 좀 실현 가능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도심 공공 확대. 그 도심 안에 어떤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데서 비주거지를 좀 용도 전환하는 거 하고 네. 다세대 다가구 합필해서 건축 규제 완화하는 거 여러 가지 뭐 총체적인 어떤 팁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바로 실현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PF에 대한 지원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또 과다한 불량 사업장까지 가는 거 이런 문제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전세주거 사다리에 대해서 뭐 전세 안심신탁 사업 이런 것들을 나열했는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결정적인 거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요? 현재 전월세 시장난에 대한 대책.
0: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1: 예, 그게 좀 느낌이 안 오고 두 번째가 이제 분양가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내용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한 줄 요약을 하면 고민하지 말자. 저는 고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뭐 이거 분석할 뭘요? 필요도 없고요. 뭐로 분석합니까?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면 되니까 이번 보도자료 내용 61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만 기억하면 돼요. 올 하반기에 3기, 2기 신도시 분양이 18,000호, 내년에 27,000호 분양이 나옵니다. 공공 분양.
0: 네.
2: 이것만 체크했다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분양 물량 나오는 거 하는 게 중요하지. 2029년에 염창공원 부지가 착공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0: 그래서 고민하지
2: 그러니까
0: 말자.
2: 되면 그때 고민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보자. 이번에는 이 한 페이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분양 물량. 네.
0: 진짜 하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당장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8.13 공급 대책에 서울에 확정된 물량은 1,000가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용산공원 여기에다가 최대 만 가구 규모의 청년 공공주택을 짓겠다라는 게 국토부의 계획인 것 같고요. 이게 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용산공원 특별법 이게 있기 때문에

0: 여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위배된다. 현재 법상으로는 할수 없죠.
0: 그렇죠. 예.
1: 그런데
0: 영상권특별법이 있으니까. 예.
1: 지금 집권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주택난에 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가용할 토지를 찾는 중에
0: 예.
1: 어린이 정원이 딱 9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90만 평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서 한
0: 예.
1: 10분의 1 정도 됐죠. 그제 생각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듈라 주택을 지으면
0: 네.
1: 조금 이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었다가 나중에 뭐 얘기하시는 뭐 인구 감소 이러면 또 철거해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0: 모듈러 채용은 조립식으로 만드는 그 말씀하신
1: 그렇죠.
0: 거죠?
1: 그게
0: 예.
1: 이제 많이 발전해서 22층까지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시간이 단축됩니다. 공급 시간이 모듈라 주택은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0: 예.
1: 검토한 공원이 90만 평인데 10분의 1만 청년을 위해서 지은다. 이건 좀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법 조항 한 줄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공원의 원칙을 유지할 때뭐 특수한 경우에는 주택난을 위해서 일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잘라서 뭐15% 내는 뭐 임시주택용으로 썼다가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때 국민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오선 시장님도 그 줄한 줄이거든요. 딱한줄한줄 조항이고
0: 예.
1: 두 번째 조항이 또 재밌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의 어떤 시도를 좀 집권여당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뭐 공원 전체를 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좀 불쏘시개를 던지는 건좀 너무 나간 것
0: 아, 그건
1: 같아요. 그
0: 과하다. 예.
1: 당연하죠. 원래 공원인데 왜
0: 예.
1: 공원을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죠.
0: 예.
1: 제가 볼 때는 일부 이거는 좀 우리가 타당하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0: 일부는 필요하다. 자,
1: 네.
0: 그런데 또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 일부 주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부 주택 활용으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지도 조금 의문이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분의 1 정도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2: 전혀요.
0: 아,
2: 저는 뭐 전혀 공감하지
0: 예.
2: 않습니다. 안 됩니다.
0: 네.
2: 이거는 개발 자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만 가구 지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1만 가구를 훼손하기 시작하면 아마 나머지도 또 하자고 할 겁니다. 이게 계속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100번 양보해서 1만 가구를 지어요. 이 효과 1년이면 끝납니다. 지금
0: 아, 예.
2: 서울에 신혼부부들 5만 쌍 1년에 나오고 있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3만 정도 그리고 이혼하시는 분들 만 정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만호 가지고 신혼부부들 작년 대비 올해가 지금 2만 정도 줄었잖아요.
0: 예.
2: 이 줄어드는 물량도 커버가 안 되는데 이게 한번 개발하게 되면 그러니까 1년 또 커버가 안 되는 물량을 이렇게 논란을 만들면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한 30만 원 개발하면 또 몰라. 뭐 어떻게 한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 가구 지으면 우리 애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0: 아, 예.
2: 근데 누구 애는 들어가고 누구 애는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사회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한번 경험했잖아요. 20년 장기 전세.
0: 네.
2: 얼마 전에 이제 모 방송에서 한 전문가와 그 20년 장기 사신 입주자분이 토론하는 걸 봤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0년 살고 우리는 더살줄 알았다. 설마 이렇게 쫓아내겠냐.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청년주택이면 몇년 하겠습니까? 2년 살고 또 바꾸고 2년 살고 차라리 그러면 회전이라도 되는데 이게 장기간 임대해버리게 되면 실제로 나오기도 어렵고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훼손하지 말고 그 만호 정도는 지금 올 초에도 유휴부지 서울에 3만 2천 호
0: 네.
2: 수도권 6만 호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속도 높이는 게 낫지. 굳이 논란이 되는 용산공원을 건드려서 만 호를 늘린다?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129 공급 대책에 할수 없다는 얘기로처럼 들려서 그러지 마시고 작년에 135만 호 발표했고 올해 129 했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하고 서리풀 지구
0: 네, 서리풀 지구
2: 먼저 한
0: 교수님께서
2: 거잖아요.
0: 강조해 주시는
2: 홍보도 교수님이 강조하는 거. 거기에 예산 투입해서 분양가 저렴하게 해주고 GTX 빨리 깔아줘서 용적률 올리면 3기 신도시 한 30만 원할것 같거든요. 17만 5천 호가 굉장히 쾌적해요. 30만 원 늘려도 서울보다 쾌적해요. 그럼 여기에 2027년 8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빨리 뭘 해주는 게 저는 그게 청년들 더 위하는 거
0: 네.
2: 아닌가? 물량도 많이 나오고 굳이 이 논란을 뚫으면서까지 법을
0: 아, 그럴
2: 개정하면서까지
0: 가치가 없다.
2: 그럼 서울 주민들이 매우 많이 찬성을 한다 그러면 또 추진할 수도 있는데 아마 설문조사하면 네.
0: 반대가
2: 저는 더 많이 네. 나올 것 같거든요. 왜 나는 못 들어가니까 공원으로라도 이용하고 싶다는 분들이

0: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하면서까지 만 원은 저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서리풀지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 네네.
1: 교수님께서 항상 서리풀지구를 활용해야 된다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2: 당연하죠.
1: 왜 여기는 거론이 안 되고 서리풀지구는 풀었으면서 용산공원은 왜못 푸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2: 그거 뭐 같이 묶여지는데,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 신호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아,
2: 특히
1: 네네.
2: LH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리풀지구 원가 뻔하고요. 암만 보상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현재 강남 주택 토지 가격 대비 20, 30%를 넘을 수 없다고 봐요. 현재
1: 네네.
2: 공시 가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발표해야 되는데 가상에 대한 발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 네.
2: 그리고 주민들과 협의를 이미 한 번인가 두번 정도 벌써 거쳤어요. 그럼 대충 선이 나오죠. 그리고 만약 국가가 공권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아니면은 이제 다수의 행복을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위를 앞세워가지고 만약에 밀어붙인다라면 사실 그건 국가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걸
1: 예.
2: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입장을 배려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반값 아파트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저는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값 아파트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미 예전 정부에서도 다 확인됐거든요. 저부터도 2만 호가 나온다? 그런데 반값이다? 그걸 살려고 기다리죠. 당연히. 그러면 수요가 분산되지 않습니까?
1: 예.
2: 그럼 역으로 소유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게 2만 세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뒤에는 인구 감소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예전 같지 않겠구나. 집값 좋을 때 팔아야지. 이게 어우러지면은 하향 안정화가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발표를 안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 용산공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장님은 이제 좀 다른 입장을 보이셨는데 이게 1만 가구라고 발표한 거가 이제 하루 32평 기준이에요.
1: 예.
2: 이거를 제가 혼자서 이제 계산해 봤거든요. 9만 평을 갖고 용적률을 한 800이나 900% 올리면 우리가 지금 22층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모듈라를. 해외는 한 44층도 짓습니다. 모듈라 주택으로.
1: 뭐 중국 같은 데는 굉장히 이렇게 높게도 하고 막
2: 네,
1: 그러는 것
2: 중국,
1: 같더라고요.
2: 뭐, 미국, 영국 할거 없이 다 지었습니다.
1: 예.
2: 그때문에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22층이라고 계산을 하니까 용적률 800% 주면 건폐율도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한 5만, 6만 가구가 나와요. 이거는 효용성이 좀 있죠. 30, 뭐, 소장님 말한 30만 가구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말씀 주신 전세, 장기 전세 임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부가 이제 공권력을 강력하게 진행해야죠. 그분들만 혜택을 볼 수는 없잖아요.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1: 예.
2: 그분들은 사시면서. 싸게 저렴하게 살면은 돈을 모아서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게 기본 정책의 방향이잖아요. 그래야 다음 분들이 돌아오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건데, 뭐 국가가 책임져. 이건 님비 현상이죠.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 제가 볼 땐. 이거는 제가 볼땐 뭐랄까요. 정부가 공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분들도 힘들게 살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약에 용산공원도 명확하게 청년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한 5년, 10년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1: 예.
2: 그렇게 어떤 가이드를 정부가 강력하게 정해준다라면 우리 국민들은 선하거든요. 따라줍니다.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서리풀지구와 용산공원. 근데 이두 개가 분양을 하는데 임대 분양이고 하나는
1: 네.
2: 서리풀지구는 반 정도는 분양하고 반은 임대한다 치고 반을 갖다 분양한다고 분양가를 발표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이게 정부의 의지니까 앞으로도 다른 곳들도 3기 신도시로 분양가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시장이 충분히 연착륙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지금의 어떤 이런 변동성 많은 시장은 국가 미래에 도움이
1: 네.
2: 안 된다고 봅니다.
1: 자, 그럴 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점들이 있어요. 용산공원에다가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교통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 많은 분들은 이거를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공급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쳐가는 징검다리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로 수요가 안정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한번 두분 입장 들어볼까요?
0: 용산공원요?
1: 예.
0: 뭐 저는 그래도 개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1: 예.
0: 용산공원 안 됩니다. 안
1: 네.
0: 되고 뭐 교통 문제는 뭐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토지 오염 문제나 법 개정 문제나 뭐 시민들 의견이나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요.
1: 거긴 지금 오염된
0: 지금
1: 주제를 녹취를
0: 그러면
1: 살짝
0: 하면 지금
1: 덮어놓고
0: 착공 들어갈
1: 예.
0: 수 있을까요? 또 시간 걸리겠죠. 아마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 같은데 태능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1: 네.
0: 20년째 지금 태능 울고 먹고
2: 태릉을
0: 있는데.
2: 일단 갈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태릉도 이렇게 되는데 용산공원 임기 내에 저는 착공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 염창공원 또 2029년이 목표잖아요. 앞서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서리풀 상기 신도시가 왜 속도를 못 냈냐.

0: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 하기 싫다. 내게 아니니까.
1: 에이, 설마 그러겠어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에 서리풀 지구는 한 페이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 네, 정부 때 했던 게 하기 싫은 것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3기 신도시도 이 좋은 걸 같은 당에서 했던 거를 한 페이지에 쓱 밀어넣고 이게 저는 헤드라인으로 나와서 3기 신도시 분양가 얼마로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헤드라인이 됐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이재명 표 공급 대책을 내세워야 되니까 이게 저는 오래된 우리 관료 문화의 문제라고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뭐, 왜? 사례가 많죠, 그런 건.
0: 현 정부의 표 그렇다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용산을 지금 어쩌어쩌 하겠다라는 분위기는 조성해요.
2: 네.
0: 차기 정부 되면 나는 안 할래. 용산 왜 해? 나한테 되면 또 뒤집어져요.
1: 근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0: 저는
1: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네. 용산공원이 90만 평인데 9만 평을 모듈러로 지어서 임시 거주하는데 문제 없게 그걸 계속 돌리겠다. 나중에는 철거해서 공원으로 환원했다를
0: 청년들도 의견이 갈리겠죠. 내가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은 찬성하겠죠.
1: 아니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뭐 방송하면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여러 분야에 제가 이제 틈틈이 다 여쭤봤습니다. 지금 한 발표된 뒤로 벌써 한 일주일 돼가잖아요. 90% 이상입니다. 딱 한두 분만 글쎄 제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당연히 저희한테 좋죠.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0: 주면 좋죠.
1: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정부도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를 버리긴 아까운 선거의 어떤 캐스팅 보드가 돼서 제가 볼 때는 활용하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0: 저는 정치적으로도 결코 유리하지 않는 고지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예. 태능 씨하고 과천경 마장은 제가 이제 최근의 모습인데 정부를 두드러는 게 아니라 열심히는 하는데 저나 뭐 수사님이 원하는 핵심을 빠뜨리니까 이게 무슨 뒷궁궁이가 있나 자꾸 비판하는 건데
2: 네.
1: 열심히 해가지고 태능 씨는 어떠냐면 8월 제가 알고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11일인가 그때 그날 국가유산청에서 그 조건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2: 네.
1: 그럼 이제 주민들과 협의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것만 남은 거죠. 원래 유산청도 걸렸었는데 그리고 과천경마장도 인프라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네. 하겠다고 했고 화성에 화홍지구로 가 있습니다. 그것도 팜랜드 해가지고 경마 또 말 산업에 연관된 거거든요. 아, 아세요? 예. 거기 되게 좋거든요. 예. 그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건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하던 거나 잘해. 쉽게 말하면 3기 신도시. 그렇죠?
2: 네.
1: 우리 소장님도 아까 너무 말씀 잘 주셨는데 달러 2만 8천 원? 아니 17만 호가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나가지고 다 됐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히 어떤 행보를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늘리기만 하지 말고 하던 거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게 믿음이 가지. 아니면 이것도 안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 둘 다 믿음이 안 갈 수도 있다.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제가 볼 때.
2: 다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요. 예, 잘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0: 우리가 이제 공급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뭘 기조를 보게 되면 공급이 부족해서 이 모든 문제, 청년의 주거 문제가 지금 안 좋은 게 모든 게 다 공급 때문이야라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공급 부족한 건 맞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때도 부족했고 항상 부족했는데 왜 최근 1년간 이렇게 나빠졌냐라고 보면 다주택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 압박하고 토지거래 허가하고 실거주 의무 부과하니까 상황이 저는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
0: 이게 규제의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사실 이번 대책도 이제 공급자 PF 이런 거 나오는데 공급이 8대 2로 민간이 많은데 공급이 민간 공급이 늘어나려면 공급자도 잘 돼야 되고 혜택을 줘야 되지만 수요자들도 이제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수요 억제를 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공공이 주도해야 되는데 20%인 공공이 주도하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2: 네.
0: 이번에 대책도 그렇고 무슨 내용을 보더라도 돈 쓰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돈을 좀 쓰자. 입으로 하지 말고 돈을 저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내고 싶은
2: 여러모로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말씀을 끝내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정부 출범 뒤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값이 13.78%가 올랐고요. 전세가 9.96%가 올랐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수준의 폭등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1년 만에 나빠졌나. 소장님께서는 지금 규제의 역설을 말씀해 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규제 역설이라는 표현도 맞는 말씀이고 책상 전문가들의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2: 아, 예.
1: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우리 소장님도 뭐 회의에 들어가시고 저도 가끔 들어가지만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대책이요. 부동산 대책뿐이 아니라 모든 대책이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뭐 아시잖아요. 그 17세기 우유 사건. 우유값이 막 올라가니까 우유값을 억제한다고 네. 강제로 낮추니까 네. 난리가 나고 나중에 더 폭등하고 네. 아예 우유도 없어지고 네. 더 난리가 났잖아요.
2: 그 순간 17세기 우유라고 하셔서 상표의 의미를 예, 계속 말씀하시죠.
1: 아,
2: 예.
1: 그러니까 모든 정부 대책이 어떤 네. 걸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도리어 규제의 역설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네.
1: 그런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은 6.27 대책도 그렇고 6.27 대책 때 그 6억을 중저가에는 또 늘려준 바람에 중저가가 폭등하잖아요.
2: 네.
1: 예측 가능하거든요. 전문가가 다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저가가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대책 공급 대책을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포모 현상으로 더 넘어가고
2: 네.
1: 대출을 막 줄인다고 하니까 대출 끊어지기 전에 가야지 하고 또 수요가 쏠리고 대출도 예를 들어서 줄일 거면 낼머리 줄이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막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툭 떨어지면 날벼락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잖아요.
2: 어휴, 그러면 화나죠.
1: 진짜 뭐 누구 같으면 뭐 어떻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거를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6개월 뒤부터 시행되니 할 사람 하시고 이렇게 예. 몰리든 말든 그러면 6개월이 딱 끝나고 나면 조금 안정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미래를 예측한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가져가야 되는데 세제 개편도 똑같잖아요. 갑자기 2027년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세입자들한테 지금 다 연락들이 간 거예요 벌써. 예. 6개월 1년 남았다 상관없어요. 나 들어갈 거니까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멘붕이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집 찾으러 다니면 많아지고 집은 없고 아 이게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네. 전문가들 얘기를 듣는 척하고 요식행위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성을 갖고 본인이 전세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본인들이 옛날부터 부자 아니었잖아요.
2: 네네네. 네?
1: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정부의 대책은 항상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다 체크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발표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브라아 해가지고 훅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 예.
1: 어떤 방향과 어떤 열정이 이해되지만 그 정책의 어떤 프레임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 이런 토탈 로드맵이라 그럴까요?
2: 예.
1: 이게 없이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싹 해서 로드맵을 명확하게
2: 네.
1: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딱 얼마 딱 심플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2: 알겠습니다. 좀 SNS 그만하시고 정밀한 정책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2: 부동산 이야기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이 넓은 땅에 정부는 집을 짓자 서울시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서 막바지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 아 글쎄요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 국회도 이곳 법을 바꿀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있던 자리에 조성하려는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공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용산공원, 2번 뉴욕 센트럴파크. 1번 용산공원, 2번은 뉴욕 센트럴파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에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AB 7업, 물 없이 머리 헹구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용산공원, 2번은 뉴욕 센트럴파크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도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네, 계속해서 부동산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용산정원, 이 토지정화비용으로는 한 1조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맞습니까?
3: 아,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정원만. 예, 예. 그러니까 10분의 1.
2: 아, 그만큼만.
3: 네, 네. 네. 전부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5조 지금 추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시간은 좀 또 걸리는데 어린 정원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작업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이렇게 그 어린 정원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다시 검사를 보니까 그래도 애들한테는 치명적인 수치가 올라와서 애들을 이제 들어오다가 막아버렸잖아요. 다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속도를 내면 그동안에 오염 정화를 했으면 지금 벌써 다 됐을 거예요. 그죠? 몇 년, 3, 4년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2, 3년 이상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지역 중에 뭐 유류 저장소 이런 데는 기름을 뭐 개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군 양반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폐기물 중에 이제 더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밑에다 쌓아두니까 그게 다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수들이 다 오염 정도가 좀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 비용도 그런데 시간도 걸리겠네요.
3: 예. 그런 부분은 10년 이상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시쯤에 김윤덕 장관, 오세훈 시장 만나고 그 이후에 브리핑도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는 조금 더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8.3 세제 개편 직후에 두 분 저희 방송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네. 한 교수님께서 이제 난장판 될 거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지난주 부동산 어떤 주간 통계 같은 것도 나왔는데 난장판 된 거 맞습니까? 교수님 지금 상황 어때요?
3: 난장판 직전의 모습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펼쳐지는 예. 것 같아요. 예. 강남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많이 좀 하락이 된 상태인데 평균으로는 이제 아직 네. 뭐 심하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반면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뭐 중랑구, 은평구, 강서구 이쪽에 풍선 효과가 있고 네. 또 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북구나 일부 많이 올랐던 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들은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랐던 지역들은 조정 국면을 강남처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예. 그것만큼 못 따라 올랐던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라고 느끼는 구매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묘하게 예전엔 두 개로 구분

0: 서대문구, 강북구 굉장히 크게 올랐고 반대로 강남과 서초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요. 핵심 지역에서 외곽으로 번져나가는 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2030들의 닥치고 매수세, 닭공, 요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1: 아유, 닥치고 매수는 사실 또 돈도 있어야 되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게
0: 아,
1: 닥치고 매수보다는
0: 요즘 방송에 자꾸 거친 말을 쓰게 돼요.
2: 영끌.
0: 예.
1: 2030들 중에 2011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0: 예.
1: 그때는 이제 포모 와가지고 지금 아니면 안 돼. 뒤처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0: 예.
1: 지금은 그런 위기감, 뭐 위기감은 다른 종류의 위기감이죠. 그때는 내 친구는 빨리 사서 올라가는데 나도 이제 상승 열차에 올라타야겠다라는 위기감이고, 지금은 전월세가 너무 불안하니까,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 주거가 진짜 언제까지 나빠질까에 대한
0: 네.
1: 불안, 또 다른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 아래 아파트 구간은 뭐또 어느 정도 뭐 자금이 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두 군데 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한 군데는 이제 강남 반포
0: 네.
1: 비싼 아파트
0: 네.
1: 원밸리 다녀왔고,
0: 예.
1: 또 하나는 이제 근처 상암동에
0: 예.
1: 다녀왔는데, 원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향을 받죠.
0: 예. 들여보내줍니까? 안 들여보내주던데.
1: 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0: 예.
1: 이제 들여는 보내주는데, 이제 만나면 이제 그런 거죠. 양도세, 종부세 모두 다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일단 지금은 계산기를 두들기는 단계입니다. 집주인들이 본격적으로 호가를 많이 떨어뜨리지도 않고, 매수자들은 또 이게 기회를 삼잖아요.
0: 네.
1: 아, 이 정도 호가 하락은 안 돼.
0: 아직은.
1: 완전히 뚝 떨어지면 내가 고민을 해볼게라는
0: 네.
1: 생각이기 때문에 뭐 거래도 잠잠하고 집주인들은 계산기를 두들기는데, 사실 계산기 두들겨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세제 개편안이 확정도 아니고 또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0: 그렇지.
1: 사실 이게 또몇달더 갈지 몰라요. 그래서
0: 예예.
1: 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더 지속이 됐다, 강남권은. 그리고 여기 상암동에 가보면 상암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4단지입니다. 월드컵파크 4단지. 그 아파트가 최근에 17억 5천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0: 네.
1: 84가.
0: 네.
1: 신고가죠. 최고 가격이 이제 갱신이 됩니다. 제일 좋은 게. 그래서 4단지 외에 나머지 단지들은 전용 84가 14억대도 아직도 뭐 있어요. 근데 집주인들이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혜택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도 몰라서 지금
0: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1: 판단을 못하는 상황인데, 뭐 가격을 내리고 이런 건 아니고
0: 예.
1: 오히려 매수자들이 반응이 더 빠릅니다.
0: 아.
1: 매수자들이 판단이 빨라서 사는 사람은 계속 있대요.
0: 네.
1: 집주인들은 이게 뭐지? 이번 세제 개편은 뭐야? 아직 답을 못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0억 아래 구간들은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가능성이 높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많이 올랐으니까
0: 네.
1: 좀 안정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올라도 너무 올랐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2030에 지난달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4년 8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강남 쪽에서는 보면은 아파트 맞교환도 한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뭐 바텀 할수 있는 그것도 아닌데 뭘 맞교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2: 아니, 맞교환을 하면 일단 양도세
0: 예.
2: 한번 정산되잖아요.
0: 아,
2: 그러니까 이
0: 네네.
2: 나중에 그 우리가 내년 후년에 벌어질 그 양도세 그 압박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예.
2: 뭐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은 다 합리적으로 적법한선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0: 뭐 그게 항상 시장 논리죠.
2: 양도세 일단 정산하면 지금은 공제를 다 받으니까
0: 예.
2: 정산하는 거 혜택 다 받고, 그다음에 출발하면 세제 절세가 되니까 그거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자, 그런데 이제 많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매매 시장 살펴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 쪽이 아닌가 싶어요.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 똑같습니다. 그 뭐
0: 예.
2: 예측된 거고,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뭐 여기서도
0: 예.
2: 우리 앵커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거
0: 예.
2: 전월세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됐겠다라고 했는데, 다행인 거는 정부가 전세 대출에 대해서 강력한 신호를 줘서 그런지 월세는 이제 예측한 대로 좀 가파르게 가고 있는데, 전세는 또 의외로 일단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다 대비들을 하신 건지,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2분기인가요? 2분기에
0: 예.
2: 그 서울에서 그 수도권으로 전출 가신 분들이 거의 역대 최다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무브사이징? 무빙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조금 예측한 것보다 전세 가격이 더 폭등을 하지 않고 있고 전세 대출을 갖다 확대는 안 했잖아요. 계속

0: 유지하고 도리어 좀 강화하겠다는 신호가 있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월세 쪽으로 주인 입장에서 이쪽으로 좀 몰려서 월세는 우리 예상보다 조금 가파르게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위태위태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0: 네.
1: 자, 이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대표가 김민석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 증세 반대라고 후보자 토론 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강한 어떤 수정 의사를 보였었거든요. 이런 점 반드시 고쳐야 된다. 반드시 고쳐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점 어떤 게 있습니까? 두분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2: 김민석 이제 총리가 아니라 대표죠. 김민석
1: 그렇죠.
2: 대표가 됐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예.
2: 근데 대표가 되자마자 이제 얼마 전에 한 말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다 계산이 됐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1: 아,
2: 앞두고
1: 조율이 됐을
2: 강성
1: 것이다.
2: 지지자들을 위해서 강한 메시지, 우리 비거주 1주택자도 잡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김민석 대표가 되면은 또 풀어주는 완화 메시지를 주게 되면서 이제 좀 달래주고 중도층을 포섭하겠다라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뜨거운 감자는 아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 손대기는 뭐 손대진 않을 것
1: 네.
2: 같은데 비거주 1주택은 되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1: 네.
2: 비거주 1주택이 서울에만 뭐 83만 명 또는 어떤 분들은 100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83만 또는 100만 명을 적으로 만들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하든 아예 전면 수정을 하든 어떤 식의 큰 손질이 있지 않고서야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저는 다 계산에 의해서
1: 네.
2: 전략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내용들 다 좋아. 근데 이거는 정말 반드시 고쳐서 최종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0: 일단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1: 예.
0: 소장님 말씀하신 표계산도 했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게 있습니다.
1: 네.
0: 국민은 스마트하거든요.
1: 예.
0: 공정하고 정의를 지키는지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 가까워하다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거주 비거주에 대해서 선의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1: 예.
0: 뭐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를 국가가 공개적으로 거주 비거주에 나는 투자나 투기 개념이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건 투자 투기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뭐 전형적인 뭐 학교 뭐 학생 그리고 취업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1: 네.
0: 그럼 그거에 대한 케어를 할 준비도 연재 안돼 있었어요. 그럼 국가가 공모하듯이 우리가 정책을 던졌는데 선의 피해자를 맡겠습니다. 사례를 다 던져주시면 다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나 투기 쪽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하면 사례가 많이 올 것이고 매뉴얼 만들어서 공표해주고 다 구제를 해주면 정말 투자 투기하는 분들만 압박을 받으면 누가 와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고
1: 네.
0: 임대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1: 예.
0: 임대 사업자분들이 큰 죄를 진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국가가 임대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금 해왔고
1: 그 정책에 따라서 했던 거죠.
0: 갑자기 너무 나쁜 사람처럼 그러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벌어진 건데 나쁜 사람으로 보는 형태의 어떤 모습이 보이잖아요. 뉘앙스가. 소장님 말씀하신 정치 전략적인 요소가 냄새가 나요. 옛날엔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스마트하다니까요. 아니, 그 무슨 짓이야. 지금 시장을 안정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상생임대나 매입임대 이런 분들이 계속 임대사업을 할수 있게 하고 이어서 그러면 연 임대료 상한율을 좀 낮춰주고 이걸 조건을 던지면 나중에 세금 감면하겠다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 같이 가면 전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도 뭐 29년까지 다 팔아라 아니면 세금 감면 없다 이렇게 쪼였거든요.
1: 예.
0: 그런 건 정말 좋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재고해서 좋은 쪽으로 좀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1: 뭐 이미 수정을 예고한
2: 저는
1: 상태니까요.
2: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0: 네.
2: 교수님 말씀처럼 전월세 시장 선민주거 안정이 이제 1순위는 맞고 거주 비거주를 굳이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10년 거주하게 되면 80% 공제해 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10억 캡은 좀 빼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1: 아, 네네.
2: 10년 거주했으니까. 그리고 10년 보유를 10년 거주와 동일한 개념으로 두기가 불편하다면 15년이나 20년 보유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뺏지 말고. 그래서 기간을 좀 조정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제대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문도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와 미쳤다.
4: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똑똑한 소비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조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박준용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번에 위조 화장품에 대한 조사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뭡니까?
1: 아, 네. 사실 위조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적절한 소비 행위로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그런데 위조 상품이 단순히 윤리적 측면에서만 문제가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 특히 위조 화장품은 의류나 가방과 달리 피부와 점막에다 신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경찰청에 협조를 얻어서 압수한 위조화장품 3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11개 제품에서 메탄올이나 납과 같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0: 주로 어떤 제품에서 어떤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1: 네, 압수한 위조화장품 34개 중에 절반 이상인 18개 제품이 향수 제품이었는데요. 이 중 3분의 1인 6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73.7%에서 96.9%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허용 기준을 최대 480~400까지 초과한 수치인데요. 메탄올은 체내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품 향수를 제조할 때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0: 요즘에 러시아에게서도 메탄올은 다 퇴출이 됐는데 향수에 쓴다니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다른 화장품에서는 어떤 물질이 검출됐습니까?
1: 네, 핸드크림 6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화장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CMIT와 MIT가 각각 최대 15.1마이크로그램, 5.7마이크로그램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립스틱 1개 제품과 바디미스트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CMIT가 검출되었는데요.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 질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재산처 등 관계부처와 공유한 한편 사업자와 함께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의 소비자의식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위조상 화장품의 유통 차단과 구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품인 줄 알고 샀는데요. 위조 상품으로 확인됐거나 위조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1: 네, 우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신다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위조 상품은 주성분 배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나 제조 과정의 위생 관리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유해물질로 인해 피부염, 호흡곤란, 시력손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외관 로고, 바코드, 제형 같은 걸 찍어두고 구매 영수 증을 확보한 후에 판매자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판매자의 해명 이후에도 위조 상품으로 의심된다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박준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용산공원이었습니다. 1636번 쓰시는 분, 5089번, 0307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왔어요. 0507번 쓰시는 분, 용산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이네요. 용산 근처에 사니까 애들 집을 해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공원은 도시 공지 청정기니까 미래를 보면 공원을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8745번 쓰시는 분, 사람이 먼저 살아야지요. 공원은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 라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유독 개인 이념 같은 게 많이 개입이 되는 편인데요. 이것도 엄연한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동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고향 등일시."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일부 수도권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대구와 광주는 33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잠실 철교에서 잠실대교 구간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직은 천호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사이는 정체 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사이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 일대부터 반포대교까지 오전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지금 6.5km 지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나라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광명교부터 안양교 일대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7: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0: 어제 6,400대까지 밀렸던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1: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12: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11: 네, 오늘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12: 네, 어제는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은 급등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3.23% 오른 6,680.34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닥도 2.37% 상승한 843.99에 장을 개시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상승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7%대

0: 급등 출발했는데요. 앞서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하고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도 결정해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전 9시 10분 기준 3.23% 오른 2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의 국채 재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로 미 국채 금리가 떨어지며 미국 뉴욕 증시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는데 우리 증시도 이 같은 훈풍을 타고 상승으로 출발한 겁니다. 앞서 어제 코스피는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 등의 영향으로 5.8% 내린 6,47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장중 급락하며 6,400선까지 위협받자 매도 사이트카가 한 차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10개월여 만에 1,400원대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오전 9시 기준 1,380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최맥입니다.
1: 네,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간 경남 거제는 여기저기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2: 주민들은 물론 군과 지방정부에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3: 네, 경남 거제 장평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지금 김 기자 뒤로 중장비도 보이는 것 같고 작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8시 조금 넘어서부터 군에서 중장비를 동원해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만 장병 150명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굴착기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장평초등학교는 거제 내린 물폭탄으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본 지역 중 한 군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뻘밭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운동장 바닥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장화를 신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발이 푹푹 빠져서 한 걸음을 딛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옆에는 병설 유치원이 붙어 있는데요. 유치원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책상과 의자, 장난감처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사실상 거의 모든 물건이 망가진 채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부모, 교사들 우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육군과 자원봉사자들은 오늘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거제 학교 시설은 모두 45곳이고요. 이 가운데 36곳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8곳은 휴업이고 또 한 곳은 개학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네, 기록적인 폭우로 거제가 큰 피해를 입은 건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지금 YTN 취재진이 이곳에 나온 지가 벌써 3일이 됐는데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는 아직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타격을 입었던 옥포동과 고현동 등 중심 상권을 가보면 가게 앞에 가구와 집기류 등 물에 젖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한가득 나와 있습니다. 일부 복구가 된 가게들은 영업을 재개했는데 카드 결제 기기가 고장이 나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취재진이 묵은 숙소에서도 오늘 아침에 만실이었는데요. 숙소 주인은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단위 수재민들이 많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숙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단전 단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제 지세포항 근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는데 물이 안 나오다 보니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급수통을 두고 함께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이용이 중단돼서 최고 2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거제에서 전력이 차단된 가구 1,800여 세대 가운데 44%가 복구 완료됐고 상수도는 96%가 복구 완료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1: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최근에는 8월과 9월까지 잦아지고 있습니다.
2: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기압 배치가 달라지고 또 여기에 태풍까지 더해질 수가 있어서 가을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 17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경남 남해안에 세 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면 이런 극한 호우는 8월뿐 아니라 9월까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 15차례 가운데 11차례가 8월과 9월에 집중됐습니다. 2024년에도 같은 기간 7차례나 나타났습니다. 2022년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도 8월이었고 2024년에는 태풍 플라산이 남긴 저기압의 영향으로 9월 21일에 남부 다섯 곳에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에도 대기 중 수증기가 여전히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기온과 해수온이 이어지는 데다 기후변화로 대기가 품는 수증기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주변 기압 배치도 달라집니다. 한여름 한반도를 덮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 찬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맞부딪혀 이른바 2차 장마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준비하는 계절이니까
6: 오재호 북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 교수입니다.
5: 그리고 북쪽에 있는 11월 고기압 세력이 점점 커가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런 기압능이 서도 이제 조만간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태풍이 또 발생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4: 풍부한 수증기에 정체전선과 태풍까지 극한호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가을까지 남아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 새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1: 자, 일단 논란의 핵심이 조 원장이 관례를 깨고 또 대통령 패싱을 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출근길은 일단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7: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을 할 권한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만 있는 것이지 사실상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그와 관련한 동의권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이제 헌법기관이 대법관 인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삼권 분립의 그 하나의 인사로서 독립권이 부여가 된 헌법적 견제와 이제 균형이 바로 이것인데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이제 관례로서는 보통의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한 후에 이제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 없이 후보자를 사실상 일방 통보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서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대통령에게 그 모든 정치적 책임을 다 던져버린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본인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보다 바로 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란과 이제 비난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사법부 독립이 그 우리가 독립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독립이 대법원장이 독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이제 관례랑 이런 것도 다 존중하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점인데 그동안의 5개월 동안은 뭐였습니까? 5개월 동안 그냥 공석으로 도왔던 이러한 그 대법관 공석 문제를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통보를 하듯이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 지금까지 관례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청권을 임명권보다 위에 뒀다는 그런 본인의 행위가 굉장히 이건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2: 네. 네. 궁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을 때 일이 이렇게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모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실 패싱한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8: 논란이 될 줄은 알았겠지만 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런 책무를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는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말 민주당이 가장 자주 사용했던 겁니다. 이 법안에도 대법원과 청와대가 수차례 협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 나왔죠.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 대법관 자리 구속을 지속적으로 공석으로 둬야 하는가? 여기에는 의문이 듭니다. 임세현 부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임명 제청을 한 겁니다. 임명을 한 게 아니죠.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나 민주당이 그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헌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에 맞게 일단 인사청문 동의서를 국회에 보내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여론이 더 모아질 것이고 거기서 그 두 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3권

0: 분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공석을 6개월 넘게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인사라고 해서 영원히 대법관을 공석으로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또한 민주당은 지금 두 달, 세달 동안 전당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그 전당대회 와중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인물을 임명 제청을 했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당대회 개입이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시기 역시도 굉장히 고심했고, 그 지명한 그두 분의 후보자 역시도 굉장히 고심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1: 예, 뭐 서면이든 대면이든 일단 제청을 했으니 그에 맞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현장 목소리 듣고 오시죠.
2: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3: 김용민
2: 대법원장이 낸
3: 민주당
2: 건가요? 아니면은
3: 의원입니다.
2: 차장님이 낸 건가요?
4: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 노경필 법원
4: 만남의 기회가
3: 행정처장입니다.
4: 없었습니다.
2: 아니요. 서면 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서면
4: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2: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제 질문은.
4: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 서면 제청입니다. 그 전에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 절차는 서면으로 인사혁신처에다 보내는 겁니다.
1: 제가 협의를 하긴 했는데 하다 하다 안 돼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면으로 제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풀이는 되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해 볼수 있을까요?
5: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시기인데,
1: 예.
5: 그러면 이게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5개월, 그러니까 6개월가량의 공석이었고, 그동안에.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은 대통령 패싱으로 규정하며 퇴진을 촉구하고, 야당은 옳지 않은 관행을 깨는 게 맞다고 엄호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7: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6: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8: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10년 전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한밤중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폭력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친정에 숨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고 숨죽여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되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남편 것일 뿐 사실 집값의 절반 이상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한 거였고 잔금 대출도 사는 내내 함께 갚았습니다. 그런데 별거가 시작된 뒤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이후 아파트를 팔아서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고 새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까지 올리면서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재결합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문자를 쏟아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면 접근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0년 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크게 늘어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숨죽여서 살아오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박수민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10년 전 자녀들 손을 잡고 쫓기지 떠나야 했던 그때의 절망감.
0: 네.
1: 최근 다시 찾아온 공포 속에서도 용기 내어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는 사연자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적 보호제도입니다.
0: 네.
1: 일반적인 형사고소 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을 순차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반면 피해자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 즉시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우선적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발령됩니다.
0: 네, 임시보호명령이요.
1: 네. 네. 그리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0: 네.
1: 보호기간은 기본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10년간 별거 중이거든요. 이거 10년간 별거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0: 네.
1: 먼저 짚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0: 네.
1: 첫째, 10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도 남편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지.
0: 네.
1: 둘째, 최근 남편이 보낸 문자가 가정폭력

0: 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1: 그렇네요.
0: 첫 번째, 가정 구성원 요건입니다.
1: 네.
0: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이혼한 전 배우자조차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데
1: 네.
0: 하물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1: 그렇네요.
0: 따라서 별거 기간의 길고 짧음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네.
0: 두 번째, 가정폭력 범죄 해당성입니다.
1: 네.
0: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남편이 보낸 욕설 문자는
1: 네.
0: 욕설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재결합 요구의 경우 위압의 강도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1: 네, 협박죄요.
0: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1: 그렇네요.
0: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므로 인용 요건은 명백히 충족됩니다.
1: 그러면 이제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제 신청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재산분할인데요. 별거 이후에 남편이 재산이 형성이 많이 됐어요. 이 별거 후에 형성된 남편 명의 재산분할, 이거 가능할까요?
0: 판례상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
1: 네.
0: 즉 별거 시점이 맞습니다.
1: 네.
0: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하지만 사연자분 사건은 매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사연자분이 대부분의 자금을 보태서 취득한 그 아파트였습니다.
1: 그렇죠.
0: 사연자분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 사업자금이 나왔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자산이 증식된 것이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흐름대로 사연자분이 제공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10년간 별거하는 동안에 나 혼자 이제 사업해서 늘린 재산 아니냐, 그러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물론 그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합의하에 별거한 것이 아니라
1: 네.
0: 남편의 상습폭력이란 유착 사유 때문에 사연자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하신 사안입니다.
1: 네.
0: 남편이 혼자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연자분과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고 폭력으로 쫓아낸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초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 내역,
1: 네.
0: 근저당 설정 당시 자금 흐름,
1: 네.
0: 매각 대금이 토지 및 건물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자금 추적,
1: 네.
0: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1: 네.
0: 현재 남편 명의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하겠네요.
0: 설령 별거 후 재산 전부가 포함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별거 당시 아파트의 가치와 그 이후 증식된 가치를 반영해서 사연자분의 분할 비율을 대폭 상향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의 접근 금지 조치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별거 후에 형성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초기 자금 출처 같은 거를 잘 밝히시고요. 뭐 구성명이라든가 사실조회 이런 거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몫을 재산분할로 받으실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부산 기장의 한 해안가에서 조금 특별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가 30cm가 넘는 거북이 등딱지에 사람 이름과 주소는 물론 건강, 번창 같은 소원까지 하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누군가 소원을 적은 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생태계 교란종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방생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종으로 확인된다면 마음대로 자연에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허가 없이 방생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쓰는 행동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북이 역시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어서 페인트나 도구 등을 사용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줬다.

하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생명을 풀어준다고 해도 우리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생태계를 해치는 무분별한 방생보다는 환경보호 봉사활동 등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다시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 31도로 예상이 돼요. 예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체로 흐리기 때문에요. 무덥게 느껴지실 것 같고요.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밖에 나가신다면 양우산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방의회, 저희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야말로 주민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곁에 있는 곳이 서울시의회죠.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견제하는 지방행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오랜만에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곧 만나시죠. 8월 20일 목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천만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도 다시 문을 열게 됐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먼저 지난 2024년 이후 두 번째 출연인데 이번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다시 한번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년 만에 뵙습니다. 2024년 겨울에 와주셨었고 그때는 환경수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출연하셨었는데 의장이 되셔가지고 예. 다시 오셨습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에 의장 되시고 나서 많이 이제 바쁘게 보내실 텐데 최근 근황은 어떠세요?
1: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이제 서울시의회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느라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좀 파악을 하고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제 뭐 각 상임위별로 현안 업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 준비할 업무들을 지금 착착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그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그 첫 시간에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장에 선출이 되신 건데 역대 의장 가운데 최연소 기록을 세우셨다면서요.
1: 네.
0: 예. 어떠십니까? 최연소 기록.
1: 우선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연소 의장이라는 타이틀이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영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더 유능한 의회, 역대 가장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꼭 그 성과로 증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 가운데 최연소 의장으로서 시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뭐 뭘 기획하고 계십니까? 어떤 젊음의 피 막 이런 걸 보여주실 계획인 거예요?
1: 이제 의회가 이제 많이 세대 교체가 되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0: 그런가요?
1: 예, 그만큼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열망이 또 변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시의회가 직접 해결하는 유능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떠받치는 역할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에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의장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책임을.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사실 이번에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면요. 전체 118분의 의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0석으로 다수당이 되었거든요. 예. 이건 역시 시민들의 선택입니다. 이 시민들의 선택에 담긴 이 뜻은 뭘까요? 서울시의회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1: 지금 여소야대의 구도가 되었죠. 그래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지만 또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시민들께서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회다움의 회복이란 감시와 견제는 확실히 하고 또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분에 맞게 충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협치도 하셔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협동도 하고 이제 견제 역할도 하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잘한 정책은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 강하게 견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물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재판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대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잡아가며 서울시는 지금 여러 현안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생이라든지 또 경제 부분에서도 많은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계속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우리 의회가 잡아가는 게 큰 책임감을 갖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네. 지금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예, 오늘은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첫 결재하신 걸 보니까 항상 이게 첫 결재 사는 저희가 나오시는 분들께 종종 여쭤보는 질문이기도 한데 직원들에게 연 1일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어요. 네. 뭔가 아무래도 첫 결재다 보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1: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제가 1호 결재로 한 것은 저희 서울시의회 118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충실히 그 역할을 해주는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또 편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의라든지 아니면 예산 시즌 때 이렇게 바쁜 모습을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들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서 더욱더 또 우리 의원들을 뒤에서 잘 보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또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결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0: 예. 이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겁니까?
1: 의회에 그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루씩 알아서 기간을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0: 이거는 예. 직원들만 해당됩니까? 예. 의원님들은 아니고요?
1: 저희 의원들은 따로 특별히 휴가라는 건 없고요. 네. 우리 직원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0: 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그 이제 직원들도 계시고 하는데 예. 그 조직 문화가 어떨까도 굉장히 궁금해요.
1: 예.
0: 뭔가 좀 보통 이런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예. 솔직히 서울시의회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뭔가 위계질서가

0: 두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아, 나 이걸 꼭 해주고 싶다 이런 거.
1: 사실 우리 그 직원들은
0: 네.
1: 가장 원하는 게 아마 이 공정한 인사일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공정한 인사 속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느낄 때또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은 정말 그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도 충분히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0: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의 취임 후첫 결재 내용, 직원들에게 연일일 자기돌봄 특별 휴가를 쓸수 있도록 하셨다는 내용을 여쭤봤고요. 이제 서울시의회가 이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상당히 많을
1: 네.
0: 겁니다. 정말 너무 많을 거예요. 제가 다알수 없는 것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또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TBS 교통방송
1: 네.
0: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1: 네.
0: 같아요. TBS 교통방송 출연기간 해제 취소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그럼 그
1: 네.
0: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사실 이게 뭐 각하가 안 되고 출연 기간 지위 회복이 됐다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1호 조례로도 TBS 관련해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각하로 인해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고요. 우선은 TBS가 출연 기간 지위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의회가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서울시에서 지위 회복 신청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그리고 나서 의회는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또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또 서울시의 또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TBS 관련해서 임추위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임추위원을 추천을 했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했고,
0: 네.
1: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임추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다시 이제 TBS 뭐 대표도 뽑고 해서 임원을 구성을 한 다음에 또 TBS 그리고 서울시 의회 그리고 서울시가 또 3자 간에 이렇게 조금씩 협의를 통해서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행히 오세훈 시장께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너무 단호하게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 좀
0: 네.
1: 서로 좀 합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또 원하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가면서 TBS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또 책임감이 있고 이 TBS 정상화는 첫째로 우리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성과로 정상화돼서 우리 TBS 구성원들의 생존권 문제, 나아가서는 또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또 재난 교통방송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성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걸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TBS가 정상화되기 위한 과정에서 저희가 진정성 있게 서울시 그리고 TBS 그리고 의회가 또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3자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앞서 이제 3자가 함께
1: 네.
0: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협력 테이블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신 건데 일정이 나왔습니까?
1: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고요. 저는 뭐그 TBS 측이랑도 소통을 하고 있고
0: 네.
1: 또 서울시와도 또 소통을 해 가면서 중간중간 또 제가 필요한 역할을 그 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이미 소통을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TBS의 재지정을 위해서, 출연기간 재지정을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좀 협상 그 추진 중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1: 예, 우선 TBS가 정상적으로 임추위를 통해서 구성된 임원진들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또 공식적인 또 채널이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0: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민 일상과

0: 의결된 현안들 중에는 민생, 주거, 돌봄, 안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신속한 협력, 실질적인 성과 약속하셨거든요. 12대 의회 전반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최우선으로 이것만큼 내가 꼭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민생 현안이 있나요?
1: 민생은 현재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0: 네.
1: 이거는 뭐 시대의 변화에 따른 뭐 우리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일 수도 있고, 어찌됐든 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에서 또 영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정말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에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원 정책을 좀 최대한 그 예산 편성이든
0: 네.
1: 지원책을 마련을 하기 위해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0: 네.
1: 거국적으로는 또 이제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무엇이든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의장님 말씀하실 때 사실 사진 하나가 저희가 유튜브 채널 그 화면으로 나갔었는데 안전모 쓰고 이제 현장에 나가신 사진이었어요. 현장에 자주 나가시나 봐요.
1: 저는 이제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것을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현장에
0: 네.
1: 나가서 직접 그 어려움을 듣고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또 제가 또 서울시에 요청할 것을 요청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또그 계획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은 가급적이면 자주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제 뭐제 지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118명 동료 의원님들의 그 민원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는 현장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조금 전에 사진으로 나가 이제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도림천 빈물 배수 터널 노선 현황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가서도 뭐 많이 현장에서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겠어요.
1: 그렇죠.
0: 그날
1: 또
0: 어떠셨어요?
1: 이제 현장에 가면은 또 현장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거를 좀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이제 그 도림천 그 대심도 빗물 터널 같은 경우에도 그 지난 2022년도 서울에 이제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인명피해까지 또 발생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침수 피해를 당했던 지역의 우리 시민들께서는 불안한 거죠. 이게 장마철만 되면은
0: 그렇죠.
1: 이게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0: 네.
1: 또 그만큼 또
0: 또 피해가
1: 많은
0: 있을까 봐.
1: 폭우가
0: 네.
1: 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의장으로서 첫 현장 방문을, 그 집중호우 피해가 있는 곳을 방문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또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고 또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나마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현장에도 정말 자주 나가셔서 그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건데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0808번님이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하며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전달하는 서울시의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8555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쉬면서 주부도 쉬는 날을 갖습니다. 주부도 쉬는데 의원님도 휴가를 꼭 가셔야 합니다. 쉼이 있어야 일도 잘합니다. 휴가 가시라고.
1: 감사합니다.
0: 취임한 지 며칠 되셨죠?
1: 제가 공식적으로는 7월 7일이니까
0: 네.
1: 아직 두 달이 조금 안
0: 여름휴가
1: 됐습니다.
0: 갔다 오셨어요?
1: 못 갔습니다.
0: 여름휴가 갔다 오셔야죠.
1: 아직 그 이번에는 못갈것 같고요. 이제 여름 휴가는 내년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쉼이 있어야 일도 잘합니다. 라고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쉬시면서 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 명심하겠습니다.
0: 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을 합니다. 서울시 의회와 함께 하고 우리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에게 돌아가면서 나오시는데 항상 제가 끝으로 뭘 여쭤봤었냐면 땡땡땡 기억나세요?
1: 땡땡땡.
0: 네. 예전에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제가 여쭤봤다면 오늘도 저희가 이 질문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임만균 서울시 의회 의장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이건 오늘은 어떻게 채워 주실까요?
1: 의정 아이콘은 의회다움이다. 의회다움.
0: 의회다움. 예. 좀 풀어주시죠. 네.
1: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죠. 의회다움이라는 게 해서. 근데 의회다움은 서울시 의회의 존재 이유가 서울 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감시 견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시민을 기준으로 이제 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 당략을 떠나서 모든 것은 시민을 기준으로 의회다움으로 감시 견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적극 협력하고 또 그 서울시 정책이나 어떠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시민과의 공감대가 결여된 정책과 사업은 단호히 견제하는 그런 의회다움을 회복하는 아이콘으로 의회다움이라고 선택했습니다.
0: 네. 예. 우리 의장님다운 아이콘이었습니다. 예. 의회다움을 땡땡땡으로 예. 채워주셨는데요. 2년 전에 나오셨을 때 위원장으로 나오셨었잖아요. 예. 그때와 오늘 오랜만에 이제 의장으로서 앉은 이 자리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1: 예. 많이 좀 그 책임감이 네. 많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정말 이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 상임위원장으로 할 때는 제 상임위 관련해서만 집중을 하면 됐는데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는 이제 서울시의회 전체의 모든 부분을 또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마음속 무거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겸손하게 그리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또 서울시 의회가 우리 118명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또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이 빛나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임하고 있습니다.
0: 네. 시간이 금세 가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취임 후에 열심히 의장 일하시느라 휴가도 못 가신 지금까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큐

0: 네,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하늘이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외출 시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3차로에서 차선 도색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여파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동호대교 구간 다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수원 부근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4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달래나 나들목 갓길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광명역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5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역내 정세를 논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관련 의견 교환이 주목됩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둘러싸고 북한이 평화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은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직접 SNS 글을 올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자칫 대화 동력이 꺼지는 것을 막고 한미동맹의 우려를 끄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 지역 택지 전환과 공급량 확대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조금 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방안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주택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수 확대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동 지역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말까지인 요소수와 요소,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 매석 금지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에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주택공급 후속법안도 함께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의된 민생법안에는 협조하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내란에 가담했던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늘 기소할 방침입니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목원 전 대검 기조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 사건을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급락을 딛고 5% 넘게 반등하며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40조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소각 발표와 미국 장기 국채금리 진정세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회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다음 주 열릴 사관학교 통합 관련 공청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회 공사 총동창회는 오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심사숙고 끝에 공청회는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총동창회는 지난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면담 과정에서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는데 국방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자 공청회 불참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측의 잠정 합의안에는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절반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 속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에는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과 대구 33도, 전주 32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요즘 한강공원에 가면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곤충 잡아가지 마세요. 대체 무슨 곤충을 잡길래 서울시가 이런 안내문까지 내걸었을까요? 알고 보니 큰 통을 들고 와서 땅속에 있는 이것의 애벌레를 대량으로 쓸어 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충 시절에는 몇 년씩 땅속에서 지내다가 여름이 되면 땅 위로 올라와 나무에 딱 붙어 우렁차게 우는 곤충인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선 이 애벌레를 튀기거나 볶아서 여름철 별미로 즐긴다고 합니다. 지난해엔 일본 도쿄의 공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었는데요. 서울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허가 없이 잡으면 10만 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한낮, 나무에 매달려 온 동네가 쩌렁쩌렁하게 울어대는 소리로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매주 2번 매미 3번 매생이 4번 메밀 막국수 1번 매주 2번 매미 3번 매생이 4번 메밀 막국수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이것의 애벌레를 땅속에 있는 이것을 쓸어 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판단 얘기인가요? 땅을 파서 이것을 꺼내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 애벌레를 튀기거나 볶아서 별미로 즐기는 게 있군요. 그렇군요. 서울시가 얼마나 또 이렇게 애들 땅을 파고 이거를 잡아가는 거를 봤으면 한강공원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곤충 잡아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혹시 그 장면을 한강공원에 많이들 가시니까 그 장면을 보신 분들, 예.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함께 여러분 의견도 보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매주, 2번 매미, 3번 매생이, 4번 메밀막국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의 애벌레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찾아서 잡아서.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이 모든 점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 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

콩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7696번님이요. 지금도 회사 주변에서 이것이 울어대고 있어요. 여름 계곡이나 나무 그늘에서 듣는 이것 소리가 시원함을 한층 더해주어 참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말 큰 힌트가 됐겠네요. 예, 지금도 회사 주변에서 이것이 예, 울어대고 있다고 하네요. 2402번님은요. 아, 시끄러워도 잡아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여름철에 정말 어서 들으면 진짜 되게 시끄럽게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막 그 나무에 엄청 크잖아요 소리가. 그래서 가끔 너무 시끄럽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한철이니까 여름만 그렇고 또 여름에만 또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름철의 정경 이런 거니까 좀 감상 하셔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이니까요. 8555 아이고 이것의 애벌레를 땅까지 파서 왜 잡아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잡아가는 사람들 매주처럼 못생겨지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보기에 매주를 이런 의도로 넣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8555번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는 의견입니다. 이거 잡아가는 사람들 매주처럼 못생겨져라. 자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여름 한낮에 나무에 매달려서 정말 온 동네가 떠나가게 쩌렁쩌렁하게 울어대는 곤충이죠. 뭘까요? 1번 매주, 2번 매미, 3번 매생이, 4번 메밀 막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바로 전해드릴게요. 제목 들으면 바로 이 곤충 이름 떠오르실 거예요. 화요비가 부릅니다. 맴맴 돌아.

0: 식약처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최근 한중 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우리 식품기업들의 중국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 문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식품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과 박재호 사무관 전화 연결합니다. 지금 문서 서명식이 있는 중국 다렌 현지에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1: 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재호 사무관입니다.
0: 예, 중국에 계신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지금 서명을 했나요?
1: 서명은 아직 완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한 40분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0: 지금 잠깐 시간 내셔 전화도 되시는 거예요?
1: 네네. 저희 대표단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다른 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0: 네네. 현장에서 지금 문서 서명식이 있는 중국 다렌 현지에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식약처가 이번에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 문서 3건 체결한다는 거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네, 이번 협력 문서는 한마디로 우리 식약처의 규제 외교가 우리 수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출길을 넓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주요 식품 교역국 중에 하나인 만큼 양국 간 식품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중국 식품 수출액은 2조 5천억 원, 수입액은 10조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중국 수출 우리 식품 생산 업체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고기 성분이 미량 함유된 라면에 중국 수출 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수출입 수산물 위생 증명서도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일단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식품 업체들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절차라든가 이런 게 훨씬 간편해지고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일단 어떤 것들이 좋아집니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1: 먼저 국내 우리 식품 기업들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정부에 우리 수출업소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정부에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돼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식약처에 등록이나 변경을 신청하시면 우리 식약처가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중국에서도 이를 바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들이 등록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최대 약 3개월에서 약 한 12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수출 준비 기간도 줄일 수 있게 되고 등록 지연으로 인한 수출 차질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네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이 한 열흘 정도면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좋아진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도 중국 수출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동안은 이게 불가했습니까?
1: 네네. 중국은 그동안 가축 질병 문제로 고기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우리나라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면 기업들은 고기 성분 대신에 고기 맛 향을 내는 식품 첨가물을 대신 사용했었고 중국 수출을 위해서 별도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원료 고기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의한

0: 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별도 생산 라인 운영 부담도 줄게 되고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1: 중국에서 한국 라면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아무래도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수출입 수산물 위생증명서 전자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셨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 양국은 수산물을 수출입할 때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우편으로 주고받아 왔는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위생 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전자위생 증명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이 증명서 원본을 발급하고 또 국제 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 없어지게 돼서 통관 절차가 보다 신속해지고 수출입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서 증명서를 직접 교환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수산물 안전관리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실제 식품 기업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0: 네, 먼저 수출업체 등록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약 1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이 지연되거나 이를 통해서 수출이 차질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동안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손실 규모도 연간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이 가능해지게 되면 별도 생산 라인 운영 부담도 줄게 되고 국내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위생 증명서가 도입되게 되면 각종 비용 부담이 절감되어서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우리 식품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줄였다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지금 이번에 중국과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관련해서 협력 문서를 체결을 한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걸 짚어주신 거고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좀 국민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0: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와 고기 성분 함유라면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위생 요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육국과의 규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K푸드가 세계 시장으로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식품 업체들의 다양한 업체들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을 텐데 오늘 좀 알려주신 것 외에도 자세한 구체적인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도 좀 많이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 다렌에서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다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재우 사무관이었습니다.
1: 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하고요.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332번님, 아침부터 지금도 울어대지만 그래도 정겹고 안 울면 허전하답니다. 여름을 곧 굿바이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SAT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6788번님도요. 어렸을 적에 이것 잡아서 만들었던

응? 박제, 숙제가 생각납니다. 진정 그립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방학 숙제로 곤충 많이 잡았습니다. 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예.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곤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날벼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사람이 그쵸. 우리가 이런 거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렸을 때 이런 숙제도 내고 그러긴 했는데 좀 사람이 너무 잔인했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오늘 이 정답을 이 곤충으로 낸 이유가 한강공원에서 이 곤충의 애벌레를 땅을 파서 잡아다가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이게 좀뭐 중국인들이 이거를 튀기거나 볶아서 먹는 별미 음식으로 즐긴다고 하니 그래서 잡아간 게 아닌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안내문까지 붙었다는 거잖아요. 잡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참,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예. 5045번님, 택시 운전하면서 고정 채널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유난히 없어서 방송 들으면서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머지않아 뚝 끊어질 이것 소리 시끄럽다 생각하지 말고요. 자장가 소리로 들어봅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름 지나면 이 울음소리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그죠? 7635번님, 여름의 전령이죠. 예, 이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해 주셨고요. 6407번님은요, 바로 옆 아파트 단지의 밤마다 가로등 때문에 밤낮을 구분 없이 울어대는 이것이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소리가 줄어가는 여름의 끝이 아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나저나 땅을 파서 곤충 잡아가는 사람들 정성도 참 대단합니다. 라고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방화동 행주대교 노선에 뭐가 떨어졌다고 제보 주신 분도 있어요. 7313번님, 방화동에서 행주대교 노선에 프라이팬이 1, 2차선에 떨어져 있대요. 제가 볼때 하나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의견 주신 거 보니까 여러 개가 떨어졌나 봐요. 프라이팬이 1, 2차선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방화동에서 행주대교 노선에 뭐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요거를 그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좀 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화동입니다. 그거 제 생각에는 금방 또 치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313번님도요. 오늘 이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낮에도 밤에도 엄청 울어요. 어렸을 때 여름방학 과제로 친구들과 곤충 채집하러 다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들 방학 때 이렇게 곤충 잡고 이런 기억들은 다들 있으시네요. 근데 사실 그런 걸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즐거운 추억도 생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학교 가져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잡았다가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나고. 4973번님, 더운데 사과 잎 따고 있는데요. 옆에서 이것이 요란하게 울고 있어요. 옆에서 울면은 얼마나 소리가 큰가요? 예. 오, 그리고 9421번님은 이걸 알려주셨네요. 서울에 있는 건 주로 말 이것이고요. 시골에 가야 참 이것이에요. 말 이것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종류가 있다고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서울 이런 데는 말 이것이 그렇게 우는 거군요. 말 이것의 울음소리가 아주 시끄럽다고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듣는 게 거의 말 이것인가 봐요. 예.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문제는 이겁니다. 요즘 한강공원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대요. 여기서 곤충 잡아가지 마세요. 예, 무슨 일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땅속에 있는 이 곤충의 애벌레를 대량으로 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도 함께 나왔어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 애벌레를 튀기거나 볶아서 여름철 별미로 즐긴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예,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름 한낮 나무에 매달려 온 동네가 쩌렁쩌렁하게 울어대는 곤충 뭘까요? 1번 매주, 2번 매미, 3번 매생이, 4번 메밀 막국수.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0: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혹시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왜 유독 임금을 떼이는 일이 많을까요? 이 오래된 두 가지 고민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답이 오늘부터 하나씩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0: 예, 이제 여름이 이제 끝나가네요.
1: 네, 네. 뭐 거의 막바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더위가 아침 저녁으로는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네. 한참 더울 때랑은.
1: 네.
0: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오늘부터네요. 네. 임금 체불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가 바뀌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하반기였죠. 9월경이었는데 9월 초였는데요. 그때 관계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이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걸 큰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은 그 임금 체불 근절 대책안에 포함되어 있던 세부 과제들 중에 두 가지가 각각 시행된다. 하나는 시행이 맞고요. 하나는 입법 예고가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것들이 하나씩 현실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지급금 제도 중에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월수가 더 지급 개월수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건 오늘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두 번째는요. 건설업이나 조선업에서 시행될 임금 구분 지급 제도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부터 시행되진 않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입법 예고가 되면 큰 뭐 문제가 없는 이상 그대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 예고를 통과하면 40일간 의견 수렴하고 만약에 다 되면 27년 1월 1일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근데 임금 체불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오늘부터 중요한 제도가 또 하나 더 시행이 되거든요.
0: 네.
1: 어떤 거냐면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단기 육아휴직 제도예요.
0: 아하.
1: 이제껏 육아휴직 제도는요. 그 30일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육아휴직 급여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은 그걸 30일 이상 사용해야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떤 경우 하면 우리 아동들이 뭐 휴원하거나 휴교하거나 방학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로 이런 경우에서는 1주 또는 2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0: 단기 육아 네. 휴직. 이것도 네네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1: 네, 반드시 우리 워킹맘 분이나 워킹 뭐 일하시는 아버지들 어머님들은 오늘부터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제 방학으로 인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이제 30일 전이니까 이제 여름 방학 다 끝났잖아요. 이제 겨울 방학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건 갑자기 휴원하거나 휴교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했을 때 당일 신청도 가능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노무사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오늘
1: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0: 중요한 게 맞죠. 중요한 게 맞고 네. 제가 드리려는 네. 말씀 뭐냐면 네. 노무사님이 지금 네.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네. 점심 시간이잖아요. 곧 점심 시간 끝나고 네. 이따가 네. 오후부터 네. 단기 육아휴직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요.
1: 오늘은 출근하셨으니까 안 되고.
0: 네. 아니 오늘 신청을 한다는 거죠.
1: 네. 그다음에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뭐 휴원, 휴교, 질병이 있을 때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0: 네. 신청자가 오늘부터 늘 수 있다.
1: 네, 맞습니다.
0: 회사들은 좀
1: 네.
0: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 말씀으로 네. 전해드린 거고 네. 앞서 먼저 짚어주셨던 임금 체불 관련한 제도 그럼 하나씩 네. 짚어보겠습니다.
1: 네.
0: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도산 네. 대지급금하고 네. 하나는 건설조선업 임금 구분 지급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두 제도 모두 임금 체불 관련해서 조금 이거를 해결을 해보고자 정부가 낸 제도인 건데
1: 네.
0: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임금 체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1: 사실 뭐 임금 체불 상황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불경기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취업할 자리도 없지만 취업하신 분들의 임금이 밀리고 있는데요. 원래 1월부터 4월까지 임금 체불 현황을 살펴보면요. 4월까지의 체불 금액이 무려 6,387억 원입니다. 그 피해 노동자들의 숫자는 무려 7만 5천 명에 금액으로 집계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기간 동안 해결된 금액이 5,889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물론 사업주가 지급한 것도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대지급금 제도 로 해결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이 체불률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임금 체불률하고 체불 노동자 만인율 같은 새로운 지표가 도입이 됐는데요. 임금 체불률 같은 경우는 전체 임금 총액 대비 체불 임금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불률은 0.21%고요. 체불 노동자 만인율은요, 만 명당 체불을 몇 명이나 겪고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만 명당 36.7명이 체불을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임금 체불 현 그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김효신 노무사를 좀 전까지 줌 연결로 화면으로 함께 보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줌 연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냥 전화로 네. 전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노무사님
1: 네.
0: 목소리에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어제 머리도 싹 깎았는데 죄송해요. 네.
0: 앞에 잠깐 나갔습니다.
1: 이발도 하고, 예,
0: 아니, 앞에 잠깐 나갔어요. 좀 나갔어요.
1: 네, 보셨죠? 오늘 괜찮습니다. 저. 네. 네, 좀 더 내용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아닙니다. 그럼, 지금 네. 사진 멋있는 거 나가고 있습니다.
1: 아, 네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지난번에 새로 찍으신 거. 네.
1: 네.
0: 자, 제도 두 개 이제 자세히 짚어보죠. 네. 먼저 임금 구분제부터 볼게요.
1: 네.
0: 이거는 뭐예요? 임금 구분을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임금 구분하는 지급 단어 그대로입니다. 그게 왜냐고 하면 사실 이제 원청 사업장이 우리 하청업체한테 공사

0: 보면 지금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체불이 발생,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그 직상 수급인하고 연대 책임진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우선 그 금액을 다른 데다가 전용을 해버리면 체불이 발생하는 거는 막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한 덩어리로 지급하지 말고 다른 덩어리는 그대로 놔두고 그 덩어리에서 우리 인건비 몫을 처음부터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청업체는 그 돈을 실제 노동자한테 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확인받아야 되는 과정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 인건비를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청이 하청에
0: 네.
1: 공사대금을 그냥 공사대금 해가지고 쭉 줬는데, 그럼 하청이
0: 맞습니다.
1: 그거를 사실 인건비를 먼저 주고 해야 되는데 급한데 먼저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임금이 밀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공사대금을 할때 아예 인건비랑 자재비 그 용도를 딱 나눠서 주고, 그러면 그 인건비 몫으로 받은 건 반드시 노동자한테 바로 줘야 되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바뀌지만 그동안은 이제 어떤 경우도 있으면 하청업체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청업체한테 기성금 받으면, 그러니까 공사대금을 받으면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미루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 또 이제 체불이 발생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이 제도가 되기 전에도 큰 업체들은 우리 하청 노동자들한테 직불 처리해 준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임금을 하청업체한테 직접 그 부분을 주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는 하청 노동자한테 직불 직접 원청에서 쏴주는 경우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더 제도화 시킨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도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원청에서 돈이 노동자한테 가는 어떤 구조 같은 게 있잖아요. 순서가 그거 어떻게 되나요?
0: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는요, 매월 이제 구분 지급하는 겁니다. 일단은 원청이 공사대금 중에서야 하층 근로자한테 지급할 인건비를 별도로 떼서 하청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때는 이제 뭐 기성금은 뭐 나중에 이 인건비는 빼고 다른 금액들은 서로 정한 금액 지정 시기에 다른 데 지급해야 되지만 인건비는 매달 지급, 하청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했던 근로자들의 계좌로 반드시 직접 이체를 해가야 되고요. 다른 데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두 가지가 하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 네.
0: 지급 확인하고 이제 미지급했을 때 통보를 하는 건데요. 이제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통보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확인은 이 임금 명세서와 급여 이체를 한 내역들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 임금 구분 지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0: 네.
1: 혹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뭐 공사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정해져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도급 기간이, 그러니까 공사를 할수 있어서 그 넘겨주고 30일 이상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이라고 하면요. 공공 부분인지 민간 부분인지 가리지 않고 전부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단독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 시행되는데요. 여기서는 발주자 직접 지급제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발주자가 임금을 이제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이제 그 공사대금 직접 나눠서 지급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그거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시정되는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하고 지금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급되는 임금 구분 지급 제도가 같이 합쳐서 이제 시행되면 전체가 이중으로 관리되는 구조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 체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 네, 임금 구분 지급제, 건설업과 조선업에 해당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앞서 건설업에서는 도급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다 적용된다, 이 말씀하셨고,
0: 맞습니다.
1: 요것도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조선업은 이게
0: 네.
1: 전체적으로 전면 다 적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0: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29년부터 선박 한 척당 발주 금액이 12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뭐 27년에는 500억 이상, 28년에 240억 이상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근데 그왜 단계적으로 적용합니까? 사실 이제 체불 임금 피해 통계를 보면 영세 사업장에서 그 피해가 막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있거든요.

0: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조선업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된 게 없어서 제도 안착을 위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면서 좀그 서로 보수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상으로 체불 그 영세사업장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빨리 더 시행될 수 있도록 다른 대책도 네, 이 공백 기간을 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1: 예. 임금구분지급제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언제부터 체감 가능합니까?
0: 요거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은 이 임금체불 지급제와 아까 말씀드린 발주자 지급 직접 지급제 그다음에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에 의무화돼서 이중으로 되니까 아마 더 바로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체불액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임금 구분 지급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죠?
0: 도산대지급금은요, 대지급금 제도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을 겪은 피해 노동자를 국가에서 대신해서 지급하는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이두 가지인데요. 이 간이 대지급금과 지금 말씀드린 도산 대지급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재직 중인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만 원인 겁니다. 근데 이 도산 대지급금은요, 퇴사한 우리 근로자, 노동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산했다는 거는 뭐냐면 법원의 회생개시 절차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파산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노동청의 도산 사실 인정이라는 요게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최대, 2,1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150만 원으로, 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이번 개정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0: 네.
1: 상한액이 있었나요?
0: 맞습니다. 이 상한액이라는 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상한액이라는 게이 도산대지급금은 퇴사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월 상한액이요. 그게 왜냐하면 30세 미만은 월 220, 30대는 310, 40대는 350, 50대는 뭐 330, 60세는 230이어서 우리가 가장 청년층 20대부터 가장 경제활동에 활발하고 돈 사용처가 많은 40대가 350만 원으로 제일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3개월, 최종 3개월 분의 체불임금과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상한액에 맞춰서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원래는 이제 1,8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6개월 받으니까 2,100만 원이고 만약에 3년분의 퇴직금까지 받겠다고 하면 1,0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존의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까지 최대 금액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최대 상한액입니다. 최대.
0: 맞습니다. 최대 금액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최대 금액을 쉽게 말씀드리면 체불 월수가 6개월이고 3년 이상 근속하셨다가 퇴사하시면 이 금액을 3,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
1: 네. 노동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0: 네.
1: 이번에 그 개정 내용에 사업주를 위한 지원 그 내용도 포함이 됐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이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 제도라는 건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융자 한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일반 융자 한도가 사업주당이 이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3년간 체불액이 2억 원을 넘고 부동산 담보 제공하면요. 최대 10억 원까지 늘릴 수 있는 특별 융자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금리는 담보 대출하면 연 2.2%, 뭐 신용 대출하면 3.7%보다 이제 시중보다 낮아서 이 체불 피해 그러니까 체불이 발생하려고 하는 사업장에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좋은 제도가 더 강화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사업주를 위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0: 맞습니다.
1: 사업자들에게 융자를
0: 네.
1: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융자의 규모가 확대됐다, 오늘부터.
0: 네, 맞아요.
1: 그러면 그 사업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뭐 자격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0: 뭐 사업주는 항상 뭐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그 기금에서 이제 산재보험의 기금에서 활용되니까 이제 6개월 이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정보원이라는 데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가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휴업이나 이제 폐업 준비 중인 상태는 여기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이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노동자는 이제 재직자면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만 되고 퇴직자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시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만 이 퇴직자 융자금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직접 임금 체불액을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1: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0: 네.
1: 7025번님이 사업자 등록 없는 회사에서 떼인 임금도 보상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0: 사업자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회사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공식적인 제도인 도산대지급금이나 이런 걸 활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이 정부에서 활용하는 제도는 뭐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해서 뭐 떼인 돈은 여전히 민사적 채권이 남아, 임금 채권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분은 아마 개인 사업자이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1: 어디 뭐 이렇게 구제 신청하거나 그러거는 가능해요, 이분이?
0: 그렇죠. 왜냐하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임금 체불액을 확정받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뭐 그걸 인정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1: 네.
0: 그런데 이 간이 대지급금이나 이제 그 도산대지급금을 하려고 하면 이 회사의 실체가 확인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건 하면 이제껏 세금 낼 일도 없을 거고 4대보험에 가입했을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노동청에서 별도의 심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한 40초 정도 있는데요. 오늘 임금구분지급제 도산대지급금 제도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뭐더 청취자들께 알려드릴 뭐 조언 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려요.
0: 사실 임금 체불 사업장에서는 요즘에는 특별하게 오래 근무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다가 나오셨다고 하면 도산대지급금 이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재직 중이거나 좀 짧게 근무하시고 회사가 어려워서 나오셨다고 하면 바로 간이대지급금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이에요. 그 월급이나 퇴직금 중에서는 700만 원, 나머지는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시긴 했지만 채굴 사업장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빨리 간이대지급금 이용해서 요거 빨리 청산하시고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시는 게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네. 오늘 정답, SAT 정답은 매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당첨된 분들 제작진이 연락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5: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4: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5: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0: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특례시.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광주와 대구 33도, 서울은 31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향 여의하류나들목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 지나 영동대교 일대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운 분기점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송내 나들목까지 4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 나들목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2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대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가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북한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솔직히 말해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매우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이란전 과정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

0: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올린 SNS 메시지와 사진들을 잘 봤고,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려가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결정이라고 언급한 건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자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며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훈련 축소에 대해선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도 통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간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려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라며 미국의 경제 보복까지 따라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임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서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임명한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두 가지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 문구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당대표 김민석이 이 대표 뜻을 이어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청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한 걸 겨냥해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라면 실패는 필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달리 적대적 정치를 지양하고 언어의 품격을 지키겠다더니 첫날부터 대법원장의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의 고유 재청권을 무시한 건 오히려 청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입법 폭주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다른 해명이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조 대법원장과 이 대통령이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서면 제청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대법관 대면 제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며 이를 일방 통보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민주당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위협을 중단하고 대통령과 국회에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엔 폭염특보와 함께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 산지, 충청과 남부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9도, 습도는 6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AI를 사용하면서 유료 버전을 써보고 싶지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무료 버전은 이용량 제한이 아쉬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부가 누구나 부담 없이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두의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화되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른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AI 접근성과 활용의 격차를 줄이고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AI는 정부가 직접 AI 모델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국산 AI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선정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고 정부는 GPU 등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 내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또 올해 안에 정식 서비스를 내놓는 일정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AI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활의 도구가 되어가는 시대. 모두의 AI가 국민의 AI 접근성과 활용 격차를 줄이고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모두의 A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님께서 오늘 면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 네, 오늘 방금 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님 뵙고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뭐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이 용산공원만큼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지뢰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본체 부지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제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울시의 입장

0: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뭐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그리고요, 용산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부지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저로서는 절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 킴 부지라든가 경리단 부지라든가 한국은행 또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이런 그몇 가지 부지 며칠 전에 권영세 국회의원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교통 대책이라든가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마 검토를 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그 외에는 질문 있으시면. 네.
1: 네, 그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인데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YTN 양일혁 처장님.
2: 안녕하세요. YTN 양일혁 기자입니다. 엊그저께 권영세 국회의원 끝나시고 백불하실 때 기자들한테 말씀하시기로 아직 정부의 정확한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게 없다. 듣고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이제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대화에서 어떤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있으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 세우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에 어떤 부분을 주거 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특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요.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장교 숙소 부지라든가 군인 아파트 부지라든가 방사청 부지라든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어린이 정원 부분이라든가 병원 부지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정리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겠습니다.
1: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뉴스원의 김종균 기자님.
3: 시장님, 지금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무조건 강행할 것 같은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정부 여당이 강행을 할 경우 어떻게 시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0: 글쎄, 뭐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뭐 법안을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을 막을 힘은 없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서울 시민 사이에서는 용산 공원 부지와 같은 이런 확보하기 힘든 녹지 면적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100년, 200년 후에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삶의 지대 공간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많은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아마 혹시라도 정부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한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한창호 기자님.
4: 아, 예. 매일경제신문 한창호입니다. 저 청와대에서 이전에 서리풀 그린벨트 푼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거기는 젊은 층이 선호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같은 논리인데 왜 용산공원에는 반대하냐 이런 목소리로 비판을 한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로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만 신경 쓰고 다른 대안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3, 4인용 뭐 5구나 8사 주택이 가족용으로 공급되는데 1, 2인 청년 주거 대책은 없다라는 얘기도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신다면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부 보도에서 뭐 청와대 발로 설명을 그렇게 들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이 선호해서 뭐 그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에 동의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래집을 비롯한 실혼부부들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고요. 실제로 한 2만 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는 분량 중에 1만 1천 가구가 미래집으로 상정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아마 지켜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보존과 아울러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당시에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점을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5: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오전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핵심 의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이 김윤덕 장관과 몇 가지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용산공원만큼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의 전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인근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YTN 기자가 또 질문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뭐 활용을 할지 용산공원의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는 특정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현재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응하기는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과 함께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를 한 50여 개, 57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이 안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중에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수치는 언급하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보다 최대 2배 이상 그러니까 80개에서 1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또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 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할 방침입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용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오늘 기소할 예정이죠?
6: 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비조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11.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하 재판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고 항고 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5: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으로도 입건이 됐었는데 이 사건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6: 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이 사건은 일단 이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대해서는 오늘 기소하겠다는 방침인 거로 전해졌었는데요. 조금 전 종합특검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식 조사 이전 김 씨 측과 서면 답변을 주고받고 사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를 일부 수정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윗선으로 꼽히는 심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각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0: 네, 강의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분 모셨는데요. 전남 광주 목포시 지역구를 두고 계신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0: 김민석의 더불어민주당 1호 과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대표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2: 어제 제가 홍보위원장을 김남국
3: 김민석
2: 위원장으로
3: 민주당
2: 임명한
3: 대표입니다.
2: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국에 선수막 두 개를 필수 개척하라.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4: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일성은
3: 장동혁 국민의힘
4: 대법원장
3: 대표입니다.
4: 탄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더가면서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조희대는 물러나라. 민주당에서 현수막을 걸겠다고 합니다. 물러나라라고는 하는데 아직 탄핵한다 이런 언급은 김민석 대표가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는 넘치죠.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탄핵 사유는 넘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내란임이 분명해진 시간,
0: 예.
1: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해제한
3: 김원희
1: 이후에도
3: 민주당 의원입니다.
1: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명백한 내란의 의혹들이 짙어지고 있는 그 시간, 대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중한 모드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죠.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로 읽힐 수 있는 행위였고요. 또 하나는 25년 5월 1일 날,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이 무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로 판결 나자마자 며칠 되도 않아서 대법으로 가져와서 대법에서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바꿔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죠. 명백한 대권 개입이었고 사법의 정치 개입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노골화됐고 조희대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사태 이 대면
0: 없이
1: 없이
0: 예
1: 대면 재청 절차
0: 서면으로
1: 없이
0: 재청한 거예
1: 대면 재청 절차 없이 서면으로 내 이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싶은 것이냐 아니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법부의 권한은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라고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복무하라. 국민의 사법 정의에 복무하라고 준 것인데
0: 예.
1: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좋은 머리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국민의 뜻을 계속 어기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법관 서면 제청 건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될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이 서면, 아까 대면 재청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법사위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인데요.
0: 예.
1: 노경필 우리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를. 그
0: 네.
1: 4명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원 동반 사퇴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를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의사를 물었다는 얘기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노경필 행정처장의 단독 행동일까?
0: 예.
1: 조희대의 오달까? 저는 조희대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건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역할을 뛰어넘는
0: 예.
1: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보여지고 이 자체로도 저는 어제 새롭게 밝혀진 사유로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이 서면 요청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사퇴 종용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아니냐 탄핵 사유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 이제 대법원장의
0: 예.
5: 재청권이 무엇이냐 하는 거에 그 해석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헌법 140조인가요? 대법관은
3: 신지호 전 의원입니다.
5: 대법원장이 재청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데 이제까지 관례가
0: 예.
5: 사전에 청와대와 대법원 측 간의 사전 물밑 조율을 거쳐서 예. 서로가 합의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왔는데 네. 그 관례를 어기고 일방 통행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탄핵인은 우리 헌법에 뭐라고 규정돼 있죠?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도 경미한 위반은 안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에서 나타났듯이 중대한 위반이에요.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뭐 탄핵 입에 달고 사시는데 그럼 헌법 몇 조 몇 항을 또 뭐 법원 조직법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뭐 위반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탄핵만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고 싶은 뭐 본인이 억지 춘향이라도 뭐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 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고 사실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기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해 주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기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대장동 그 몸통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만배 씨 그 일당이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해야지만 가능했던 거예요. 대장동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그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 시의회 의장에게 뇌물도 주고 해서 1심에서 실형 2년,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 분인데 이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 김만배 씨에게 무죄를 준 수원고법 3명의 판사 중에 한 명이 김민기 판사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분을 딱 찍어가지고 그분을 제청해달라.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못하겠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그 추천된 4명 중에 박순영 또 여성 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그럼 제3의 그 후보로 하자. 나름대로 타협책이라고 생각하고 손봉기 그 부장판사를 제청한 건데 이게 어떻게 탄핵사유가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1: 예전에 관습법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새누리당이었나 한나라당이 그걸 위헌이라고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판결을 했냐면 관습법을 가져와가지고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수백 년간 이어온 관습이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주장을 만들어냈죠. 그동안에 이 임명 제청을 함에 있어서 예. 대면 제청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가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고 지켜져 왔던 관습입니다. 왜 이번에는 안 지켰죠?
0: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그러니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거를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청권을 가지고 임명권을 흔들겠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대면 요청을 했다는 요구도 나오던데 그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나는 요청했는데 제청했는데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사법부의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프레임이 말려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제청권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임명권을 흔들려고 하는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예. 이런 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조희대를 탄핵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0: 예.
1: 이 사건 서면 제청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탄핵하는
0: 이거 하나만이 아니다.
1: 네, 그럼요. 예.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0: 네, 두 분이 다른 논점을 갖고 이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검이 최재훈 반부패 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 검사, 그리고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 당시 수사팀도 재판에 넘겼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부정하게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혐의하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조율하고 황제 조사를 했다 이런 의혹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며칠 앞두고 지금 기소 여부가 무더기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창수 전 지검장 등 5명이 기소됐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 법사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6: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7: 박재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6: 민주를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8: 싸우자는 뜻은 아닙니다.
6: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유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 탄핵 소추
7: 여부는 노경필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8: 권한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9: 단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 적 없죠?
7: 김동아 민주당 의원입니다.
8: 저희도 끝까지 협의했습니다.
9: 협의는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8: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해야 된다고까지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
10: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8: 서명대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10: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8: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 거짓말하지 마세요.
8: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 거짓말하지 마세요.
0: 네, 거짓말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노경필 처장은 민정수석하고 얘기했다. 대면이 아니고 서면 제청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반박이거든요.
1: 저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 의도가 뻔한데. 그러니까 대면 요청을 하고 서면 제청하기로 했다는 그 얘기 자체에 뭐냐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뻔하잖아요. 대법원장은 자기 주장할 겁니다. 대통령 듣고 계시겠죠. 그런 다음에 나와서 합의가 안 될 겁니다. 나와서 대법원장 뭐라 그럴까요? 제청하였으나 대통령께서 우리의 제청을 거부하셨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사법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겁니다. 조희대가 노렸던 것은 아마 그 대통령을 이 프레임 안으로 잡아들여서 대통령 때문에 지금 제청을 못하고 있다.
0: 예.
1: 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 프레임에 걸려들 청와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합의했네 안 했네는 진위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오히려 저 의도가 무엇이었고
0: 예.
1: 그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논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할 수 없는 조희대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관철시켜내지 못하니까 4명을 다 동반 사퇴시키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좀 섭섭하긴 한데
0: 예.
1: 그 내용이 저는 정말로

0: 직권남용이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1: 김원희 의원이
0: 생각합니다.
1: 말씀하셨으니까 섭섭하지 않으셔도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지금 민주당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창권을 7개월이나 미뤘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상관없이 이거는 탄핵감이다. 이런 주장을 오늘 했거든요.
2: 뭐 그건 본인들 주장이니까요.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만약에 탄핵 소추를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건 두고 보기로 하고 이게 이제 7개월을 일방적으로 미룬 겁니까?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밀린 겁니까? 그 실체적 진실이 다 있으니까요. 에,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요, 감사위원 후보로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김오수를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에게 재청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검찰총장까지 하죠. 예, 그때 감사위원이 안 됐어요. 근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예, 이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바로 예, 감사위원으로 오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건 청와대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청와대 요구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케이스나 지금 케이스나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예, 그럼 그때도 뭐 민주당이 화는 났어요. 어떻게 감히 예? 대통령의 그 요구를 네가 뭔데 무시하냐 하는 식으로 그때도 뭐 탄핵 운운 하고 했는데 결국 탄핵 소추는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고요. 사실 왜그네명 중에서 딱 김민기 판사라고 하는 그 김만배 무죄준 그 판사를 콕 찍어갖고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 남편이 오용준 헌법재판관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사법개혁한다면서 뭘 만들어놨죠? 이른바 사심제, 재판소원법. 그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거기에 승복 못하면은 재판소원에서 헌재가자 이거잖아요. 근데 예, 이 아내인 김민기 만약에 대법관이 판단한 사건을 남편인 오용준 예, 헌법재판관이 거기서 또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
1: 네,
2: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민주당 일부 사람들 그때마다 뭐 재척 회피 뭐 하면 기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껌껌이 맨날 그럴 거예요.
1: 그 인물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자, 그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대법관들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검사 많죠? 판사도 많고요. 변호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자기 가족 중에. 검찰 있고, 재판에서 맨날 만날 거 아닙니까? 검사든, 뭐, 변호사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대법관 하면 안 됩니까?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시비 안 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서 위법 여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립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른데 그걸 어디서 이해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지 저는 알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재판에서도 재척도 있고요. 기피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용하면 될 일이지 그 자체를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직업 선택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임명 동의안을 안 보내게 될까요? 아니면 보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키고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3: 저는 아직 뭐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예측하는 거야. 뭐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1: 네,
3: 거지.
1: 김민석 대표 마음 안에 시나리오는 뭘까요? 뭐 탄핵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탄핵만 흘리면서 당을 단결시키는 뭐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2: 아마 정무적인 판단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탄핵을 하고 싶겠죠. 근데 심자랑 함부로 했다가는 되치기 세게 당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대통령 입맛에 딱 맞는 대법관 재청 안 해줬다고 이런 식의 어깃장을 놓는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갈 것이다.
3: 네, 탄핵 여부는 저희가 잘 알아서 판단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하나 여기서 이제 저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 지적하고
1: 간략하게
3: 싶은데,
1: 얘기해 주세요.
3: 사법부가 대법관을 추천하는 게요. 저는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미국은요, 대통령과 상원이 합니다. 일본은 내각이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의회에서 대법관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만 사법부에서 대법관을 추천하거든요. 차제에 이것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 식구를 자기가 추천하는 꼴인데 이게 짬짬이가 가능한 구조적으로 가능한 구조 아닙니까? 이번 차제에 이번에 그런 구조를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 제도까지 손질이 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0: 소셜에 밝힌 내용은
1: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0: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2: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1: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2: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1: 김정은이 한미훈련 축소를 요청했습니까? 조용히, 조용히, 조용해요. 당신은 매우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2: 시험 문제 어려우면 빵 좀 맞고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0: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2: 이 많은 인원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0: 글쎄, 국무부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1: 외교부 장관입니다.
0: 국무부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3: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1: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4: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0: 모처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미국의 여러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미 대화를 잘 만들어내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사실 뭐 트럼프 속내를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SNS를 보고 알았다. 외교 실패 아니냐.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네요.
6: 근데 그거에 대한 변명이
5: 예.
6: 미국 국무부 루비오 장관도 몰랐는데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내가 모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어법인데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대단히 무책임한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가 트럼프 일기였어요. 그때도 뭐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워게임 이거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갖고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 합동 연습이 축소가 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거는 사전 조율이 돼서 그렇게 양측 합의하에 뭐 축소도 되고 뭐 됐는데 이번처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된 거는 전례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쓴 것 중에 하나가
5: 예.
6: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시를 하잖아요. 뭐 이란전 관련해가지고 거기 뭐 협조를 안 한 거 그것도 이런 그 취소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단 루비오 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알았고 몰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5: 예.
6: 그럼 뭐 사과 반성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미안해하는 표정이라도 줘야 되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참 예. 의아스럽습니다.
5: 어쨌든 정보력 부재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 뭐. 한국에 있는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이야
5: 예.
7: 코리아 패싱을 지적하고 싶은 모양인데 미국 여론을 보니까 코리아 패싱 얘기는 안 하고요. 미국 패싱 얘기를
5: 미국
7: 합니다.
5: 패싱. 네, 예. 지금 미국 정부도 패싱당했다.
7: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예. 우방국을 밀어내고 적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5: 예.
7: 뭐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조야가 다 트럼프의 단독 행동. 이 단독 플레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기들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말렸겠죠. 그잖아요. 알았으면 말렸겠죠. 몰랐으니까 못 말리고 본 트럼프의 단독 플레이.
5: 오직 단독 트럼프 행동. 대통령만 아는 네. 겁니까?
7: 자기 혼자만 알고 저질러버린 걸 X에 올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5: 네.
7: 그래서 이런 미국 패싱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로 하지 말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란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화난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5: 네.
7: 얘기인데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요구했던 건 군사행동입니다. 이란전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익에 부합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면 트럼프의 요구에 부응해서 군사행동에 참여했어야 됩니까? 저는 어떤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약간의 미움을 받고 국익을 지켜냈다면 그걸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배포를.
5: 미움을 받는 거 맞습니까?
7: 모르겠어요. 그건 워낙 저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라. 또 예전에 페이스메이커냐 피스메이커냐 예전에 그 정상회담 할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셨었잖아요.
5: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고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

0: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대표 바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느냐면서 노골적인 비난하지 않았냐. 이대로 가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열려도 한국 핵심은 기정사실일 것이다. 한미훈련 축소가 평화라고 하는 건 지금 역대급 정신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얼씨구나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신지호 전 의원,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0: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9: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3: Walk it, walk it 안전화.
1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9: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지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8: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그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시죠.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7: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1: YTN is FM.
12: 삼성과
11: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과 제주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곳곳에 기습적인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금요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수로 인해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곳이 보입니다. 물살을 가르고 도로를 가는 차들이 보이는 곳 강변북로 구리 쪽이고요. 청담대교와 잠실대교 사이 유난히 물이 많이 고여있어서 이쪽을 지나가기가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지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고요. 청담대교나 영동대교 모두 다리 건너는데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하남 쪽 가는 길은 행주대교 부근 4차로에 녹지 작업이 진행되면서 뒤로 밀리고 있고요. 여기서 좀 나와서는 속도가 잘 나다가 여의도권 진입해서는 한 번 더 밀립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노들로도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밀리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도 정체가 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천안 부근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 때문에 뒤로 많이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청와대는 내부의 불편한 기류 속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제청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것 자체가 메시지란 겁니다. 내부에선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2: 어떤 절차를 통해서
0: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1: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화하고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을 취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관례를 깬 수준이 아니라 헌법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란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와 청와대가 직접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임명동의안은 제출하되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부결을 끌어내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틀 만에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운명 공동체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법원장을 맹비난한 만큼 여당이 청와대를 대신해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여야가 용산공원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일단 유보하고 오늘 본회의에선 민생 위주의 70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3: 네, 먼저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주요 쟁점부터 정리해 주시죠.
4: 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오후 본회의에서 7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지난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돼서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일부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은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촉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간 합의를 마친 민생 법안 위주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양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4: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걸라고 지시했다며 그중 하나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 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겠죠.
6: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5: 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4: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불문율을 깼다며 결자 해지가 우선이고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탄핵 소추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것의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며 위헌적인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3: 국민의힘은 오늘 내부적으로도 굵직한 일정들이 많죠.
4: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복잡한 현안들이 맞물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최고위에선 당원 투표 등이 거론되어 온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당 쇄신 방안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거취 문제까지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도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징계 대상에 오른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어 당내 파장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3: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부담 등을 줄이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0: 독점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와 담합,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의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체포됐다가 석방이 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 오후에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남성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오남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오늘 조사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1: 경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된 뒤 경찰이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권선동 주택가에서 A씨가 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간이시약검사 양성 판정을 근거로 A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A씨는 다음 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모발 정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마약 투약 정황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0: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까?
1: 네, 경찰은 A씨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오남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모발에서 검출된 성분 가운데는 A씨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의 성분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경찰은 A씨를 석방한 뒤 주거지와 신체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경찰은 A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압수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처방 약이 아닌 다른 경로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0: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연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귀국합니다. 대미 투자 압박과 추가 관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주목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김정관 장관 언제 한국에 돌아오죠?
2: 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앞서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투자가 늦어지고 있다며 압박하자 지난주 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직권 면직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고 있던 관세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발표를 앞두고 막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도착 후 가장 먼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으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이미 투자가 확정된 미국 조선업 투자 계획,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외에 어디에 투자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첫 투자처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LNG 복합화력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김 장관은 여전 본부장이 맡던 관세 협상도 이어나갔는데요. 어제는 관세 협상 파트너 제이미 싱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무역법 301조의 근거에 강제노동 생산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또 추가 관세가 매겨진다면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관세 상한선 15%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김 장관의 방미 성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진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장교숙소나 군인 아파트 등 기존의 건축물 부지를 포함한 본체 부지 전체는 국가 정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1cm도 주거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캠프킴이나 격리단 등 인근 부지 활용을 역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법 개정 등의 논란 대신 대출 한도 확대와 보증보험 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즉각 체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 수량 절충안 등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공급 문제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은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회동 직후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활용 문제 등 주택공급 의제들에 대한 오 시장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에서 제한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원 내 구체적인 부지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장교 숙소 등 일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며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부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폭발적인 관심 속에 상장한 가운데 이 로봇이 커피 제작, 택배 분류, 놀라운 운동 능력까지 선보이며 거의 모든 영역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무인 카페 로봇을 보면 이제 시간당 202잔의 커피를 만들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심지어 시간당 1200개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택배 물류를 처리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운동 능력도 놀랍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틀 전에 유튜브로 공개된 유니트리의 로봇 제자리에서 2m를 뛰어오르고요. 초속 12.66m로 달려 우사인 볼트의 최고 속도를 넘어섰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험지를 누비는 사족보행 로봇까지 군사훈련에 이렇게 투입되며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욕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는 기상천외한 경주가 벨기에에서 펼쳐졌습니다. 형형 색색으로 꾸민 배 위에서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 물살을 가릅니다. 현재 시간 15일 벨기에 디낭의 메즈강에서 올해로 44회째를 맞은 국제 욕조 경주대회가 열린 겁니다. 크고 작은 개성 넘치는 배들 사실 모두 욕조를 꾸며서 만든 건데요. 올해 주제는 음악의 아이콘으로 유명 음악가와 노래를 소재로 배를 장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터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약 1km를 이동해야 하는데요. 1982년 시작된 이 이색대회는 매년 8월 15일 열리는 디낭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우 황정민에 이어서 신예 배우인 홍민기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 연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3: 배우 홍민기와 사귀었다는 여성이 교제 당시 폭행과 협박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어깨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홍민기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데이트 폭력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결별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여성이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왔다며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릴 핵심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4: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시 장소의 CCTV.
5: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4: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 등을 하였는지가 요건이므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두 사람 각 사건에 대한 혐의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3: 양측의 공방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소속사 입장 발표 뒤 홍민기가 임신 중절을 종용했고 혼자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추가 폭로를

0: 내놨습니다. 홍민기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관계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논란이 이미 커진 만큼 촬영을 마친 작품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으로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용종 학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어서
3: 네,
1: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3: 네.
1: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듣고 오겠습니다.
4: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를 갖게 됐죠.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괜찮을 겁니다.
1: 네. 57개,
3: 네.
1: 뭐 50여 개도 아니고 57개라는 건뭐 정보를,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3: 일단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 핵에, 베일에 쌓여 있는 북한에게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함으로써 좀 정보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명분보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취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1: 네.
3: 그런 핵에 대한 어떤 그뭐 무기고에 얼마의 핵이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던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핵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3: 조금 전에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됐어야 된다. 북한이 핵을 갖게 놔둬서는 안 됐어야 된다면서 전임 대통령들의 비핵화 정책, 북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다음에는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김정은과 내가 잘 지내야만 그걸 관리할 수 있다.
1: 예.
3: 이런 핵을 가진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김정은을 잘 달래려면 협상장으로 유인을 해야 되니까 핵에 대해서도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카드까지 던져서 뭔가 좀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2: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런데 그 국방회의 중에 안규백
3: 네.
2: 장관이 지금 뭐 파악된 바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80에서 120개다 이렇게 좀
3: 네.
2: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한국 정부도 사실 뭐 독자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건 아니고요. 이게 한미연합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판단이 되어 온 거거든요.
1: 근데 숫자 차이가
3: 네,
1: 커요.
3: 과거에 이제 50개 정도에서 90개 정도로 한동안 굳어 있다가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뭐그 정도였는데 100개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었죠. 그런데
2: 예.
3: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런 정보 판단 숫자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숫자, 정말 있는 걸로 확인된 숫자, 이거를 57개라고 찍은 것 같고요. 안규백 장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 그런다고 갑자기 한미 그동안의 정보 판단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단을 아마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1: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뉴스를 본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3: 네.
1: 이 뉴스를 보면서 뭐 들켰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니면 헛정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속내가 좀
3: 글쎄요,
1: 궁금하긴
3: 아무래도 뭐
1: 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숫자 자체가 저는 더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미 연합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그런 고급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추산치가 아니고 어떤 정보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숫자를 말했다는 건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어떻게
3: 그런
1: 말해야
3: 의미가
1: 됩니까?
3: 깔려 있죠. 그러니까
1: 예.
3: 아직까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가 NPT 체제에서의 5개 핵 강대국 그 반열에 끼워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그동안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었던 세계 국가,
1: 네.
3: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을 트럼프가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좀 시사를 한 거다, 이렇게 볼수
1: 예.
3: 있습니다.
2: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또 본인들의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변화를 좀 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김정일 때 두 차례 핵실험을 했던 걸 김정은이 네 차례를 더해서
1: 예.
3: 사실상 기술적인 완성 단계라 그런 여섯 차례 핵실험을 다 마무리했거든요.
1: 그렇군요.
3: 그리고 헌법에도 핵 보유를 못 받고 심지어 핵을 포기하라 그러면 이제 나보고 위헌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단계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북한은 최근 한 2, 3년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죠. 이건 뭐 처음은 아니죠. 작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그 당일에도
2: 네네.
3: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준 부분 이런 게 있는데
1: 예.
3: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그동안의 비핵화 기조 이런 것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좀 앞서 나가는 듯한 언급이 어떻게 앞으로 매치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핵무기가 57개인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괜찮다, 네. 관리가 잘 된다라면서 영어 표현으로 fine이라는 표현을 네. 썼거든요. 이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의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3: 전제가 있죠. 나같이 예. 똑똑한 사람이 집권하는 그 전제 조건 예. 하에서 김정은의 핵 보유는 안전하다. 아.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낼 수 있으니까.
1: 예.
3: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반가운 소리일 수가 없는 게
1: 네.
3: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1: 예.
3: 그러면 2년이라는 건 사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기간으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기간인데
1: 그렇죠.
3: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의 핵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행보를 하고 한미 훈련이라든가 한미 동맹의 근간이 있었던 거를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린다면은
1: 예.
3: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즐기고 과시하고 예. 나가면 되지만 그 뒤에 뒷감당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그럼 미 국방부나 미 국무부는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트럼프 시기 때 거를 회귀시킬 수는 있겠지만
1: 예.
3: 그것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공식적인 북한에 대한 기조는 뭐예요? 아직도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3: 아, 분명합니다. 그거는 비핵화 기조 부분은 국무부라든가 백악관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북핵에 대한 입장은 북한 비핵화 추진이다.
2: 네.
3: 이렇게 돼 있고요. 지난 5월 중순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나중에 미국 측의 팩트시트 나온 거 보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1: 그랬군요.
3: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핵클럽이라고 불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1: 예.
3: 절대로 인정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트럼프의 지금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1: 예.
3: 충분히 북한 핵 부분을 언급을 하고 또 전향적으로 인정할 것처럼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핵무기 57개라고 그러면서 비핵화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모순적인 면도
3: 네.
1: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연내에 만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라는 건 그 모습을 연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3: 그렇죠.
1: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3: 일단 이란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고 이란에서 예.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1: 예.
3: 북한 문제, 김정은을 다시 보자. 이거 잘하면 흥행이 되겠다. 트럼프는 10년 넘게 자기 이름으로 TV 쇼를 한 사람이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어떤 손님을 모시고 어떤 주제를 이 시점에 해야 흥행이 가장 잘 되고 시청률이 오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1: 이라는 시청률이 떨어졌다는 거군요.
3: 그럼요. 그거는 시청률을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폭망한 수준이기
1: 예.
3: 때문에 11월 3일 중간선거를 겨냥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지 일기 때 세 번 본인이 만났던 그 상태로 다시 회담장에 끌어내는 그게 급선무가 되고 있죠, 지금.
2: 에이펙 전후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간선거 11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흥행을 하려면 사실 중간선거 전에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3: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8, 19일 날 열리는 에이펙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3: 그거는 시점도 맞지 않지만 성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김정은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리니까 김정은이 중국은 좀 편안하게 생각할 거다. 그거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오는 아시아 지역에 오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만난다. 이것까지도 가능한데 예. 김정은은 다자 외교 무대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9월에 북중러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가는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에이펙이라는 게 얼마나 큰 다자 무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자 외교에서 뭐를 한다? 이게 적합하지가 않고요. 네.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이제 좀 꺼름직한 게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보여다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 한국 정부는 당연히 북미 관계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측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뭔가 중재하거나 아니면은 동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연출하고 싶은 게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욕심일 그렇죠. 거거든요. 예.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거기에 중재자 역할로 이렇게 예. 갔는데
1: 남북미 이렇게 예. 대화가 되고
3: 근데 그때 그렇죠? 김정은 예. 표정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직후에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에 보면 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빼고 좀 만나자. 아. 성가시다. 우리끼리 다음에는 직접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의 입장까지 고려해 가면서 북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에이펙 이전에 그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만나서 중간선거의 어떤 흥행효과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예. 또 김정은이 조금 더 편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시점이나 장소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커질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북한인데 네. 북한의 입장이 지금 명료하게 나오는 게 없고 오히려 김여정은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금시초문이라는 예. 얘기죠. 그 얘기도 저는 일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친서 수준을 보내고 김정은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이런 정도라면 네. 김여정이가 저렇게 반응하기는 좀 무리겠죠. 뭐 친서가 나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제 판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 유엔 대표부를 통해 가지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는 북한 입장에서 뭐 레터라든가 이런 거 제안서 같은 걸 받지 않다가 적어도 그걸 수용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거 이런 걸 트럼프 특유의 어떤 화법으로 미리 기정사실화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 이렇게 좀 블러핑을 했는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너희들 제안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아,
1: 불충분하다.
3: 이렇게 얘기를 예. 해서 다시 공을 트럼프 쪽에다 넘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어쨌든 뭐 두 지도자들 간의 관계는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점이 좀 언제 잡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6: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보유했을 거로 추정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핵 협의 그룹을 통해 확장 억제를 하고 있고 3축 체계를 고도화해 대응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어젯밤 입장 발표와 관련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부장이 입장문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통 큰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단이 올해 안 북미 정상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도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한국에 돌아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7일과 1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이틀 연속으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첫 투자처를 발표할 계획인데 LNG 가스 등 에너지 분야가 유력합니다. 주택공급 문제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은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활용 문제 등 주택공급 의제들에 대한 오 시장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에서 제한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오가지는 않았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수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다시 협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 부지를 포함한 본체 부지 전체는 국가 정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1cm도 주거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캠프 킴이나 격리단 등 인근 부지 활용을 역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법 개정 등의 논란 대신 대출 한도 확대와 보증보험 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은 본회의를 앞두고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수석은 용산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6: 고향 특례시.
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주식 열풍. 아니 광풍, 한김 식었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주식 때문에 잃는 게 꼭 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9: 오빠, 나 할 말 있어.
10: 응?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인데?
9: 결혼 자금 있잖아.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 5,500.
10: 어.
9: 없어.
10: 어? 갑자기?
9: 주식으로 다 잃었어. 어떻게든 복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마저 다.
8: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결혼 자금을 주식으로 잃고 손실을 만회하려 대출까지 받았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잃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빚까지 생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데 결국 고민은 주식이 아니라 파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9: 나랑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제 대출받아 주식 안 한다고.
10: 맞아, 그러기로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엔 벌었어.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벌었다고.
9: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나랑 약속했는데 했단 거잖아. 신뢰의 문제지.
8: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는 파혼을 고민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투자를 했고 그것도 몰래 큰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이유였죠.
9: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빚이 생겼다고? 그때 3억 이래서 같이 갚았잖아. 당신이 코인으로 날린 돈만 지금까지 4억 5천이야.
10: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9: 아니, 돈 문제가 아니야. 이혼하자.
8: 주식과 코인으로 이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투자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법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흔들린 사람,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8: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11: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사연인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직장을 3년 다니면서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쳐서 5,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익이 나서 실력이라 믿었는데 하락장이 오자 손절한 뒤 남은 돈으로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계좌가 사실상 청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남자친구 몰래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2,500만 원을 또 잃은 겁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자금을 잃은 것까지만 알고 빚이 생긴 건 모르는 상태고요. 이 여성은 죄책감에 차라리 내가 먼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8: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뭐 손실액이나 빚을 숨긴 그 자체 뭐가 더 중요하고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11: 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파혼 사유가

0: 않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한 쪽이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든 책임 문제는 결국 빚을 숨긴 쪽을 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1: 야코는 실제 결혼까지 간 건 아니라서 이혼보다 간단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미 들어간 돈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예식장 계약금, 뭐 예물, 예단, 청첩장, 신혼집이 신혼집까지 미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돈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복잡한 문제입니다. 항목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먼저 예물과 예단입니다. 팔렌 이걸 결혼이 이뤄지는 걸 전제로 주고받는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파혼이 되면 서로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중요한 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청첩장 비용처럼 이미 써버린 돈. 이건 파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그것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신혼집은 각자 명의와 낸 돈에 따라서 정산하는데 전세 계약을 깨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파혼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송 전에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1: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주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파혼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0: 네, 이 사연은 수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속 예비 신랑은 사실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이미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사람을 보고 함께 갚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종목이 크게 올라 2천만 원 1억이 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또다시 예비 신부 몰래 8천만 원가량 신용대출을 끼고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수익을 자랑하다가 말실수로 드러난 겁니다.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또 숨겼다는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파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어도 파혼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0: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투자 손익 계산서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혼인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느냐인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1억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났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위험에 함께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 분쟁이 되면 정도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지 이 사안처럼 약속과 위반이 반복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사유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사례라고 하면 사실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안 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으니까. 자, 앞서는 약혼, 아직 결혼하기 전 단계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한 뒤 주식 투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 빚, 부부 공동의 채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몰래 했다면 한쪽의 책임으로 뭐 기속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죠?
0: 어떤 분에게는 안심하실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대출을 받은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 한쪽 명의로 진 빚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활비나 주거비, 아이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그런데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넣은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 없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도 그 빚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손실이 나도 공동의 빚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결국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1: 자, 투자하다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투자로 손해봤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실패일 뿐이거든요. 관건은 과정입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건 손실의 크기보다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는지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돈까지 끌어썼는지 들킨 뒤에도 또 했는지 그래서 가정 경제와

0: 실내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세 번째 사연처럼 한번 용서받아 배우자가 빚까지 갚아줬는데 또 몰래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1: 오프닝에서 본세 번째 사연은 남편이 코인으로 수억을 날렸고 아내가 이걸 알고 같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긴 경우잖아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공동명의인 집만큼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 했는데 가능할까요?
0: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우선 이 사연에서 남편이 코인으로 진 4억 5천만 원의 빚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빚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나눠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집인데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빚을 갚으려고 일까지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보태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키운 기여가 큽니다. 반대로 남편은 공동 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으니 기여도가 깎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집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몇 번씩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별거 할 때는 1억이었던 계좌가 재판 끝날 때는 3억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혼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요즘에 사실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0: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사실신 변론 종결 시, 즉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이 큰 자산은 실무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주몇 개를 나눌지 수량은 혼인이 파탄의 시점, 예컨대 별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수량의 값은 재판이 끝날 무렵에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팔아버렸다면 그 처분 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혼인 파탄 시점에 한 개에 1억이었던 비트코인을 한개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파탄 후에 비트코인 두 개를 더 구매해서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이 세 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서 재판 끝날 무렵에는 한 개당 가치가 2억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이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개가 아닌 한 개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재판 끝날 무렵의 가치, 즉 2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은 이혼일수록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으로 일찍 금액을 확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숨겨진 투자와 빚을 알게 됐다. 그래서 뭐 파혼 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까?
0: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치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흔적입니다.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 대출 안내문,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건그 자체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의 흔적입니다.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각서, 사과 문자 같은 기록이요. 몰래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내 기여의 흔적입니다. 내가 갚아준 돈, 생활비 부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 내역이요. 넷째, 파혼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 위약금, 예물예단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된 청산이 가능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화사의 굿굿바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식단, 혈당관리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3: 아, 드디어 그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4: 자, 자,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3: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4: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강원 지역은 하루 사이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 제주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기온이 좀 오르면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기습적이고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9도까지 오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가는 길 3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주의해서 가셔야겠고요. 청담대교, 영동대교 보도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부순환도는 성산 쪽으로 사고가 났는데요. 홍은과 홍제 사이 3차로 쪽에 사고가 발생해서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으로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정상 속도가 안 납니다. 반포대로는 남단 나와서 성모병원 지나 서초역 쪽으로 쭉 신호를 좀 길게 받으면서 통과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곳곳으로 빗길입니다.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대명터널 부근 사고 있었고 서울 시구간 진입하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은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목표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4: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는 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3: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법치 파괴에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흘째 출근을 이어갔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4: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안전 확인도 없이 자체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종 여성과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지만 통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말을 아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2: 이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허용하지 자신이 않았을 대통령으로 겁니다.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3: 난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겁니다. 트럼프입니다.
2: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0: 이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두 나라의 핵 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4: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날 겁니다.
3: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 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 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4: 트럼프는 이란 문제에 지쳐 있습니다. 그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분명한 해결책이 없고 쉬운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무언가로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상황을 전환하고 있는 거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3: 한국석좌입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4: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지냈고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1: 안급의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보유했을 걸로 추정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북한이 지금 57개를 미국이 57개를
4: 의원입니다.
5: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 했다고 그랬는데 몇 개 정도를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우리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6: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6: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2: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합니다.
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8: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가 이런 것들. 그 서류
4: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8: 현재 조건에서 대할 이유가 없다고 너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1: 네,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늦은 밤 직접 SNS에 글을 올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2: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자칫 대화 동력이 꺼지는 것을 막고 또 한미동맹의 우려를 끄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강한 지지와 격려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조성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자신은 이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흥미없다며 연습 축소를 폄하한 직후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건 역시 트럼프의 대북 대화 의지와 발을 맞춘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안보 우려 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 중이고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추진하는 등 방위력을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주 국방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국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이란 문제 협조 부족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의식한 듯 법적, 정책적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밀당 속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주며 판을 다잡고 나선 가운데 11월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둘러싼 남북미 3국의 물밑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유례 없는 최고 수위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 특히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이란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가장 가혹한 경제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치명적인 경제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전쟁이자 고립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 Well, we have things that we could sanction. We have
4: 우리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가혹한 제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볼 것입니다.
10: 이란과 거래하는 트럼프 대통령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자국의 금융기관, 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석유 밀수와 통화 수합 후, 선박 등록, 위장기업 설립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이 제3국과 거래했던 모든 방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이란에 대한 경제적 비대위라고 규정하며 동맹국들의 동참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역사적 조치가 이란을 무력화하고 전 세계에 테러를 확산시킬 능력도 마비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2차 제재 및 경제 봉쇄 위협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주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율무역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은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문제 제기하고 영내 우방국들과의 다자적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망상이라며 미국이 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0: 얻지 못하자 경제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전 선포를 실효성 없는 위협으로 폄하하고 호르무즈 해협 완전 통제와 군사적 공격 태세로 전환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1: 여야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포함한 주택공급 법안 처리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본회의에선 민생법안을 먼저 다루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조이래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대치 국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2: 네, 잠시 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핵심 쟁점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7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 법안은 아니지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지난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오늘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로 맞설 방침입니다. 관심이 쏠렸던 일부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은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촉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간 협의를 마친 민생 법안 위주로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네, 양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죠?
3: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아침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전국의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4: 전국의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개척하라.
5: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4: 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의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3: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와 불문율을 깼다며 결자 해지가 우선이고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친청계 인사들을 중심으론 탄핵 소추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것의 종착역은 결국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며 위헌적인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7: 장동혁 국민의힘
6: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저는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국민의힘은 오늘 내부적으로도 굵직한 일정들이 많다고요.
3: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 복잡한 현안들이 맞물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원 투표 등이 거론되어온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비공개 최고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예정인데요.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비공개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당 쇄신 방안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거취 문제까지 폭넓게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도 이르면 오늘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징계 대상에 오른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1: 지난 5월 30대 여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자체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 실종 여성은 3개월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데

0: 네, 경찰이 다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 기자연결을 하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실종된 여성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실종된 여성은 37살 장미란 씨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10시쯤 집에서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장 씨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사흘 뒤인 5월 15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았던 경찰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가족들은 장 씨가 개인적인 일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당시 신고를 받았던 A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통화 기록에선 실종됐던 장 씨와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경찰은 A경장이 허위보고로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경장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통화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초기 대응이 아주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실종자는 아직 전혀 행방이 발견되지 않은 거죠?
1: 그렇습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해경과 함께 140여 명을 동원해 재수색에 나섰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제주 한림항 주변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적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헬기와 드론, 잠수부와 경비정, 구조정까지 총동원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장 씨의 친척 동생으로부터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엔 장 씨의 남자친구도 실종 신고를 했지만 첫 신고 당시 경찰의 기록에 장 씨가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적혀 있어서 신고 처리되지 않았다고 가족은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신고 당일에는 휴대전화 신호가 켜져 있었다며 부실 대응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종된 장미란 씨는 158cm 키의 마른 체형이며 실종 당시 긴 생머리에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의 영상이 퍼지며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성이 오늘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0: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신종 마약류 에토미데이트와 관련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여 세개 조직을 붙잡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마약 의심 영상으로 논란이 된 남성 곧 조사를 받는다고요?
3: 네, 경찰은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된 뒤첫 소환 조사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수원시 권선동 주택가에서 A씨가 팔을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SNS에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체포됐지만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다음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주거지와 신체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오남용했는지, 다른 경로로 마약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2: 경찰이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된 에토미데이트 유통일당도 무더기로 적발했죠?
3: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된 지난 2월부터 반년간 단속을 벌인 끝에 32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습니다. 밀수책 5명은 에토미데이트 원액을 화장품 용기나 섬유유연제 팩에 숨겨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습니다. 유통책 16명은 이렇게 들여온 마약류를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에 나눠 담고 대구, 경산 등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11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번 범행에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일반인도 여럿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을 쫓는 한편 2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2억 원어치 에토미데이트 2kg을 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1: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겠다고 확언을 했는데요.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면서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아주 잘 지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일단 그 숫자 57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알려진 핵무기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한미군 숫자도 다르게 발언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연 이 57개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2: 저도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하나 만들면 한 5kg 정도면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추출한 그 플루토늄이 50에서 한 70kg 정도 되니까
0: 네.
2: 10개 조금 더 만들 수 있겠죠. 우라늄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한 20kg 더하기 빼기 정도 하면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고농축 우라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1,500kg에서 2,000kg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대충 이것만 하면은 뭐 80개에서 100개 뭐이 정도 되잖아요.
1: 예.
2: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뭐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아주 이제 산수처럼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국방연구원은 80에서 150개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왕규백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가지고 있다고
1: 예.
2: 그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스톡홀름 평화연구소 같은 데는 50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과학자 연구소 있습니다. 과학자 협회 여기서도 50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57개까지 그러니까 한 단위 숫자까지
0: 정확하게
2: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또는 스톡홀름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거 보면 비교적 보수적으로 50대 단위고요.
0: 네.
2: 한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10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뭐 미국의 국방부 또는 정보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57개, 57개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게 정말 미국의 정보력을 보여주는 것이냐. 민 교수님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4: 뭐 김현수 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양치기 소년 역할을 많이 했기
3: 민정훈
4: 때문에 그런
3: 국립외교원
4: 부분에서 가지고
3: 미주연구부
4: 숫자에
3: 교수입니다.
4: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좀 의심하지 않는가 뭐 이런 그
1: 예.
4: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0: 네.
4: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정보 당국이 갖고 있는 정보력에 그러한 퀄리티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고되는 군당국과 정보당국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했다면
0: 네.
4: 그럼 5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미국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정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0: 네.
4: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57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4: 인정하는 거잖아요.
0: 네.
4: 그러면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핵이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갖고 올 파장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
0: 네.
4: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인정하는 것은 57개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의 기조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57개가 갖고 있는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거다 생각하고
0: 네.
4: 있습니다.
0: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앞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린 녹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비핵화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북한의 핵을 용인을 해주면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고 1기 행정부 때도 만났고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뭐그 부분을 하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지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해가지고 이제 그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고 군축회담하자 이거는 아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외교회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엔드스테이트에 대해서 모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지를 두는 것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제한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0: 민감한 내용은
1: 이제
0: 건드리지 않는다.
1: 예,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확 확언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민감하면 모호하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하죠.
2: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새인데, 북한에서도 사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뭔가 좀 환영할 만한 태도 아닐까요? 좀 어떻게
3: 예,
2: 예상하십니까?
3: 북한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태도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누구 발언이 나올까 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이제 김여정이가 답변을
4: 김열수
3: 발표하긴
4: 한국
3: 했죠. 거기
4: 군사문제연구원
3: 보면 무슨 뭐
4: 안보전략실장입니다.
3: 한미연합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폄하했다라고 할까요? 별 관심 없다. 그런데 축소한 거하고 없애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둘 사이의 관계는 아주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보면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한 간접 대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것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른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서신이 오고 갔는지 전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북한으로 봐서는 아, 이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번 만날 용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의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태우면서 11월 달에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죠.
0: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He's gonna be fine. If we have a dumb
4: 그는 괜찮을
5: president,
4: 겁니다. 우리가
5: then he's
4: 멍청한
5: probably not
4: 대통령을
5: gonna be so
4: 가졌다면
5: fine.
4: 아니겠지만 김정은은 괜찮지 않을
5: Yeah, I will be
4: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만날 것이다. 본인은 의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지만 아직 북한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3: 그렇죠.
0: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3: 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과거하고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2017년, 18년 상황하고요. 지금 2026년에 북한의 위상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될
0: 어떻게
3: 정도로
0: 달라진 건가요?
3: 차이가 있어요. 2016년도, 17년도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16년도에도 한번 하고, 2017년도에는 두 번이나 핵실험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2016년에 3개, 2017년에 4개.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정말 개미 한 마리도 바깥으로 들어가기도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엄혹한 그런 제재였어요. 이 제재를 할때 러시아와 중국은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9년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이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2024년도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소위 말해서 신조약을 체결하고 혁명관계로 복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수출을 하고 탄약을 수출하고 병력을 파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3.5%의 경제성장률, 아주 그냥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평양의 불빛만큼이나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도 굉장히 이제 이 자칫 잘못하면은 북한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문에 일부러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해서 좌측에

0: 김정은 우측에 트럼프를 세울 만큼 그 정도로 대우를 해주고 올해 6월 달에는 다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2017년도 상황까지 그때를 보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핵버튼 얘기가 나오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이 되고 있었어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경로를 결국은 이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었고 판문점 정상회담이었고 그것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몸값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몸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그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달라졌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수없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좀 전에도 지금 57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은 이게 핵무기를 가졌다라고까지 예.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에 굴욕을 다시는 당하면 안 되거든요. 60시간이나 기차 타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네. 와서 뭐 은둔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면 북한으로 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 정말 답정녀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미 이제 친서를 서로 주고받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트럼프 대통령 성격 같으면 주고받았으면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인 그 답변을 예, 많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확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서를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근데 정황상 본다면 그 가능성이 그 어떤 가능성이냐 친서를 만약 받았다면 예. 그러면 그 연합훈련을 하기 전에 받았다면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 기다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소셜미디어 올리고 그러면서 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사전 조율이 가능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를 띄웠을 건데 네. 그 가능성이 없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친서가 왔는데 최근에 왔다. 그래서 연합훈련이 거의 시작하기 전까지 즈음에서 왔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었고 축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급하게 네. 조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친서를 이전에 받았는데 이걸 언제 쓸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제는 묵혀놓던 카드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한 것이 공교롭게 연합훈련이 시작할 쯤이 돼서 그래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해서 급하게 국방부도 모르게 측근들도 모르게 그냥 소셜미디어를 통해가지고 통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본다면 그렇게 좋은 카드를 묵혀놓고 계셨을까 이런 부분을 그걸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전 조율이 됐을까 그 친서를 주고받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그 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북미 정상과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친서가 몇 달 전에 그냥 왔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밀도 있고 친밀감 있는 최근의 친서가 오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점이 11월 APEC을 계기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혀둔 카드였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셈법을 계산을 했겠지만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묘책이 없으니까 또 북한으로 뭔가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2: 저는 그 분석이 가장 그 설득이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시작된 그 문맥을 보면 이란 전쟁이거든요. 네. 이란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국내적으로 비난 여론에 시달리다 보고 그리고 전쟁이 출구를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피로도가 커지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한 그 방법, 방안으로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작년에 보시면 작년 10월에 경주 에이펙 할 때 모두 사전 조율이 전혀 북미 간 되지 않았는데 툭 던져가지고 예. 예전에 일기 행정부 때 판문점 회담하는 것처럼 예. 아시아에 올 때 그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이 호응하는 이걸 이끌어내는 그러한 즉흥적인 그러한 이벤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운을 띄운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 북미 정상이 만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동 수단의 한계를 고려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근처로 오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쁜 미국 대통령 일정을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것이 11월 그 중국 선전에서는 APEC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월이면 아직까지는 한 두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도 접촉이 가능한 시간을 좀 벌어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11월 얘기를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확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만약에 APEC을 전후로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눌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뭐
0: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핵 군축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선 뭐 군축을 하려면 중단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북핵 해법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동결하고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축소하고 그리고 폐기한다는 그 3단계인데요. 결국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선 중단해야 되니까 그 중단을 하고 대신에 반대급부로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일부 해제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장거리 이렇게 미사일 그거 시험 발사하지 말아라. 거기까지 확답을 받으면 하나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이렇게 서로 잘 돼서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발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이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신뢰가 구축이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를 지시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또 백악관의 한 여성 보좌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수복을 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하는 곳에 동행하는 인물 바로 나탈리 아프 백악관 보좌관인데요. 과거 친 트럼프 방송인 원 아메리칸 뉴스 진행자 등을 거쳐서 보좌진에 합류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쓴다거나 또 각종 기사 등을 출력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서 애착담요, 인간 프린터와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녀가 주목받은 이유 바로 지난달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수송기로 갈아탔을 때 최고위 강요들을 모두 제치고 수송기에 동행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부터였는데요. 이에 민주당 오소프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백악관 측에서도 이에 질세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서로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처럼 젊은 여성 참모들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일이 잦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달 초에 사임한 캐럴라인 레빗 전 대변인이죠. 지난해 27세의 나이로 발탁돼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기록을 세운 레빗은
4: 베테랑 출입 기자들과의 설전도 서슴지 않으며 주목을 받았고요. 또 가정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그녀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라며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 30살의 마고 마틴 백악관 언론 보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 전략의 마쿠 실세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그녀를 비밀 경호국 요원만큼이나 대통령

0: 는뭐별 관심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앵커 출신,
1: 예.
0: 여성들 앵커 출신, 백인 키 크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젊은 이런 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런 미모나 이런 것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발탁이 됐겠죠. 글쎄요, 저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2: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그런 파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또 이번에 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툭 던진 거잖아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점에서, 상황에서 던져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뭐 괜찮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1: 그렇습니다. 우선 뭐 나탈리아프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야당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그 공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중간 선거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대통령이 또 지지한 후보들의 승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흠집을 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곤욕스럽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수십 년간 한미동맹을 운영한 데 있어서 거의 백본이라고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들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연례 훈련을 갖다가 갑작스레 일방적으로 그 축소하고 취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1기 행정부 때야 사전 조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시나만 이번에는 한국 정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도 몰랐고 대부분의 참모도 모르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이례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한국이 대북 방어하고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라. 그리고 우리도 압도적인 재래식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한미 간의 소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우리가 여전히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샌틈 없는 방어를 할수 있다는 부분에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바닥을 아주 여전히 바닥에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력에 기대서 북미 관계 개선을 좀 도모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정부당부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대화장으로 나오게 할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반응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서 로드맵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 때문에 그게 어떤 그 순조롭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그런 결정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북미 관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이 상황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한 거는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럼 이제 마침 이제 뭐 방한은 잘 했는데요. 이게 이제 11월 17일, 18일부터 신천에서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제 조율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이번에 방한한 김에 지금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이제 사실상 북한하고 모든 길이 이제 이렇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회담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어제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이성약 국가안보전략실장, 오늘 이제 우리 대통령 뭐 오전에 만났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자안보회담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회담과 관련된 얘기도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점점

0: 사라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어요. 중국에 대한 한반도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고, 두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고, 세 번째가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 번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왔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북한을 의식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우리로 봐서는 그것이 이제 최종 목표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 우리의 그 G7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했고요. 쿼드 정상회담 할 때도 쿼드 외교부 장관 회담 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목표로라도 놔둬야죠. 목표 자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섭섭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뭐 방안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그런 뭐 역할 또는 얘기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모종의 이제 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접견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예.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교통안전 1분 턱.
1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6: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8: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9: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8: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9: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8: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0: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AI를 사용하면서 유료 버전을 써보고 싶지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무료 버전은 이용량 제한이 아쉬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부가 누구나 부담 없이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두의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화되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른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AI 접근성과 활용의 격차를 줄이고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AI는 정부가 직접 AI 모델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국산 AI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선정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고 정부는 GPU 등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 내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또 올해 안에 정식 서비스를 내놓는 일정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AI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활의 도구가 되어가는 시대. 모두의 AI가 국민의 AI 접근성과 활용 격차를 줄이고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뉴스와 상식, 오늘은 모두의 A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is
2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폭염은 일부 지역으로 좀 무뎌진 곳도 있습니다. 서울, 강원 지역은 하루 사이에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면서 오늘 곳곳에 기습적인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9도까지 오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울 방향의 정체가 2시 넘기면서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경기권으로 8km의 정체가 만들어졌고요. 시구간 진입하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이제 차간격 좁아지면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곳곳으로 비가 비가 좀 내리다 보니까 빗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암터널 부근 고장차가 있고 소래터널에서 송내, 광암터널에서 서하남까지 차간격 좁히고 통과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역시 계양에서 송내 구간으로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2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5: 살아있는 방송 YTN YTN
2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거부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임명을 거부하거나 그에 앞선 절차로서
0: 박성배
1: 국회의 동의가
0: 변호사입니다.
1: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형식상의 문제가 풀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후보자를 두고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애초에 청와대는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염두에 둔 반면에 대법원장은 오용준 헌법재판관의 아내인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조하에서 고심 끝에 손봉기 후보자를 지명하였습니다. 손봉기 후보자 외에도 김성수 후보자를 지명하였는데 둘 다 비서울대 출신의 영남과 호남 출신으로서 특히 손봉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 향판 지법 부장판사로 곧바로 대법관으로 재청했습니다. 이 자체가 기존의 이원화된 구조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대법관 후보로 재청하던 관례를 깨웠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조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진보 성향이자 여성인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청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깨어진 이상 대법원장의 고심 끝에 이루어진 서면 재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가 애초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똑같이 관례를 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사안이 좀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 그러니까 관행을 깬 게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까?
3: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물론 이 대법원장도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내가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을 발생시켰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네. 지금 사실 헌법 104조에 나와 있는 대로 대법원장에게는 재청권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에 따라서 본인은 어쨌든 재청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0: 네.
3: 그리고 또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재청을 해야 되는 것이 대법원장의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안 했을 때 만나주지 않았지만 서면으로라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강행을 한다고 한다면 뭐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만 실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판단을 해봤을 때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4: 예, 탄핵 가능성이 낮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민주당에서 탄핵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잠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5: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라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갑니다.

0: 대체불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합니다. 매점매석, 담합, 주가 조작, 국고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단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습니다. 전체로 보면 대략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또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심기 일전에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메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국민에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주요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저희 주제로 다뤄봤지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혹시나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혹시나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몫으로 전용기 의원을 그리고 또 노동계 몫으로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동위원장을 인선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3: 네, 김민석 신임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련위원장을 인선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쓰러져 있는 만취자가 있는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운전자가 이 사람을 좀 도와주는가 싶었는데

0: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사건이었어요.
1: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거리에 쓰러진 만취자에게 다가갑니다. 몸도 부축해주고 물도 먹여주는데 사고를 당할까 챙겨주는 것 같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일어난 피해자가 확인해 보니 자신의 지갑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예. 경찰에 자신의 지갑을 절취당했다는 신고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훔친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매각하기 위해 판매 게시글도 올려둔 상황이었고 이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 이를 인지한 경찰 자신이 이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할 사람인 양 접근해서 일시거래 검거를 하기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3: 일반적으로 이제 절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지갑과 그리고 상품권 뭐 17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이고 이걸 고스란히 이제 중고거래 장터에 올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실제 내가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과 대면을 해서 바로 이렇게 체포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치 본인이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현장에 그대로 이제 급습을 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본인이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갑이나 상품권까지 중고로 팔아서 좀 이득을 취하고자 했다가 그것이 덜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잡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미국에서 보안관들이 성범죄자를 붙잡으려다 테라스가 무너져 일제히 추락했습니다.
0: 네, 또 브라질에서는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23명이 숨졌습니다. 지구촌 사건 사고 소식 신홍진 기자입니다.
4: 중무장한 보안관들이 모여 성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려는 순간 2층 테라스가 무너집니다. 9명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면서 다쳤는데 이 아찔한 순간이 동료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브라질 남부 이피랑가에서 환자들을 이송하던 버스와 트럭이 충돌해 2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3시 반쯤 왕복 2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소형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버스에 타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이며 트럭 운전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5: 현장에서 모두 23명이 사망했는데 여성 13명, 남성 8명, 어린이 2명입니다. 브라질 파라나 주 안전부 장관입니다.
4: 산부르 카운티에서 현지 시간 19일 조종사와 승객 등 7명이 탄 관광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보기관 수장인 미켈레 센시 콘투지 국장과 그의 부인도 숨졌습니다. 케냐에서는 관광산업 발달과 함께 최근 헬기 추락이 잦은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 2020년 영국 왕실 공식 업무에서 물러난 뒤 미국으로 이주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 부부가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해리 왕자는 부인 메건 마클과 아들 아치, 딸 릴리벳과 함께 이달 말에 영국으로 돌아와 거주할 계획입니다. 해리 왕자 가족은 런던 외곽의 비왕실 개인 거주지로 이주할 예정이고 해리 왕자의 자녀들은 영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 공식 업무를 다시 맡을 계획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황정민에 이어 신예 배우인 홍민기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0: 전 연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배우 홍민기와 사귀었다는 여성이 교제 당시 폭행과 협박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어깨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홍민기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데이트 폭력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결별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여성이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왔다며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핵심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7: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시 장소의 CCTV.
5: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7: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 등을 하였는지가 요건이므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두 사람 각 사건에 대한 혐의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6: 양측의 공방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소속사 입장 발표 뒤 홍민기가 임신 중절을 종용했고 혼자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홍민기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관계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논란이 이미 커진 만큼 촬영을 마친 작품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이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의 회동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연습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한 검증평가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화력전 등 관련 평가를 이미 실시했고 종료 뒤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자신의 탈영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며 공직을 그만둔 뒤 법과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 이익 분배금, 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되는 주식 가운데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고 20%는 이연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 PS 재원은 10%인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PS는 세전 약 7억 원 수준인데 실제 지급액은 직급과 개인별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 발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이하 아파트 값이 오르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값은 0.09% 떨어져 하락폭이 0.05%포인트 커졌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요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호가가 떨어져 나온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8: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8월 2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브루스 리우는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중국계 캐나다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조성진 다음번 우승자인데 조성진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로운 음반이 나왔습니다. 루나리스라는

0: 제목인데 달이란 뜻입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쇼팽과 드뷔시의 작품을 거쳐 현대음악가 쉔베르크와 존 케이지의 피아노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1: 브루스 리우는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여러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나오는 음반마다 다른 연주와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는 에릭 사티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Waves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를 차례로 사용해서 에릭 사티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1: 이번 음반에서는 루나리스라는 제목으로 달이 주는 느낌과 연결되는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달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을 자유롭게 모았다는 겁니다.
0: 이거 연주회라면 몰라도 음반이라면 쇼팽이면 쇼팽, 베토벤이면 베토벤 같이 한 작곡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데 이렇게 독특한 구성이라면 브루스 리우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 음반 중에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오늘은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듣고 있는데 쇼팽 콩쿨 우승자답게 연주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0: 그리고 또 상당히 개성적이죠. 1997년생이니까 아직 20대의 젊은 연주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주 활동을 이어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1: 최정상 피아니스트들 중에서 쇼팽 콩쿨 출신이 많습니다. 아시케나지, 폴리니, 아르헤리치, 치메르만,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쇼팽 콩쿨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한 연주자들이었습니다.
0: 그 이후로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뭐 포고렐리치, 본인, 윤디니 같은 연주자가 있지만 데뷔 당시 크게 화제를 모으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그만큼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라파엘 블레아치 이후로는 다시 쇼팽 콩쿠르 출신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다니엘 트리포노프, 조성진, 브루스 리우까지 세계 정상급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 우승자인 에릭 루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1: 브루스 리우 새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중에서 사막장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부띠 지도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10년 전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한밤중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폭력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0: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이후 아파트를 팔아서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고 새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까지 올리면서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재결합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문자를 쏟아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면 접근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0년 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크게 늘어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숨죽여서 살아오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박수민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10년 전 자녀들 손을 잡고 쫓기지 떠나야 했던 그때의 절망감.
0: 네.
1: 최근 다시 찾아온 공포 속에서도 용기 내어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는 사연자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는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0: 네.
1: 일반적인 형사 고소 절차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을 순차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0: 그쵸.
1: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반면 피해자 보호 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 즉시 임시 보호 명령을 통해 우선적으로 접근 금지 조치가 발령됩니다.
0: 네, 임시 보호 명령이요.
1: 네. 네. 그리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0: 네.
1: 보호기간은 기본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10년간 별거 중이거든요. 이거 10년간 별거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0: 네.
1: 먼저 짚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0: 네.
1: 첫째. 10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도 남편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지
0: 네.
1: 둘째, 최근 남편이 보낸 문자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0: 그렇네요.
1: 첫 번째, 가정구성원 요건입니다.
0: 네네.
1: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는 가족구성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0: 네.
1: 이혼한 전 배우자조차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데
0: 네.
1: 하물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0: 그렇네요.
1: 따라서 별거 기간의 길고 짧음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0: 네.
1: 두 번째, 가정폭력범죄 해당성입니다.
0: 네.
1: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0: 네.
1: 남편이 보낸 욕설 문자는
0: 네.
1: 욕설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재결합 요구의 경우 위압의 강도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0: 네, 협박죄요.
1: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0: 그렇네요.
1: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므로 인용 요건은 명백히 충족됩니다.
0: 그러면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이제 신청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재산 분할인데요. 별거 이후에 남편이 재산이 형성이 많이 됐어요. 이 별거 후에 형성된 남편 명의 재산 분할 이거 가능할까요?
1: 판례상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
0: 네.
1: 즉 별거 시점이 맞습니다.
0: 네.
1: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하지만 사연자분 사건은 매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1: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

0: 보태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사연자분이 대부분의 자금을 보태서 취득한 그 아파트였습니다.
1: 그렇죠.
0: 사연자분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 사업자금이 나왔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자산이 증식된 것이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흐름대로 사연자분이 제공했다. 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10년간 별거 하는 동안에 나 혼자 이제 사업해서 늘린 재산 아니냐, 그러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물론 그렇게 다툴 수는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합의하에 별거한 것이 아니라
1: 네.
0: 남편의 상습 폭력이란 유착 사유 때문에 사연자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하신 사안입니다.
1: 네.
0: 남편이 혼자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연자분과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고 폭력으로 쫓아낸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 입금 내역,
1: 네.
0: 근저당 설정 당시 자금 흐름,
1: 네.
0: 매각 대금이 토지 및 건물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자금 추적,
1: 네.
0: 가정 폭력으로 인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1: 네.
0: 현재 남편 명의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하겠네요.
0: 설령 별거 후 재산 전부가 포함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별거 당시 아파트의 가치와 그 이후 증식된 가치를 반영해서 사연자분의 분할 비율을 대폭 상향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의 접근 금지 조치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별거 후에 형성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초기 자금 출처 같은 거를 잘 밝히시고요. 뭐 구성명이라든가 사실 조회 이런 거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몫을 재산 분할로 받으실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부산 기장의 한 해안가에서 조금 특별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가 30cm가 넘는 거북이 등딱지에 사람 이름과 주소는 물론 건강, 번창 같은 소원까지 하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누군가 소원을 적은 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생태계의 교란종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방생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종으로 확인된다면 마음대로 자연에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허가 없이 방생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쓰는 행동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북이 역시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어서 페인트나 도구 등을 사용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줬다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생명을 풀어준다고 해도 우리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생태계를 해치는 무분별한 방생보다는 환경보호 봉사활동 등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YTN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으로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면서 무더운 상황인데요. 광주가 32.8도, 대구는 32.5도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 그 밖의 지역도 저녁까지 한때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남부에 많게는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고요. 제주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6.8도로 어제 같은 시간에 비해서 기온이 3, 4도 정도는 낮은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차도 늘고 있는데 오늘 비가 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도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오는 길 같은 시간에 비해서 차량이 많아서 서양양에서 인제터널까지, 화도 부근 덕수 3패에서 강일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있고 매송유계소에서 8곡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모두 송내를 중심으로 개항에서 송내, 소래터널에서 송내 빠져나갈 때 밀리고요. 판교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광암터널에서 서안암 통과할 때도 한 번 더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살아있는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6: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말을 아꼈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8: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7: 이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8: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겁니다. 트럼프입니다.
7: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8: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그보다 많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 다만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수치를 언급했죠?
9: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관한 질의에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에 핵탄두를 언급한 것이라면 지난 2023년 한국 국방연구원이 추정한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 80에서 90기에서 최대 30개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했는데 양측의 추정치가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우리가 보통은
8: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10: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보수 집단이나 그 연구기관에서 57개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뭐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9: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평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인정보다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전략적 자세로 봐달라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도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화전 양면 작전을 구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미 정보 당국이 이렇게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대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목표에 더 치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1: 네, 북한 반응은 어떨까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의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6: 네,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을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일으킵니다. 개은희 기자가 전합니다.
1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천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12: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가 이런 것들 그 서류
8: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12: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1: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는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의 회동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역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도 전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의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걸로 전망됩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둘러싸고 북한이 평화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은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늦은 밤 직접 SNS에 글을 올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6: 네,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자칫 대화의 동력이 꺼지는 것을 막고 한미동맹의 우려를 끄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강한 지지와 격려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조성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자신은 이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흥미없다며 연습 축소를 폄하한 직후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건 역시 트럼프의 대북 대화 의지와 발을 맞춘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안보 우려 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 중이고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추진하는 등 방위력을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주 국방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국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이란 문제 협조 부족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의식한 듯 법적, 정책적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명시했습니다.

0: 북한의 밀당 속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주며 판을 다잡고 나선 가운데 11월 북미 정상 간 재회 가능성을 둘러싼 남북미 3국의 물밑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2: 네, 오 시장은 대신 인근 부지 활용을 역제안했는데 다음 주에 절충안을 포함해서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을 놓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만난 게 한 달 만인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3: 일단 회동 시작 분위기 좋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미소 띈 표정으로 먼저 입장한 뒤에 김윤덕 장관도 환한 표정으로 회동 장소로 들어갔는데요. 용산공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서울시에 협조를 구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회동을 마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선 평행선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동의한다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하지만 논의가 끝난 건 아니죠. 절충안이 제시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3: 네, 오세훈 시장은 대신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캠프킴이나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예로 들면서 교통대책이나 도시기반 시설 설치를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대출 제한 해제나 청년 보금자리론 확대, 허그 보증보험 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실효성 있다고 느낄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였던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만 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8천 가구를 놓고 두 사람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절충안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수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공원 내 부지를 언급하진 않았다면서 장교 숙소 등 일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YTN 양희대입니다.
1: 신속 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2: 네,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대치 국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4: 네, 국회입니다.
1: 네, 지금 본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조금 전 개의한 국회 본회의는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안을 놓고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에 대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 겁니다. 이어선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면서 오늘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로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여야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그 내용을 반영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 간 협의를 마친 70여 개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 고향 특례시.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70이면 노인이었는데 요즘은 70도 젊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0: 74세를 넘어섰습니다. 오래 사는 건 분명히 축복인데 또 준비 없이 오래 살면 그게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오늘 방송에서 실제 사례 통해 더 정확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 장수 리스크, 즉 오래 살수록 자산이 고갈되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험을 다 해지하고 싶다는 남편과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아내, 50대 부부의 상담 전후 이야기 만나봅니다. 재무 AS 센터에서는요. 실손보험 세대교체부터 실생활 채무 고민까지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오늘 청취자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 되는 걸까요?
2: 아, 네. 오늘은 실손보험 1세대부터 4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것들을 짚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네.
1: 저는 오늘 보험을 다 해지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보험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이미 해지하셨거나 해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과연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우리 집도 이 사례처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요.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장수 리스크가 커지자 보험 상품의 지형도도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 사망보험금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기 요양과 치매 등 생존 기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상품이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는 바로 이것, 장수 리스크입니다. 자, 정재현 팀장님.
2: 네.
0: 아니,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9988234 라는 말 혹시 아세요?
0: 9988234?
2: 네.
0: 약간 우리 그 삐삐 시절에 암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네. 뭘까요?
2: 이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고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0: 그렇군요. 9988234.
2: 네.
1: 끝에가 이제 죽을 사.
0: 그렇군요.
2: 근데 요즘 어르신께서는 거기서 4를 빼고 1로 바꾸셨대요.
0: 왜요?
2: 다시 말씀드리면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는 벌떡 일어나자.
0: 아, 다시 일어나자. 이게 더 좋네요.
2: 네, 네. 그만큼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겠죠.
0: 그렇죠. 네. 뭐 우리가 기대수명 84세 넘겼다라고 얘기하지만 100세, 120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벌떡 일어나는 일이 네. 향후에는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2: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재무적인 대비도 좀 넉넉하게 해두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1: 그렇죠.
0: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재무적인 의미를 짚어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당연히 축복이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이걸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갈수록 돈이 더 필요한 구간이 오는데 그 시점에 자산이 바닥나버리는 위험인 거죠.
0: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들일까요?
2: 네, 생각해보시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거나 끊기죠.
0: 그렇죠.
2: 근데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죠. 네,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늘고 간병비도 필요해지고 물가는 매년

0: 하면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거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60세에 은퇴하셔서 95세까지 사신다면 35년치 생활비가 필요한 거죠. 30년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죠.
1: 그렇죠.
0: 네.
1: 30년 전에는 내가 은퇴하고도 35세 이상을 살아야 돼. 은퇴 자금이 수십 년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따지고 보면요. 35년은 소득 없이 살아간다. 진짜 긴 시간이에요. 그럼 실제로 노후 자금은 우리가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2: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은퇴 후 노인 1인 기준 최소 월 130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적정 수준으로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부라면 300만 원 이상이 되겠고요. 근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현재 70만 원대거든요. 그 차이를 어딘가에서 채워야 하는 거죠. 거기에 의료비랑 간병비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필요한 돈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장수 리스크가 무서운 이유겠죠.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되고 대비를 해야 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돈이 잘안 모인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소득활동기에도 돈이 안 모이는데 은퇴 후에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핵심은 연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1: 연금 배치.
0: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것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연금 준비와 함께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을 먼저 정리하는 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거든요. 특히 중복된 보험, 필요 없는 소비, 내 상황에 안 맞는 금융 상품들,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게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벌이를 더 늘 수는 없지만 매달 매달 나가는 돈들 중에 줄일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그 지출 항목을 찾아내서 노후 연금 재원으로 마련하는 게 재무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재무 설계 전문가분들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근데요, 노후 준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것이냐도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생활 습관의 변화, 사회적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노후의 삶을 질을 결정하거든요.
1: 그렇죠.
2: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게 장수 시대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무전장수, 유병장수라는 말도 있죠. 돈도 없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오래 사는 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내 노후 준비 잘돼 있는지 나에게는 정말 장수라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비가 잘돼 있는지 궁금하시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료로 점검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의 도움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노후 연금 재원 마련이 잘돼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에 문자 메시지 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를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사연자분들을 찾아가 문제 직접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을지 우리 가정경제 주치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살고 계시는 50대 주부분인데요. 화물 운송하시는 남편분이 굿모닝 굿라이프를 한번 들어보라고 소개해주셨다고 해요. 그동안 아는 분이 보험 설계를 해주셔서 오랫동안 돈만 냈는데 내 보험 어디가 잘못된 건지 어디에 돈이 새는지 궁금하셔서 신청 주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랫동안 돈만 내고 점검 한번 받지 않았던 보험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분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2: 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보험료가 한 달에 거의 3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걸 처음 제대로 보신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냈지 싶으셨대요. 가입할 때는 분명히 10만 원 초반대로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0: 내가 가입해서 기억하던 내 보험은 10만 원짜리인데 네. 이게 30만 원이 됐다라고 네네. 하면 진짜 이상하게 느껴지죠. 네. 아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1: 아, 이유는 바로 갱신형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처음 가입할 땐 보험료가 싸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갱신 주기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내 나이를 다시 계산해서 보험료가 바뀌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아플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0: 그렇군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갱신형 보험의 갱신폭이 정말 티가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청취자님처럼 50대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오른 폭이 눈에 띄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 갱신형 보험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10년 뒤에는 내 보험료가 두 배가 된다고 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감이 잘 안 되죠.
0: 맞아요.
2: 그러다 막상 명세서를 보고 나서야 진짜 이렇게 됐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남편분이 딱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병원도 잘 안 가는데 매달 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 아프면 그때 가서 돈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저도 20대 때 보험을 가입하고 가만히 그 보험료 빠져나가는 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나 병원도 안 가는데
1: 그쵸, 와닿지가 않아요.
0: 이 돈을 매달 내야 해? 막 이런 아깝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 남편분의 얘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주셨을까요?
1: 네, 그래서 먼저 방금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저희가 차근차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보험 내역을 꺼내보니 40대 때 가입하신 암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보험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이었어요.
0: 왜요?
2: 보험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싸고 조건도 유리한데 이분 암보험은 지금 이 보장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면 훨씬 비싸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납입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고 납입 완료 시 환급률도 높은 상품이었어요. 1년만 더 내시면 원금 이상 환급률이 올라가는 상품이라 제가 제 아버지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이 상품을 유지하셔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0: 전문가 만나지 네. 않고 그냥 덜컥 해지하셨으면
1: 큰일 났어.
0: 정말 그렇죠. 아까운 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결국엔 새로 가입이 안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오래전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들어놓은 정기구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은 조건으로 신청조차도 안 되고 단순히 비싸다고 건강하다고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해지하실 때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일 저지르면 안 된다.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 가입하신 보험 내역들 하나하나 다 꺼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겠죠?
1: 네 그럼요. 아내분 보험 먼저 살펴봤는데 총 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그중 2개가 보장 내용이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0: 보통 중복 보장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어떤 게 겹쳤을까요?
1: 아, 맙소사. 다른 것도 아니고 실손보험이 두 개나 있었어요.
0: 실손보험이요? 네. 아니 왜 실손보험을 두 개나 가입을 하셨을까요?
2: 지금은 보험사 간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중복 가입이 잘 안 되지만 과거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개인 실손과 직장 단체 실손으로 중복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2: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실손보험이 두 개면 보상도 두 배로 받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비나 수술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두 개가 있어도 실제 병원비 이상은 절대 못 받아요.
0: 그렇죠.
2: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오면 한 개짜리든 두 개짜리든 결국 10만 원 한도 안에서 받거든요. 보험료는 두 군데 내면서 받는 건 한 군데 효과적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게끔 보험사 자체 전산망이 좀 더 꼼꼼하게 네. 돼 있겠지만 과거에 모른 채로 가입해서 돈만 빠져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 또한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네.
0: 그동안 이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내셨던 중복 실손보험료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그 억울함 조금 풀 수 있게끔 솔루션 도와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속상하고 골치 아팠던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들 전문가분들이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인 청취자님 부부 어떻게 변경됐는지 우리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재가입 시점이 더 길게 남은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고 재가입 주기가 3년 남은 실손보험을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 외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특약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예를 들면 아내분은 운전을 전혀 안 하시는데 운전자 특약이 붙어 있었고요. 또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80%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담보는 사고로 신체 기능의 80% 이상을 영구적으로 잃었을 때 보장을 받는 담보거든요. 예를 들어 양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거나 두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정도가 80%에 해당됩니다.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담보라고 보셔야 되겠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네. 불리한 특약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2: 네. 상해 후유장애는 3% 이상 담보를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0: 숫자가 큰 게 좋은 것 같지만 네. 이 상해 후유장애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네요.
2: 네네. 신체 기능 중 3%만 문제가 생겨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갑상선 암이나 위암 진단 이후 해당 장기를 절제했다면 절제한 정도에 따라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담보 이름은 비슷한데 뒤에 숫자가 3%냐 80%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그렇군요. 내 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망가졌는지
2: 네.
0: 3%만 망가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80%씩이나 망가져야 그때서야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2: 네네네.
0: 기억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종합보험 쪽도 좀 들여다보셨겠죠?
2: 네. 종합보험은 30년 납 비갱신 상품으로 7년째 납입 중이셨고요. 들여다보니 발병률이 가장 높은 생식기 암을 일반 암으로 보장하지 않고 소액암으로 구분해서 가입한 진단금의 20%만 지급하는 조건이었어요.
0: 이것도 되게 불리한 거네요.
2: 네네네.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요즘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 소액암으로 빠져 있던 거죠.
1: 네. 그래서 일반암과 유사암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재구성해드렸습니다. 혈관 관련 보장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던 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서 각각 2천만 원씩 추가로 넣어드렸어요.
0: 이제 보장은 넉넉할 만큼 넓어졌습니다. 네. 보험료가 어떻게 됐을지가 제일 궁금한데 자, before, after 최종 정리를 해주시죠.
1: 네. 아내분 보험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7만 원이 줄었어요. 7만 원이면 연간 84만 원이죠.
0: 계산이 빠르시네요.
1: 그럼요. 납입 기간도 23년에서 20년으로 3년이나 단축해드렸고요. 남편분도 해지하면 안 되는 암보험은 살리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면서 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해드렸더니 17만 원가량 나가던 실손보험료가 4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0: 거기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과 고액 비급여 암 치료 특약만 추가로 구성해드리고도 매월 5만 원가량 줄여드렸습니다.
1: 엄청난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자, 청취자님 요 애프터 결과 받아들고는 어떤 반응 보이셨을까요?
2: 남편분이 처음에 오실 때 다 해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왔어야 한데 이러시더라고요. 아내분도 처음에 어렴풋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혼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저희랑 같이 들여다보니 그 돈이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냉장고에 자주 비유하는데요.
1: 냉장고요?
2: 냉장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오래 안 보면 어느 순간 유통기간이 지난 것, 중복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냉장고를 통째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안 냉장고 볼만데요. 네.
2: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는 정리가 필요한 거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 보험료가 줄어든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면서 아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남편이 일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또 제가 아파서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되면 그것도 너무 싫거든요.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죠. 이거는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저 또한 자식한테, 자녀한테 짐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안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해결해 주셨겠죠?
2: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저도 마음에 남아요.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 장수 리스크.
2: 네, 오래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게 두렵거든요.
1: 그렇죠.
2: 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를 줄어든 김에 노후 준비도 같이 챙겨드렸습니다. 줄어든 여유 자금으로 7% 확정이율 연금 상품을 가입해 드렸고요. 70세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종신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자식한테 손 벌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오래 사는 건 두렵지 않아요. 아프게 오래 살까 봐 또는 이 고생을 늙어서도 계속할까 봐 막 이런 게 걱정이잖아요. 지금의 지출만 점검해도 네네.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 쭉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고민 해결해서 못했던 노후 대비하고 싶고 내가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험 갖추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점검 노후 대비를 위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모닝 굿나잇 프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 제가 직접 전문가 두 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847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저는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5세대 실손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까도 보면은 우리 청취자님 네, 사례에서 네. 17만 원의 보험료가 5세대 전환하니까 4만 원이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는 게 되지 않을까요?
1: 아,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0: 그래요?
1: 네. 2847번님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1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든 비급여 치료든 거의 다 보장해주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품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요. 5세대 실손으로 바꾸면 보험료는 내려갈 수 있어도 비급여 보장이 대폭 줄어들거든요. 특히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크게 축소됩니다. 지금 본인이 자주 받는 치료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 네, 맞아요.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바꾸셨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1세대 실손이 보험료

0: 으로 상담 이렇게 넣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만나볼게요. 6612번님.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건강검진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거든요. 용종 딴 것도 수술이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1: 네, 6612번님, 좋습니다.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별로 인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A 보험사 용종 제거 대장을 일정 기간 부담보로 인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 이후에도 즉시 인수해주는 보험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0: 부담보 걸지 않고요.
1: 네네네.
2: 중요한 건 언제 용종 제거를 하셨는지,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 추가 치료나 추적 관찰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사별 심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요즘 뭐 대장 용종 제거야 워낙
1: 네네.
0: 흔하게들 많이
1: 그쵸,
0: 하기
1: 그쵸.
0: 때문에 보험사별로 가입의 조건이 조금 인심이 더 후한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두 분이 손품을 팔아주실 겁니다.
1: 네네.
0: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봅니다.
1: 네.
0: 3391번님. 아, 오늘 실손보험 문의 많이 주시네요. 실손보험은 있는데, 아, 종합보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A는 갖추고 있는데, A 플러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40대거든요. 지금이라도 종합보험 가입할까요?
2: 3391번님,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0: 그래요?
2: 연령 증가에 따라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조건도 나빠지거든요. 요즘은 어른이 보험이라고 청년부터 40대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들도 출시가 돼서 지금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1: 네,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역할이고, 종합보험은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받았을 때 목돈을 받아서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진짜 든든하거든요.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축소되는 실손보험만 있으면 고액 비급여 치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죠.
0: 그렇죠. 3391번님, 40대도 청년보험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 있다고 하니까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주시고요. 전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97번님, 저는 하나도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연금 가입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50대입니다.
2: 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전혀 늦지 않았고, 요즘에는 기대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가입 나이도 같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밤에 좀더 숙면을 하시지 않으실까.
0: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 네.
0: 50대여도 충분하다 얘기해
1: 충분합니다.
0: 주셨고요. 4819번님, 임신 8주 차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 필수로 들어야 할 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태아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은 다른 거예요? 보험이요?
2: 태아보험이 어린이 출생 후에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고요. 우리가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겠고, 요즘에는 뭐 수족구나 이런 어린이 관련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0: 아, 이거 되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태아는 병원을 다닐 일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산모인 엄마가 다니니까. 그래서
2: 네.
0: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 특약을 빼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 특약을 같이 넣으셔야 되고,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된다.
1: 네네.
0: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태아보험 때 태아와 관련된 특약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런 태아에게만 적용되는 특약들은 자동 삭제가 되는 걸까요?
2: 네, 자동 삭제되고 그만큼 보험료도 또 빠집니다. 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랑 나왔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빠지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보장받으시면 됩니다.
0: 그렇죠.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박상규 팀장님이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1: 결혼한 지 이제 4월에
0: 그러니까요. 얼마 안
1: 결혼했으니까.
0: 되셔서 제가 막 응원의 말을 했는데 중간에 막 목이 메여서 자, 박상규 팀장님에게도 예쁜 아기 소식이 곧 전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4814번님에게도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

0: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체크, 보험 점검. 저희 오늘 방송 시작부터 얘기했던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연금 재원 마련까지 모든 돈 관련 고민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샵 0945번의 문자창은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6: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오래 살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바로 준비된 재무 계획입니다. 장수 리스크, 갱신형 보험료 인상을 불필요한 중복 보장까지 오늘 방송에서 챙겨갈 내용들 참 많으셨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창 샵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전문가 도움 드릴게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에 내일 비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면서 이 비는 모레 아침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적게는 5,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은 24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대구와 전주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빗길이어서인지 평소보다 고속도로 위로 속도 내기가 퍽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인데도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좀 긴 편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서울 올라오는 길 화도 부근이나 덕수 삼패에서 강일까지 속도가 늦춰지고 인제나 내촌 일대로는 빗길이기 때문에 감속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에서 팔탄분기점까지만 거의 20km 가까이 정상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매송유기소에서 팔곡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꽤나 길게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입장 거봉포도유기소에서 안성까지 안성분기점을 통과해서는 안성휴게소까지 다시 시구간 진입하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가 봅니다. 목요일 정치 클리어링 시간입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전국 현안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정치구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시고 당내 현안, 북미 대화 가능성 등 여러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목요일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 김주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0: 전당대회 끝나고 세 분간 첫 시간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일단 장해찬 전 최고가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민주당 평론가 분들 반성하시라. 저보다 못 맞춰서 되겠는가. 네. 네. 근데 뭐 예상했던 결과인데 의외의 결과라면 최고위원 선거에서 네. 김용 후보가 탈락하고 친청계가 3명 당선된 것. 아무래도 민주당 당원들이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정성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만에 하나라도 현직 최고위원이 임기 수행 중에 구속되면 민주당 전체 타격이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또 냉정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집권 1년 차 아직 2년 차가 되지 않았는데 만 2년을 채우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라는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내내 정청래 후보나 그 노선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를 꽤 많이 하긴 했거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소기의 수확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그 정청래 후보 쪽을 지지한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이게 또 앞으로 당 운영하는 데 큰 숙제가 예. 될 것 같긴 합니다.
0: 장해찬 최고가 김명 후보 사업 리스크를 지적해 주셨는데 김주여 대변인 그런데 이거 호남과 대의원에서는 김명 후보가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김용 후보가 패한 것은 여론조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지금껏 쭉 이어져 있던 여론조사 추세와 흐름과는 달랐다. 그래서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 여론조사에서 불만이 좀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보통 당에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여론조사가 그 핸드폰 회사한테 안심번호를 받아서 여론조사 했으니 이번에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까?
0: 아마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4: 예, 그리고 당원 데이터베이스
0: RDD 방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4: 예,
0: 아마 처음
4: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보통은 전당대회 그런 당원 투표랑 비슷하게 나올 예, 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정반대로 나와서 이번에 처음 실시된 당대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본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도 아니고 평당원 출신으로 이 정도 선전한 것도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친명 후보가 5명이었고 친청계 후보가 3명이었는데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0: 예. 자, 우리 김 전 사무총장 어떻게 보셨어요?
5: 저는 일단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열심히 네.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참전한 전당대회였는데 생각보다 격차가 많지 않았다. 54대 46 정도니까 그 지점하고 아까 이제 장해찬 최고도 얘기했지만 김용 최고위원 후보의 탈락 그다음에 친청계 3명의 당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제 호남의 그 표심이었는데 그게 호남 투표 직전에 광주공항의 폐쇄, 이른바 구마모토보다 더 빨리 해야 될.

0: 된다라는 반도체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 김민석 체제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압이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정청래 전 대표와 그다음에 그 친천계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과 얼마만큼 화합과 통합을 맞출 수 있을까 이건 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1: 예. 네. 이 경선 기간 내에 정청래 후보 쪽에서 9대1로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종 종편이나 우리 같은 라디오나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김민석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스피커로 갈 수 있죠. 김어준, 최욱, 유시민. 이세 사람들은 정청래 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김민석 후보가 뭐 대통령의 어떤 후방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표차를 내서 이기는 게뭐 쉽게 예측이 됐었냐? 뭐 그건 아니었다. 또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뭐 다른 또 평론가들은 오히려 김어준, 유시민이 노골적으로 밀었던 게 패배 요인일 수도 있다고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2: 사실 구독자 수로만 봐도 김어준, 유시민, 또 최욱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다른
1: 다 합쳐도 안 돼요.
2: 네, 진보 진영의 스피커들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청래 후보도 후방 지원을 많이 받은 셈이죠. 특히 저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은 유시민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살짝 발을 뺐어요. 네, 김민석 후보를 자기 방송에 출연시키고 계엄 당시에 CCTV를 거기서 최초 공개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특유의 생존 본능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유시민 작가는 끝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한 친명계를 비판하는 스탠스였는데 그런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정청래 후보 측에게 독이 된 측면도 있을 것 같다. 너무 세게 내부 진영 비판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앞으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과연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김어준, 유시민, 최욱 이런 분들에게도 나름의 숙제를 남기지 않았나. 당장 김민석 대표가 그 민주당 TV로 새벽 뉴스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방송하는 김어준 뉴스공장 저격하는 거 아니냐. 그 뉴스공장의 경쟁 채널을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언론의 해석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봐도 이 진보 진영 스피커들의 지형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지각 변동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3: 저는 이런 큰 선거에 임할 때각 선거를 지지하는 진영에서 절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또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후배 패널들에 대해서 촉법평론가다, 용역평론가다, 뭐 청와대 선물 뭐 그런 거 받고 그냥 값싸게 자신의 소신을 팔아먹고 있는 그 저질스러운 평론을 쏟아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뿐이 없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전체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럼 어쩌자는 건지. 지금 이제 집권한 1년 차 이재명 정부가 그러면 실패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는 정청래 후보에게 굉장히 큰 독이 됐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근데 꼭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한 그 결과가 54대 46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이른바 반이재명 또는 비이재명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 그리고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이겼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당 운영이나 전국 운영을 할때 상당히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상당히 당 내에서부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뭐 충분히 뭐 그런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김어준 씨야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전대 이후로도 계속 방송을 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친청 3명 후보 불러서 방송을 했고 근데 이제 유시민 씨야 한번

0: 아까 얘기했던 뭐 필연적으로 망할 실패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뭐 다시 어떤 계기가 있으면 등장하리라 봅니까?
1: 그럼요. 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유시민 작가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방송에서 봐왔고 저도 과거에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지만 짧게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발언이나 본인의 노선, 본인의 전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국정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는 저는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 후속 조치 보안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0: 정성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당으로
1: 네.
0: 돌아가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1: 그러니까 이게 폐지는 했더라도 보안 입법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2030 여성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0: 예.
1: 근데 그런 어떤 보안 입법 같은 이슈가 있을 때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고춧가루 뿌리지 않을까. 뭐 그냥 아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할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이분이.
2: 가만 안 있을 거예요.
3: 저는 좀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청래 후보는 많이 좀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0: 어제 그 후보로 나왔던 세 명하고 만찬하지 않았나요? 대통령?
3: 뭐 어쨌든
0: 네.
3: 뭐 저희 어려울 때도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도와줬던 그런 정치 지도자였고 이제 사실은 뭐 조희대 대법관이 드러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그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다 보니까 깜도 안 되는 그런 극우 세력들이 저희를 뭐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작가하고는 뭔가 앞으로 상당 기간 타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청래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어준 총수나 뭐 이런 분들하고는 조금 소통도 하고 배려도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결속을 해야지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할 그런 계기는 마련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2: 근데
3: 해봅니다.
2: 바로미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하향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통합이나 이런 행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라든지 뭐 정청래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상향 곡선으로 모멘텀을 만들어서 우상향이 된다면 당내 문제도 좀 제압이 되겠죠. 근데 정작 김민석 대표도 본인이 이제 총리도 했고 당대표도 됐고 로망을 이뤘지만 본인이 과연 용금이 없는지 그럼 본인의 대권 가도를 고민 안할수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청 간의 관계가 원활할지 아니면 뭐 이따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될지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근데 뭐 정청래 전 대표야 원내 인사지만 유시민 씨는 원외잖아요.
2: 유시민 작가야.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0: 그러니까.
2: 하겠죠.
0: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원내 인사가 뭐.
3: 저는 뭐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도 지금 스탠스가 안 바뀌기 때문에 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한 지 이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조희대 대법관의 그 어떤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임명 제청 이거 관련해서도 전 높이 평가합니다. 아니 막 우리가 막 진짜 열받는다고 탄핵하자 탄핵하자 이렇게 당 대표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0: 예.
3: 그런데 굉장히 비판도 세게 하고 선전전도 열심히 하지만 그 선은 좀 지키고 있잖아요. 뭐라 사람들이 알아야 나중에 탄핵도 하는 거
0: 예.
3: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도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오늘 최고위원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고 있어요. 논란도 안 일으키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인사를 빨리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 김민석 대표가 유능하긴
0: 예,
3: 유능하구나.
0: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조희대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해보기로 하고 글쎄 뭐 유시민 작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민주진영의 후배 평론가들을 뭐 촉법이니 용역이니 매도했잖아요. 뭐 누구는 뭐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전화 받고 저러는 것이다. 뭐 그런 뉘앙스로도 얘기했고 굉장히 폄하를 했는데 이게 유시민 씨가 한때는 뭐 민주진영의 신경 안정제다 어른이다 이런 소리 들었다가 지금은

0: 그 용역 초법들이 다 일제히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도 나와서 한마디 하면 또 그 친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할 텐데 과연 또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지켜보면 알겠죠. 예. 자, 김희석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며칠 흘렀는데 오늘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인선을 했습니다.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조연맹인데 일단 전용기 의원은 아마 청년 몫으로 지명한 것 같고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조연맹은 직능 대표로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직능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청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직능 여성 이렇게 해서 권미경 노조연맹위원장을 지명한 것 같고 전용기 의원은 원내인데 원래는 아마 원외 청년을 지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원내 이제 청년을 지명했고 오늘 그 김어준 씨 뉴스공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경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청년들 경선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경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1: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0: 또 경선하면 또 분란하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지명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일단 그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을 경선하라는 건 대통령 당선됐으니 이제 장관 경선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종의 친천계 최고위원들의 좀 몽니였던 것 같고요. 저는 애시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뭐 신인규 변호사나
0: 예.
1: 정민철 후보나 이런
0: 예.
1: 분들은 아닐 거라고 봤어요. 좀 안정적인 인물을 선호하지 않을까, 논란이 덜 되는 그런 차원에서 최연소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뭐 개파색이 뚜렷하지도 않고 뭐 친청계나 상대 지정에서 막 반발을 세게 할 캐릭터도 아니고요. 바닥부터 뭐 대학생 위원장부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내 청년 조직을 수습하는데도 적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그 전국 청년 위원장도 역임했고 크게 무리가 없고 권미경 노조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이 또 강원도더라고요.
0: 예.
1: 내년에 있을 강릉 보궐선거까지 염두에 둔 그러니까 여성과 직능이지만 지역적 배분까지도 같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언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인사의 배경만 보면 크게 무리 없고 안정적으로 좀 당대표 지도체제 확립할 수 있는 인사를 한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 어제 우리 방송에서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강성필 민주당 대변인이 그 원내 의원 중에 청년을 지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딱 됐네요. 뭐 그런 사실 움직임이 있었어요 혹시?
2: 강성필이가 용역이었나요?
3: 아 요새 잘 나가는 용역인가 보네. 근데 사실은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일종의 도발을 한 거죠. 당대표의
0: 고유권한인데
3: 고유권한이고
0: 예.
3: 인사권인데
0: 예.
3: 본인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왜 정청래 대표의 방식을 최고위원들이 합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어떠한 도발에 김민석 대표가 아니, 내 권한인데 왜 그럽니까? 그런 어떤 반박을 안 하잖아요. 반박을 안 하고 뭘 했습니까? 바로 임명을 했죠. 근데 바로 임명했을 때 전용기 최고위원 임명했을 때다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환호 불렀어요.
0: 아, 박수 치더라고요.
3: 아니 최근 3, 4년 동안 대야 투쟁이든 대여 투쟁이든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싸운 게 전용기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 썼고 그다음에 권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총선 전에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국노총 출신 여성 당직자들을 영입해가지고 굉장히 중용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조직적인 힘이 총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항상 우린 같이 간다. 그런 걸 강조하는 면에서 보면은 총선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서로 막 말싸움하고 이런 거보다 그냥 본인이 결단하고 그 인사가 모두에게 어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관찰시키는 것도 저는 유능함이자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틀 우리 김민석 대표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0: 이번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이제 지명직 최고로 임명했는데 장해찬 최고 말처럼 이분이 강릉 출신이란 말이에요. 강릉 양양 출신인데 내년에 강릉에 이제 보궐이 예정돼 있죠. 이미 4월 달에 권성동 전 의원 지역구. 근데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었던 분이

0: 강릉 시장 출마해서 당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보궐성에 낼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포석을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글쎄요. 이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겨냥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국노총은 전통적으로 민주당하고 정책연대를 해온 노조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한정혜 사무총장도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뭐 최고위원 지명직 두 명은 무난한 인사다라고 보여져요. 뭐 예를 들면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도 재선 의원의 그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도 신망도 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좀 안전한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친천계 그 최고위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야죠. 그러면 그런 여지가 가장 없는 사람들을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강릉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0: 뭐 지역에선 준비한 사람도 있겠죠.
1: 네, 보수 쪽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한 뭐 7, 8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2: 저는 선거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전례가 민주당에서 있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대전 지역구에 박정현 의원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예. 지명직 최고로 썼다가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받아서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권미경 위원장을 굳이 발탁해서
0: 체급을 좀 키워줘서
2: 띄운다는 건 강릉 선거에 선수로 투입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마 그 재선 의원을 청년 최고로 목수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친청이 3명이고 친명이 2명이잖아요. 원외가 들어왔을 때
2: 힘을 못 써요. 말빨이 안 먹혀요. 너 뭔데 바로 이런 말을 나오고 저희 최고위 해봐서 다 압니다. 저도
1: 원외 경험으로.
2: 예. 근데 원외가 들어가면 지명직이라 하더라도 그 거기 초선들도 있잖아요. 신청계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은 초선이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한참 어려도 전용기 의원이 국회 기수는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최고위에서 의견이 갈릴 때 훨씬 더 비중 있게 김민석 대표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인물인 거죠.
3: 장혜찬 전 최고위원님은 힘이 없었습니까?
2: 저야 뭐 막내였으니까 힘이 있었겠습니까? 막내 원의 최고위원이었는데.
0: 아니 제가 질문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장혜찬 최고가 치고 들어와서. 아,
2: 그때 서름이 떠올라가지고.
0: 그러니까 예, 아마 뭐 정치 전문가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재선 원내를 지명했을지 그런 포석도 있었을 것이다.
3: 당에서는 좋아하더라고요.
1: 아, 의원들은 김민석 편이 많잖아.
0: 그렇죠. 아무래도. 예.
3: 아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전용기 의원의 어떤 전투력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위에서 활동할 때 보면은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0: 그래요. 자, 전용기 의원이 사실은 근데 지난번 공천 받을 때 되게 어렵게 받았는데. 네.
3: 저 거기 지지 방문도 했습니다.
0: 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 김민석은 민주당의 한동훈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2: 저는 일단 김순덕 씨가 쓰는 칼럼 내용은 굳이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2: 동아일보에서 가장 영향가 없는 칼럼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1: 한동훈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2: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칼을 꽂았잖아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김민석 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황태자였지만 결국 총선 승리하고 본인이 대권주자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순간에 각을 세울 것이다. 뭐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칼럼이겠죠.
0: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좀 드는데 장혜찬 최고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조중동이 의제 설정을 했잖아요. 보수에. 네. 근데 지금은 이 매체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조중동에서 무슨 얘기해도 이게 의제 설정이 안 되거든요.
3: 그러니까 이게 무슨 김순덕 위원님 무슨 감 떨어지는 이런 칼럼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지금 잘 됐습니까? 자기 당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저러고 있고 본인을 가장 등용했던 대통령을 뭐 어찌됐든 탄핵하는데 앞장섰는데 그거 자체가 뭐 저희로서는 잘된 탄핵이지만 그 정당으로서 보면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큰 멍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0: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 자, 그 당 게시판 사건 경찰이 이제 재수사 들어간 거죠 지금 이게?
2: 네, 수사를 본인들은 절차대로 한다.
0: 네, 이제 들어갔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더라고요. 네. 보통 경찰이나 들어오면 막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압수수색 그 업체를 압수수색한 거라서 당사 압수수색이 아니고
1: 서버 뭐 업체.
0: 예, 그러니까 서버 업체를 다 압수수색하는데 당이 뭘 어떻게 할 거야?
2: 예. 네. 그리고 거기 가서 막 못하게 하죠. 그거를 뭐 당사가 아닌데.
0: 그거는
2: 저기 뭐 게시판을 더 막아야죠. 아니 자기 당원들이 게시판에 뭘 썼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막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3: 아니에요. 아주 제한적으로 다른 당원들의 IP나 이런 거는 협조하지 않았고요.
0: 아니, 당연히.
3: 한동훈 의원 가족 명의의 아이디 IP들만 저희가 협조했는데 왜냐하면 이건 친한계가 자초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한동훈 의원의 자업자득입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애초에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 가족의 일탈이고 뭐 이를테면 내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가족 명의를 도용했다 사과한다라고 했으면 이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자꾸 아니라고 하고 명의 도용에 대해서도 하정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 만약에 이거 명의도용으로 드러나면 선거법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토론 중에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건 뭐 자업자득이 아닌가 싶어요.
4: 아니 그러면 한동훈 의원은 명의도용도 아니고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쓴 것도 아니고
3: 가족들이 썼다는 거예요.
4: 가족들이 썼다는 거예요.
3: 근데 미국에 있는 딸이 어떻게 한국 IP로 씁니까?
2: 고등학교.
3: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장인 장모랑 어머님이 어떻게 1분 간격으로 밤 11시에 쓰냐고요.
4: 그럼 이게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판결을 날 거 아니에요.
3: 그렇겠죠.
4: 그러면 뭐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사안에 따라
0: 그게 이제 이게 한동훈 네.

0: 가족 중에 누군가가 했느냐. 예. 아니, 이거부터 가려지겠죠.
1: 장해찬 측은 가족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어. 예를 들면 한동훈은 배우자가
2: 명의도용을 했을 수 있으니까
0: 할 수 있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딸이나 아버지 걸 할 수도 있으니까.
0: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꼭 개입돼 있다. 이건 아닐 수 있다.
2: 근데 본인은 증거인멸 혐의가 있어요.
0: 아니 당연히.
2: 그 당시 그런, 당 대표로서 증거를 다 인멸하는 주체가 누구겠느냐.
1: 그때 아니, 지금 제가 확실히 몰라서 네. 어떤 혐의로 올라가 있는지 예를 들면 TV 토론에서 아까 아니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더 허위사실 될 수 있잖아요.
2: 그건 그때 이제 추가적 고발이 이루어져야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아니니까. 네. 이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그 명의도용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국민의힘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요. 네. 한동훈 의원이 당시 당대표로서 증거인멸 등을 지시했다면 그건 당연히 증거인멸 교사 등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0: 내가 봤을 때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1: 근데 그게 이게 만일 사실로 드러나면 다음에 이제 TV 토론에서 했던 얘기는 또 다른 걸로
0: 할 수 있고. 그건 별개의
1: 별개로 네.
2: 허위 사실로 뭐 하정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1: 있고.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것도 하여튼 경찰이 다시 들어보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대법관 서면 제청 후폭풍이 어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뭐 쭉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은 했었는데 자 일단 그 민주당은 굉장히 격앙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모든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당대표는 존칭도 생략하고 뭐 조희대 씨 당장 내려와라 이렇게 표현하던데 또 강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탄핵도 언급하는 것 같아요.
3: 아니 이제 대통령의 권위라는 게 네. 중요한 거 아닙니까?
1: 네.
3: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그냥 임명 제청을 하면서 그동안 관례처럼 했던 협의 과정 합의를 그냥 생략하고 그냥 서면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1: 네.
3: 그러면 대통령하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글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대선 전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어떤 선거법 파기 환송식 뭐 주도했던 뭐 그런 또 세력.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시즌2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대법원장이 우리 대통령, 우리 정권을 무시하고 능멸하는데 가만히 있을 민주당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리 민주당이 분열돼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7개월 동안 아주 그냥 그 계획적,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본인은 뭐 어떤 정치적 수를 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뭐 집안 싸움 하더라도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외구가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일치단결 힘 모아가지고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대법원 제청에 대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부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임을 뭐 정확히 주고 그런 정치적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된다. 아니 이거 국회에서 본인이 제청한 사람 불신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청와대도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3: 뭐가 부담됩니까? 여기서 제청했는데 서면으로 띡 줬는데.
1: 어쨌든 간에.
2: 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고 어쨌든 민주당 전대에도 불구하고요. 전대 효과가 반영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아직까지 특별한 반등의 기미는 안 보이는데 사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 보여주는 게 되게 부담일 것 같긴 해요.
1: 그래서 일부러 조희대 노리고 이거 했다는 얘기 돼요. 지금 이 시기에 노리고
2: 모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지율을 살펴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도 민생을 많이 강조해야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오늘은 또 조금 올랐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로 인한 불만들이 많이 토로되고 있는데 민생 이슈가 아니라 김민석 대표도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공식 지시가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하는 현수막 전국에 개첩하라. 이 사법부와의 어떤 전쟁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메인 아젠다가 되는 게 국민들이 과연 반길 일인가.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이 있겠죠.
1: 네.
0: 저희도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조치를 하는 건 저는 민주당의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0: 왜냐하면 그동안 쭉 7개월 동안 못한 게 청와대하고 협의 없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민정수석하고 협의도 했을 거고 서면 제청하는 것도 협의했다는 건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동의 임명 동의를 하는 거고 대통령 임명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1: 예?
0: 그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합의 얘기하는데 합의가 아니에요. 협의하는 거예요.
1: 예?
0: 당대표 최고위원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보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예?
0: 그동안 관례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면 보고 대면을 해서 제청을 했다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저는 이 상황을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 정치 보복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해가 더 많이 될
1: 예.
0: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1: 예.
0: 이게 그 사법개혁을 하면서 지금 대법관을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7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사법부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다 해놔요. 그러니까 이른바 헌법소원도 하지 법 애국제도
1: 예.
0: 만들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국민들에게.
1: 예. 그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 충분히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있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다 결국은 대부분이 양보했고 이렇게 끝까지 제출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조금
2: 아니,
1: 저항됐지 않을까.
2: 아니, 헌정사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대법원장이. 우리 그 어떤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됐던 이용헌 대법원장도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과 대법원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맞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1: 결론은
2: 이명박
1: 대법원에
2: 대통령
1: 양보했죠.
2: 원하는 대로
1: 예.
2: 하고 합의가 돼서 그리고 만난 거
1: 예.
2: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사실 원래 이렇게 7개월씩이나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 소신대로 하든가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고 굉장히 높았으니까 아무래도 뭐 본인이 부담이 됐다.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하고 이게 사실은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권이 힘들고 분열돼 있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7개월 동안 암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뭔가
1: 예.
2: 진짜 대통령을 무시하는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청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1: 그러니까
0: 아니
1: 아니
0: 근데
1: 지금 2부에서 합시다 우리. 이 논쟁을 2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2부에서 이어가기로 하고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일단 분열이나 논쟁이나 더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뭐 부동의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그 청와대하고 대법원이 머리를 맞대고 좀 협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환경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아, 드디어 규 감독의 에너지 전술이 나옵니다.
2: 좋아. 에너지 절약도 전략대로 가는 거야. 일단 5시부터 8시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된다, 알겠지? 그리고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건 1등급으로 교체해. 세탁기는 빨랫감 모았다가 한 번에 크게 돌려.
1: 아, 세탁기 돌렸어요. 에너지 효율 쭉쭉 뻗어갑니다.
2: 오케이. 마무리는 에어컨 26도로 고정. 절약도 하고 돈도 벌고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도 가입해. 에너지 이젠 잘 써야 할 때. 절약을 전략적으로.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3: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또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보죠. 자, 김철근 사무총장님, 저 아까 하려던 계속 해보세요.
5: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법원하고 청와대가 상당한 협의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람 이름은 얘기 않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1순위, 2순위를 얘기했고, 예. 근데 1순위 지명자가 헌법재판관
4: 김민기,
5: 예, 김민기 예. 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부부예요, 부부.
4: 남편이죠.
5: 네,
4: 예.
5: 남편이어서 이해충돌. 예.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청와대에서 요청하는 2순위 후보자를 하면 안 되겠느냐. 예.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것마저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예. 1순위만 고집하는 상황이 되니 결국 이제 9월에 한 분의 그 대법관이 또 퇴임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민정수석하고 서면제청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면제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수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라고 좀 봐요. 더군다나 대통령 면담 요청까지 했다는데 그럼 면담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의 공세가 이른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른바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취지로 했던 거 그 뭐 이른바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성과 이른바 정치 보복성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결국은요 독재로 가는 가장 1번 순서는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예요. 이거 저 거의 베네수엘라 식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썩 느낌이 안 좋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지금 김철근 전 사무총장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그 양쪽이 불신과 앙금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쪽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1순위로 했는데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럼 2순위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고집한 거. 반대로 이해 충돌이면 그 관련 사건은 빠지면 되거든요. 회피 신청해서. 그리고 받아줘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앙금이 남고 불신이 있고 하니까 이 사태 협의를 했는데 합의까지 못 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6: 그렇죠. 지금 이미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선을 좀 넘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누구에게 더 부담이냐.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한 사람 김성수 대법관은 임명하고 손봉기 대법관 협의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임명을 거부해버리면 이게 사법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4: 그것도 뭐 재판 지연도 네. 생각해봐야죠.
6: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국회로 보냈는데 민주당이 딱 한 사람만 동의를 안 해준다. 이거 그걸 민주당의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청와대한테 오더 받았겠네라고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하나로 결집해서 우리 조희대랑 맞서 싸우자겠지만 전체 국민 여론을 봤을 때 저는 이 싸움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열받아도 한수 접고요. 민생 이야기 꺼내야 돼요. 지지율 회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제가 진심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하는 조언이라면 이 사법부와의 대립을 장기화시켜서 가져가는 게 잠깐의 지지층 결집 외에는 별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또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 득이 될 건 없는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7: 근데 네,
4: 마지막으로 발언하십시오.
7: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예, 추천한 거잖아요.
4: 맞습니다.
7: 뭐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추천 안 했겠죠.
4: 예.
7: 그러니까 그 추천위원은
4: 그러니까 김민기를 추천위에서 올린 것만 해도 문제가 없는 거다.
7: 그래, 4명 중에 예, 누구나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것을 여태까지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70년 동안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게 대법관들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4: 예.
7: 아니 제가 대통령실에서 그 네 명 외에 다른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 그 추천위에서 한 네 명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으로 합시다. 그랬다면은 저는 저희도 할 말이 없다. 예.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 명 예, 중에 한 명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절차적으로 7개월 동안 암소리 안 하다가 이렇게 예,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게 그게 대법원장이 할 일입니까?
4: 예, 예.
7: 저는 알겠습니다. 이거 규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예, 그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면 지금 뭐 내란 재판도 그렇고 뭐 김건희 씨 재판도 그렇고 윤석열 이외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뭐 한덕수 건까지 다 지금 저런 합의체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지금 공석이 지속되면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가? 거기다가 뭐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5: 그렇죠.
4: 대법원장 직무 정지되면은 저런 합의체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대법원 구속 만료가 6개월인데 그러면 풀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5: 이게 지금 판단하기가 되게
4: 쉽진 않죠.
5: 쉽지
4: 예,
5: 않은
4: 예,
5: 구조인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 성공을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나섰는데 예, 저는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약간 좀 소원했잖아요.
4: 예.
5: 그거에 좀 소구하는 듯한 이슈로 김민석 대표가 이걸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사법

0: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만 드네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당협 위원장 선출 문제로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아직 결론을 국민의힘 못 냈죠. 일갈 사퇴 후에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이제 오늘 오후 5시부터 비공개 최고회가 열리고 있고요. 아마 의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들 자동으로 추인을 받았다면 당원 당규에는 짝수의 8월에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신임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나 현역 위원장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거 당협 위원장 재선출한다고 해도 실제로 물갈이가 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개혁안으로 장동혁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어서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아마 표결에 가면 현재까지 오전 상황을 봐도 그렇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지금
0: 아마 그 최고위 끝나고 예. 의원총회도 한다는 것 같은데 이
2: 의원총회는 그건... 일찍 했고요.
0: 아, 또 한대.
2: 아, 또요? 사선 중진 회의가 있다고 들었고. 네.
1: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생각은 현 당협 위원장이 다 물러나고 다시 투표하자라는 거죠.
2: 뭐 일종의. 네.
0: 왜냐하면 그게 이제 전체가 다 사고당부가 되는 거예요. 사고당부가 되면 조강특위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단수일 경우에 찬반을 하든지 아니면 복수일 경우에는 경선이 되는 거겠죠.
1: 뭐 그렇겠죠.
0: 예. 네. 이제 그런 취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원내든 원내든 간에 이분들이야 좀 안전하겠죠. 그런데 그 강성 당원들하고 일단 입장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친한계라든지
1: 예?
0: 뭐 이런 분들은 불안하겠죠. 이건 결국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쳐내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1: 근데 아까 뭐 장해찬 최고가 현재 현역들도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교체될 그런 가능성 별로 없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현 의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발한 거 아니겠어요?
0: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징계에 올라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그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2: 근데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이 얼마나 큰 기득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지키고 당협위원장 교체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정도 사람들은.
3: 근데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이 갑자기 이제 어떻게 끈이 좀 떨어지셨는지 이제 수도권에 와서 선거할 때가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 선거할 줄을 모르세요. 유세차가서 이 발언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그냥 한 번 되면 사선 어서까지 그냥 가는 거라서 뭐 이렇게 투표하고 경선하는 거에 굉장히 경기를 이렇게
1: 조직 만들고 뭐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서
3: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뭐 한 번 되면 그냥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영남 다선 의원들이 뭐 그거 걱정하게 더 걱정할 수 있죠. 선거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선거 사무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장동혁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든 게 아닌가. 그리고 요새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부동산 민심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기 예.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이제 한번 국민의힘 타이틀 걸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서울시장, 경기 남북권 같은 경우는 단체장도 국민의힘이 많이 됐습니다.
1: 예.
3: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교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태풍의 눈으로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어쨌든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니까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의 명분은 뭡니까? 장해찬 최고.
2: 당원 당규입니다. 당원 당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당원 주권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당협위원장을 우리가 뽑지 못하면 이 당원들 책임 당비 내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수로 당 운영에 개입하느냐. 그게 명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뭐 1인 1표제라든가 당원 주권 확대는 좀 거슬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지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장동혁 사당화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려고 그래서 제 신임 받고 연임하고 공천권 행사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공격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구조로 보면 상당히 그 강성 지지자들이 많죠. 그분들이 훨씬 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0: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각다 나눠져 있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 그 강성 지지자들하고 입장이 같은 사람이야. 그분들이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근데 입장이 다른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쳐내기 위해서 결국 기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그 사람들 뭐 두둔할 이유도 없는 건데 당헌 당규가 짝수년도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8월 달에 하게 돼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이렇게 전체를 다 사고당부로 하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무감사를 해서 특정 뭐 예를 들면 점수라든지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그 당무감사에서 문제가 된 당협 같은 경우에는 조강특위 열어서 공모하고 이렇게 절차를 했겠죠. 했죠. 근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1: 알겠습니다. 결론이 이제 뭐곧날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끄럽긴 하겠네요. 이게
2: 뭐
1: 윤리 문제하고도 겹치잖아요.
2: 시끌시끌할 거고 뭐제 예상대로 의결이 되면 이제 전국 당협의 긴장감이 그래도 좀싹 감돌긴 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영남 당협들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냥 거저먹는 당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경쟁이라도 만들어서 좀 평상시에도 조직을 정비하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전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3: 근데
2: 생각합니다.
3: 이제 제가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몇 분하고 얘기해봤는데 또 그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의결이 될 것인가?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뭐 액션은 많이 취했지만 화끈하게 뭘 바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고위에서 이게 의결될지는 좀 봐야 될것
1: 예.
3: 같습니다.
1: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국 왕이 부장이 방한 중이고,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날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뭐 언급하고, 핵무기가 몇개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그 중국에서 열린 에이펙 기간 동안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북미 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상당히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1: 아,
0: 트럼프
1: 중간 선거?
0: 대통령이 57개라고 얘기했고 안규백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1: 예.
0: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1: 그렇죠.
0: 듯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 예.
0: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급할 때그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시기적으로는 맞아떨어질 수 있다.
1: 에이펙 때?
0: 예. 단 그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소통이나 이런 게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협조를 구했는데 노땡스란 이야기 들었다. 그리고 오늘은 기자간담회 하면서 서운했다라는 식으로 세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가 북한이 그도록 바라던 통미봉남, 그러니까 한국 패싱하고 직접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길로 가는 거면 우리는 상당히 좀 낭패일 겁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얘기는 우리 3부에 박지원 의원이 오시니까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9: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1, 2부 순서 마치고요. 6시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2: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3: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 가득한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요. 동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저녁까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이 됩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근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는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원효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나 동호대교까지 밀리고, 다시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강남 순환로도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한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서초터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성산 쪽으로 2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에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조일의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재청부터 북미회담 민주당 화합 등 짚어볼 내용이 많습니다. 이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정치구단 민주당 박지원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오랜만입니다.
0: 네. 오랜만입니다. 일단 여쭤볼 게 조일의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류로만 문서로만 이렇게 재청했다. 그 법사위에서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역정을 내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뭐 혹자들은 대법원장이 정치 개입이라는 표현도 하고 뭐 조일의 난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 논란 후폭풍 여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나 대한민국의 헌법 기강을 위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해봤어요.
0: 예.
1: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법관을 소통해서
0: 예.
1: 서로 조정해가지고
0: 예, 예.
1: 추천을 하게 돼 있고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0: 예.
1: 이상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한 소위 사법 정치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오늘 내일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근데 방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치가 뭐 대통령이 뭐 임명을 거부한다든가 아니면은 국회로 넘어왔을 때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한다든가.
1: 지금 현재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0: 예.
1: 보내신 분 여기서부터 다시 소통을 해가지고 대법원하고 청와대하고 합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요. 지금 마치 이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사법부를 지키고 있다 하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0: 예.
1: 대법관은 추천은 추천위원회에서 하잖아요.
0: 예.
1: 그 결과를 대통령한테 추천하는데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0: 예.
1: 그리고 대통령도 임명해가지고 국회 청문회 동의를 받지 않아요.
0: 예.
1: 그래서 대법관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법부, 대통령, 국회 이 3개 기관을 다 거쳐서 임명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 관례, 소통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절대 안 된다.
0: 예.
1: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예요. 예.
0: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관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런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적 대법원장이 보수 대통령한테 진보 후보를 올렸더니 반대해서 다시 그럼 협의하고.
1: 아, 그렇죠.
0: 예,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1: 예, 예, 예.
0: 이번 초유의 사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렇게 한 게. 그리고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협의가 안 된 건데
1: 예.
0: 지금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김민기 후보가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럴 거면은 후보 추천위에서는 왜 올렸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후보 추천위에 올렸으니까 임명해도 아마 청와대는 이 생각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7개월을 재청을 안 하다가 이번에 서류로 재청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라,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근원적 의문이 드는 거죠.
1: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대법관 한 분을 임명하지 못하는 거고 대법원의 구성이 안 되잖아요.
0: 예, 예.
1: 지금 또 한 분 이제 왔잖아요.
0: 예.
1: 또 오고
0: 예.
1: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말로 알고
0: 예,
1: 있는데요.
0: 예.
1: 그때까지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거냐 이거죠.
0: 공백을 둘 수는 없다.
1: 없죠. 없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진보 여당들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0: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1: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제 일성으로 사퇴해달라 하고 이제 전국에 현수막을 걸자.
0: 예.
1: 국민 여론을 호소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0: 움직이지 않을 경우 탄핵이라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나올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지만은 예. 일단 업무라도 정지시켜야 그 사이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이 자체도 국민 여론을 잘 봐야 될 거예요.
1: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헌재로 갔을 경우에 아마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탄핵은 결국은 정치적인 주장 혹은 구호로 그치지 않겠느냐?
0: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대법관 공석된 자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런데 탄핵의 사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예. 절차도 기록도 모든 걸 무시하고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1: 예.
0: 이때 이것도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추궁을 했죠. 자, 모든 사법부의 기록 문건은 종이로 된
1: 예.
0: 기록을 보아야 합법적입니다.
1: 예.
0: 그런데 전자문서를 봤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전자문건을 봤을 때는 로그인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1: 예.
0: 저희들이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그게 없어요.
1: 예. 예.
0: 이것도 문제지만은 7만 쪽에 되는 이 기록을 소위 한 6,700권의 책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0: 이것을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읽어요?
1: 다볼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예.
0: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 불신을 어떻게 해요? 아, 내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을 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사법 절차와 내용 면에서 큰 오류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내란 정국인데 내란 재판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대법원에 가 있던 것을 전부 소부에서 전원 합의부로
1: 예.
0: 넘겼단
1: 예,
0: 말이에요.
1: 올렸습니다.
0: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1: 이재명 당시 대표 재판도 전원 합의체로 올려가지고 그런
0: 그렇죠.
1: 결과가
0: 전원
1: 나오고
0: 합의체 올려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버렸죠.
1: 그러면 탄핵 사유에 이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 그것도 다
0: 그때도
1: 합쳐서
0: 마찬가지죠. 예.
1: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협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0: 그렇죠.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고집을 꺾어야죠.
1: 예.
0: 나는 이 사람밖에 안 된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1: 예.
0: 해봐야죠.
1: 국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소명을 듣는 거나 그런 절차는 가질 생각
0: 어제
1: 없으시죠?
0: 이제 저도 요구했고 우리 김성환 관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얘기해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보해라. 나와라. 안 나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0: 안 나오면 이제 그만인 거예요.
1: 지난번에도 와서 인사만 하고 갔잖아요.
0: 그 인사만 할 때는 청문회 때니까 그렇게 합의를 해줬어요.
1: 예.
0: 지금 이제 9월,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있을 때 되게 대법원장은 첫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인사만 하고 나가십니다.
1: 예.
0: 그리고 끝날 때
1: 예.
0: 와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고 끝나는데 이제 만약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하루 종일 앉혀놓고 질문해야죠.
1: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한테 제청하고 국회 가서 대통령 임명하는 거 법대로 한 거다 이런 항변을 했는데
0: 법대로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면은 반대로 뭐 청문회든 뭐 국정감사든 지금까지는 관례로 인사하고 갔지만 법대로 하면 와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다 해야죠.
1: 예. 그 말씀하신 것 같고.
0: 다 해야죠. 그리고 관례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1: 예.
0: 하는데 그때 관례상
1: 관습헌법.
0: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다. 이걸로 됐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탄핵을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출두해서 그 재판을 받고 있을까 하는 문제도 생각해요.
1: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속보가 YTN에서 나왔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지시했고 또 여기에서 뭐 김여정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가운데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두 사람의 관계는 뭐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호사가들이 아마 그 APEC 때 중국에서 열린 APEC 때 북미 정상들이 만나지 않겠느냐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이란 그리고 국내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엇인가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성과물을 내놓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파병 후 너무 해피하잖아요.
1: 예?
0: 다 해결되니까 그렇지만은 김정일 위원장을 제가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언 통치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주석해서 김일성 주석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재 보장을 받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생션 경제 제재 해제를 받아서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라.
1: 예.
0: 지금 3대 세습 등에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매도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난번 트럼프하고 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아주 잘 됐지만은
1: 예.
0: 하노이에 가서 잔뜩 기대하고 갔다가 모든 게 노쇼,
1: 예.
0: 펑크 나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김정은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했고 자기 인민들한테 별 면목이 없었죠.
1: 예.
0: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자꾸 러브레터를 보내기 때문에 또 두 정상 간의 우정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북한의 필요성과 자기의 필요성 또 트럼프에게 우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마 심천 금년 11월 달
1: 예?
0: APEC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
1: 가능성이 있다.
0: 작년 또에 우리 경주 APEC 때 저는 김정은이 내려오면 되고 트럼프가 올라가면 되고 안 되면은 판문점에서라도 만날 거다. 이때는 그런 제약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미국도 트럼프도 김정은도 필요성에 의거해서 가장 자유스러운 중국에서는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1: 트럼프도 이제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0: 네.
1: 예. 예. 북한이 결국은 유은 통치 말씀하신 거 체제 보장과 경제 제재를 푸는 거 그게 가장 큰 건데.
0: 가장 크죠.
1: 예. 네.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파병하면서 또 중국하고 관계 개선하면서 꽤 많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굳이 뭐 미국의 경제 제재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대요.
0: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은 경제 제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영구적인데
1: 그렇죠. 예, 예.
0: 지금 풀지 않으면은 자기도 어려워져요.
1: 게다가 지난번 하노이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0: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작년부터 사실상 북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다. 보유국으로 인정하니까 김정은한테 비핵화 소리 하지 말자.
1: 그러니까. 예, 예.
0: 그리고 모라토리움.
1: 예.
0: 동결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저도 그것이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 예. 그러니까 하노이 때는 핵을 다 없애라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0: 네, 그렇죠.
1: 갖고

0: 있는 건 인정할 테니까 앞으로는 더 만들지 마라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때하고 네.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이제 말씀이죠.
1: 모라토리움 네. 소위 동맹으로 가, 저 동결로 가면은 핵 기술 향상이 스탑되고 생산이 스탑되고 제일 큰 건 미국이 세계가 가장 무서워하는 핵 수출, 핵 확산이 스탑되기 때문에 예?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쉬운 7개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아침 방송 나가서 물어서 100개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했는데 안규백 장관이 127개 예.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예. 더 있어요.
0: 자, 그런데 아까 의원님 오시기 전에 우리 방송 보수 패널들이 북미 대화를 이번에 중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이 패싱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빼도 된다. 나는 뭐 그냥 페이스메이커를 할 테니까 당신들이 뭐 피스메이커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런 논란 어떻게 보세요?
1: 그건 북미 대화가 되면은 필연코 남북 대화가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피스메이커 하시면은 저는 페이스메이커 예. 하겠습니다. 예. 사실 김대중 대통령 제가 특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나를 만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숨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우리가 아니다. 북한은 목매도 북미 관계 개선이에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가 패싱 당한다 이런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0: 근데 그 DJ 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때 이게 폐쇄됐단 말이에요.
1: 다 그렇죠.
0: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북한이 이거를 다시 복구를 원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안 됐다.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미국의 네. 반대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저도 개별적으로 아태 부위원장을 만나서 관광 문제를 얘기할 때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미국 반대로 못하니까 예. 어떻게 믿고 하느냐.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 예. 불신이 해소되겠느냐.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1: 아직은 해소가 안 됐지만은 과정으로 봐야죠. 예.
0: 가능성이 있다.
1: 예. 저는 예. 가능성이 예. 있다.
0: 거기다 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이 미국의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1: 아니죠. 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북한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강산 관광을 굉장히 중시해요.
0: 예.
1: 그래가지고 지금 원산
0: 예.
1: 그 갈마 관광지 개발해서 지난주에도 어디 TV에 나오던데요. 거기를 연결 금강산과 연결해가지고 예. 한국 동남아시아 이 관광객들을 갈마지구로 끌어들여야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열망이 강해요.
0: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원산 갈마지구 관광단지를 엄청 크게 만들었는데
1: 그렇죠.
0: 그럼 러시아 관광객도 안 오고 중국 관광객도 안 온단 말이죠. 텅텅 비어있다. 그러면 갈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1: 그것은 지금 네. 러시아나 중국에서 원산까지 가려면은 SOC가 안 된 거예요.
0: 예.
1: 뭐 철도나 이런 도로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금강산 관광을 열어놓으면은 거기하고 갈마산하고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 이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0: 의원님은 많이 가보셨죠, 북한?
1: 많이 가봤죠.
0: 저는 한 번도 못 가봐서.
1: 다음에 한번 같이 갑시다.
0: 예, 한번 예. 가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그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북한이 예를 들어서 코너에 좀 몰린다거나 외교적으로 할 말이 있을 때 저런 행동을 한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1: 저렇게 발사하는 것은 당연히 규탄해야죠.
0: 예예. 예.
1: 그렇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 둘 필요 없어요.
0: 없고. 예. 그래요.
1: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요. 미국이나 너 당신들도 발사하면서 왜 우리는 못
0: 예,
1: 발사하게 하는
0: 거야. 그렇게 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당내 문제를 좀 여쭤보죠. 전당대회가 이제 끝이 났고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뭐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내 인사들 또 지지자들 당원들 갈라져서 좀 싸웠기 때문에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잘 봉합되겠느냐. 뭐 어제 대통령이 청와대로 후보자들 초청해서 뭐 이렇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좀 싸우고 그래서 싸우지 마라.
0: 예.
1: 그렇지만은 전당대회 과정은 늘 그래요.
0: 예, 예.
1: 그렇게 좀 곧 깨질 것처럼 싸우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김민석 대표가 되고 정청래 전 대표 다 잘 봉합되잖아요. 화합해서 통합돼서 민생 경제 등 미래로 간다. 저는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정청래 대표를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아 뭐 내가 이겼다 표는 김민석이 그런 토시
0: 달지 마라
1: 꼬리 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자기는 꼬리 안 달았습니다. 승복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잘 됐잖아요.
0: 예.
1: 5시간 걸쳐서.
0: 의원들끼리는 뭐 화합이 되더라도 지지자들이 되겠느냐 한번 갈라졌는데.
1: 시간이 그게 좀 이제 문제죠.
0: 예, 예, 예.
1: 그게 방송 유튜브에 쫙 갈려져가지고.
0: 그렇죠. 예, 예.
1: 뭐 누구나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문자 폭탄을 받고 예, 예.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저는 민주당 당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가 싸워서 내란 세력한테 득이 되는 그런 일을 해서 되느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 1년처럼 나머지 4년도 더 성공시켜가지고 그래서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가야지. 우리가 싸워가지고 내란 세력이 집권하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욕하지 말고 다 같은 식구니까 식구 의식을 가지고 좀 잘 나가자 하는데 저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0: 그 의원님도 과거에 그 문재인 후보랑 당권 경쟁 세게 하셨잖아요.
1: 세게 했죠. 네. 아 세게 했죠.
0: 그 이후로 이게 딱 봉합이 됐습니까?
1: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청와대 두 번 갔잖아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소위 문모닝 용서하시고 개념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액션이 별로 크신 분이 아니에요. 네. 제 손을 덜컥 잡더라고요. 박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 박 대표님이 얼마나 TV 출연을 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런 걸 다 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김정숙 여사한테도 미안하니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목포 국회의원 때인데
0: 예?
1: 지역구 사업도 많이 따왔다니까요. 그거 괜찮아요.
0: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당대표 체제 예, 잘 되려고 보시죠?
1: 저는 잘 되리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보십시오. 제가 참 열안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한 대로 다 나왔어요. 호남은 과거에는 정치에 투표를 했지. 경제에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0: 예.
1: 민주주의를 택했지 발전을 택하지 않았어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너무 잘하시고 반도체 같은 게 서울에 호남에 집중 투자를 해주니까 정치 경제에 투표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신임 투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나 서울 경기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밀린 것도 사실 아니에요.
0: 예.
1: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수도권 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를 동일 새로 보았다 하는 결과인데 어떻게 됐든 승리하고 다 화합됐어요.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0: 뭐 부동산 이슈도 있었을 테고 뭐 주식 이슈도 있었을 테고
1: 그렇죠.
0: 뭐 가장 아마 수도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1: 민감하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는 잘 해결되리라고
1: 네,
0: 봅니다.
1: 앞으로, 예.
0: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5천만이 다 관심 가지고 다 아파트 한 채니까
1: 예.
0: 이 문제를 잘 국민과 함께 토론해서 가자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과거 정부처럼 밀실에서 정해가지고 밀어붙이는
1: 가지
0: 게 아니고
1: 않으니까, 예.
0: 이걸 다 공개를 하고 국민 토론을 하니까 그 과정을 보고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필요 없다. 최종안을
1: 알겠습니다.
0: 보시라. 저는 그렇게
1: 예,
0: 말씀드립니다.
1: 의원님, 다음에 한번 더 초대하겠습니다.
0: 예.
1: 예,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저 23년생 아이언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9: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큐레큐레.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시는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 교통안전 1분 턱.
4: 안녕하세요. 가수이자 라디오 DJ 손태진입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기분 좋게 달리는 길,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면 이거 참 곤란하겠죠.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땐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쉬어주시고요. 틈틈이 창문을 열어서 차 안 공기도 환기해주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이렇게 제 신곡을 따라 불러보시는 겁니다. 그래도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만 쉬어가는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졸음운전 무조건 금지.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지금까지 가수 손태진이었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0: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코스피가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6,800대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89% 오른 6,852선에 마감했습니다. 3.23% 오른 6,680선에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고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9% 오른 27만 원대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2% 상승한 169만 원대에 마쳤습니다. 주택공급 문제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늘은 입장차를 확인했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활용 문제 등 주택공급 의제들에 대한 오 시장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공원 내 구체적인 부지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장교 숙소 등 일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며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부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등 기존 건축물 부지를 포함한 본체 부지 전체는 국가정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1cm도 주거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캠프킴이나 경리단 등 인근 부지 활용을 역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법 개정 등의 논란 대신 대출 한도 확대와 보증보험 규제 완화 등 청년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집중해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더불어민주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신천지 신원지파 신학부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의 보증금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달리 임차인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세금 반환 보증과 전세 대출 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 항로 시범 운항 사업을 두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국 선박이 북극 항로를 통과하기 위해 러시아 측의 항해 허가와 관련 서비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대러시아 고립 기조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1도, 습도는 80%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4: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장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7: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9: 고향 특례시.
10: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1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10: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 형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전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놓은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주식 열풍, 아니 광풍, 한김 식었다곤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뜨겁죠. 그런데 오늘 사건들을 보면요, 주식 때문에 잃는 게 꼭 돈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4: 오빠, 나 할 말 있어.
15: 응? 왜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인데?
14: 결혼 자금 있잖아. 내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이 주신 돈 5,500.
15: 어.
14: 없어.
15: 어? 갑자기?
14: 주식으로 다 잃었어. 어떻게든 복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대출도 받았는데 그것마저 다.
13: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결혼 자금을 주식으로 잃고 손실을 만회하려 대출까지 받았다가 그마저도 대부분 잃고야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빚까지 생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데 결국 고민은 주식이 아니라 파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14: 나랑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제 대출받아 주식 안 한다고.
15: 맞아, 그러기로 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번엔 벌었어.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벌었다고.
14: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거 절대 안 한다고 나랑 약속했는데 했단 거잖아. 신뢰의 문제지.
13: 이번엔 좀 다릅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부는 파혼을 고민합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투자를 했고 그것도 몰래 큰 돈을 끌어다 썼다는 이유였죠.
14: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빚이 생겼다고? 그때 3억! 이래서 같이 갚았잖아! 당신이 코인으로 날린 돈만 지금까지 4억 5천이야!
15: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14: 아니, 돈 문제가 아니야! 이혼하자!
13: 주식과 코인으로 이혼,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죠. 과연 투자 때문에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흔들렸을 때 법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흔들린 사람,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본무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무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3: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때문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 신부의 사연인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16: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사연인데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신부가 직장을 3년 다니면서 모은 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합쳐서 5,5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습니다. 한동안 수익이 나서 실력이라 믿었는데 하락장이 오자 손절한 뒤 남은 돈으로 급등주 단타를 하다가 계좌가 사실상 청산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남자친구 몰래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2,500만 원을 또 잃은 겁니다. 남자친구는 결혼 자금을 잃은 것까지만 알고 빚이 생긴 건 모르는 상태고요. 이 여성은 죄책감에 차라리 내가 먼저 놓아주는 게 맞지 않나 파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13: 비슷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중심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뭐 손실액이나 빚을 숨긴 그 자체 뭐가 더 중요하고 누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는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16: 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파혼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파혼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 정해두면서 마지막에 그 밖에 중대한 사유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사람의 신뢰가 혼인을 못할 정도로 깨졌느냐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되는 건 손실액 자체보다 숨겼다는 부분입니다. 재산 상태, 특히 빚이 있다는 사실은 결혼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감춘 채 결혼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혼인 의사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통보했는지 보다는 중요한 건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파혼을 통보한 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

0: 화원의 책임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돌려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죠. 다음으로 예식장 계약금이나 위약금, 청첩장 비용처럼 이미 써버린 돈, 이건 파혼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로 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는 그것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고요. 신혼집은 각자 명의와 낸 돈에 따라서 정산하는데 전세 계약을 깨야 한다면 위약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파혼 분쟁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소송 전에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1: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볼 텐데 약간 묘한 측면이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주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번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파혼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0: 네, 이 사연은 수익보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문제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속 예비 신랑은 사실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이미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사람을 보고 함께 갚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신용대출을 끼고 주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는 빚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침 종목이 크게 올라 2천만 원, 1억이 되기도 했고요. 문제는 최근입니다. 또다시 예비 신부 몰래 8천만 원가량 신용대출을 끼고 여러 종목에 투자한 사실이 수익을 자랑하다가 말실수로 드러난 겁니다.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같은 약속을 어기고 또 숨겼다는 배신감이 크다. 그래서 파혼을 고민한다는 사연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돈을 벌었어도 파혼의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0: 생길 수 있습니다. 파혼 책임은 투자 손익 계산서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 보는 건 혼인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만큼 신뢰가 깨졌느냐인데, 재정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상대 몰래 1억 원 가까운 빚을 끌어다 위험을 떠안았다면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났다는 건 운이 좋았다는 뜻일 뿐이고, 배우자가 될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위험에 함께 노출시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 분쟁이 되면 정도를 봅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지, 이 사안처럼 약속과 위반이 반복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숨겼는지에 따라서 중대한 사유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사례라고 하면 사실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렇습니다.
1: 안 하기로 약속까지 했었으니까. 자, 앞서는 약혼, 아직 결혼하기 전 단계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한뒤 주식 투자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나몰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 이빚 부부 공동의 채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이 몰래 했다면 한쪽의 책임으로 뭐 귀속이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죠?
0: 어떤 분에게는 안심하실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대출받은 사람 개인의 빚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라도 재산은 각자 것이라는 부부별산제가 원칙이라 한쪽 명의로 진 빚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예외가 하나 있는데 생활비나 주거비, 아이 교육비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해서 진 빚은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근데 배우자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코인에 넣은 돈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은행이 배우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수 없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도 그 빚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상의해서 함께 대출을 받았다면 손실이 나도 공동 베이스로 나눠질 수 있고요. 결국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알고 동의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입니다.
1: 자, 투자하다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것도 아니죠?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투자로 손해봤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 실패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실패일 뿐이거든요. 관건은 과정입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수 있는 건 손실의 크기보다 이런 것들입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반복적으로 거액을 투자했는지, 생활비나 전세금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돈까지 끌어 썼는지, 들킨 뒤에도 또 했는지, 그래서 가정 경제와 신뢰가 실제로 무너졌는지, 세 번째 사연처럼 한번 용서받아 배우자가 빚까지 갚아줬는데 또 몰래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결국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잃었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1: 오프닝에서 본세 번째 사연은 남편이 코인으로 수억을 날렸고 아내가 이걸 알고 같이 빚을 갚았는데 또 빚이 생긴 경우잖아요. 결국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면서 공동명의인 집만큼은 자신이 가져오고 싶다 했는데 가능할까요?
0: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기여도로 나누거든요. 우선 이 사연에서 남편이 코인으로 진 4억 5천만 원의 빚은 아까 말씀드린

0: 원칙대로 부부 공동의 빚이 아니라 남편 개인의 빚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나눠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집인데요. 아내는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빚을 갚으려고 일까지 했고 친정에서 돈을 빌려 보태기도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고 키운 기여가 큽니다. 반대로 남편은 공동 재산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으니 기여도가 깎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집 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가져오는 판단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돈으로 정산해 주고 명의를 가져오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몇 번씩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별거 할 때는 1억이었던 계좌가 재판 끝날 때는 3억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건데, 이혼할 때 주식이나 코인의 가치, 요즘엔 사실 부동산도 가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0: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재산의 범위와 가치를 사실신 변론 종결 시, 즉 재판이 끝날 무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사실상 깨진 뒤에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이 큰 자산은 실무상 이렇게 정리됩니다. 몇주몇 개를 나눌지 수량은 혼인이 파탄의 시점, 예컨대 별거의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수량의 값은 재판이 끝날 무렵에 시세로 계산합니다. 소송 중에 팔아버렸다면 그 처분 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으로 예를
1: 네.
0: 들어볼까요? 혼인 파탄 시점에 한 개에 1억이었던 비트코인을 한개 가지고 있었는데 혼인 파탄 후에 비트코인 두 개를 더 구매해서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비트코인이 3개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여서 재판 끝날 무렵에는 한 개당 가치가 2억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이 되는 비트코인의 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가 아닌 1개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재판 끝날 무렵의 가치, 즉 2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변동성 큰 자산이 많은 이혼일수록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조정으로 일찍 금액을 확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상대방의 숨겨진 투자와 빚을 알게 됐다. 그래서 뭐 파혼 또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따지기 전에 어떤 자료부터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까?
0: 많이 당황스러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치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흔적입니다. 증권사나 코인 거래소 계좌 내역, 대출 안내문, 이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거나 아이디로 무단 접속하는 건그 자체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의 흔적입니다. 투자 사실을 인정한 대화,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이나 각서, 사과 문자 같은 기록이요. 몰래 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내 기여의 흔적입니다. 내가 갚아준 돈, 생활비 부담, 친정이나 시댁의 지원 내역이요. 넷째, 파혼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 위약금, 예물 예단 영수증 같은 지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리된 청산이 가능합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화사의 굿굿바이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우산은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오락가락하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대구 33도, 광주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곳곳에 정체 구간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곡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외곽 구리 쪽으로도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30km 미만이고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홍지문터널, 홍제램프에서 성산램프 사이로 정체 서행이고요.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을 지날 때까지는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강남 순환로에는 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서터널 쪽으로 관악터널 안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성산 쪽으로도 서초터널 부근부터 봉천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이 대북카드와 동맹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전력난을 감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하지만 이 안보 공백을 틈타 북중러 이란의 결속만 키우면서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 축소가 외교통상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3: 북한 겨냥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돕지 않겠다는 것도 불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대북 주도권을 쥐고 방위비 압박 명분을 쌓는 전형적인 일석이조의 포장술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화려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평양에 배치할 항모마저 바닥났고 무기 부족이 심각해 애초에 대규모 훈련을 강행할 물리적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3: 수병들의 임무는 극도로 고되고 위험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결국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군사 안보 분석가입니다.
2: 더 큰 문제는 이런 오판이 북중러 이란, 이른바 크링크 반미연합에 치명적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공조는 철저히 실전적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주고 우크라이나전 드론과 타격 데이터를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란과 전략 자산을 공유하며 미국의 안보 공백을 틈타 태평양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적들이 미국의 취약점을 학습하며 뭉치는 사이 미국은 오히려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3: 저는 이게 동맹의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니타운 미 북한 전문 매체 세펠로스 국장입니다.
2: 군사적 결핍을 협상 카드로 둔갑시킨 트럼프의 계산은 당장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안보 질서를 반미 연합의 파상 공세에 노출시키고 동맹의 신뢰마저 깨뜨린 전략적 자충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담아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에어컨 기사부터 IT 업자까지 마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보도에 송수현 기자입니다.
4: 숲풀 속 낙엽에 가려졌던 비닐봉지를 꺼내 뜯자 작은 플라스틱 용기가 쏟아집니다. 올해 초 신종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로 만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 가운데 하나로 중독성이 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립니다. 약물을 해외에서 들여온 밀수업자와 국내에 퍼뜨린 유통책으로 구성된 3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품 용기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밀수한 약물을 액상 담배 형태로 만들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이러한 형태는 일반인들에게 마약이라는 죄책감 없이
3: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 1대장입니다.
5: 가벼운 유흥거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4: 사촌의 제안을 받은 에어컨 설치 기사나 IT 개발업자, 타투이스트까지 관련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약물은 2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2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일부에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밀수업자 3명과 유통책 10명을 구속하고 구매자들까지 모두 27명을 송치했습니다.
6: 범죄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경찰은 동남아에 있는 해외 총책 2명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연세대학교에서 복면을 쓴 알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수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던 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달아난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12일에도 기숙사 인근에서 얼굴에 복면을 쓴 알몸의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쯤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지만 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석방 이후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A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모발 정밀 검사에선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잇따라서 문을 닫고 있지만 늦더위에 여전히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요원이 대부분 철수하면서 사고가 나도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7: 지난 17일 폐장한 동해시 한 해수욕장. 수영 한계선이 철거된 바다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대부분 구명조끼

0: 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지만 입수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1: 중간에 사람이
2: 있어서
1: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2: 너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0: 계도 요원이 경고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3: 위험하니까 더 이상은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이네요. 더 얘기를 하면 쌈이 돼버려요.
0: 폐장한 강원 동해안해 수욕장 31곳 중 구조 요원이 연장 배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곳은 계도 요원만 남아 있습니다. 계도 요원은 수상 구조 자격이 없어 직접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해경은 취약 지역 순찰을 늘리고 야간 입수와 음주 물놀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는 안전 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5: 해수욕장 직무대리입니다.
4: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최근 3년 동안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폐장 뒤 안전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6: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고성군 자작도 해변에서 홀로 스노클링을 하던 60대 A씨가 1시간 넘게 나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세척 등을 투입해 30여 분 동안 수색한 끝에 해변에서 460m 떨어진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해 육지로 옮겼습니다. A씨는 수색 사실을 모른 채 스노클링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이 홈 개막전에서 환상적인 데뷔골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특유의 돌파와 또 크로스까지 선보이면서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7: 홈 개막전 내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후반 12분, 이강인이 교체 투입됩니다. 특유의 전진 드리블과 집요한 전방 압박으로 조금씩 공격의 물꼬를 트기 시작합니다.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코너킥을 얻어내며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어 후반 25분 이강인은 반대편에서 넘어온 패스를 받아 특유의 중거리 왼발 감아차기로 상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멋진 무릎 슬라이딩과 어퍼컷 세리머니로 홈팬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후반 38분 프리킥 상황에서 추가 득점까지 만들며 개막전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8: 많은 홈팬들 앞에서 데뷔전을 치른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나를 도와준 팀 전체와 동료들에게 감사해요. 정말 특별했어요.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 선수입니다.
7: 개막전 선제 결승골로 환상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은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스페인 주요 언론도 새로운 영웅 탄생이라는 보도와 함께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하며 이강인의 라리가 재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활약한 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지만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했고 3년 만에 명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6: 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연고지를 옮기지 않고 창원 특례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NC는 창원시가 야구 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구를 창원의 자랑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또 한 번 믿어보며 창원에서 구단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입장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9: 오늘도 충청 이남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습도가 높아 무척 후텁지근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 광주 35도, 대전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 이남은 예년보다 더위가 더 강하겠고 중북부 지역도 체감 온도는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또 충청과 전북 북부에는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모레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충청 이남 곳곳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60mm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말을 아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2: 트럼프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3: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겁니다. 트럼프입니다.
2: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두 나라의 핵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변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4: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3: 올해 김 위원장과 만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 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3: 트럼프는 이란 문제에 지쳐 있습니다. 그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분명한 해결책이 없고 쉬운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무언가로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상황을 전환하고 있는 거죠.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입니다.
4: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3: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지냈고 내가 돌아온 것을 김정은이 반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0: 안교백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약 5년 만에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왕이 부장과의 회동에서 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또 역내 정세를 논의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보도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 한미 군당국의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7일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이후에는 무력 도발을 하지 않다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마치고 떠나자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네, 방금 들어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이 오늘 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함에 따라서 국방부, 합참 등 이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또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또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재 을지 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 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5: 지난 5월 12일 밤 한 여성이 휴대전화 하나만 갖고 걸어갑니다.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가 집을 나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종신고 3시간 만에 담당 경찰인 A경장이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6: 잘 있는데 이제
3: 장 씨 남자친구
6: 알리지 말아라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5: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했고 그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 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CCTV 영상 등 당시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나흘 뒤인 지난 5월 16일 이곳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한림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장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 굳이 뭔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3: 장 씨 가족입니다.
7: 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새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 살인 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피해자 아버지의 부재 시간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8: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아파트 현관문. 곳곳에 혈흔도 남아있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사건. 16살 A군이 동창생이었던 B양과 B양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에게 차례로 흉기를 휘둘러 세 모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발생 반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A군은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물색했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와 피해자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시간까지 알아낸 뒤 35분간 잠복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9: 집 현관문은 누르면 안 열어주니까
3: 경찰 관계자입니다.
9: 무턱대고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볼일보러 나오다가 제가 밀고 들어갔어.
8: 미성년자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A군은 검찰 조사에서 한 명을 죽이나 세 명을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15살 소년으로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피해자가 자신을 창피주고 사생활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1: 연세대학교에서 복면을 쓴 알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수풀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던 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달아난 이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12일에도 기숙사 인근에서 얼굴에 복면을 쓴 알몸의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도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쓴 남성이 알몸으로 수풀에 숨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1: 핵심 쟁점과 절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여러분들도 오해는 풀렸나요? 용산공원 전체를 다
3: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0: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그다음에 청년 실업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뭔가 양립할 수 있는 노력을 찾아보자. 시장님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다.
1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1: 제가 아주 강한 톤으로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재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0: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원 내 어린이 정원 외 장교 숙소 단지, 옛 방위사업청 땅 등 여러 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원 본체 부지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팽팽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2: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부지로 가장 처음 거론된 곳은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정원. 동남쪽에 있는 장교 숙소 5단지도 공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0: 예를 들면 장교 숙소로 쓰던 곳은 이미 그 집을 짓고 살고 있거든요.
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2: 공원 북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도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둘 다 미군 반환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군 기지 부지보다 오염 우려가 낮아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급된 이들 면적을 합하면 4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급된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두 공원 본체 부지 안에 있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문입니다.
1: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0: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급하신 뭐 저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나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입니다.
0: 공원 내 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이나 공론화 카드 등 추진 방법은 여럿이지만 결국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부의 불편한 기류 속에서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 이미 제청이 이뤄진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것 자체가 메시지란 겁니다. 내부에선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4: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청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3: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화하고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을 취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관례를 깬 수준이 아니라 헌법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란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와 청와대가 직접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임명동의안은 제출하되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부결을 끌어내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틀 만에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운명 공동체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개파를 가리지 않고 대법원장을 맹비난한 만큼 여당이 청와대를 대신해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임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수막 문구는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의 황금 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당대표 김민석이 이 대표 뜻을 이어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라면 실패는 필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날부터 대법원장에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께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에 대해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지금 임명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 임기 뒤 해당 재판을 맡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5: 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을 발표한 가운데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점도 주목됩니다. 그런 만큼 3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 10월쯤 발표할 이 추가 주주 환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6: SK하이닉스가 40조 원 자사주 취득 소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규모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 FCF의 50% 범위 내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메모리 호황으로 3개월 만에 순현금이 3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여력이 생긴 점이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메모리가 호황과 침체를 오가는 사이클 산업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2025년부터 3년간 SK하이닉스의 누적 현금 흐름을 약 491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최소 환원율 50%만 적용해도 주주 환원 규모가 245조 원에 달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그런 만큼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안내할 추가 주주 환원 규모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7: 이번에 이제
8: LS증권 이사입니다.
7: 이게 끝이 아니고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주주 환원의 기대감은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증폭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긍정적인 거는 이렇게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원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또 증거기 때문에
6: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5: 코스피가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며 6,800대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89% 오른 6,852선에 마감했습니다. 앞서 3.23% 오른 6,680선에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고 개장 1시간도 되지 않아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성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지만 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석방 이후 세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A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모발 정밀 검사에서는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캠퍼스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마취제 클로로폼 2kg가량이 주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처리업체에서 클로로폼 시약을 병에 담아 옮기다가 용기 한 개가 파손되면서 이 물질이 액체 상태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 애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담아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에이컨 에어컨 기사부터 IT 업자까지 마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9: 숲풀 속 낙엽에 가려졌던 비닐봉지를 꺼내 뜯자 작은 플라스틱 용기가 쏟아집니다. 올해 초 신종 마약류로 지정된 애토미데이트로 만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입니다. 애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 가운데 하나로 중독성이 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립니다. 약물을 해외에서 들여온 밀수업자와 국내에 퍼뜨린 유통책으로 구성된 3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품 용기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밀수한 약물을 액상 담배 형태로 만들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 이러한 형태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 1계장입니다. 특이한 담배나 가벼운 유흥거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9: 사촌의 제안을 받은 에어컨 설치 기사나 IT 개발업자, 타투이스트까지 관련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약물은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2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일부에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밀수업자 3명과 유통책 10명을 구속하고 구매자들까지 모두 27명을 송치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경찰은 동남아에 있는 해외 총책 2명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세연입니다.
2: 2차 종합특

0: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근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방안과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 전담수사팀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화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근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화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더불어민주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신천지 신문지파 신학부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불거진 교인들의 정당 가입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임정환 신천지 총회 총무대행은 최근 본 교회 교인들의 국민의힘 정당 가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천지는 이번 사안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정치권과의 일절 연계를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극한호우가 휩쓸고 간 거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온정의 손길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단부터 군 장병들까지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1: 마을 회관 앞마당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TV와 선풍기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젖은 가전제품의 덮개를 열고 내부 부품을 부지런히 닦아내며 기능을 살려냅니다. 침수 피해로 일상적인 생활도 막막했던 수재민들에게 가전 무료 수리 봉사단과 세탁버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2: 주로 1층에 보관했던 냉장고, 에어컨 제품들이 이제 고객에게 필수 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1: 면사무소에도 피해 접수와 함께 도움을 주려는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3: 땅은 마를 대로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와서 더 이게 피해가 심해진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지원도 필요하시고 많은 관심도 좀 필요하십니다.
1: 이번 폭우로 경남 지역에서만 거제 45곳, 통영 8곳 등 모두 53개 학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거제 장평초와 외포초 등 일부 학교는 개학을 미루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육군 장병들이 뻘밭으로 변한 교정을 부지런히 치워내며 학생들의 배움터를 돌려주기 위해 땀방울을 흘립니다.
4: 제39사단이 맡고 있는 사단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인데 거제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드려 나왔습니다.
1: 경상남도는 누적 인원 7천여 명과 장비 천여 대를 투입해 막바지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사면 유실로 대피했던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긴급 점검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지만 일부동 주민들은 두 달가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려야 해 당분간 임시 거주지 생활이 불가피합니다. 지자체는 피해 규모가 큰 도서지역의 피해 조사를 연장 신청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특별교부세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5: 네, 배우 황정민에 이어서 신예 배우인 홍민기도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전 연인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오히려 자신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6: 배우 홍민기와 사귀었다는 여성이 교제 당시 폭행과 협박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어깨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홍민기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데이트 폭력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결별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 여성이 계속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왔다며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 양측 주장이 진위를 가릴 핵심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1: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시 장소의 CCTV.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인 진술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 등을 하였는지가 요건이므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두 사람 각 사건에 대한 혐의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0: 양측의 공방은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여성은 소속사 입장 발표 뒤 홍민기가 임신 중절을 종용했고 혼자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의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홍민기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여성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사실관계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논란이 이미 커진 만큼 촬영을 마친 작품에까지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2: 여러 시사는 아파트에서는 주차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나 교통사고가 종종 빚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을 알아서 주차해주는 로봇 개발에 기업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차 그룹은 다음 달부터 아파트 주차장에 로봇을 직접 투입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3: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키오스크나 휴대전화로 주차 버튼을 누르자 도착한 로봇 한 쌍이 네 바퀴를 들어올립니다.
4: 차량이 압구조까지 도달한 후에 회전을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최대 무게 3.4톤까지 SUV나 무거운 전기차도 쉽게 옮깁니다. 사람이 내릴 공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만큼 2중, 3중으로 대놓습니다.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도 최대 1.5배로 늘어납니다.
5: 차량이 옮겨지는 짐로를 이렇게 직접 한번 침범해 보면은 주차 로봇이 자동 감지 센서로 저를 인식하고 이렇게 바로 충돌 없이 멈추게 됩니다.
3: 현대차 그룹은 다음 달부터 경기도 시흥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로봇을 직접 투입합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50여 면짜리 별도 구역에서 실제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겁니다. 제일 큰 관건은 차량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출퇴근 등 시간대 차 여러 대를 제때 옮겨줄 수 있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한꺼번에 몰리는 거를
7: 현대위원 모빌리티 솔루션 사업부장입니다.
6: 주차존을 별도로 구성을 좀 해야 할 상황입니다. 많은 대수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3: 또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경사진 곳을 이동하기 힘들어 아직 일반 아파트에서 널리 쓰이긴 힘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한 표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현대차 그룹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주거 공간은 물론 대형마트 등 우리 주변 다양한 시설에 도입돼 도심 속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2: 교장 재직 도중 뇌출혈을 이겨내고 평교사로 돌아갈 만큼 열정적이었던 50대 교사가 장기 기증으로 5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은 지난 6일 제주 한라병원에서 52살 양성우 씨가 심장과 폐, 간, 신장, 피부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2024년 제주 서귀포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을 겪은 뒤 재활에 힘써 지난해 9월 평교사로 교단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았고 지난달 31일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하던 고인의 삶을 떠올려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한 가운데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지난 5월에 이제 30대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이제 CCTV에서 확인은 됐는데 이제 석 달째 연락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2: 이 37세 장미란 씨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행방이 묘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종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안타까운 지점은 찾을 수 있었던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5월에요. 이 외출 후 연락이 두절

0: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에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통화를 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이 성인이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실제로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이 고의로 이 누락된 이 사안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도대체 왜 통화가 되었다고 해당 경찰관은 기록을 남긴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지점입니다.
2: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 경찰관이 통화한 적이 없지만 연락이 닿았다 이러면서 이제 사건을 자체 종결을 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은 이 단순 과실을 넘어서 고의적인 좀 뭔가 공문서 조작이랄까요? 뭐 이렇게 좀 추가적인 여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이 통신 기록 조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 예.
0: 하지만 본인은 통화를 했었다.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통화를 한 것처럼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부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통화를 했다고 지금 이 A 경장 최초로 이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사람은 이 경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예.
0: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했다는 것인지 어떤 답변을 들어서 그걸 기록한 것인지 이 부분 입증해 내야 될 책임이 있고요.
1: 네.
0: 이미 시간이 3개월이나 지났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허위 보고를 하고 이 사건을 그냥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종결을 했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실종자 가족은 뭐 경찰의 조치로 사건이 좀 장기화됐다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 씨 친척 동생이 실종 신고를 다시 한 거라고 하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동의 실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뭐 가족들과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지는 지금 뭐 만나고 있었던 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네.
0: 이럴 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 연락처를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확인이 된다.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가족에게 전해줄 수는 있는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허위로 남겨놨다는 것이 쟁점이고요.
1: 네.
0: 이 연락이 닿았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몇 달을 더, 두 달, 세 달 정도의 기간을 더 기다린 것인데 그동안 어떤 생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가족이 다시 한번 신고를 해서 가까스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뭐 CCTV의 보관 기간 같은 것을 생각하면
1: 네.
0: 이미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 중요한 자료들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사진과 영상으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여성, 이 사진 조금 많은 본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단서라도 있다면은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이 수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CCTV 기록 등은 모두 이제 삭제된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현행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상 이중 확인 절차가 없는 점도 이 사건 처리의 빈틈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죠.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으로 일단 1차적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도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통화가 되었다 확인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후에 추가로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차적으로 담당한 경찰관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중, 3중 확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자면 어떤 경찰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 어떤 구멍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 네.
0: 일단 좀 더 지금 좀 더 집중할 부분은 일단 수색 작업일 것 같습니다.
2: 예.
0: 실종자를 일단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이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력범죄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시스템도 재정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일단은 이제 해당 경장이 뭐 통화는 이제 했다라고 지금 반박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엔 통화를 했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일 텐데 이걸 어떻게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근데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어떤 전화기로 통화를 했는지, 경찰서에 있는 전화를 썼다면 그 전화기에 기록이 남을 것이고요.
0: 네.
1: 뭐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그 통신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록들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뭐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라든가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추적되고 있는 그런 전화기, 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와 연락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부분과 덧붙여서 지금 제주도에서 최종적인 행적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탐문, 주변인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예,
0: 네.
2: 자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두 명, 이 서면 재청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독대를 해서 이제 조율해서 정했다라는 건데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슈를.
1: 일단 헌법 조항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을 보면은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관의 그 임명 정찰은 보면 일단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필요한 대법관 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인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보내고
0: 네.
1: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헌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3: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두명 서면 재청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과 사전에 독대해 조율하는 게 관례여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8: 고향 특례시.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0: YTN
9: News
10: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에 적게는 5mm,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노들로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서울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옆으로 가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이후로 다시 여의하르나두목에서 가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편 강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제는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린 상황이고요. 의정부 쪽으로만 군자교에서 원릉교, 다시 창동교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한미 연합 연습 축소를 둘러싸고 북한이 평화의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은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SNS 글을 올려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15: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자칫 대화 동력이 꺼지는 것을 막고 한미동맹의 우려를 끄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6: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의 핵심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강한 지지와 격려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조성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자신은 이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흥미없다며 연습 축소를 폄하한 직후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 역시 트럼프의 대북 대화 의지와 발을 맞춘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안보 우려 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 중이고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추진하는 등 방위력을 충분히 갖춰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자주 국방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국내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이란 문제 협조 부족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을 의식한 듯 법적, 정책적 범위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밀당 속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세워주며 판을 다잡고 나선 가운데 11월 북미 정상 간 재회

0: 가능성을 둘러싼 남북미 3국의 물밑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1: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입니다.
2: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2: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레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4: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바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5: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6: 박원권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5: 그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3: 경제 혈관을 틀어준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7: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구름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장입니다.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3: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청와대는 내부의 불편한 기류 속에서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 이미 제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를 청와대에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것 자체가 메시지란 겁니다. 내부에선 대통령 패싱이라며 격앙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법원 행정처장이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9: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청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
8: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화하고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방식을 취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관례를 깬 수준이 아니라 헌법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란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

0: 거론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장기간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와 청와대가 직접 대립하는 형태로 사태가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임명동의안은 제출하되 여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회 부결을 끌어내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이틀 만에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한자리에 모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 모두 운명 공동체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고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당이 개파를 가리지 않고 대법원장을 맹비난한 만큼 여당이 청와대를 대신해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2: 전국에 퇴진 촉구 현수막까지 걸게 했는데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1: 첫 공개회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수막으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3: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즉각에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1: 서면제청 공세가 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너도 나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사농단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5: 탄핵 포함, 조희대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 드렸고요.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1: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6: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
7: 김성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6: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는 뭐 없습니다.
1: 당과 청와대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막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8: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7: 국민의힘
8: 임명하고
7: 대표입니다.
8: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1: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며 서면 제청 공세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신속 처리 대상, 즉 패스트트랙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부를 놓고 여야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난개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9: 용산공원 주택 부지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여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취지로 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0: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7: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10: 수단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9: 일각의 비판 여론에는 현실론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공론화를 강조하는 정부와 고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11: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9: 국민의힘은 공원 보전을 천명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방침을 고리로 거듭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12: 용산공원은 약 20년간 보존 원칙을 엄격히 지켰던
7: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전문가도 국회로 불러 밀어붙이기식 난개발로 규정하고 재건축, 재개발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이 센트럴파크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머지않아 그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그런 녹지의 필요성이 지금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9: 여야는 협상 끝에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상황을 반영하자며 처리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14: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7: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14: 처리를 좀 유보하는 결정도 좀 있었습니다.
15: 논의 없이 통화된 그런
7: 정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을
15: 또 조정하는 만들어서
9: 본회의 처리를 앞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논의 중심인 본체 부지가 아닌 별도 격리 부지의 활용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마치 공원 전체 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인식되면서 논의의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31% 수준에 불과한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 지연도 법안 논의에 어려움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일환인 용산공원 부지 개발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다음 주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시즈 개편 발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값은 0.09% 떨어져서 하락폭이 0.05%포인트 커졌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주요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16: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경남 거제 외곽에는 아직 기본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곳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가 끊겨 고립된 마을에는 전기와 물마저 끊겼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산비탈에서 밀려든 토사와 성난 물줄기에 도로 아스팔트가 종잇장처럼 힘없이 찢겨나갔습니다. 하천 축대가 무너지면서 물길이 마을 진입로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거제시 둔덕면 죽전마을. 도로가 끊겨 고립된 데다 단전과 단수까지 겹치며 폭우로 공포에 떨었던 주민들은 이제 불편함에 시달립니다.
18: 밭이 제 키보다 더 높은데 그 무너져가지고는 그리 물을 흘려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도 가슴 저리고 겁이 나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서워요.
17: 소방대원들이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센 빗물에 떠밀린 차량이 주차장 곳곳에 엉켜있고 대원들은 차량 문을 열어가며 혹시 모를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물이 다 빠지고 주차장이 재기능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막막합니다. 반복되는 상습 침수로 또다시 피해를 본 회진마을에서는 물이 빠지자마자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곳곳에 소독용 방역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민들은 진흙탕이 된 집 안팎을 쓸어내며 살림살이를 꺼내놓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복구 작업에 일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19: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 나이가 있으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혼자 하기는 그 자녀들이 안 하는 이상은 사실상 좀 조금
17: 가장 기본적인 이동조차 막힌 상간 마을부터 반복되는 침수에 삶의 터전을 잃은 어르신들까지 이제는 비 예보만 나와도 가슴을 졸이는 거제 지역 수재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16: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지역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 최대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2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3: 합성목재 예스팀바.
22: 경동산업 주식회사.
2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2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8: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2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리듬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31: 고향 특례시.
3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3: 8월 2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4: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브루스 리우는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중국계 캐나다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조성진 다음번 우승자인데 조성진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로운 음반이 나왔습니다. 루나리스라는 제목인데 달이란 뜻입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쇼팽과 드뷔시의 작품을 거쳐 현대음악가 쉔베르크와 존 케이지의 피아노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0: 브루스 리우는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여러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나오는 음반마다 다른 연주와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는 에릭 사티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Waves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를 차례로 사용해서 에릭 사티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0: 이번 음반에서는 루나리스라는 제목으로 달이 주는 느낌과 연결되는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달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을 자유롭게 모았다는 겁니다.
1: 예, 왜 연주회라면 몰라도 음반이라면 쇼팽이면 쇼팽, 베토벤이면 베토벤 같이 한 작곡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0: 근데 이렇게 독특한 구성이라면 브루스 리우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음반 중에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오늘은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듣고 있는데 쇼팽 콩쿨 우승자답게 연주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0: 그리고 또 상당히 개성적이죠. 1997년생이니까 아직 20대의 젊은 연주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주 활동을 이어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1: 최정상 피아니스트들 중에서 쇼팽 콩쿨 출신이 많습니다. 아시케나지, 폴리니, 아레헤리치, 치메르만.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쇼팽 콩쿨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한 연주자들이었습니다.
0: 그 이후로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뭐 포고렐리치, 분인, 윤디니 같은 연주자가 있지만 데뷔 당시 크게 화제를 모으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그만큼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라파엘 블레아치 이후로는 다시 쇼팽 콩쿠르 출신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다니엘 트리포노프, 조성진, 브루스 리우까지 세계 정상급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 우승자인 에릭 루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1: 브루스 리우 새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중에서 3악장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여름 한낮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랜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 뒤에야 비로소 온 힘을 다해 제 목소리를 내는 매미처럼 혼자 꾹꾹 눌러 담았던 고민들 이제는 시원하게 밖으로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한여름의 청량제 같은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10년 전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한밤중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죠.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폭력은 아이들에게도 이어졌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는 아이들 옷가지 몇 벌과 300만 원이 든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수백 번 고민했지만 앙심을 품은 남편이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친정에 숨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고 숨죽여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로 되는 아파트가 한 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만 남편 것일 뿐 사실 집값의 절반 이상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마련한 거였고 잔금 대출도 사는 내내 함께 갚았습니다. 그런데 별거가 시작된 뒤 남편은 제 동의도 없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이후 아파트를 팔아서 낡은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고 새 건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까지 올리면서 재산을 크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재결합을 요구하더니 제가 거절하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 문자를 쏟아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면 접근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0년 전에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크게 늘어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숨죽여서 살아오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박수민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1: 10년 전 자녀들 손을 잡고 쫓기지 떠나야 했던 그때의 절망감.
0: 네.
1: 최근 다시 찾아온 공포 속에서도 용기 내어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는 사연자분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1: 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받아

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리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1: 네.
0: 보호기간은 기본 1년까지 가능하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10년간 별거 중이거든요. 이거 10년간 별거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면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네.
0: 먼저 짚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 10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도 남편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는지,
1: 네.
0: 둘째, 최근 남편이 보낸 문자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 그렇네요.
0: 첫 번째, 가정구성원 요건입니다.
1: 네.
0: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이혼한 전 배우자조차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는데,
1: 네.
0: 하물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1: 그렇네요.
0: 따라서 별거 기간의 길고 짧음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네.
0: 두 번째, 가정폭력범죄 해당성입니다.
1: 네.
0: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는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 네.
0: 남편이 보낸 욕설 문자는
1: 네.
0: 욕설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재결합 요구의 경우 위압의 강도에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1: 네, 협박죄요.
0: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발송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1: 그렇네요.
0: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므로 인용 요건은 명백히 충족됩니다.
1: 그러면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이제 신청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재산 분할인데요. 별거 이후에 남편이 재산이 형성이 많이 됐어요. 이 별거 후에 형성된 남편 명의 재산 분할 이거 가능할까요?
0: 판례상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
1: 네.
0: 즉 별거 시점이 맞습니다.
1: 네.
0: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하지만 사연자분 사건은 매우 특별한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남편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원천은 바로 사연자분이 대부분의 자금을 보태서 취득한 그 아파트였습니다.
1: 그렇죠.
0: 사연자분의 자산이 담보가 되어 사업 자금이 나왔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자산이 증식된 것이므로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흐름대로 사연자분이 제공했다. 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10년간 별거하는 동안에 나 혼자 이제 사업해서 늘린 재산 아니냐, 그러니까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물론 그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합의하에 별거한 것이 아니라
1: 네.
0: 남편의 상습 폭력이란 유착 사유 때문에 사연자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하신 사안입니다.
1: 네.
0: 남편이 혼자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연자분과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고 폭력으로 쫓아낸 결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초기 아파트 분양 대금 입금 내역,
1: 네.
0: 근저당 설정 당시 자금 흐름,
1: 네.
0: 매각 대금이 토지 및 건물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자금 추적,
1: 네.
0: 가정 폭력으로 인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면밀히 입증한다면
1: 네.
0: 현재 남편 명의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하겠네요.
0: 설령 별거 후 재산 전부가 포함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별거 당시 아파트의 가치와 그 이후 증식된 가치를 반영해서 사연자분의 분할 비율을 대폭 상향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피해자 보호 명령을 통해서 이제 사연자분의 남편의 접근 금지 조치 이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별거 후에 형성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초기 자금 출처 같은 거를 잘 밝히시고요. 뭐 구성명이라든가 사실 조회 이런 거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몫을 재산 분할로 받으실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수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최근 부산 기장의 한 해안가에서 조금 특별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가 30cm가 넘는 거북이 등딱지에 사람 이름과 주소는 물론 건강, 번창 같은 소원까지 하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누군가

소원을 적은 뒤 방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 생태계의 교란종일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방생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태계의 교란종으로 확인된다면 마음대로 자연에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현행법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허가 없이 방생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북이 등딱지에 글씨를 쓰는 행동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북이 역시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어서 페인트나 도구 등을 사용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줬다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생명을 풀어준다고 해도 우리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생태계를 해치는 무분별한 방생보다는 환경보호 봉사활동 등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내일부터 모레 토요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33도, 광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장수에서 송내 사이로 2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짧게 밀리고 서울 쪽으로는 서초나들목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일 뿐 전반적인 교통 흐름 좋은 편이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양방향 전구간 소통은 원활한데요. 덕평에서 덕평휴게소까지 강릉 쪽으로 이동하는데 1, 2차로를 막고 보수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중앙지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2: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에 더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단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힘을 쏟았는데 검찰청 내부에서 계엄수사팀 후보, 비상계엄하 재판관할 등 여러 문건이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불기소 처분일은 10월 17일이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8일까지 계속 작성하고도 마치 처분 6일 전 다 완성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놓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팀 내부적으로 보고서 날짜를 더 앞으로 당기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이른바 총장 패싱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던 김 씨에 대한 출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 수사무마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그제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납부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공범과의 소통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나란히 열립니다. 1심에서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했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인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3: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 각각 열립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 측은 변호인단을 대거 보강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를 통해 밝혔듯 핵심 혐의인 비용 대납 요청 관련 명 씨 진술 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명 씨 진술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황 사실만으로 공모를 인정했고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는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케어를 듣고 계십니다.

0: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거라는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말을 아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의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2: 이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3: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미국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0: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서 숫자까지 언급한 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더 높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4: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5: 안규배 국방부 장관입니다.
4: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안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 인정하기보다는 플루토늄 그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온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6: 어쨌든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5: 정한범
6: 국방대 현실을 인정하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선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게 대북카드와 동맹 압박을 위한 게 아니라 심각한 전력 공백을 감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하지만 이 안보 공백을 틈타서 북중러 이란의 결속만 키우며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훈련 축소가 외교 통상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8: 북한 겨냥 대규모 군사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돕지 않겠다는 것도 불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대북 주도권을 쥐고 방위비 압박 명분을 쌓는 전형적인 일석이조의 포장술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화려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태평양에 배치할 항모마저 바닥났고 무기 부족이 심각해 애초에 대규모 훈련을 강행할 물리적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8: 수병들의 임무는 극도로 고되고 위험해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결국 누구나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칼 슈스터 군사안보분석가입니다.
7: 더 큰 문제는 이런 오판이 북중러 이란, 이른바 크링크 반미연합에 치명적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공조는 철저히 실전적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주고 우크라이나 전 드론과 타격 데이터를 챙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이란과 전략 자산을 공유하며 미국의 안보 공백을 틈타 태평양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적들이 미국의 취약점을 학습하며 뭉치는 사이 미국은 오히려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8: 저는 이것이 동맹의 준비태세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니타운 미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7: 국장입니다. 군사적 결핍을 협상카드로 둔갑시킨 트럼프의 계산은 당장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안보 질서를 한미연합의 파상 공세에 노출시키고 동맹의 신뢰마저 깨뜨린 전략적 자충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 상태로 끝이 나긴 했지만 핵심 쟁점과 오 시장이 역으로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9: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한 달 만에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0: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5: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11: 드릴 말씀 그럼
5: 일단 국토교통부
11: 장관입니다.
9: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오 시장은 일부라도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논의해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10: 캠프 킴 부지라든가 경리단 부지라든가
5: 서울시장입니다.
10: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9: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용산공원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보다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끼는 건 대출 한도라면서 정부의 청년 보금자리론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보증보험 문턱을 낮춰달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만 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8천 가구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 사이에 입장만 확인한 채 한 달 만에 회동은 마무리됐지만 다음 주에도 핵심 쟁점과 절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이견을 좁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원 내 어린이정원 외에 장교 숙소단지, 또 옛 방위사업청 땅 등 여러 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2: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원 본체 부지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팽팽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2: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부지로 가장 처음 거론된 곳은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정원. 동남쪽에 있는 장교 숙소 5단지도 공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1: 예를 들면 장교 숙소.
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1: 그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하나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2: 공원 북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도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둘 다 미군 반환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군기지 부지보다 오염 우려가 낮아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급된 이들 면적을 합하면 4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급된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두 공원 본체 부지 안에 있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5: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라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급하신 뭐 저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나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입니다.
12: 공원 내 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이나 공론화 카드 등 추진 방법은 여럿이지만 결국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는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고 짧은 시간 강하게 집중되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0: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1도, 습도는 81%입니다. YTN 뉴스 FM.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라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70이면 노인이었는데 요즘은 70도 젊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를 넘어섰습니다. 오래 사는 건 분명히 축복인데 또 준비 없이 오래 살면 그게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오늘 방송에서 실제 사례 통해 더 정확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 장수 리스크, 즉 오래 살수록 자산이 고갈되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요. 두 번째 코너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험을 다 해지하고 싶다는 남편과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아내, 50대 부부의 상담 전후 이야기 만나봅니다. 재무 AS센터에서는요. 실손보험 세대교체부터 실생활 채무 고민까지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자, 두 분 오늘 청취자분들은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 되는 걸까요?
2: 아, 네. 오늘은 실손보험 1세대부터 4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할 것들을 짚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네.
1: 저는 오늘 보험을 다 해지하고 싶다고 하셨던 분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보험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이미 해지하셨거나 해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과연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나도 상담을 받고 싶다. 우리 집도 이 사례처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요.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한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열어놓고 첫 코너 바로 만나봅니다. 머니 인사이트 시작할게요.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장수 리스크가 커지자 보험 상품의 지형도도 바뀌고 있는데요. 과거 사망보험금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기 요양과 치매 등 생존 기간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상품이 시장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는 바로 이것 장수 리스크입니다. 자, 정재현 팀장님.
2: 네.
0: 아니,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9988234 라는 말 혹시 아세요?
0: 9988234?
2: 네.
0: 약간 우리 그 삐삐 시절에 암호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 이게 네. 뭘까요?
2: 이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고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0: 그렇군요. 9988234.
2: 네. 근데 요즘 어르신께서는 거기서 4를 빼고 1로 바꾸셨대요.
0: 왜요?
2: 다시 말씀드리면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는 벌떡 일어나자.
0: 아, 다시 일어나자. 이게 더 좋네요.
2: 네, 네, 네. 그만큼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거겠죠.
0: 그렇죠. 네. 뭐 우리가 기대 수명 84세 넘겼다라고 얘기하지만 100세, 120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벌떡 일어나는 일이 향후에는 네.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2: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재무적인 대비도 좀 넉넉하게 해두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1: 그렇죠.
0: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재무적인 의미를 짚어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풀이를 해볼 해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당연히 축복이죠.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래 사는 게 오히려 위험이 됩니다. 이걸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갈수록 돈이 더 필요한 구간이 오는데 그 시점에 자산이 바닥나버리는 위험인 거죠.
0: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들일까요?
2: 네, 생각해보시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거나 끊기죠.
0: 그렇죠.
2: 근데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죠. 네.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늘고 간병비도 필요해지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거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2: 예를 들어 지금 60세에 은퇴하셔서 95세까지 사신다면 35년치 생활비가 필요한 거죠. 30년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죠.
0: 그렇죠. 30년 네. 전에는 내가 은퇴하고도 35세 이상을 살아야 돼 그 은퇴 자금이 수십 년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따지고 보면요. 35년은 소득 없이 살아간다? 진짜 네. 긴 시간이에요.
2: 네네.
0: 그럼 실제로 노후 자금은 우리가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1: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은퇴 후 노인 1인 기준 최소 월 130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적정 수준으로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부라면 300만 원 이상이 되겠고요. 근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현재 70만 원대거든요. 그 차이를 어딘가에서 채워야 하는 거죠. 거기에 의료비랑 간병비까지 더해지면 실제로 필요한 돈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장수 리스크가 무서운 이유겠죠.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0: 그렇죠. 충분히 공감이 되고 네. 대비를 해야 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0: 근데 우리가 지금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돈이 잘 안 모인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소득활동기에도 돈이 안 모이는데
2: 네.
0: 은퇴 후에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아, 네. 핵심은 연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0: 연금 배치.
2: 네네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것보다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연금 준비와 함께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을 먼저 정리하는 게 노후 준비의 시작이거든요.
0: 네.
2: 특히 중복된 보험, 필요 없는 소비, 내 상황에 안 맞는 금융 상품들,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게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벌이를 더 늘 수는 없지만
2: 네네.

0: 매달 매달 나가는 돈들 중에 줄일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그 지출 항목을 찾아내서 노후연금 재원으로 마련하는 게 재무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굿모닝 굿라이프에서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강조, 또
1: 네네.
0: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근데요, 노후 준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지만
1: 네.
0: 돈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생활 방식을 유지할 것이냐도 함께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생활 습관의 변화, 사회적 관계 유지, 이런 것들이 노후의 삶을 질을 결정하거든요.
0: 그렇죠.
1: 은퇴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게 장수시대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무전장수, 유병장수라는 말도 있죠. 돈도 없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오래 사는 만큼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내 노후 준비 잘돼 있는지 나에게는 정말 장수라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끔 대비가 잘돼 있는지 궁금하시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료로 점검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분들의 도움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노후 연금 재원 마련이 잘돼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휴대폰 여시고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샵 0945번에 문자 메시지 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2: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사연자분들을 찾아가 문제 직접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들 만나고 오셨을지 우리 가정경제 주치 두 분이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서울에 살고 계시는 50대 주부분인데요. 화물 운송하시는 남편분이 굿모닝 굿라이프를 한번 들어보라고 소개해주셨다고 해요. 그동안 아는 분이 보험 설계 해주셔서 오랫동안 돈만 냈는데 내 보험 어디가 잘못된 건지 어디에 돈이 새는지 궁금하셔서 신청 주셨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랫동안 돈만 내고 점검 한번 받지 않았던 보험이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분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1: 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보험료가 한 달에 거의 3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걸 처음 제대로 보신 거예요. 내가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냈지 싶으셨대요. 가입할 때는 분명히 10만 원 초반대로 시작했는데 그때보다 보험료가 3배 가까이 오른 거죠.
0: 내가 가입해서 기억하던 내 보험은 10만 원짜리인데 네. 이게 30만 원이 됐다라고 네네. 하면 진짜 이상하게 느껴지죠. 네. 아니,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 아, 이유는 바로 갱신형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처음 가입할 땐 보험료가 싸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갱신 주기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 내 나이를 다시 계산해서 보험료가 바뀌는 거죠. 나이가 많을수록 아플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더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0: 그렇군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갱신형 보험의 갱신폭이 정말 티가 안 나네요. 네. 이렇게 청취자님처럼 50대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오른 폭이 눈에 띄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 갱신형 보험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10년 뒤에는 내 보험료가 두 배가 된다고 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감이 잘 안 되죠.
0: 맞아요.
1: 그러다 막상 명세서를 보고 나서야 진짜 이렇게 됐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때 남편분이 딱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병원도 잘 안 가는데 매달 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 아프면 그때 가서 돈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저도 20대 때 보험을 가입하고 가만히 그 보험료 빠져나가는 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나 병원도 안 가는데
2: 그쵸, 와닿지가 않아요.
0: 이 돈을 매달 내야 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이 남편분의 얘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주셨을까요?
2: 네, 그래서 먼저 방금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저희가 차근차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보험 내역을 꺼내보니 40대 때 가입하신 암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보험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이었어요.
0: 왜요?
1: 보험은 아시겠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싸고 조건도 유리한데 이분 암보험은 지금 이 보장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면 훨씬 비싸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납입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었고 납입 완료 시 환급률도 높은 상품이었어요. 1년만 더 내시면 원금 이상 환급률이 올라가는 상품이라 제가 제 아버지라 생각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이 상품을 유지하셔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0: 전문가 만나지 않고 그냥 덜컥 해지하셨으면
2: 큰일 났어.
0: 정말 그렇죠. 아까운 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조건으로는 결국엔 새로 가입이 안 되는 거네요.
2: 그렇죠. 네. 오래전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들어놓은 정기구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같은 조건으로 신청조차도 안 되고 단순히 비싸다고 건강하다고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거든요. 해지하실 때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대안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일 저지르면 안 된다.
2: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 가입하신 보험 내역들 하나하나 다 꺼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겠죠?
2: 네 그럼요. 아내분 보험 먼저 살펴봤는데 총 4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그중 2개가 보장 내용이 겹치는 상황이었습니다.
0: 보통 중복 보장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어떤 게 겹쳤을까요?
2: 아, 맙소사. 다른 것도 아니고 실손보험이 두 개나 있었어요.
0: 실손보험이요? 네. 아니 왜 실손보험을 두 개나 가입을 하셨을까요?
1: 지금은 보험사 간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중복 가입이 잘 안 되지만 과거에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은 개인 실손과 직장 단체 실손으로 중복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0: 네.
1: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실손보험이 두 개면 보상도 두 배로 받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비나 수술비는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두 개가 있어도 실제 병원비 이상은 절대 못 받아요.
0: 그렇죠.
1: 병원비가 10만 원이 나오면 한 개짜리든 두 개짜리든 결국 10만 원 한도 안에서 받거든요. 보험료는 두 군데 내면서 받는 건 한 군데 효과적인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게끔 보험사 자체 전산망이 좀 더 꼼꼼하게 네. 돼 있겠지만 과거에 모른 채로 가입해서 돈만 빠져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것 또한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동안 이것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내셨던 중복 실손보험료 생각하면은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그 억울함 조금 풀 수 있게끔 솔루션 도와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으로 속상하고 골치 아팠던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들 전문가분들이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인 청취자님 부부 어떻게 변경됐는지 우리 청취자님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 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트.
0: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한번 만나볼까요?
2: 네,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재가입 시점이 더 길게 남은 실손보험을 유지를 하고 재가입 주기가 3년 남은 실손보험을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 외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특약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예를 들면 아내분은 운전을 전혀 안 하시는데 운전자 특약이 붙어 있었고요. 또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80%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담보는 사고로 신체 기능의 80% 이상을 영구적으로 잃었을 때 보장을 받는 담보거든요. 예를 들어 양쪽 귀 청력을 완전히 잃거나 두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정도가 80%에 해당됩니다. 지급받기가 매우 어려운 담보라고 보셔야 되겠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0: 이런 불리한 특약들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1: 네. 상해 후유장애는 3% 이상 담보를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0: 숫자가 큰게 좋은 것 같지만 이 상해 후유장애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네요.
1: 네. 신체 기능 중 3%만 문제가 생겨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장 범위가 훨씬 넓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갑상선 암이나 위암 진단 이후 해당 장기를 절제했다면 절제한 정도에 따라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담보 이름은 비슷한데 뒤에 숫자가 3%냐 80%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그렇군요. 내 몸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가 망가졌는지, 3%만 망가져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80%씩이나 망가져야 그때서야 보험금 받을 수 있는지 기억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종합보험 쪽도 좀 들여다보셨겠죠?
1: 네. 종합보험은 30년 나 비갱신 상품으로 7년째 납입 중이셨고요. 들여다보니 발병률이 가장 높은 생식기 암을 일반 암으로 보장하지 않고 소액 암으로 구분해서 가입한 진단금의 20%만 지급하는 조건이었어요.
0: 이것도 되게 불리한 거네요.
1: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나 요즘 발병률이 높은 암들이 소액 암으로 빠져 있던 거죠.
2: 네, 그래서 일반 암과 유사암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재구성해 드렸습니다. 혈관 관련 보장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던 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 범위를 넓혀서 각각 2천만 원씩 추가로 넣어 드렸어요.
0: 이제 보장은 넉넉할 만큼 넓어졌습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됐을지가 제일 궁금한데, 자, 비포 애프터 최종 정리를 해주시죠.
2: 네. 아내분 보험료는 기존 3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7만 원이 줄었어요. 7만 원이면 연간 84만 원이죠.
0: 계산이 빠르시네요.
2: 그럼요. 납입 기간도 23년에서 20년으로 3년이나 단축해 드렸고요. 남편분도 해지하면 안 되는 암보험은 살리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정리하면서 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해 드렸더니 17만 원가량 나가던 실손보험료가 4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과 고액 비급여 암 치료 특약만 추가로 구성해드리고도 매월 5만 원가량 줄여드렸습니다.
0: 와, 엄청난 선택과 집중이네요. 자, 청취자님, 요 애프터 결과 받아들고는 어떤 반응 보이셨을까요?
1: 남편분이 처음에 오실 때다 해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왔어야 한데 이러시더라고요. 아내분도 처음에 어렴풋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혼자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랑 같이 들여다보니 그 돈이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험을 냉장고에 자주 비유하는데요.
0: 냉장고요.
1: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오래 안 보면 어느 순간 유통기간이 지난 것, 중복으로 들어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냉장고를 통째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안
0: 냉장고
1: 되죠.
0: 얼만데요.
1: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는 정리가 필요한 거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2: 네. 그리고 오늘 보험료가 줄어든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담하면서 아내분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남편이 일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또 제가 아파서 자식한테 손 벌리게 되면 그것도 너무 싫거든요. 하시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이거는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 또한 자식한테, 자녀한테 짐 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안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셨겠죠?
1: 네, 맞습니다. 그 말씀 저도 마음에 남아요.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0: 장수 리스크.
1: 네, 오래 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게 두렵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를 줄어든 김에 노후 준비도 같이 챙겨드렸습니다. 줄어든 여유 자금으로 7% 확정이율 연금 상품을 가입해 드렸고요. 70세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종신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자식한테 손 벌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오래 사는 건 두렵지 않아요. 아프게 오래 살까 봐 또는 이 고생을 늙어서도 계속 할까 봐 막 이런 게 걱정이잖아요. 지금의 지출만 점검해도 네네.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 쭉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고민 해결해서 못했던 노후 대비하고 싶고 내가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험 갖추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점검 노후 대비를 위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창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굿머니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확실히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문자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골라 제가 직접 전문가 두 분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847번님의 문자 사연이에요. 저는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오른 상태인데요. 5세대 실손으로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아까도 보면은 우리 청취자님 네, 사례에서 네. 17만 원의 보험료가 5세대 전환하니까 4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아,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0: 그래요?
1: 네. 2847번님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1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든 비급여 치료든 거의 다 보장해주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상품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요. 5세대 실손으로 바꾸면 보험료는 내려갈 수 있어도 비급여 보장이 대폭 줄어들거든요. 특히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들은 크게 축소됩니다. 지금 본인이 자주 받는 치료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 네, 맞아요. 단순히 보험료만 보고 바꾸셨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1세대 실손이 보험료는 비싸도 보장 범위가 넓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거든요. 본인 건강 상태와 치료 이력을 꼭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네. 내가 병원을 되게 많이 다니는데 네네. 이 보험료만 생각해서 무턱대고 실손 전환했다가 네. 괜히 그 몇만 원 나가는 실손보험 또한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무용지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꼭 전문가와의 꼼꼼한 비교 상담 통해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847번님 이건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문제네요. 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넣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만나볼게요. 6612번님.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건강검진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거든요. 용종 뗀 것도 수술이라고 하던데 이럴 경우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 네. 6612번님. 좋습니다. 대장 용종 제거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사별로 인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A보험사 용종 제거 대장을 일정 기간 부담보로 인수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 이후에도 즉시 인수해주는 보험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0: 부담보 걸지 않고요?
2: 네네네.
1: 중요한 건 언제 용종 제거를 하셨는지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 추가 치료나 추적 관찰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사별 심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죠. 네. 요즘 뭐 대장용종 제거야 네네. 워낙 흔하게들 많이 그쵸, 하기 그쵸. 때문에 보험사별로 가입의 조건이 조금 인심이 더 후한 곳도 네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두 분이 손품을 팔아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봅니다. 3391번님. 아, 오늘 실손보험 문의 많이 주시네요. 실손보험은 있는데 종합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A는 갖추고 있는데 A+가 없는 상황입니다. 40대거든요. 지금이라도 종합보험 가입할까요?
1: 3391번님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0: 그래요?
1: 연령 증가에 따라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

0: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축소되는 실손보험만 있으면 고액 비급여 치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죠.
1: 그렇죠. 3391번님, 40대도 청년보험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 있다고 하니까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주시고요. 전문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197번님, 저는 하나도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연금 가입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50대입니다.
2: 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전혀 늦지 않았고 요즘에는 기대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가입 나이도 같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밤에 좀더 숙면을 하시지 않으실까.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 그렇죠.
1: 50대여도 충분하다 얘기해
0: 충분합니다.
1: 주셨고요. 4819번님, 임신 8주 차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태아보험 가입 시 필수로 들어야 할 특약은 뭐가 있을까요? 태아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은 다른 거예요? 물으시네요.
2: 태아보험이 어린이 출생 후에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고요. 우리가 실손 그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 특약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겠고, 요즘에는 뭐 수족구나 이런 어린이 관련 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1: 아, 이거 되게 기억하면 좋겠네요. 태아는 병원을 다닐 일이 없잖아요. 산모인
0: 그렇죠.
1: 엄마가 다니니까.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 특약을 빼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 특약을 같이 넣으셔야 되고,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이 된다.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면 태아보험 때 태아와 관련된 특약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런 태아에게만 적용되는 특약들은 자동 삭제가 되는 걸까요?
2: 네, 자동 삭제되고 그만큼 보험료도 또 빠집니다. 네, 내가 뱃속에 있을 때랑 나왔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빠지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보장 받으시면 됩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박상규 팀장님이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0: 결혼한 지 이제 4월에 결혼했으니까.
1: 그러니까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막 응원의 말을 했는데 중간에 막 목이 메여서. 자, 박상규 팀장님에게도 예쁜 아기 소식이 곧 전해지길 바라면서 우리 4814번님에게도 충분한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체크, 보험 점검, 저희 오늘 방송 시작부터 얘기했던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연금 재원 마련까지 모든 돈 관련 고민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샵 0945번의 문자창은 열어놓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1: 오래 살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바로 준비된 재무 계획입니다. 장수 리스크, 갱신형 보험료 인상을 불필요한 중복 보장까지 오늘 방송에서 챙겨갈 내용들 참 많으셨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창 샵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다 자세한 전문가 도움 드릴게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이 금요일인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남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0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이 32도, 대구는 33도, 광주 35도로 충청 이남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쪽으로 안성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안산에서 서안산까지 1, 2차로에서는 표지판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고 반대편 강릉 쪽으로도 안산에서 반월터널까지 3, 4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시설물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가 남아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도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는 서행입니다. 이 노들로에서는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한강대교 진안 지점 2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말을 아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9: 이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10: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압니다. 그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가 똑똑한 미국 대통령을 두고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0: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 목표는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글쎄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8: 이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협상 조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혜은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더 높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12: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0: 말씀드린 건 상당히 지체한 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안 장관은 한국 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인정하기보다는 플루토늄 그 생산량이라든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온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2: 어쨌든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3: 정안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입니다.
2: 라는 의지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선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들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에 이어서 여드레 만입니다.
5: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후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5: 전국의 퇴진 촉구 현수막까지 걸게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첫 공개회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수막으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7: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3: 내렸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6: 서면 제청 공세가 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너도나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사농단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8: 탄핵 호함, 조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6: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9: 임명
3: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9: 조희대 대법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6: 당과 청와대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자칫 여론에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막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0: 있습니다.
1: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2: 전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3: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며 서면제청 공세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인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서범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윤리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의 낙선을 종용한 이유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배경에 대해선 정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했지만 소명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처분하면서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같은 이유로 제소된 진종호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사유도 함께 적용돼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정부는 지난 나흘 동안 이어진 한미 통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설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던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 장관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7: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7: 장관급에서 좀 일종의 단판을 짓자는 의견들이 오고 갔고요.
6: 김 장관은 미국에서 연이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2천억 달러를 어디에 쓰느냐였습니다.
7: 이제 그 에너지 분야가 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8: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7: 바꿔 가지고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6: 1호 투자처는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처 공개 시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7: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양국 간에 서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6: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으로 주춤했던 관세 협상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가 관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고리로 강제노동 생산 상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 생산 문제까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만난 김 장관은 관세 상한선이 지켜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7: 15% 그 상한선에 대한 서로 그 이해가
8: 있었고요.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7: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6: 김 장관은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 쟁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긴 했는데 오 시장이 역으로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9: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한 달 만에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0: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11: 드릴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1: 일단 우리 시장님하고 입장상을 확인했고요.
9: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오 시장은 일부라도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논의해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10: 캠프 킴 부지라든가 경리단 부지라든가
8: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9: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용산공원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보다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끼는 건 대출 한도라면서 정부의 청년 보금자리론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보증보험 문턱을 낮춰달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만 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8천 가구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 사이에 입장만 확인한 채 한 달 만에 회동은 마무리됐지만 다음 주에도 핵심 쟁점과 절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이견을 좁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용산공원대 주택공급부지로는 어린이 정원 외에 장교 숙소 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0: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부지로 가장 처음 거론된 곳은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정원. 동남쪽에 있는 장교 숙소 5단지도 공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12: 예를 들면 장교 숙소
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2: 그 집을 짓고 해도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하나당 입장 가지고 있다.
0: 공원 북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도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둘 다 미군 반환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군 기지 부지보다 오염 우려가 낮아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급된 이들 면적을 합하면 4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급된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두 공원 본체 부지 안에 있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8: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0: 말씀드렸습니다. 언급하신 뭐 저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나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입니다.
0: 공원 내 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택배법 개정이나 공론화 카드 등 추진 방법은 여럿이지만 결국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5: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기숙사 2,000호를 공급합니다. 또 내년부터 지역의 낡은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정부는 사학재단과 장학재단,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 대부 방식으로 청년 기숙사 2,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4: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 넘도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13: 지난 5월 12일 밤 한 여성이 휴대전화 하나만 갖고 걸어갑니다. 이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가 집을 나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실종신고 3시간 만에 담당 경찰인 A경장이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14: 잘 있는데
8: 장 씨 남자친구입니다. 예,
14: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달라.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13: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했고 그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장 씨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는데도 통화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CCTV 영상 등 당시 장 씨의 행적을 확인할 자료를

0: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1: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나흘 뒤인 지난 5월 16일 이곳 한림항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 경찰은 해경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한림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에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석달 넘게 장 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굳이 뭔가
1: 장
2: 나온다면
1: 씨
2: 숨기지
1: 가족입니다.
2: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최초 실종 신고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3: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사팀장은 향응과 금품을 받고 동료 직원에게까지 사건 종결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가 고발당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팀장 송모 경감과 양씨 남편의 통화 내용입니다.
5: 목요일날인가?
6: 네.
5: 바로
6: 송경감입니다.
5: 얘기했어요. 빨리 좀 종결하라고.
7: 고생하셨습니다.
5: 내가 표현은
6: 양씨
5: 잘
6: 남편입니다.
5: 못해도 마음 깊이 그냥 감동 너무 좋고.
7: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5: 네.
4: 동료 직원에게 양씨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종용했다는 건데 통화 이틀 전 송경감이 양씨 남편을 이용주점에서 만나 2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사건은 불송치 처리됐고 그 사이 송경감은 양씨 남편으로부터 한 차례 더 유흥주점 접대와 명품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5: 오늘 금방 했대. 참고인으로 중지시켰대.
7: 아, 참고인으로. 그럼 잘된 거잖아요.
4: 송경감은 특히 자신의 팀에서 양씨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신분을 참고인으로 바꿔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치 재판의 피고인을 증인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며 형사법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송경감이 양씨 사건을 포함해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 준건 모두 5건. 비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조작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7: 부회장님도 거기서 큰 소리 치고
6: 뇌물
7: 있었죠.
6: 공여자 측근입니다.
7: 오히려. 야, 나
5: 오히려?
7: 모르는데 왜 자꾸 나 괴롭히냐. 난 모르는 일인데.
5: 창부인한테 그렇게 대화는 안 돼요, 원래.
6: 송경감입니다.
5: 내일모레 없어질 정도로 창부인한테 말을 한 거래.
4: 검찰은 송경감을 구속 기소하고 송경감에게 양정원 씨 남편을 소개한 경찰청 소속 경정과 사건을 청탁한 뇌물 공여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를 선처해준 대가로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뇌물 요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경찰서 소속 60대 경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공무원의 금품 요구는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복면을 쓴 알몸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수풀에 숨어 있다 지나가던 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달아난 남성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12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얼굴에 복면을 쓴 알몸의 남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도 연세대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쓴 남성이 알몸으로 수풀에 숨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힌 데 힘입어 13%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도 9% 급등하면서 전날 5.8%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9% 급반등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전날 5.8% 급락했던 코스피가 5.9% 솟구치며
6: 또 롤러코스피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순매도에도 외국인이 1조 7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급반등했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건 SK하이닉스였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주주 환원 계획에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0: SK하이닉스는 7.5% 상승 출발해 13% 오른 채 마감하며 이틀 만에 160만 원대 종가를 회복했습니다.
6: 국내 상장사 중 최대인 40조 원의 자사주 소각과 추가 주주 환원 확대 계획 발표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자극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에 9% 오른 채 마감했고 코스피 대장주 급등에 힘입어 시장 전반에 운기가 돌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 넘게 오르자 전날과 달리 이번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8: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돈을 번 규모를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 점이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코스닥도 2.4% 오른 채 출발해 2% 상승 마감했습니다.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내려간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393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즉 재매입 규모를 40억 달러로 2배 확대 발표하자 미 채권 금리가 급락하며 달러화 약세 기조가 강해졌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0: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4명 모두에 대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를 내렸습니다. 뭐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국회 부의장 경선에 불복하고 이제 민주당의 박덕흠 의원 낙선 요청을 의혹이 있었던 조경태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고요. 부산 돌려차기 부적절한 발언과 또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진종호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송 대변인님. 네, 요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1: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종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2: 전
1: 것이 아니냐
2: 국민의힘
1: 이런
2: 대변인입니다.
1: 문제 제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라고 봅니다. 이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방송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죠. 지금 이 윤리위는 징계의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례성이 전부 다 문제됩니다. 일단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대로 불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들이 이미 올라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당 미디어 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보면은 지금 저 4명의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이른바 비당.

0: 후보 후보를 지원하기로 치면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있는 가운데서 한덕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분들, 그분들 문제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사유로 징계받은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되기로 치면은 최근에 국회에서 부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 또는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고 했던 고성국 당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동혁 대표에게 눈에 가시었던 현역 의원들을 골라서 중징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은 비례성입니다. 저네 분이 전부 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그러니까 서범수원이나 진정호원에 대해서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윤리위에까지 출석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선처해달라, 그리고 보안수사권 복원하는 문제에 집중해달라, 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중징계가 나왔고,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례성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1: 윤리위의 결정에 부당하다. 이걸 이제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이렇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 이제 경고, 그다음 것이 이제 당원권 정지, 그다음 탈당 권유, 제명. 이 가운데 이제 당원권 정지가 이제 개월별로 이렇게 쭉 이제 내려졌단 말이에요. 제명도 있고 탈당 권유도 있는데 왜 당원권 정지가 결정이 내려졌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2: 글쎄요, 뭐 수위 조절이야 할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땐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게 저게 기간을 한번 보세요. 2년 반, 2년, 그다음에 1년 반 이렇게잖아요.
3: 이동학 전
2: 사실상
3: 더불어민주당
2: 내후년
3: 최고위원입니다.
2: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 징계 자체는 이 중징계, 그러니까 뭐 탈당 권고, 이거를 한 것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그러면 저들은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이거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갈 것이고, 그럼 이 징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정치 싸움의 장으로 결국에는 옮겨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 징계는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탈당 권고냐 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징계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뭐 1, 2개월도 아니고 길게는 2년 6개월이라 이렇게 되면은 거의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총선 불출마가 가능성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 그러니까 저 세 명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 신청 자체를 못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신청하는 시점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서범수 의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 규정을 보면은 당원권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 경선을 할 경우에 4%까지 감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4일에 울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30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이 됐습니다. 임기가 1년인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은 남은 임기를 사실상 거의 다 뺐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 시당위원장 자리도 박탈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다음 공천 신청을 못하게 하는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제명이나 탈당 권고 같은 것만은 극구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징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정당법에 의하면은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에서는 이게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투표는 하게 되는 순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원내 신임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극구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책임당원 2만 7천 명이 서명운동을 하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를 해도 전당원 투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본인에 대한 정치적 힘과 연계될 수 있을 만한 투표 상황은 지금 당 주류가 애써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징계의 이면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1: 일단 윤리위는 오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이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제 가능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2: 뭐 저는 법적 싸움보다도요, 이 징계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0: 있다. 아까 저희 대변인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장동혁 계라고 불릴 만한 혹은 장동혁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아까 말씀해 주신 고성국 슈퍼당원의 경우는 그분은 이미 서울시당에서 출당 권고까지 받았어요. 사실상 출당하지 않으면, 10일 내에 출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보내는 거거든요, 당에서.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왔는데, 건이 세 건입니다. 하나는 오세훈 같은 정당의 어떤 후보한테 공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그것에 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오히려 감싸는 발언을 했고요. 전두환 사진 걸자,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세 가지 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정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사안, 그리고 실제로 당원 당규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는 사안을 지금 어긴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장동혁 대표가 가깝다는 이유로 또는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수 의원도 그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정치쟁점으로 만들어서 지금 민심에 그래도 부응하려고 하는 개혁 세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당심에 호소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민심에 호소해서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1: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반발의 수위가 거셌습니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가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다. 사냥개였다. 그리고 이제 서범수 의원은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는 하는데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의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상당히 반발의 수위가 이제 거센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저녁 때 결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전개 과정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일괄 재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3: 조강한
2: 과감한
3: 국민의힘
2: 쇄신의 동력을
3: 최고위원입니다.
2: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바로 당원입니다. 기득권을 혁파하여 오직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쇄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지도부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을 때 사실상 총선
3: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4: 그럴 거면 우리 지도부부터 전당대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혁 방안에 대해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저는 권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오늘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이 안건을 두고 최고위가 오늘 오전 오후 두 차례 열렸고 또 의원총회까지 열렸습니다. 결론이 안난 겁니까? 그 상당한 격론이 벌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
5: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두 차례, 의원총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를 했고 앞으로 추가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가 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격론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일괄 재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역사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 것을 갑자기 하겠다고 할 때는 정치적 의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두 달여 동안 해온 것은 회피, 징계, 그리고 일종의 입틀막입니다. 일종의 입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국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그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 퇴진론 이런 것을 계속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런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당협위원장들 중에 설령 조금 잘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뭔가 심판하고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할수 있는 정당성과 권위가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야 당이 앞으로 나가고 쇄신도 하고 변화도 할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힘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비당권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차기 전당대회하고 총선 공천을 겨냥한 당협 장악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0: 일종의 지금 뭐 예습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민심을 좀 거부하고 당심 중심으로 다시

0: 이 당의 세력을 재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자리 그거 안정적인 자리 아니야. 당원들에게 노가 나오면 이거는 당협위원장을 계속해서 할수 없어라고
1: 예.
0: 하는 이 경고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도 지금 험지화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들어와서 지금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역구들, 특히 경기도로 가면 더 많아지는데, 그들 중에 어떤 당심을 얻은 사람이 지역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붙을 수 있나요? 이게 당협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더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기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1: 예.
0: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거를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 싸움 하네? 총선 지금 남은 게 벌써 2년 뒤인데 지금 벌써부터 자리 싸움 한 해로 비춰질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개혁파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당 전체가 뭔가 민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는 모습도 아니거니와
1: 예.
0: 자기들의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것에도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 건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국민적 인식에서는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1: 예.
0: 그러한 지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일단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결정을 보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또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진 의원들이 이 반장동혁 움직임에 본격 나서는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2: 그런 움직임을 장동혁 대표가 촉발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그 팬앤마이크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중진들이 대거 불출마해야 된다. 왜 나보고만 물러나라고 하느냐. 그분들이 물러나면 오히려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러면서 중진들을 사실상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막상 그 방울 살 돈을 각자 얼마씩 내자고 하면 나는 돈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좀 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은 다 같이 돈을 모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만한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려진 윤리위 결정이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과 2월에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했을 때는요.
1: 예.
2: 그세명 중에 현역 의원은 그래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징계 결정이 내려진 네 명은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1: 예.
2: 그중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선수는 재선이지만 대구광역시장을 이미 두 번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최소 4선급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내 최다선이 6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4선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권영진 의원, 거기에 재선의 서범수 의원, 초선의 진종 의원까지 4명이 합해서 13선가량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중징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좌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는 국민의힘 중진 누구라도 조금이나마 꼬투리가 잡히면 윤리위에 의해서 중징계를 받고 다음 공천 신청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1: 예.
2: 그분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궁극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평가할 몫이지만 인위적으로 당권파의 반대편에 선다는 이유로 해서 출마길이
1: 네.
2: 막히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2: 그런 점이 아마 국민의힘 중진들의 행동을 빠르게 할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예.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도 있었고 또 이제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은 문제는 안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임 최고위원들 5명 가운데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계파 갈등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아쉽긴 하죠. 우리 정청래 후보가
4: 민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꼭 민주당을 지켜달라 어떤 염원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5: 다음 총선이나 저희가 치러야 할 대선의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6: 맞습니다.
5: 생각합니다. 요 문화가 혐오와 조롱 문화가
3: 정청래
4: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3: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신금을 울린 게 아닌가.
1: 자, 한민수 최고위원이 선호 투표제까지 언급하면서 당대표 선출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대는 끝났는데 친청계 불만이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뭐 불만은 더 며칠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4: 이동학
0: 생각하고요.
4: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0: 국민들께서 흔들리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이상 이 당내 분란으로 뭔가 국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이런 것들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일하겠다고 출범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좀 밀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 방송 저도 좀 봤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다섯 분의 뭐 최고위원들을 다 불렀다고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못 갔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1: 박선원 서미와
0: 저는 사실 오늘 진행을 안 했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럼 방송 차원에서도 다섯 분을 다 모아서 뭔가 화합적 분위기를 그래도 좀 내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무산이 됐다면 한쪽 편만 이렇게 한쪽 편으로 인식되는 분들만 또 부르면 싸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이 연장되는 것처럼 또 비춰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다소 아쉬운 점들도 있고 뭐 서운한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찌됐건 지금은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그리고 그 김민석 대표가 어제 전용기 의원하고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조일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일대 희라고 부르면서 뭐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장면이죠. 김민석 대표가 오늘 전용기 의원 등 두 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고위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서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과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최종 임명되는 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를 보내고 국회가 임명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자, 민주당은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서 당대표가 최종 임명을 합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조일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으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면서 최고위원들과 협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할 계제가 됩니까? 김민석 대표야말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본인의 말을 뒤집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나 빠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록 지명직이지만 선출 방식으로 선출되게 해서 사실상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청년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용기 의원이 선출됐습니까? 예. 게다가 정치적으로 많은 걸 가진 분이에요. 나이만 청년이기 이미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결정은 당 안팎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김민석 대표가 본인을 좀 많이 돌아보시기 바란다. 누구를 물러나라고 할 계제가 전혀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저는 이게 뭐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당 내외적으로. 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출로 하겠다라고 하신 그 계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다고 보지만 김민석 대표께서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 비판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 분란을 감수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러왔고 어찌됐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는 똘똘 뭉쳐 갑니다. 그런데 2차전 성격의 청년 최고위원 선거를 또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실제 뭐 청년의 삶을 다루고 뭐 이런 선거로 치러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협적 요소를 당대표가 비판을 감수하고 전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감수하고. 당내 분란을 상당수 막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지명된 전용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신망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청년 당원들로부터 그렇고요. 청년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선배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신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 뭐 공공노련 위원장 출신도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같이 맺고 지금까지 수년째 함께 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노동 중심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용을 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저희가 도외시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대표의 결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김민석 대표가 잘했다고 하시려면요. 그러면은 조일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돼요.
0: 똑같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4: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2: 104조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례와 관행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작용이 큰 거였다면 선거 기간 중에 약속도 하지 말아야죠.
1: 이게 조일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0: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서 시작돼야 한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이른바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출연하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1: 아니, 저건 즉각 나온 반응은 아니고요. 저건
0: 예.
1: 오래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당의 어떤 대리민주라고 하는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뭐 생중계되는 부분들만 뭐 중계가 되고 메시지, 전략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명되는 어떤 채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아닌데 그런 약간의 신뢰감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외부에 있는 채널들이 오히려 민주당처럼 이제 여겨지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와 다른 해석들이 마구 난무하게 되면서 당 입장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언론을 또 타고 굉장히 이제 뭐 발이 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무성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러한 지점을 명쾌하게 이제 끊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어준 TV를 겨냥해서 또는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다. 아침부터

0: 활동하던 19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보면요,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모든 영화 틀기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을 했는데 그 시대의 시대상이 그 아마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황지우 시인의 새들의 세상,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하는 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김민석 대표는 전두환 정권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관지, 기관방송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역 없이 보도하고 비판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을 보고 싶어 하지 민주당이 저렇게 민주당 TV 만든다고 해서 아침에 다들 그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1: 예, 일단은 뭐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또 그 TV가 활용이 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퇴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이제 걸어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2: 네.
1: 예. 청와대 반응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떨지.
2: 글쎄요. 이제 뭐 한 분은 뭐. 재청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국회로 이제 동의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볼 때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1: 그러니까
2: 실제로
1: 지금 손봉기 김성수 판사 이제 두 명을 재청을 했는데
2: 그렇습니다.
1: 지금 서면으로 네. 제출을 이제 두 분 다 했는데 네. 일단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황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손봉기 판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 네, 방금 예, 어제 이제 재청을 했잖아요.
1: 예.
2: 그 부분과 관련된 당내 분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토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청권자가 임명권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그냥 재청한다고 하면 이거를 임명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지금 헌법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단히 저는 불쾌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대법원장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분란이 센 것이고요.
1: 예.
2: 김성수 대법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어떤 조율이 일정 부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권과 임명권 이 부분과 관련된 충돌 이런 것을 차제에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말끔하게 법에는 정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던 네. 것인데 그 절차를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일부에서는 이제 탄핵 요구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 이제 이 대통령을 두고 이제 한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청와대에 앞으로 이제 전망하고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0: 당연히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야죠. 지금 서면 재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과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할 거면은 한찬식 민정수석부터 직권 면직하라고 해야죠. 그런 청와대의 반응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는 혼자서 하는 건가요? 원래 쌍방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7개월여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령 협의가 불충분해서 조일대 대법원장이 탄핵살고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살고 되는 겁니다. 조일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도 물러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딱 세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대신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어긋나는 6년으로 보장하고 대법관 재청권을 부여했다. 사법부가 정권교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이게 어디 나오는 문장이냐면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5일에 쓴 사설의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이런 사설 많이 원용하셨을 텐데
1: 예.
0: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란다라는 예. 말씀을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2: 청와대 시간 예. 있나요?
1: 예. 짧게요?
2: 예. 예.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 결과까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지 안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재청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합의를 민정수석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을

0: 지금 전제로 얘기하시는 건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대법원장이 어떻게 민정수석과 합의를 합니까? 일정 정도는 조율할 수 있다선 치더라도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된 합의를 민정수석과 하는 건 전혀 아니죠.
1: 아니 어제 국회 답변 안 보셨어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0: 지금 오디오 물지 민정수석과 마시고. 아니, 대법원장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죠.
1: 아니 오디오 물지 마시고 팩트는 정확하게 하죠. 어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민정수석과 이 서면제청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고 합의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인하는 반응 나왔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께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됩니다.
2: 예, 그 워딩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합의라고 했는지는 한 번 더 이제
1: 합의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에 있어서 이번처럼 사전 논의 없이 시작되자마자 몸통이 잘린 반쪽짜리 연습, 빈 껍데기 연습으로 된 건 사상 처음 있는 변고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꼬리를 사려도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게 지휘권을 상전에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게 한국이란 실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앞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경의를 표한다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고 뒤돌아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는 안팎이 다른 언행이 한국의 불안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3: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4: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방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5: 자체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4: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3: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6: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
5: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입니다.
6: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3: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8: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7: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바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9: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5: 것입니다. 박원권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9: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7: 경제 혈관을 틀어준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6: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7: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 고위 외교 당국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왕 부장과 따로 회동했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담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소개했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외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왕이 외교부장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약 5년 만에 공식 방한한 왕 부장 접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란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양국 첫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이 같은 흐름이 만들어졌단 겁니다. 왕 부장 역시 시진핑 주석의 안보 인사를 전한 뒤 양국 정상의 만남에서 도출된 공동 인식을 토대로 한중 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이를 통해 세 번째로 시 주석을 마주하는 만큼 한중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희망했습니다. 또 시 주석에 대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왕 부장과 별도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11: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10: 위 실장은 이어 중단에서 시작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을 설명한 뒤 중국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했고 왕 부장도 호응했습니다. 양측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 안보 라인 간 대화 재개를 환영했고 왕 부장은 위 실장의 중국 초청 의사도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서울 연세대학교 주변 산책로에서 이 복면만 쓴 이 벌거벗은 남성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12: 지난 6월과 7월에도 유사 신고가 있었지만 용의자 검거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주민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 철조망이 쳐진 좁은 계단 위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연세대학교로 이어지는 이곳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입니다. 수풀 속에 숨어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여학생을 습격해 신체를 만지고 도망간 건데 용의자는 검은 복면만 달랑 썼을 뿐 나체 상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14: 어제 한 10시쯤에 방에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뭐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그 에브리타임에서 보니까 성추행범이 나타났다고.
13: 이후 기숙사로 도망친 피해자가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각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산책로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곳 산책로에 나체 상태의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도 벌거벗은 남성을 봤다거나 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세 달 사이 신고 3건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신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검거에 주민과 재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15: 저도 그 길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서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랐고 조금 그 길이 사람들이 다니기에도 조금 어둡기도 하고 해서.
13: 경찰 관계자는 CCTV 추적과 DNA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력을 동원하고 해경 협조를 받아 실종자 장미란 씨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한림항을 중심으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최초 실종신고 담당이었던 A 경장은 장 씨와 통화를 했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남자친구에게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가족이 다시 실종신고를 하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고 A 경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2: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기 사건을 금품을 받고 무마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송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송 경감과 함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경찰청 소속 경정 A 씨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송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다단계 사업자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경감은 양정원 씨의 남편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 두 건과 이 씨가 가담한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무마한 혐의를 받습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업무 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했습니다.
12: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중앙지검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파견검사 명단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에 더해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비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단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힘을 쏟았는데 검찰청 내부에서 계엄수사팀 후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등 여러 문건이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지휘부가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불기소 처분일은 10월 17일이었는데 수사 결과 보고서를 11월 8일까지 계속 작성하고도 마치 처분 6일 전 다 완성된 것처럼 허위 기재해 놓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팀 내부적으로 보고서 날짜를 더 앞으로 당기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2024년 이른바 총장 패싱과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던 김 씨에 대한 출장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팀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 수사무마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12: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0: 2차 종합특검팀의 내란 가담 혐의 등 기소에 대해 위법, 부당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켜 내란 혐의를 적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했다는 혐의를 대해서도 대검 부장회의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성명을 통해 서면 재청보다 더 비판받고 규명돼야 할 진상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행정처의 후보 추천 개입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후보로 추천된 판사들에게 전화해 다시 절차를 진행해도 될지 물었던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행위는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재청 논란에 대해 대법관 대면 재청은 관행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대법관 재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서면 재청 방식도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했다며 이를 일방 통보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 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손질해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는 오늘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먼저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해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 문의를 모두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은 소속 청문감사 인권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건 문의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신종 마약류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담아 유통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에어컨 기사부터 IT 업자까지 마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이 유통에 가담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숲을 속 낙엽에 가려졌던 비닐봉지를 꺼내 뜯자 작은 플라스틱 용기가 쏟아집니다. 올해 초 신종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로 만든 전자담배 카트리지입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 가운데 하나로 중독성이 심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립니다. 약물을 해외에서 들여온 밀수업자와 국내에 퍼뜨린 유통책으로 구성된 3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품 용기에 숨기는 수법 등으로 밀수한 약물을 액상 담배 형태로 만들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형태는 일반인들에게 마약이라는 죄책감 없이
4: 경찰 관계자입니다.
3: 가벼운 유흥거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2: 사촌의 제안을 받은 에어컨 설치 기사나 IT 개발업자, 타투이스트까지 관련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약물은 2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2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일부에선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 마취제 성분이 검출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밀수업자 3명과 유통책 10명을 구속하고 구매자들까지 모두 27명을 송치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1억 2천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경찰은 동남아에 있는 해외 총책 2명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당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지만 이후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극한호우가 휩쓸고 간 거제에는 일상을 되찾기 위한 온정의 손길과

0: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탕물 범벅이 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봉사단부터 개학을 앞둔 학교를 찾아온 군 장병들까지 수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현장을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마을 회관 앞마당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TV와 선풍기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젖은 가전제품의 덮개를 열고 내부 부품을 부지런히 닦아내며 기능을 살려냅니다. 침수 피해로 일상적인 생활도 막막했던 수재민들에게 가전 무료 수리 봉사단과 세탁버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2: 주로 1층에 보관했던 냉장고, 에어컨 제품들이 이제 고객에게 필수 사용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 드리고
3: 삼성전자
2: 있습니다.
3: 관계자입니다.
1: 면사무소에도 피해 접수와 함께 도움을 주려는 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4: 땅은 마를 대로 말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3: 면사무소
4: 와서
3: 관계자입니다.
4: 더 이게 피해가 심해진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지원도 필요하시고 많은 관심도 좀 필요하십니다.
1: 이번 폭우로 경남 지역에서만 거제 45곳, 통영 8곳 등 모두 53개 학교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거제 장평초와 외포초 등 일부 학교는 개학을 미루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육군 장병들이 뻘밭으로 변한 교정을 부지런히 치워내며 학생들의 배움터를 돌려주기 위해 땀방울을 흘립니다.
5: 저희 39사단이 맡고 있는 관할 지역이 경상남도 지역인데
3: 육군
5: 거제도에서
3: 장병입니다.
5: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드려 나왔습니다.
1: 경상남도는 누적 인원 7천여 명과 장비 천여 대를 투입해 막바지 긴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사면 유실로 대피했던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긴급 점검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지만 일부동 주민들은 2달가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려야 해 당분간 임시 거주지 생활이 불가피합니다. 지자체는 피해 규모가 큰 도서 지역의 피해 조사를 연장 신청하고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신속한 특별 교부세 지급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기록적 폭우가 핥히고 간 통영 섬마을에선 산사태와 지반 침하로 집들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 상태입니다. 추가 산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고령의 주민이 많은 데다 섬이라 접근도 어렵다 보니 복구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6: 산비탈에 자리 잡은 단독주택들. 폭우에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집 절반이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윗집은 마당이 사라졌고 마당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와 흙더미는 아랫집을 덮쳤습니다. 창문까지 올라올 정도로 쌓인 토사와 잔해들은 아찔했던 폭우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진흙 속에서 가까스로 주민이 구조됐던 통영 골리도입니다. 산비탈마다 단독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섬이다 보니 복구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배를 타고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자 처참한 산사태 흔적이 드러납니다. 아슬아슬하게 집이 경사로에 걸려 있는가 하면 돌무더기에 금방이라도 파묻힐 듯한 집부터 바닥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집도 있습니다.
7: 사람들이 저 가지 말할게 남자 애는 또 남은 게 또 이제 내려오면 저기 다 이제 무너져 내려오기라고 이장도 함부로 저기 가지 말았고 저 근처는 가지 말았게.
6: 주민 중에 노인이 많아 대처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가 또 오면 추가 산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남 지역 지반과 비탈면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통영 지역엔 사람이 살고 있는 섬만 40여 개. 주민들은 위태로운 집을 바라보며 복구의 손길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8: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여부를 놓고 여야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난개발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용산공원 주택 부지화를 추진하는 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여
3: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취지로 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 즉시 물량을
10: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9: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3: 일각의 비판 여론에는 현실론을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공론화를 강조하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11: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3: 국민의힘은 공원 보전을 천명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방침을 고리로 거듭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12: 용산공원은 약 20년간 보존한 지가
10: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전문가도 국회로 불러 밀어붙이기식 난개발로 규정하고 재건축, 재개발만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이 센트럴파크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머지않아 그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거다. 그런 녹지의 필요성이 지금 대단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3: 여야는 협상 끝에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부 논의 상황을 반영하자며 처리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14: 그 논의 결과를 좀 반영해서
10: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14: 처리를 좀 유보하는 결정도 좀 있었습니다.
15: 논의 없이 통화된 그런 부분도
10: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3: 본회의 처리를 앞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논의 중심인 본체 부지가 아닌 별도 격리 부지의 활용 여부를 다루고 있는데 마치 공원 전체 부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법안으로 인식되면서 논의의 혼선도 잇따랐습니다. 31% 수준에 불과한 미군 용산기지 부지 반환 지연도 법안 논의에 어려움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일환인 용산공원 부지 개발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다음 주에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공공주택부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 마음대로 장기간 방치된 땅을 공공주택 공급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 담겼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8: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취임 후 연일 당의 큰 어른들을 찾으며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0: 전당대회 기간 깊어진 당내 균열을 발빠르게 봉합하려는 모습인데 친정청래 개화에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16: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만찬까지. 취임 이틀 만에 전현직 대통령들을 찾는 이른바 사통 통합을 마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다음 행선지로 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고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당의 큰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며 전당대회 기간 쪼개졌던 지지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이해찬 정신을 자신도 이어받겠다며 이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을 계승한 연속 집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7: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1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말.
16: 동시에 김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홍보 방식 혁신을 당내에 지시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 친여 유튜브에 내줬던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자 기강잡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습니다.
17: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1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7: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16: 김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친정청래계는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됐을 거라고 각을 세웠는데 김 대표를 향해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조롱 등 당내 갈등을 시급히 수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8: 그렇게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승복하시고
1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8: 이런 건 없어져야 되죠.
19: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10: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19: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맞아요. 차원에서.
16: 치열했던 개파 갈등 수습을 위해 일단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모습인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로 조만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8: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대표의

0: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절차 위반이자 공약 파기라며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SNS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인데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명단이 공개돼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후보들이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선출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2030의 지지를 받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지명 발표라며 전략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공약 파기이자 일방통행 발표라며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1: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면서 또 한 번 내홍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2: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1, 2위는 조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조 의원은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리위는 또 원구성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비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역 의원 4명이 모조리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를 받으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전원 교체 역시 내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임기를 자동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자는 게 장동혁 대표 측 주장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휘둘러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게 당 안팎 공공연한 의심인데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3: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대표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2: 다만 투톱 정동식 원내대표가 관례까지 거스르다가 당의 분열만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거친 회의 끝에 최종 의결을 미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국민의힘은 6.3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과 비례대표 선거, 서울 송파구 일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가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산 조작 등 의혹이 심각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관위 선거소청 심리에서 구슬 변론했던 지역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인 만큼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후보 제청에 대법원과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이유를 두고 청와대가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0: 인증기관 해킹으로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0: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민간 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됐고 국내 주요 인물의 명함 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해킹된 자료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물은 청와대에 재직 중인 고위 인사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청와대 서버 자체가 해킹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미국 하원에 보냈습니다. 방미통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김종철 위원장 명의의 회신문을 작성해 미국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신에는 개정정보통신망법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1: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들은 이 미사일들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600mm 방사포를 배치한 사실을 우리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북한군이 신형 240mm, 600mm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를 접경지역에 배치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핵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주변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3: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겁니까?
2: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 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3: 트럼프는 이런 문제에 지쳐 있습니다. 실증이 났습니다. 분명한 해결책이 없고 쉬운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무언가로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3: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지냈고 내가 돌아온 걸 김정은이 반길 걸로 생각합니다.
2: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반갑습니다.

0: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AI를 사용하면서 유료 버전을 써보고 싶지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무료 버전은 이용량 제한이 아쉬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부가 누구나 부담 없이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두의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의 AI는 국산 AI 모델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AI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일상화되면서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른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AI 접근성과 활용의 격차를 줄이고 해외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AI는 정부가 직접 AI 모델을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국산 AI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선정해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고 정부는 GPU 등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 내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 정식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또 올해 안에 정식 서비스를 내놓는 일정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힙니다. AI가 이제 선택이 아닌 생활의 도구가 되어가는 시대, 모두의 AI가 국민의 AI 접근성과 활용 격차를 줄이고 우리나라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모두의 AI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8월 20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8월 20일 목요일 듀엣 회다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쇼팽의 녹턴 8번 작품 번호 27-2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브루스 리우는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중국계 캐나다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조성진 다음번 우승자인데 조성진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로운 음반이 나왔습니다. 루나리스라는 제목인데 달이라는 뜻입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쇼팽과 드뷔시의 작품을 거쳐 현대음악가 쉔 베르크와 존 케이지의 피아노 곡까지 다양한 음악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0: 브루스 리우는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여러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나오는 음반마다 다른 연주와는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는 에릭 사티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었는데 Waves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랜드 피아노와 업라이트 피아노를 차례로 사용해서 에릭 사티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0: 이번 음반에서는 루나리스라는 제목으로 달이 주는 느낌과 연결되는 여러 작곡가들의 작품을 자유롭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달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을 자유롭게 모았다는 겁니다.
1: 예, 왜 연주회라면 몰라도 음반이라면 쇼팽이면 쇼팽, 베토벤이면 베토벤 같이 한 작곡가의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0: 근데 이렇게 독특한 구성이라면 브루스 리우가 어떤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음반 중에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드뷔시의 꿈,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지난주 브루스 리우의 새 음반이 발매됐습니다. 오늘은 이 음반에 수록된 곡을 듣고 있는데 쇼팽 콩쿨 우승자답게 연주에 있어서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0: 그리고 또 상당히 개성적이죠. 1997년생이니까 아직 20대의 젊은 연주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연주 활동을 이어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1: 최정상 피아니스트들 중에서 쇼팽 콩쿨 출신이 많습니다. 아시케나지, 폴리니, 아르헤리치, 치메르만.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쇼팽 콩쿨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한 연주자들이었습니다.
0: 그 이후로는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뭐 포고렐리치, 본인, 윤디니 같은 연주자가 있지만 데뷔 당시 크게 화제를 모으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그만큼의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라파엘 블레아치 이후로는 다시 쇼팽 콩쿠르 출신이 세계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다니엘 트리포노프, 조성진, 브루스 리우까지 세계 정상급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 우승자인 에릭 루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1: 브루스 리우 새 음반 중에서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중에서 3악장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지도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놓치면안될오늘의뉴스까지가장빠르고날카롭게파고듭니다 FM94.5 YTN 라디오저구자철도함께듣습니다지금바로채널고정하세요
3: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4: FM94.5 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자정을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로함께전해드립니다
7: 독자적핵무장여론이더설득력을얻게됩니다미국정부의공식적북핵인정은한미일안보협력뿐만아니라동북아의핵비확산체제에도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8: 조희대대법원장이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대법관후보두명으로서면제청한것과관련해청와대가첫입장을밝혔습니다청와대관계자는대한민국헌정사초유의사태이자협의를건너뛴유례없는일방통보인만큼다른관례들과법률을충분히먼저검토해야하는사안으로보고있다고밝혔습니다또대법원이후보를서면으로제청한이유를두고청와대가만날기회를주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한데대해서도청와대는정면반박했습니다애초에대법관후보에대해청와대와대법원사이에조율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정식면담요청도없었다는게청와대설명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청와대와사전협의라는관례를깨고서면으로대법관후보를제청한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사퇴압박수위를더욱끌어올렸습니다
8: 전국에퇴진촉구현수막까지걸게했는데일부의원들이주장하는탄핵소추에대해선아직신중한분위기입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
10: 첫공개회의부터조희대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했던민주당김민석대표가현수막으로전국단위여론전에돌입했습니다
11: 홍보위원장을김남준위원장으로임명한이후에첫지시를내렸습니다법치파괴조희대는물러나야합니다그래서전국에걸도록했습니다
10: 서면제청공세가당차원으로확대되면서원내지도부역시너도나도퇴진을요구했습니다사전협의관례를깨고서면으로대법관후보를제청한건대통령임명권에대한중대한침해이자인사농단이라며당장철회하라고몰아붙였습니다당내강경개혁파의원들은탄핵소추까지거론하고나섰습니다
12: 탄핵포함네,조희대그렇죠.거치논의를하자이렇게제안드렸고요대통령님을모독하는단계에이르렀기때문에
10: 다만지도부는탄핵추진에거리를두고있습니다
13: 임명제청을철회하라라고조희대대법관에게요구하고있습니다탄핵에대해서는논의는바없습니다
10: 당과청와대지지율이동시에하락하는국면에서사법부수장을상대로한탄핵소추가자칫여론의역풍을부를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걸로보입니다여기에당내에서는지금상황만으로탄핵사유로인정되기어려울수있다는의견도나오는상황이라이제막출범한김민석지도부로선탄핵추진에대한부담이더욱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4: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10: 민주당은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며 서면제청 공세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연일 당의 큰 어른들을 찾으며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8: 전당대회 기간 깊어진 당내 균열을 발빠르게 봉합하려는 모습인데 친정청래와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5: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0: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만찬까지 취임 이틀 만에 전현직 대통령들을 찾는 이른바 사통통합을 마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다음 행선지로 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고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당의 큰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며 전당대회 기간 쪼개졌던 지지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이해찬 정신을 자신도 이어받겠다며 이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을 계승한 연속 집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말.
0: 동시에 김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홍보 방식 혁신을 당내에 지시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 친여 유튜브에 내줬던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자 기강잡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습니다.
2: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글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0: 김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친정청래계는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됐을 거라고 각을 세웠는데 김 대표를 향해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조롱 등 당내 갈등을 시급히 수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 그렇게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승복하신 분에 대해서 또 조롱하고 이런 건 없어져야 되죠.
4: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맞아요. 차원에서.
0: 치열했던 개파 갈등 수습을 위해 일단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모습인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로 조만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국회의원총회에서 청년 목사 전 의원을 노동계 몫으로 권 위원장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 분야 최고위원을 지명한 이유로는 당이 메가 성장 기조로 기업 친화적으로 보이는 만큼 노동을 강화하고 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6: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절차 위반이자 공약 파기라며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SNS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인데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명단이 공개돼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지명 발표라며 전략 지역을 먼저 결정한 뒤 해당 지역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공약 파기이자 일방통행 발표라며 최고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5: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면서 또 한 번 내홍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1, 2위는 조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조 의원은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리위는 또 원구성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간 당원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비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역 의원 4명이 모조리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전원교체 역시 내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임기를 자동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자는 게 장동혁 대표 측 주장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휘둘러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0: 보도라는 게 당 안팎 공공연한 의심인데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1: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0: 다만 투톱 정동식 원내대표가 관례까지 거스르다가 당의 분열만 틔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거친 회의 끝에 최종 의결을 미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4: 당신은 나의 동반자.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는 말을 아껴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후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수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이라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은 괜찮을 거라며 북핵 관리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6: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5: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피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7: Is your goal in trying to re-engage with Chairman Kim still denuclearization?
8: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5: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직접 밝히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답변을 회피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 앙규백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협상 조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더 높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10: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지체한적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안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0: 인정하기보다는 플루토늄 그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온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11: 어쨌든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그만큼 현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9: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선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12: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야 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13: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지금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12: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14: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12: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1: 일본 방위성은 어제 오후 5시 4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90km로 약 320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15: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16: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15: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1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

0: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핵 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6: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5: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7: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5: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8: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야 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9: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8: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10: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8: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4: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11: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0: 이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1: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0: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2: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연합 연습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한 검증 평가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화력전 등 관련 평가를 이미 실시했고 종료 뒤에도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훈련을 이어갈 거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4: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3: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바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5: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3: 경제 혈관을 틀어쥔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6: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3: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7: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되겠지.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핵 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4: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 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5: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4: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6: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4: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발언한 데 대해 앙규백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숫자를 놓고 한미가 다른 입장을 나타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핵 보유국 언급에 이어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하면서 협상 조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더 높은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8: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지체적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를 안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의 2003년 추정치에 더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 핵탄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계속 만들고 있어 2030년까지 핵탄두 160여 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8: 인정하기보다는 플루토늄 그 생산량이랄지 또 보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전략 자세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간 기밀로 취급해온 핵무기 숫자를 거론하면서도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해석입니다.
9: 어쨌든 57개라고 하는 숫자를 던진 것은 그만큼 현실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강한 것이고요. 이미 정치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7: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배경 역시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서 빼고 핵 동결이나 군축 등으로 의제를 좁히겠다는 또 다른 유인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북미 정상 간 관계를 언급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한밤 입장문에 대해선 근본적인 접근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10: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야 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11: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10: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12: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10: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3: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14: 한미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13: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 두 나라의 핵 개발 수준을 반영한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변국의 독자 핵 무장론을 연쇄적으로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6: 7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며 시작한 트럼프의 러브콜은 닷새째 계속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성의를 표시하더니 핵무기 57개 보유국이라는 구체적 지위까지 부여하며 북미 회담을 시작할 조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이란 핵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핵보유 인정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 타협적인 접근법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순식간에 동북아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7: Trump's tired of Iran. He's bored of it. You know, there's not a clear, there's no easy answer. So he's shifting to something else. Like as you say, Mark, he's lifting and shifting, right? He's lifting and shifting to something else.
6: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0: 때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해왔다는 점에서도 급격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1: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0: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구체화했고 김정은을 만나서도 비핵화를 꺼내지 않을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북아 주요국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독자적 핵무장 여론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북핵 인정은 한미일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비확산 체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3: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4: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5: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이제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4: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6: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4: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8: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결국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남북 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7: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휴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3: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9: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10: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9: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바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11: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대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9: 경제 혈관을 틀어준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12: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굴욕을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9: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차가운 시선에 네 불을 덮어줘 내 눈물과 함께 재워버리게 꿈에 찾아가 내 목소리를 들려줘 온통 나로 가득 채워버리게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은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2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1: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무력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2: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자마자 무력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1차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아직 진행 중인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훈련은 이미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야 하는 공격훈련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도 사실상 취소된 상황.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3: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4: 이물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3: 자체를 지금 문제시하는 거예요. 저 침략적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2: 특히 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안전을 위한 주권적 행사들은 필수라고 언급한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가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5: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라.
4: 김일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5: 차원에서 이렇게 발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2: 일각에선 북한이 사실상 대화 거부를 담은 담화문에 이어 무더기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북미 대화 동력이 다소 떨어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0: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과정을 직격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엔 한국을 정조준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미국 요구로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를 코앞에 둔 한국을 직격한 겁니다.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훈련을 축소하라 해도 한국은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처지는 그토록 자랑하던 한미혈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선 미국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뒤로는 자주 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다며 이 대통령이 안팎 다른 이중적 언행을 한다고 비난한 겁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사이라며 대화 여지의 가능성을 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해석하자 긴급 담화로 찬물을 끼얹은 거로 보입니다.
7: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는 것이
4: 이물주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7: 그게 남북대화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해석을 이재명 정부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런 희망사항을 차단시키고
6: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 즉 북미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에 하나 북미 협상판이 열리더라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인 한국은 패싱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거로 보여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북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으며 북미 간 물밑 탐색전은 일단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마음이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 같은데 그래서인지 북한은 되려 몸값을 더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의 대화 조건은 무엇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 하노이 노딜로 절치부심한 북한은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뒤 국제사회에 줄기차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비핵화 요구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했습니다.
9: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척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8: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을 내밀었는데도 북한은 다시 미국에 공을 넘기고 발사체까지 쏘아올렸습니다.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확실한 카드를 가져오란 건데 그간의 북한 고위급 말을 토바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체제 보장 약속,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10: 실질적으로 중단하는 모습이 나오면
4: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10: 그다음으로 북한이 미국한테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죠.
8: 경제 혈관을 틀어진 대북 제재 역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상이 2018년과는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 미사일 역량이 더 커진 데다가 중국, 러시아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생긴 만큼 예전보다 여유로운 위치에서 협상할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로 마음이 한껏 조급해졌다는 점도 북한이 몸값을 더 올리려 하는 배경으로 꼽힙니다.
5: 과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군사문제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단히 벼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몸값을 올려가면서.
8: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을 놔둘 수 없는 등 타협의 마지노선은 분명한 상황. 대북 제재 해제 역시 미국 의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성사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0: 청와대가 파장이 커지고 있는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0: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협의 없이 재청이 이뤄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려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1: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재청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재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반려의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임명 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에서 우회적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재청이 이뤄진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단 겁니다. 다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만간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법원이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2: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3: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2: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1: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면서 또 한 번 내홍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1, 2위는 조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조 의원은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리위는 또 원구성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비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역 의원 4명이 모조리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전원교체 역시 내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임기를 자동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자는 게 장동혁 대표 측 주장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휘둘러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게 당 안팎 공공연한 의심인데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5: 나는 희생하지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다음 총선 치르겠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4: 다만 투톱 정동식 원내대표가 관례까지 거스르다가 당의 분열만 틔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거친 회의 끝에 최종 의결을 미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 4명은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멱살 논란으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권영진 의원은 SNS에 의원총회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고 외에 가장 가혹한 징벌이라며 지난 27년 영욕을 함께한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란 것과 다름없는 테러라고 적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서범수 의원은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와 당원,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만 이번 징계가 정적 제거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 등으로 2년간 당원 자격을 박탈당한 진종호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

0: 회견을 예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사당화를 위한 징계 정치는 국민의 버림을 받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연일 당의 큰 어른들을 찾으며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깊어진 당내 균열을 발빠르게 봉합하려는 모습인데 친정청래계와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만찬까지. 취임 이틀 만에 전현직 대통령들을 찾는 이른바 사통 통합을 마친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다음 행선지로 당의 뿌리 이해찬 전 총리와 김근태 전 고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당의 큰 어른들에게 예를 갖추며 전당대회 기간 쪼개졌던 지지층을 다시 하나로 모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이해찬 정신을 자신도 이어받겠다며 이 전 총리의 20년 집권론을 계승한 연속 집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 단순한 총선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겠다는 말.
1: 동시에 김 대표는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홍보 방식 혁신을 당내에 지시했습니다. 김어준 씨 등 친여 유튜브에 내줬던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포석이자 기강잡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 일환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하겠다며 정중례, 이른바 90도 인사도 도입했습니다.
2: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절을 한번 하는 것으로.
1: 김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사이 친정청래계는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란히 출연해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당선됐을 거라고 각을 세웠는데 김 대표를 향해서는 정 전 대표에 대한 조롱 등 당내 갈등을 시급히 수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 그렇게 페어플레이하고 그렇게 승부하신
3: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이런 건 없어져야 되죠.
5: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5: 캠페인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맞아요. 차원에서.
1: 치열했던 계파 갈등 수습을 위해 일단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은 모습인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로 조만간 야권과의 관계 설정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도 열립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10년 만인데 노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6: 삼성전자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지난 5월 타결된 노사 임금 협상에서 DS 부문과의 성과급 격차가 크다며 오늘 서초 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엽니다. 동행노조는 자발적 참여가 원칙으로 쟁의가 아니라는 입장인데 소액 주주들은 DX 부문까지도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주 권리 침해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0: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 가격을 발표합니다.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다 물가를 고려해 동결이 예상됩니다.
6: 어제 두 달간 이어진 꽃게 금어기가 풀렸죠. 이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오늘부터 제철 꽃게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0: 관세청이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앞서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은 21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3% 늘었고 무역 수지는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6: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원 내 어린이 정원 외에 장교 숙소 단지, 옛 방위사업청 땅 등 여러 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은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원 본체 부지 개발이라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팽팽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7: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부지로 가장 처음 거론된 곳은 30만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정원. 동남쪽에 있는 장교 숙소 5단지도 공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8: 예를 들면 장교 숙소를 쓰던 곳은 이미
3: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8: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지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7: 공원 북쪽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도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둘 다 미군 반환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군기지 부지보다 오염 우려가 낮아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언급된 이들 면적을 합하면 4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론화를 제안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급된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두 공원 본체 부지 안에 있어서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3: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9: 말씀드렸습니다. 언급하신 뭐 저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나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입니다.
7: 공원 내 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이나 공론화 카드 등 추진 방법은 여럿이지만 결국엔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지자체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국토부가 외국인 국내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지난해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 효력을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인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해, 검단, 영종, 제물포 등 9개 자치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 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외국인 토어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이상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3: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2: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3: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2: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3: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4: 듀엣토의 더 클래식.
15: 8월 2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6: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중에서 2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교향곡 1번 봄 중에서 2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의 연주였습니다.
0: 지난주 두다멜의 슈만 교향곡 전집 음반이 발매되었죠. 두다멜은 2009년부터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뉴욕 피라모닉의 음악감독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번 슈만 교향곡 음반은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녹음한 마지막 녹음입니다.
1: 의외로 두다멜이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을 지휘한 음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님이라고 합니다. 베토벤 교향곡 전집 음반은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와 녹음했고 엄청난 호평을 들은 말러 교향곡은 베를린 피라모닉과 녹음했고요.
0: 물론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과 녹음한 음반도 여러 장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집으로 나온 음반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많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1: 보통 두다멜이라고 하면 라틴 아메리카 출신 지휘자답게 강렬한 에너지와 리듬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정통 독일 레파토리인 슈만 연주에서도 두다멜의 장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0: 선이 굵은 연주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이 두다멜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 이 음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 바로 그 연주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소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피라모닉의 연주입니다.

0: 슈만의 교향곡 3번 라인 중에서 2악장 스케르초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1: 두다멜은 올해부터 뉴욕 필하모닉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뉴욕 필 연주도 굉장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사실 뉴욕 필은 높은 명성에 걸맞지 않게 21세기 들어 다른 미국 오케스트라보다

0: 나 뒤처진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번슈타인 이후 주빈 메타, 로린 마젤이 이끌던 때만 해도 미국 최고의 자리는 지켰는데요. 이후에는 시카고 심포니, 필라델피아에도 뒤졌고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1: 그래서 두다메를 영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 발전한 것은 분명히 두다메 덕분이니까요.
0: 야, 이게 진짜 동부 서부를 다 발전시키는 지휘자네요.
1: 그렇네요.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슈만의 교향곡 4번 중에서 1악장,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저희는 내일 토요일 실기데이,
1: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주변에 보면요, 병원 중에서도 치과가 제일 겁난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임플란트를 하나도 아니고 무려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 예정됐던 75세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2: 뭐? 임플란트를 한 개도 아니고 11개? 제대로 들은 거 맞아?
3: 제대로 들은 거 맞아. 11개를 한 번에 한다고 했대.
2: 아니,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우와, 내가 해보니까 한 개도 만만치 않던데. 심지어 그분 70세 넘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
1: 결국 수술은 시작됐고, 의료진은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 아티카인을 투여했습니다. 그렇게 약물을 투여하던 중
2: 환자가 손을 들었네.
1: 유가족들이 수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마취제가 계속 투여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었고, 이후 의료진은 A씨의 손목을 고정했다고 하죠.
2: 아니, 환자가 두 손을 번쩍 들었으면 일단 멈추는 게 맞았지 괜히 들었겠어?
3: 병원에선 마취제 투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본 것 같은데?
2: 에?
1: 치과 측은 환자가 갑자기 손을 움직일 경우 다칠 수 있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약물 투여를 시작한 지 약 16분 뒤 A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사망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2: 그 이야기 들었어? 몇 달 뒤에 그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가 숨졌다던데? 이번에도 임플란트 받다가.
3: 진짜야? 같은 병원에서?
1: 물론 두 사건의 사망 원인이 같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가 잇따라 숨진 게 사실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가려야겠죠.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으려 했던 계획은 과연 적절했던 걸까요? 과연 환자가 숨진데 의료진은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자, 정확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치과를 찾은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4: 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날 예정된 시술이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수술이었는데요. 치과 측에서는 수술 전에 오늘 수면 마취로 11개를 심고 3주 뒤에 실밥 빼고 임시 틀니 찾아가시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게 수술이 시작됐고 의료진이 국소 마취제인 아티카인을 투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약물을 투여한 지 불과 16분 만에 A씨가 이상 반응을 보였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A씨는 숨졌습니다.
1: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이겁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고요. 임플란트를 한두 개도 아니고요. 11개, 11개예요. 그걸 동시에 한다는 거고. 그것도 20대 젊은 청년도 아니고요. 75세의 고령의 여성이었단 말이죠. 저희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플란트 11개를 한꺼번에 심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어떤 이제

0: 의학적인 처치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없겠습니까?
1: 네, 임플란트 개수 자체를 법으로 딱몇 개까지만 해야 된다고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1개라는 숫자 자체만으로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고 그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거든요. 75세 고령 환자에게 한 번에 11개의 의치를 심는 게 과연 적절한 시술 계획이었는지, 결국 11개라는 숫자보다는 이 환자에게 이 시술이 안전하게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확인했느냐가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0: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게 국소마취제의 투여량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대 권고량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 투여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제로는 어느 정도였고, 만약 권고량을 한참 넘어선 마취제가 투여됐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의료거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까?
1: 네, A씨에게 사용된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이 16회분 총 1088mg이었다고 합니다. 아티카인은 체중 1kg당 7mg을 넘기면 안 되는 약물인데, A씨의 체중 54kg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허용량이 378m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실제 투여량은 그약 3배에 달했던 거죠. 국과수도 아티카인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의료과실에서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시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체중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실제로 법원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제 과다 투여 사건에서 환자의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민사 사건과 달리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결과가 추정에 그치는지 아니면 더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이라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0: 만약에 이 사망 원인이 뭐 다른 뭐 기왕증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은 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확인한 CCTV 내용에 따르면 마취제를 투여하던 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들어 올렸는데 의료진은 이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고 수술을 이어갔다. 뭐이 말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도 계속했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의료진이 의학적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라면 결과와는 별개로 또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그 의료행위의 적절성은 결과가 아니라 당시 의료 수준과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의학적 근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으로 판단하여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판단 자체가 타당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이미 허용량을 크게 초과한 마취제가 투여된 상황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그 시점에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에 가깝습니다. 결국 당시 의료진의 판단이 같은 상황에 평균적인 의료인이라면 했을 판단과 일치하는지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0: 어쨌든 요는 그 당시에 환자가 팔을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행위가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마취제 투여나 또는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늘상 발생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게 현재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 수술 도중에 뭐 팔을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몸을 고정하는 것 자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겠습니까?
1: 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중 몸을 고정하는 것 자체는 의료 현장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치과 측도 갑자기 손을 움직이면 기구에 찔리는 등 2차 상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건그 고정이 이루어진 맥락입니다. 이미 이상 반응이 나타난 상황에서 수술을 멈추고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대신 몸을 묶고 마취제 투여를 계속했다면 그 고정 행위 자체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그 조치가 의학적으로 정

0: 크게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수술을 계속한 부분이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보존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이 부분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업무상 과실치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혐의가 실제로 인정이 되려면 뭐 개략적으로는 말씀 주셨지만 좀 더 자세히 무엇이 입증돼야 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뭐 증거적으로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 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첫째, 의료진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 둘째, 그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셋째, 그 위반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1: 네.
0: 아까 말씀 주신 핵심 증거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국과수 감정 결과, 두 번째는 응급실 의무 기록에 기재된 마취제 사용량, 세 번째는 CCTV 영상 또는 유가족이 기록한 수첩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국과수 감정이 추정을 넘어 얼마나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느냐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적정 투여량이 이 투여량을 넘는 경우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학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8개월 뒤에 같은 치과에서 또 다른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도중에 심정지로 숨진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거든요. 물론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실이 추후 병원의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0: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시술 중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정보로 보여집니다.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병원 측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설명 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사건이 서로 연결돼서 병원 측 책임이 더 커질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0: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사건의 원인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수사 결과 첫 번째 사고 이후에도 병원이 시술 방식을 개선하지 않았거나 유사한 위험 요인이 반복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두 번째 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사고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위 예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도 민사적으로도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키라 나이틀리의 로스트 스타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사상 최고 수위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죠. 이란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 이란 외무부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고요. 혁명수비대는 새 전쟁 시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5: 미국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본성을 확인시킨 조치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광범위한 경제 무역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한 미국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가장 가혹한 경제 작전에 나서겠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우 가혹한 제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이란 외무부는 이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미국의 제재는 경제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나왔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대미 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과거보다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군이 모든 군사무기 분야에서 끊임없이 진전을 이루고 있고 더욱 정확하고 파괴적이며 기술적으로 진보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탄두의 세대 교체, 타격의 정확도, 미사일 사거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분쟁에 대해선 후티의 군사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사우디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후티는 드론으로 사우디 나즈란 공항과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6: 이런 공격은 중동이 이미 엄청난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예멘을 더 큰 지역 분쟁에 휘말리게 하는 위험을 높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입니다.
7: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후티는 예멘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3: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대법관의 서면 제청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협의 없이 제청이 이루어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려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8: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통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반려의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임명 동의안을 넘기고 국회에서 우회적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이 이루어진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동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단 겁니다. 다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조만간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아울러 청와대는 대법원이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9: 두 분이 만난
6: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9: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8: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3: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전국에 퇴진 촉구 현수막까지 걸게 했는데요.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0: 첫 공개 회의부터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수막으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11: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
1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내렸습니다.
11: 법치 파괴 조이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10: 서면제청 공세가 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너도나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사농단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13: 탄핵 포함. 네, 조이대 그렇죠. 거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드렸고요.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10: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14: 임명
12: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14: 라고 조이대 대법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는 바 없습니다.
10: 당과 청와대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자칫 여론에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서는 지금 상황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막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5: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5: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종착역은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10: 민주당은 일단 조이대 대법원장의 추가 반응을 지켜보며 서면제청 공세 수위를 조절할 걸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또 한 번 내용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6: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1, 2위는 조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타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 낙선을 부탁했다며 해당 행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조 의원은 내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윤리위는 또 원구성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돌려차기 사건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간 당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징계 당사자들은 비당권파를 축출하기 위한 표적 징계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현역 의원 4명이 모조리 당원권 정지에 중징계를 받으면서 내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여기에 당협위원장 전원교체 역시 내부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임박한 임기를 자동 연장해온 관례를 깨고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자는 게 장동혁 대표 측 주장입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휘둘러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는 게 당 안팎 공공연한 의심인데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공개적으로 중진 불출마론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15: 나는 희생하지 장동혁 않고 그냥 대표 한 명 죽여서 우리가 그냥 다음 총선 치르겠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승리했을 때는 중진들이 희생했을 때입니다.
16: 다만 투톱 정동식 원내대표가 관례까지 거스르다가 당의 분열만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고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발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는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거친 회의 끝에 최종 의결을 미뤘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만에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입장차만 확인하며 평행선 상태로 끝나긴 했지만 핵심 쟁점과 오 시장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17: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한 달 만에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환한 미소로 악수를 나누고 뜨거운 쟁점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18: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8: 오늘 뭐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1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19: 일단 우리 시장님하고 입장상 확인했고요.
17: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 오 시장은 일부라도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부지를 논의해보자며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12: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18: 부지라든가, 격리단 부지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17: 이와 함께 오 시장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이 거의 불가능한 용산공원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보다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끼는 건 대출 한도라면서 정부의 청년 보금자리론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보증보험 문턱을 낮춰달라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제시한 만 가구와 서울시가 주장하는 8천 가구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과 오 시장 사이에 입장만 확인한 채 한 달 만에 회동은 마무리됐지만 다음 주에도 핵심 쟁점과 절충안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해 이견을 좁힐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합니다. 지난 12일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 이행과 세제 개편안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청년 주거 공급과 대출 지원 방안 등도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나흘 동안 이어진 한미 통상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설명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나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던 만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김 장관은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1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21: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장관급에서 좀 일종의 단판을 짓자는 의견들이.

0: 서가 오고 갔고요.
1: 김 장관은 미국에서 연이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주제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를 어디에 쓰느냐였습니다.
2: 이제 그 에너지 분야가 그
3: 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2: 지금 와서 뭐 다른 분야로 바꿔 가지고는 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1호 투자처는 이르면 다음 달에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투자처 공개 시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2: 9월 중으로
3: 김 장관
2: 하는 것에 대해서
3: 산업통상부
2: 서로 양국
3: 장관입니다.
2: 간에 서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1: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으로 주춤했던 관세 협상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추가 관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고리로 강제노동 생산 상품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 생산 문제까지 조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만난 김 장관은 관세 상한선이 지켜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2: 15% 그
3: 김 장관 산업통상부
2: 이해가
3: 장관입니다.
2: 있었고요. 예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1: 김 장관은 앞으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 쟁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의 만남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 서밋 이후 약한달 만입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이 만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성과급의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적자 시에는 일부 임금을 나중에 주는 안도 담겼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60%는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주식 40%는 당해 지급하고, 20%는 1년 뒤와 2년 뒤에 각각 10%씩 지급합니다. 나중에 주는 주식, 즉 2연 지급분의 경우 지급받는 해에 주식 수나 금액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거란 증권가 예상이 실현될 경우 성과급 재원은 10%인 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임직원 약 3만 5천 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성과급은 세전 약 7억 원 수준. 이 가운데 약 2억 8천만 원은 현금으로, 4억 2천만 원 정도는 주식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영업이 규모와 개개인의 직급, 평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의 60%를 주식 지급의 기준으로 삼되, 희망하는 경우에는 100%를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행 첫 해에는 개인의 자금 운용 계획을 고려해 사유가 있으면 당해 지급 주식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가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적자 발생 시 임금을 3% 내에서 지급을 미룰 수 있게 하되, 고용 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합의한 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성과급을 사회와 나누는 방안도 마련됐는데,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구성원과 주주 가치, 미래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산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

0: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7도, 습도는 87%입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3: 고향 특례시.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제 통마늘. 예, 통마늘 저희 청취자분들이 주신 이름인데요. 통장 마구 늘려주는 라디오입니다. YTN 경제 통마늘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든든하게 응원하는 김우성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먼저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성서도 비슷한 표현이죠. 말은 실체 없는 일종의 의지, 의사 정도로 보이지만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센트 장관이 국채금리 안정시키려 했던 말의 힘도 뉴욕 증시에서는 그다지 힘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대장주들의 말은 시장에 영향을 미쳤죠. 주주 환원, 자사주 소각 얘기인데요. 차영주 소장과 분석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돌출 발언과 그 뒤를 이어지는 남과 북의 미묘한 말들도 신경전에 말의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고요. 이 아침의 뉴스와 브리핑도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하루와 한 주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의 든든한 지도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뉴스 첫기 국내 뉴스 브리핑 강영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날씨도 증시도 국내외 정세도 고단했지만 금요일 찾아왔죠. 한 주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알아야 될 핵심 뉴스만 좋은 말 잘하는 이분이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강영구 아나운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강영구입니다.
0: 네, 아나운서니까 말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그렇죠?
1: 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죠.
0: 예, 이 말의 힘이 먼저 중요한데 오늘도 말로만 일단 끝났어요. 내용이 합의된 게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첫 소식이죠?
1: 네, 정부와 서울시 용산공원 이견만 확인.
0: 아니,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랑 오세훈 시장이 회동했잖아요. 이거 어제 후식 뉴스에서 제가 어떤 얘기 나오는지 내일 정리해드릴게요 라고 예고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1: 네,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아하. 제가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정도로 의미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 입장하기만 한 거네요.
1: 네, 그래서 둘은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0: 각각의 입장 좀 알려주세요.
1: 네,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입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그 위에 주택을 지으려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네. 당연히 그거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녹지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훼손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으려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예. 그러면서 용산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 두 가치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죠.
0: 그러면 왠지 서울시 얘기와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구체적인 지역이 나와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부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정부가 처음 제시한 부지는 용산 어린이공원이었고요. 네. 김 장관은 장교숙소 5단지, 옛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다 용산공원 본체에 있는 부지들이죠.
0: 예, 이미 뭐 녹지의 기능은 없는 곳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은요?
1: 네, 용산공원의 일정 부분, 제한된 부분이라도 주거공간, 주택 짓는 거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동의하면 역사적 죄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0: 역사적 죄인이요?
1: 네, 강한 워딩이 나왔죠. 용산공원 말고 인근에 위치한 캠프킴 부지,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부지, 국군재정관리단 부지 이렇게 네 곳을 활용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예. 4천 가구 지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해당 부지는 정부 소유로서 서울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0: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뭐 특히 센트럴파크처럼 뭐 용트럴파크 이런 말도 나오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신경전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말고 다른 의제도 나왔잖아요.
1: 네, 두 사람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할 주택 규모는 역시 정부는 1만 호 지어야 된다. 아니다, 서울시는 8천 호밖에 못 지어준다. 이렇게 네. 평행선을 그었고요. 서울시가 요구한 조합원 지위 양도나 재개발 용적률 규제 완화도 논의는 됐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0: 서로 반걸음씩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자,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래서 이 용산공원 아파트 조감도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보실 수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나왔죠?
1: 네, 지금 YTN 경제라디오 경제통만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저희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1: 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 예. 앞에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입니다. 예. AI를 활용해서 생성된 이미지라는 점.
0: 아, AI군요. 이것도. 네,
1: 공식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어떤가요?
0: 저건 저걸 딱 볼 때마다요. 네. 저 뒤에 있는 저 타워, YTN 타워입니다.
1: 맞죠. YTN 서울타워죠.
0: 뜬금없이 애사심을. 예. 어쨌든 굉장히 빡빡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강남으로만 몰리고 있는 부동산 심리가 좀 조정될 것 같고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왔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도 굉장히 빽빽한 모습이다 보니까 네. 이걸 추진해야겠냐. 용산의 핵심 땅이 초대형 임대 닭장이 될 거다 이런 반응도 나왔고 한편으로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인 만큼 과장이 지나치다. 설령 개발한다고 해도 저렇게 짓겠냐. 선동적이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0: 좀 80년대 아파트 짓듯이 표현해 놨고요. 또 뭐 임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시각이 일정 부분 좀 약간 한쪽에 편중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이요.
1: 국회법 개정안 통과된 어제 본회의.
0: 자, 패스트트랙. 이 법안 관련해서 나왔죠.
1: 네, 맞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이죠.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간이 현재는 최장 330일인데 이걸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요. 법률권은 찬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표 던졌습니다.
0: 각 정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1: 네, 민주당은요. 패스트트랙 취지가 신속 입법인데 네. 최장 330일까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취지에 맞게 심사 기간을 좀 축소하자는 논리인데요. 민생 법안 등 빨리 처리해야 될 거 많은데 야당이 딴지 걸고 누워버리면 지연되고 이 때문에 국회가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0: 예, 야당은요?
1: 야당은요. 다수당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여당

0: 개정안을 두고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1: 필리버스터가 있지만 지금도 의석 수에 따라서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필리버스터 있지만 지금 국회의석 구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도 열렸을 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열리자마자 종결 동의 제출했고요. 24시간 후에 표결을 통해 종결했습니다.
1: 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줄 때도 있는데요. 조금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안정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와 관련된 소식인데 우리 장관이 갔다 왔습니다.
0: 네, 대미 투자 협상 진전이 있었다는 산업통상부 장관.
1: 귀국해서 기자들 만났어요. 실무선에서 결정 못하는 건 장관선에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구체적으로 핵심은 뭡니까?
0: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서 약속한 대미 투자가 늦어지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 장관 급하게 미국행 비행기 타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대표부 무역 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협상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상무장관과 의견 나눴는데요. 9월 중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양국의 이해가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예, 구체적인 투자처도 에너지 분야로 좀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관세 협상도 좀 유리하고 트럼프의 돌발 반응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충격적인 얘기네요.
0: 네, 복면승 나체남 대학생 성추행.
1: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0: 어제 오후 10시 10분 한 남성이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 인근에서 복면을 쓰고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 네.
0: 범행은 도주했고요. 경찰이 추적 중이죠.
1: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나요?
0: 6월 12일에 같은 장소 인근 산책로에서 검은 복면 쓰고 나체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신고가
1: 네.
0: 접수됐습니다. 7월에도 학교 근처 산책로에서 비슷한 인상착의 남성이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1: 반드시 범인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행동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 범죄입니다. 반드시 잡히고 반드시 처벌됩니다. 자, 끝으로 짧게 후식 뉴스. 어제 우리가 조이드 대법원장 재청 관련한 입장 소개했잖아요.
0: 네.
1: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고요?
0: 네,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라는 입장 내놨고요.
1: 예.
0: 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청와대가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1: 네.
0: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죠.
1: 예, 가장 처음에 했었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0: 반려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은 국회로 보내기로 했지만
1: 네.
0: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반려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1: 네.
0: 보도 나왔습니다.
1: 여야도 그렇고요. 삼권 분립도 그렇고요. 각각의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는 건 필요한데 그 권력들의 뿌리, 분모는 또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유튜브 경제 통마늘 YTN 경제라디오 새 이름입니다. 들어오시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는데 제 뒤편으로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해봅시다. 자, 오늘은 국제정치의 큰 흐름들 짚어주실 분 모셔서 저희가 한번 뉴스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따라서 연일 전 세계 외신이 들썩들썩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맞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정세를 만들었어요. 증시까지 영향을 받았는데 전례 없는 규모의 제재와 고립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경제적 D-Day라고 규정한 제재를 발표를 했어요.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는 나라는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0: 네.
1: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석유 밀수, 통화 스와프, 현금 이전, 선박 등록, 위장 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이란과 제3국 간의 거래 방식 모두를 거론하면서 이 모든 행위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0: 네. 뭐 자, 전쟁 네.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처럼도 보이고요.
1: 네.
0: 한편으로는 이 전쟁의 배경으로 사실은 중국과의 힘겨루기가 있었잖아요. 거길 좀 타겟으로 하는 것도 같아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동 국가들과 중국을 겨냥

0: 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란의 대외무역 및 금융거래 우회로를 제공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에 우리를 미사일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상업교류, 금융거래를 중단한다면서 선제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의 반발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른바 경제적 디데이는 전례 없는 국가 부채와 이자 비용 급증이라는 미국 자체의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 연방정부 총 부채가 40조 달러.
1: 그렇죠. 어제 속보였습니다.
0: 맞습니다. 요걸 넘겼다는 그 미국 언론 보도 기사를 첨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경제적 테러리즘은 전 세계 경제와 각국의 주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자,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예전하고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의 굉장히 외교 관계를 폭넓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란은 예전에는 그 주변 국가들과도 적대감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나라들을 다 만나가면서 전화 통화를 또 해가면서 자국 입장 설명하고 미국의 압박에 우리 이슬람 국가가 함께 뭉쳐서 저항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1: 고립이 확대가 되면은 북중러 사례도 그렇고요. 또 다른 또 세력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잘알 텐데 미국의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전쟁 이전에 굉장히 고립했고 경제가 힘들었고 이란 내부에서 봉기도 일어나고 민간인들도 희생되면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가 군사조치를 취하면서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갔는데 그 전으로 또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이게 효과가
0: 맞습니다.
1: 있을까요?
0: 군사적 수단이 먹히지 않으니까 그냥 늘 미국이 하던 걸로 돌아갔다.
1: 경제
0: 이런
1: 제재,
0: 얘기. 맞습니다.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 반응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 경제 압박이 성공하려면은 그 미국의 회복력이 이란 정권보다 커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승부수인지 불확실하다. 게다가 이란 경제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 수십 년 됐지 않습니까? 이미 체질이 개편이 돼서 너무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란은 지금은 손실을 좀 감수하더라도 세계 경제와 트럼프를 바짝 죄야지 더 나은 협상 카드를 쥘수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평가가 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미국의 봉쇄에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 주변 국가들을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버텨왔거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습니다. 금액으로는 210억 달러에 달하고요. 그 다음이 중국 26%, 튀르키예가 16.3%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미군 기지, 미 자산들을 많이 공격을 하면서 굉장히 관계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란산 상품을 세계 각지로 재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굉장히 많은 물품을 수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바이에 이란 국적자가 수십만 명 수준으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그럼 다, 저는 이란 정권이 싫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살 거예요 하고 온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계 유령 회사, 자금 세탁 회사들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란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뒤에는 사실 중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0: 그렇습니다.
1: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과 어느 정도 디커플링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 때도 얘기했지만 세상 모든 석유는 다 미국 달러로만 거래해야 돼라는 게 지금 흔들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0: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단 다음 달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잖아요. 자, 이걸 놓고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정작 그 협상 테이블에서 쓸 카드를 서로 쥐려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요것도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란에 가장 많은 원유를 가져오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제재를 받아들일까요?
1: 글쎄요, 미국이 하지 마! 한다고 뭐 중국이 안 할게 이러진 않을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 말들은 더더욱 사실은 금융시장의 불안도 가져오는데 여파는 우리 한반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핵무기 57개. 우리 네. 국방장관은 또 80에서 120개지만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0: 아, 일단은요, 사실 약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 얘기할 때는 그거 믿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항상 틀리게 말을 해요.
1: 예.
0: 그런데 이번엔 정확하게 57개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는 아, 또 숫자 틀렸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깜짝
1: 네.
0: 놀랐어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전략적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미국 쪽에서는 지난 5월에 북한이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60개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을 만한 곳에서 내놓은 수치와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숫자가 틀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근데 이제 어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보통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요거
1: 예.
0: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참고로 한국과 미국은 북핵 현황 정보를 공유하긴 하지만 공개는 하지 않고요. 기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이게 뭐 사실 기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어디 있는지 알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문제는 그럼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야? 이게 야당 의원 질의에도 있었고요. 트럼프를
0: 맞습니다.
1: 향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입장이 미묘해지거든요. 그럼 우리도 가져야 되느냐라는 논쟁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자, 일단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 목표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요 목표가 변하는 거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 얘기 안 하고 싶다 라면서 회피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그 취임 당시부터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1: 그랬었죠.
0: 지칭을 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또 마코루비오 국무장관도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관련된 발언을 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하지만 뭐이 핵심 대북 정책은 무조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 주류 언론을 통해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9차
1: 네.
0: 당대회에서 헌법상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를 의제로 가지고 나오면 대화 안
1: 그렇죠.
0: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김정은하고 관계 굉장히 좋아. 그리고 내가
1: 네.
0: 있으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다. 단 그건 나만이 할수 있다. 왜? 나는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할 정도로 괜찮은 대통령이고 관계가 좋으니까. 요게
1: 네,
0: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1: 알겠습니다.
0: 같습니다.
1: 이런 비대칭적인 무력 상황이 생기면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불안감도 오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외교적 문제를 불러오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뭐 괴뢰 이런 표현도 썼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 방문했잖아요.
0: 네.
1: 짧게 어떤 얘기가 성과가 나왔습니까?
0: 자, 일단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좀 만들어 가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서
1: 네.
0: 여기에 왕이 부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 부장 같은 경우에 두 개의 국가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1: 한반도를요. 네.
0: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1: 예.
0: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을 시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근데 과거 중국 정부가 남북을 주로 양국이라고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1: 예.
0: 사실 이게 그렇게 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1: 예.
0: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그래도 약간
1: 맞습니다.
0: 순풍을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1: 예,
0: 같습니다.
1: 북한 당국자들이 거친 말 쓸수록요, 불편한 상황이 있다는 건데, 또 중국과의 이 관계 개선도 한 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많네요. 저희가 그 숙제 한 번씩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에서 뭐가 터지고 또 외교적으로 말이 되고 북한에서 뭐라고 한마디 할 때마다 증시도 영향을 받는데요. 무엇보다 돈의 흐름들은 그렇게 민감하고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어제 코스피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 배센트 장관이 바이백 하겠다, 우리가 사겠다 다시. 그래서 좀 안정화되는 것 같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 상황 차영주 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1: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이게 좀 괜찮나 싶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짚어주시죠.
2: 예, 일단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0: 소비 관련주들이 좀 약세였고요. 그래서 전통주라고 볼 수 있는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별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좀 불안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뉴욕에 있어서 국채금리가 이제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1: 예.
0: 우리가 이제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4.7% 정도, 그다음에 30년물 같은 경우는 5.24%까지 다시 급등하면서
1: 예.
0: 최근에 지금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미 국채금리에 있거든요.
1: 예.
0: 그런 것들이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1: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 뭐 경단위로 올라가요. 우리 돈으로 바꾸면.
0: 그렇죠.
1: 이거 뭐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에서도 나온 말이거든요. 미국 너네가 40조 부채 지금 해결 안 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얼만큼 지금 좀 불안감과 금융시장에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베센트 장관이 이제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이백은 뭐 쉽게 얘기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다시 국채를 사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현재 지금 30년물 국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해서 30년물을 사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돌려막기다라고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이 결국은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9월 달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부채는 늘어난 상태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1: 네.
0: 미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더 이제
1: 네.
0: 조금 쫓기고 있는 그런
1: 알겠습니다.
0: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식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부담이 이제 격화된다라는 것은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담이 더 가중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소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부담이 없다 이런 뉴스들 여러 번 보내드렸지만 월마트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게 좀 소비의 바로미터인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소비 시장이 지금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나요?
0: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CPI가 생각보다 덜 나왔을 때, 이제 3%대 초반까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드는 거 아니야? 라는
1: 네.
0: 부분들을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참 미묘한 게, 월마트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객단가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와가지고,
1: 네.
0: 소비하는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1: 네.
0: 야,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문제라기보다는, 소비 둔화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라는 이제 또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소비,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1: 네.
0: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뭐 이런 단어는 이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경기 둔화를 또 우려해야
1: 아이고.
0: 되는 뭐 이런 또 얘기까지 조금 앞설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물론
1: 네.
0: 월마트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 예.
0: 하지만 월마트가 우리가 이제 소비의 바로미터라는 점에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시장이 지금 더군다나 가뜩이나마 긴장감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미국도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복잡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도 돈을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젠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삼전 닉스는 뭐 폭등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오늘 결과를 보면 또 다시 내려가냐 토해내야 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0: 예, 근데 그런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미 국채,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1: 네.
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렇게 생각만큼 빠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월마트를 필두로 해서 다우 지수라든지 소비주들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IT 관련주들은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였거든요.
1: 예.
0: 심각하게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오늘 뭐 삼전닉스 뭐 상승폭은 조금 적을지언정
1: 네.
0: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주주환원 정책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등을 했고 오늘은 약간의 변동성을 보인 상태라면 뭐 오늘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언제 우리 주주환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에만 집중하시.

0: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 주식 가치를 높여주겠다 이고요. 삼성전자는 네. 주주환원 100조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재료인가요?
0: 그렇습니다. 이제 뭐 100조만 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아직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1: 예.
0: 구체적으로 얼마 하겠다라는 것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 바란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1: 네.
0: 자사주 소각 40조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0: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현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하는 정책으로 쓰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 그게 대략 한 해 한 90조 정도 되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1: 예.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장 오늘 내일 발표된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나올 때 이제 발표한다 그랬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한테 선을 좀 빼앗겼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SK하이닉스보다는 더 긍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 그러면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삼성전자는 주주환원한다, 배당금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주식 숫자 줄여서 주가 올리겠다 이건 얘기인데 이 두 종목에 어떤 게 더 호재라고 봐야 됩니까?
0: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배당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일단 이제 자사주 소각을 먼저 발표한 거고요.
1: 예.
0: 배당과 관련된 얘기는 이제 우리가 3분기 실적 나올 때 하겠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지금 배당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 예.
0: 이것도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쪽은 배당, 한쪽은 자사주 소각이 아니라 양쪽 다 둘 다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금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로서 나와 있는 뉴스 플로우가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물론 둘 다 하겠지만 약간 이 그 기업 소유 구조, 지분 구조가 약간 입장 차이를 두는 것 같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미 투자가 김정관 장관이 어제 귀국하면서 좀 잘 풀렸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좀 새로운 모멘텀, 특히 조선주 이런 것들 관심 받을까요?
0: 글쎄요. 이거는 이제 중기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삼성전자가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1: 예.
0: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나올 거고 이제 9월 중에 발표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 이제 각 기업들에 있어서의 서로 이해득실 관계가 따져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움직였다가 9월 달에 다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리 움직이기보다는 신중하게 보통 이제 이런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 여부는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예.
0: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김정환 장관이 나머지 투자처 에너지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에너지로 바로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다 이 얘기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네, 와이테는 경제라디오의 새 이름 경제통 마늘입니다. 경제통이기도 하고요. 통마늘, 통장 잔고 마구 늘려주는 라디오이기도 하고요. 마늘 그럼 약간

0: 또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서울에서 김태현 목사에게서 선언서를 원문과 등사문을 받아서 재령으로 갖고 가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중간고리 총무의 역할. 3월 9일이 그날은 장날이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2시부터 사람들이 모이고 3시쯤 돼서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전개했고 박원경 기사는 남장을 선두에 서서 계속 몰려들어서 2,000명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진압하게 되고 일부 헌병대는 발포 사격을 막 감행하기도 했다.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2편 독립투쟁에 남녀가 따로 있나. 박원경.
4: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에 있는 황선익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게 참 눈빛이 너무 딱, 와 이분은 쉽게 굽히지 않겠구나라는 게 눈이 그냥 곧게 딱 해주용무소에서 옷고를 치르게 됩니다.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가 빠질 정도로 헌병보조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강직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의 소유자일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1년 4개월 징역을 받고 2년 가까이 막 수감생활 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문제적 인물로 주동자라고 일제는 본 거죠. 옷고 치른 이후에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여성들에 대한 도움을 주셨다. 광복 후에는 여성동지회, 애국부인회에서 총무부장, 여성문화협회 여성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계십니다. 꽃한 여성독립운동가. 기억이 지속되기 위해선 기록되어야 되고 그 기억이 기록되어야 역사로 후대에 전승된다.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인천, 충남 곳곳에 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아침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군자 분기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군자 분기점 부근에서 1km 구간 정체가 극심한 모습입니다.

0: 집입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도봉 터널 출구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창동교부터 월계 1구까지 여파로 밀리는 모습이고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군 램프 일대까지는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부터 마포대교, 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는 이제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민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편지를 교환했느냐는 물음엔 그건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57개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한국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 사이에 자강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어에 얼마나 의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협력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아시아 국가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자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붕괴를 겨냥한 대대적 경제 압박에 나서겠다면서 동맹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이란 정권을 붕괴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며 동맹국들에게 우리 편인지 우리에게 맞설 것인지 둘 중 하나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협조하거나 등을 지거나 양자택일 뿐이라는 식으로 선택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외무부가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신규 제재를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73년간 이란 국민을 향한 미국 정책 이반자들의 적대감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미국 정부의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이며 패권주의적인 본성을 확인한 조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표적으로 삼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는 의심할 여지 없는 경제 테러이자 반인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 실적 부진으로 동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50분 기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3% 하락한 53,181.93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23% 내린 7,690.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48% 하락한 26,204.91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소매업계의 대표적 경기지표로 꼽히는 월마트 실적에 이란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와 영업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부진했던 것이 증시의 약세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들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어제 오후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정치부록과 명태균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에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한 총재의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2023년 3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5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5도, 습도는 8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0: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이번 주 휴가를 떠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당분간 큰 정치 이슈는 없겠거니 했는데 매일매일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국민의힘은 끌고 끌던 당권파 사인의 징계를 어제 저녁 늦게 결정했고 김민석 후보는 출항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라는 돌풍을 맞닥뜨렸습니다. 참 부지런히도 일어나는 정치권 이슈들. 돌아온 장성철이 오늘도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 연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파장. 과연 민주당은 탄핵까지 추진할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부, 4부에서는 도파민 터지는 본격 정치 토크. 여의도 숙녀 캠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시죠? 바로 오늘도 현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0: 잘 다녀왔는데 제가 휴가 때도 뉴스 명당 다 봤거든요. 특히 뭐 진행자의 진행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댓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강수영이 잘한다. 서용주가 최고다. 뭐 또 누구야? 신인규가 네, 역시 잘하는구나. 장성철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까지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닉네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 뺏길까 봐 오늘까지 놀다가 오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왔어요.
1: 네.
0: 죄송해요.
1: 아닙니다.
0: 자, 오랜만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릴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재청 파동, 민주당 물러나라 총공세입니다.
0: 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청한 거를 두고 여권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1: 네. 이게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이슈예요. 어제도 네.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청와대랑 상의도 없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한테 통보하듯이 재청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달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새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희대 씨.

0: 없지 막 이러면서.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경한테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1: 김 대표가 일단 전국에 법치파괴 조의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라고 당 홍보위원한테 직접 지시를 또
0: 네.
1: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의대 사퇴 팻말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이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사법개혁할 것이다. 잘못된 조치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1: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게 어제까지의 입장이었어요.
0: 오.
1: 그래서 어제 김성애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끝나고 나와서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고,
0: 네.
1: 김민석 대표도 당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0: 이제부터가 진짜 뉴스 브리핑 같은데 윤 기자님이 직접 민주당 취재해 보셨다면서요?
1: 네, 이제 지도부 쪽 취재를 좀
0: 오.
1: 해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0: 그래요?
1: 사태를. 네, 그래서 속마음은 어쨌든 탄핵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내란 접는 재판부 문제 놓고 좀 불만이 여권 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0: 그렇죠.
1: 예, 그냥 좀, 그리고 또 사법부랑 또 정면 충돌하면 이게 또 검찰개혁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0: 네.
1: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봐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조 대법원장 이렇게 한거 자체가 지금 전당대회 때좀 당이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당이 되게 흔들리고 있다고 봤지만 이번 사태로 결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탄핵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1: 네.
0: 대통령은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걸 받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모양새도 이상하고,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일단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재청을 받아도 국회 동의안 보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보내야 된다 이런 절차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0: 네.
1: 일단 정치적인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재청 반려하는 가닥 잡고 있다고 합니다.
0: 근데 헌법과 법률에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상의하지 않고 여당이 원하지 않은 사람을 재청을 하면 탄핵돼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1: 그렇진 않죠.
0: 없어요?
1: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을 얘기할 때는 어쨌든 위법 사항이 있어 탄핵을 하는 건데, 당에서는 뭐 비상기업 당시나 뭐 그럴 때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꺼내서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그거를 좀 사유로 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용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볼게요.
1: 네.
0: 자, 두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당협위원장 싹 바꾸고 비당권파는 중징계. 국민의힘 또 내홍입니다.
0: 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국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네요. 정리 좀 해주세요.
1: 네, 어제 저녁이었어요. 윤리위가 조경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에게는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사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징계를
0: 네.
1: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다음 총선 출마에 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특히 조경태 진종호 의원은 징계 기간이 2028년 총선을 넘어가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도 1년 6개월 정지여서 공천 일정 고려하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진종호 서범수 의원 친한계 인사로 좀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장 대표가 이제 당내 반대 세력 진짜 정리하고 친정체제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커지고 있습니다.
0: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진 의원들도 부글부글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1: 네.
0: 어때요?
1: 네, 이게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일단 임기를 다 종료시키고 책임당원 투표를 거쳐 선출하자는 방안 꺼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제는 장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좀 충돌을 했습니다.
0: 오, 그래요?
1: 네, 그래서 정 원내대표는 이게 일괄 재선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데 당규상 2년 지나면 임기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좀 하루에만 두 차례 최고위원회 열렸고 의원총회는 또세 차례나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전 비공개에서는 장 대표와 정 대표 언성 높아질 정도로 분위기가 좀 격했다고 합니다.
0: 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1: 이게 어쨌든 당협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각 지역구 당 조직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현역 의원들이 좀
0: 맞아요.
1: 네, 맡고 있고 네. 결국 총선 공천이랑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역 의원들 다 내려온 뒤에 책임당원 투표 받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랑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만약에 장 대표한테 비판적으로 말했던 현역 의원은 결국에 강성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아서 당협위원장에서 자리를 좀 내려와야 돼 다시 뽑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거 2028년 총선 공천권 미리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뭐 김기현 의원, 권영수 의원도 이거 전례도 없고 지금 정부 여당이랑 싸워야지 우리끼리로 안 된다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0: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국 장동현 대표가 자기 사람을 당협위원장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1: 네.
0: 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 냈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김민석 청년 최고위원의 전용기 지명, 팀 정청래 일방 통보 반발입니다.
0: 아,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취임한 지 또 사흘밖에 안 됐는데 지도부에서 파열음이 좀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반발하더라고요.
1: 네. 어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김민석 대표가 전용기 재선 의원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인선 내용보다 발표 과정이 좀 문제가 됐어요. 김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바로 이걸 발표한 게 문제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팀 정청래로 함께 움직였었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0: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1: 어제 세 명이 일제히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거 사전 협의 없어서 매우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또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의 의결을 좀 거쳐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발표하면 최고위가 제대로 의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한민수 의원 역시 이거 최고위원의 사실상 무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0: 네.
1: 이성윤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당무위와 최고위에서 전략 지역 먼저 정하는 게 먼저지 인물 먼저 지명하는 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근데 어쨌든 지명직 최고는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민석 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1: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 측도 좀 네. 억울한 목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네. 최고위가 의결을 하고 당무위가 인준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데
0: 그렇죠.
1: 어쨌든 이제 이 최고위나 당무위는 인준 절차인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인사권은 대표한테 있다. 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이제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최고위원들이랑 최소한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친청계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원래 이거를 선출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원래 그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냥 곧바로 지명을 한 것 두고도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 대표 쪽은 이게 곧 청년 위원장을 뽑을 건데 이걸 네. 선출을 할 건데 이거 청년 최고위원까지 하면 선거인단 피선거인단이 좀 다 겹칠 수가 있어서 일단 최고위원은 지명하고 청년 위원장은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전당대회 전에도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는 선출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지명하고 그거는
1: 네.
0: 약속을 좀 다르게 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1: 네, 그래서
0: 그 얘기 좀 물어봐 주세요. 김민석 대표에게.
1: 네.
0: 김 기자님이.
1: 네, 행정 절차를 다시 보니 그랬다라고 어제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럼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대표 출마자가 그걸 몰라요. 행정 절차를.
1: 네.
0: 어쨌든 그러면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이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1: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0: 당무위 의결 받아야 된다?
1: 네,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는데
0: 네.
1: 일단 친청계 의원들은 아직 어떻게 좀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0: 네.
1: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곧 있을 최고위원 회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마지막 뉴스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흔들리나입니다.
0: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막 언급을 했더라고요.
1: 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 가지고 있다.
0: 와,
1: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57개?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좀 공개적으로 처음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리고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0: 네.
1: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한 것 자체가 좀 되게 이례적인 거고요.
0: 네.
1: 이걸 또 활용해서 김 위원장과 대화 이어가겠다라는 의지 보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0: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럼 비핵화 원칙까지 포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0: 수 있겠어요?
1: 네, 그래서 어제 뭐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거 비핵화 내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0: 네.
1: 계속 아니 나는 일단 김정은과 좋은 관계야라고 하면서 답변을 좀 피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비핵화가 대국 목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전에 핵 보유 세력이다 북한을 이렇게 언급한 적도
0: 맞아요.
1: 있었고 또 이번에 57개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은 이제 핵 보유 현실을 좀 인정하고 비핵화를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비핵화 문제가 빠진 채,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면 뭐가 좀 달라져요?
1: 협상의 성격 자체가 좀 완전히
0: 성격.
1: 네, 전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0: 네.
1: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적인
0: 맞아요.
1: 목표이고 네, 그전
0: 네.
1: 세계적인
0: 그렇죠.
1: 컨센서스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핵 동결이나 핵 무기 숫자를 줄이는 군축 협상으로 좀 의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전 세계가 관리할지를 좀 논의하는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0: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내부적인 요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1: 네.
0: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은 정상 국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1: 네.
0: 북한에게 내려졌던 제재 다 풀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참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있는데,
1: 네.
0: 우리 입장은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나요?
1: 우리 입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어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민감한 사안이라서
0: 그렇죠.
1: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0: 네.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생겨날 수
0: 맞아요.
1: 있고요.
0: 네.
1: 또 일본 포함해서 동북아 자체가 핵무장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다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
0: 그러겠네요.
1: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그럼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해야 되냐. 네, 또 그런 게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0: 네.
1: 그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우리 핵을 가진 거 인정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럼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걸 다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또 논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질서가 북한 핵 관리로 바뀌면서 재편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좀전 세계가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0: 걱정이네요. 저게 만약에 더 진행되면 평화협정으로 가고
1: 네.
0: 평화협정 하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렇게
1: 네.
0: 나올 거예요. 유엔사 해체해라. 그럼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북한에 핵무기 57개 있어요.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유, 오늘도 정리 잘
1: 네.
0: 해주셨어요.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3117님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 계시는 동안 역모를 꾀하는 사람 없이 고민 안위를 잘 살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서영교 법사위원장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방송인 전현무입니다. 제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요. 겨우 만 18세 성인이 되자마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나 혼자 사는 삶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절반이 주거 불안과 우울 등 혼자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도 자립을 위해 참 긴 시간이 필요한 시대,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가파른 벼랑 끝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촘촘한 안전망이 되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일 때 비로소 나 혼자여도 괜찮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1: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사면제청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6: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1: 의원님.
6: 네.
1: 왜 약속 안 지켜요?
6: 뭐였죠?
1: 저번에 저기 대면 인터뷰 하기로 하셨잖아요. 전화 인터뷰.
6: 아, 예.
1: 왜 게을러지셨어요?
6: 아, 예.
1: 사정이
6: 저희가 네. 일이 너무 많습니다.
1: 아,
6: 오늘도 법사위가
1: 네.
6: 법무부, 법제처
1: 네.
6: 등 관련해서 업무 보고와 결산 등이 있어서요. 매일
1: 네.
6: 예, 매일 하루 종일 밤새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끝나면 좀 가려고 했는데 또 네. 9월에 보니까
1: 네.
6: 또 정기국회네요.
1: 맞아요.
6: 그래도 장성철 우리 앵커님과 함께
1: 네.
6: 대면에서 한번 국민들과 만나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네.
1: 위원장님.
6: 네.
1: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헌법 104조에 보면 대법관 제청, 국회
6: 네.
1: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이런 절차는 네. 지킨 거 아니에요? 뭐가
6: 네.
1: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6: 예, 그러겠습니다.
1: 네.
6: 우선 이번 한 번이 아니고요.
1: 네.
6: 이번 것만 놓고 본다면 벌써 1월에 대법관 후보가 4명이 추천됐습니다.
1: 네.
6: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6: 상의를 해서 이 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헌법과 법원 조직법 나와 있는 위원회고요.
1: 네.
6: 그 위원회가 이제 네 명을 추천했으면 그 네 명 중에 어떤 사람으로 서로 하면 좋을까요라고 협의하고 그리고 합의하면서 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1: 네.
6: 그런데 대법원장이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1: 네.
6: 그동안 안 맞으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6: 그동안 그때부터 지금 8월까지 그러니까 약 7개월 정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1년에 해결해야 될 사건이 약 4천여 건입니다.
1: 네.
6: 209일 동안 재청을 하지 않았으니 수많은 사람, 약 2천여 건은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거죠.
1: 네.
6: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재판 빨리 받고 끝내야 되는데 빨리 받기는커녕 반년 넘게 또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 네.
6: 이거는 고집을 피우면서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1: 네.
6: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0: 대선 후보 시절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네.
0: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때면 바로바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하기를 반년 넘게 와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삼심 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본도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한 번도 손봉기라고 하는 사람과 연해서 이름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가 그날 처음으로 손봉기 이름을 끝내더니 12시쯤 꺼내더니 직후에 서면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요. 패싱하는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말씀처럼 재청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라고 말을 포장해서 보내버린 거죠.
1: 네.
0: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하냐 안 하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주고받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1: 네.
0: 그런 것 같지 않은 채로 해나간 것이 어제 그제 저희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1: 네.
0: 그동안 협의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1: 오.
0: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1: 네.
0: 이것도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이래서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다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제기하는데요.
1: 네.
0: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요겁니다.
1: 뭐예요?
0: 대법관 후보는 4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건 법에 의해서 추천된 4명입니다. 그 4명에게 일일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신다면 이 추천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할 수 있게 사퇴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1: 그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어떻게 법에 나와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그중에 계속 재청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지 않고 이따가 이 4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동의하신다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1: 네.
0: 그래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후보들에게 사퇴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대법원 행정처장의 이 행위를 대법원장이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시키지 않았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1: 네.
0: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대법원장이 너무하는구나. 아주 무소불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 네.
0: 이 대법원장은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1: 네.
0: 1시에 국회에서 해제시키기 전 12시에서 1시 사이에 긴급 비상회의를 합니다.
1: 네.
0: 아마 주요 관계자들은 더 일찍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라면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내용이 제가 직접 질의했을 때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1: 네.
0: 온 국민이 이건 불법이야 잘못됐어 라고 한 그 순간 대법원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처럼 이 비상계엄 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법원의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특히 대법원장이라면 법을 지켜야 하고요.
1: 네.
0: 1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야 모든 국민이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렇지만 자신들은 온갖 불법의 온상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대법관 재청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1: 그런데 위원장님, 예. 그 예. 법원행정처장은 사퇴하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사퇴해라는 전화와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0: 앵커님?
1: 네.
0: 그 행정처장이
1: 네.
0: 그분들에게 다 전화했다고 했죠.
1: 네.
0: 다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전화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0: 제가 뭐 말씀드릴게요 우선.
1: 네.
0: 전화했다고 했고
1: 네.
0: 전화한 내용이 뭡니까? 다 동의하시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다 동의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1: 사퇴해라?
0: 다 사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후보를 그만두라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전화를 해요?
1: 네.
0: 그런데 사퇴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너무 뻔히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잘못이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온 국민이 보는데 그리고 지금 앵커님이 묻듯이
1: 네.
0: 저는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
1: 네.
0: 사람들은 한 적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이건 아니죠.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전화는 모두 다 얘기했다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퇴하라는 이야기지.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전화를 한 내용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1: 네.
0: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0: 저는 정의롭지 못한 대법관의 그 답변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시그널을 준 거죠.
1: 네.
0: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사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만
1: 네.
0: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다른 네. 쪽에 나오는 의견을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0: 네.
1: 여쭤볼 거니까 너무
0: 네.
1: 저
0: 맞습니다.
1: 그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0: 아닙니다. 그래서 노여워가 아니라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1: 네.
0: 또 그렇게 듣게 그분이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걸 네. 계기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1: 이것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0: 네.
1: 지금까지 1월 달 이후에 대법관을 왜 제청을 안 했느냐, 그 당신 직무유기다라고
0: 네.
1: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청을 하니까 너 직권남용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0: 네.
1: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돼. 집권여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는 제청하면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전례와 갈래상 계속 이제 청와대랑 논의하고 상의해서 제청한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해서 조희대 너 나쁜 사람 조희대 물러나야 돼.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저에게 후보가 4명이 왔습니다.
1: 네.
0: 인터뷰할 사람이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을 놓고
1: 네.
0: 이번엔 누구를 인터뷰할까요? 라고 서로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앵커께서 인터뷰를 하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이 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 후보들을 4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1: 네.
0: 이거는 대법원장의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명은 누가 합니까?
1: 대통령.
0: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1: 네.
0: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임명하실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누가 가장 좋은지를 제청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뽑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마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뽑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1: 네.
0: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임명권자가 있다는 것은 4명의 후보 추천을 뺐고 그럼 이것을 그중에 한 분을 제청을 해 주시고 그것을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해서 제청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럼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거쳤느냐라고 할 때는 그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그 자세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 자세가 있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이대 탄핵하겠다. 자진 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도 이미 작성을 해놨다던데 법사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0: 질문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용민 의원이 탄핵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재청 전이지요.
1: 네.
0: 이번 재청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1: 예.
0: 그래서 그렇게 보시거나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요.
1: 네.
0: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혁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했습니다.
1: 네.
0: 한덕수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상민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들의 잘못을 저희가 알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 왜 탄핵을 했느냐? 윤석열이 비상경을 했는데 그때 긴급회를 연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자리를 만들 것을 찾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다 넣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인지.
1: 네.
0: 그 과정 속에서 박성재와 한덕수, 이상민은 단전단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바 탄핵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는 증거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CCTV에 이 세 사람이 웃으면서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온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터지던 그날 한덕수가 웃으며 이상민과 탄전단수를 이야기합니다.
1: 네.
0: 박성재도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서류를 받아가고 자신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성재는 25년, 한덕수는 15년, 이상민은 9년 특검의 수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조이대도 이상 박성재와 똑같이
1: 여보세요?
0: 예, 비상계엄이 공포되던 그날 조이대 지시로
1: 위원장님
0: 네.
1: 그 쭉 상황 설명은 이제 저희들이 좀 다 알고 있고요.
0: 예, 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고
1: 예.
0: 그걸 비상계엄 사령부로 재판권을 넘긴다는
1: 네.
0: 회의가 있었던 게 보도가
1: 네.
0: 다 나왔습니다.
1: 네.
0: 탄핵의 사유는
1: 네.
0: 1.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때입니다.
1: 네.
0: 요번 사안이 아닌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 때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1: 네.
0: 무시하고 파기했던 그 위헌하고 위법한 내용.
1: 네.
0: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한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그 방법입니다.
1: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0: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1: 네.
0: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온 국민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무엇이며 이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아주 잘못되었구나. 끝내는 대법관도 재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재청을 통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제가 좀 인지능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위원장님
0: 네.
1: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0: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1: 예.
0: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다.
1: 네.
0: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 이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1: 그럼 뭐 탄핵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0: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고
1: 그렇죠.
0: 그 지도부 네.

0: 정부가 이 과정 속에서 또한 그리고 국민 저희는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해야 될 만큼이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걸 잘 설명하시겠다는 거네요.
0: 예, 알려나간 것이 필요하고 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네. 뭐 새로운 지도부 얘기하셨으니까
0: 네.
1: 위원장님이 원하고 예측했던 대로 지도부가 구성됐어요?
0: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어렵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잘 구성되어서요.
1: 네.
0: 에, 절묘하게 또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구성은 절묘하게 구성이 됐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어제 김민석 총리 한 이틀 지났죠.
1: 네.
0: 김민석 총리였던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서 비전도 아주 잘 내놓고요. 어제
1: 네.
0: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국민께 많이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해나갈 일들에 대한 과제도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인 만큼
1: 네.
0: 새벽 총리로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거제에 다녀오듯이
1: 네.
0: 아픔이 있는 곳에 그러나 또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 그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구성된 지도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지도부예요. 친청계 네. 3인이 뭐 수석 최고위원 포함해서 최고위원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0: 네.
1: 지금 어제 있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 놓고도 이 세 분이
0: 네.
1: 반발을 하던데
0: 네.
1: 이거 좀 지도부가 제대로 잘 원만하게 통합, 화합 이러면서 운영이 될까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0: 네,
1: 어떻게
0: 네.
1: 보세요?
0: 제가 보기엔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잘 구성된 지도부가 조금의 그동안 과정 속에서는 경쟁이 있었지만
1: 네.
0: 개혁의 흔들림이 서로 없고요. 경제 성장에 서로 흔들림이 없고요. 아프고 힘든 국민들을 보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실행하는 지도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청년 최고위원을 구성하는데도 서로 다 합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 과정에 있어서 선출직 과정을 겪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며칠 앞으로 조만간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1: 네.
0: 등 같은 방식으로 또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출 형식을 하면서 이 최고위원을 뽑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으로 어제 김민석 당 대표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1: 아니 그래도 좀 최고위원들하고 네. 사전에는 좀 살짝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0: 그 부분이 아마 의결 사항이 아닌 것 같죠.
1: 의결이라고 나오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저는 또
1: 당무위의 인준, 최고위의 의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네.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1: 네.
0: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0: 네.
1: 오늘 인터뷰
0: 네.
1: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상,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7: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최고의 가치이자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국가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지하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파트너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합니다.
10: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인천과 경기, 충남 곳곳으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에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방면 8.5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여파로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자 분기점 1, 2차로 발생한 차량 관련 사고 이후 여파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군자 요금소부터 군자 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기흥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6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10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진짜.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의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2: 안녕하세요.
0: 네,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만나면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조심하라고 해야 될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2: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날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다 봤는데 강수영 너무 잘한다. 장성철 이제 필요 없다. 장성철 이제 끝났다. 장성철 오지 마라. 막 지금도 막 강수영 프로 하나 맞자 강수영이 진행 잘하던데 막 와
2: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0: 뭐라고 해야 되지? 경고예요. 저번에도 경고했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부터는 중간에 좀 실수도 좀 하시고.
2: 알겠습니다.
0: 네, 좀 버벅 대시고. 예.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2: 지난번 진행할 때 제가 이어폰 안 꽂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0: 그것도 봤어요.
2: 왜 연결하더니.
0: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고 좀 빈자리를 저보다 훨씬 더 잘 메워주셔가지고 아마 곧 제가 물러나고 강수영 변호사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2: 아유,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들죠. 아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닙니다.
0: 예. 네. 김종일 기자님. 네. 여의도 숙녀 캠프는요. 네.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네. 그러한 코너예요. 네. 그래서 그 성격 아시고.
3: 알겠습니다.
0: 잘 좀 봐주시고요.
3: 네.
0: 피디님 지난번에 우리 뭐 당대표 최고위원들 다 이렇게 박제해놨었잖아요. 김한 기자가 그것 때문에 오늘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틀려가지고.
4: 또 전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네.
0: 저도 솔직히 기억은 안
4: 기억이 안 나네.
0: 윤희석 대변인님. 예, 예.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예. 다른 당 소속된 예. 입장에서 김민석호 출범 지켜보신 일주일 예.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잘하고 있네.
4: 아직 너무 시간이 안 지나서 뭐 네. 잘하고 있네, 뭐 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앞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거다.
0: 그래요?
4: 근데 그 평탄하지 않은 길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0: 지명직 최고위원.
4: 예, 일각에서 그랬잖아요. 최민희 뭐 최고위원 등 당선되면 바로 바뀔 거다.
0: 그랬어요.
4: 예, 전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4: 예, 거기는 각오하고 지금 또 정치 투쟁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4: 예, 그렇다면 목표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결정이 됐다고 봐요. 목표는 당연히 팀 정청래라고 하시는 분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
0: 네.
4: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뭐 여기까지 그 세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고
0: 그렇게 보이세요?
4: 그렇다면 사사건건 아마 당대표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 이번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상의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하나의 명분과 빌미가 될 수 있겠다?
4: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언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한 거 가지고

0: 민주당 내에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한 적이 있나요?
1: 예.
0: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당도 뭐 조광한 최고위원 임명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권한이라고 생각하니까.
1: 네. 알겠습니다. 강세형 변호사님은
2: 네.
1: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주일간.
2: 조마조마한 마음이죠. 말씀하신
1: 조마조마해요?
2: 대로 이제 배는 이제 물에 이제 띄워졌는데 뭐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엄청 치고 배가 이제 출렁출렁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조마조마하긴 한데
1: 네.
2: 그래도 저는 당대표가 출범해서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호남의 지지가 얹어져 있는 상황이라 점차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말씀하신 그 최고위원의 지명 이 문제는 제가 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1: 왜.
2: 아니 최고위 의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최고위
1: 의결.
2: 의결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1: 당무위 인준.
2: 예, 근데 왜 최고위랑 협의를 안 했냐?
1: 네.
2: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최고위 왜 협의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1: 그거.
2: 하니까 저 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1: 사전에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아요?
2: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또
1: 네.
2: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거 왜냐하면 지명을 해놓고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니까
1: 네.
2: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1: 네.
2: 그럴 것 같으면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내고 뭐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뭐 그런 건데 친청계에서 숫자가 모자라다고 해서 아 뻔할 뻔짜 뭐 최고위에서 의결 될 거니까 나는 지금 좀 이렇게 태클을 걸어야겠다
1: 네.
2: 이거는 저는 정말
1: 아니에요.
2: 너무 유감스러워요. 예.
1: 사전 논의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고위원인데 처음이잖아요,
2: 근데
1: 처음.
2: 정청래 대표도 안 하셨을걸요 아마?
1: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일단 먼저 핵심 포인트는
1: 네.
3: 아, 매콤한 맛 예고편을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1: 네.
3: 전당대회 때팀
1: 네.
3: 정청래나 이제 팀 김민석, 이재명 봤는데 아, 1화가 얼마나 강렬할까 기자들이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명불 허전으로 세게 붙었다라고 해서 최고위원 때 원래 기자들이 당대표가 발언하고 그다음 원내대표가 발언하면 대부분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빠질 수 없게 됐다. 아침에 늦으면 말진도 힘들고 이제 반장도 힘들고 팀장도 힘든 그런
1: 네.
3: 상황이 됐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김민석 지도부 어떤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한마디로 요약하더라고요.
1: 뭐예요?
3: Anything but 문조털레유 같다. 제가 이
1: 진짜요?
3: 멸칭을 쓰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봉화도 가고 양산도 갔지만 수락연설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전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3: 그리고 팀 김민석이 아주 총의를 갖고 하는 건데 언급하지 않은 건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따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TV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김어준 씨한테 넘어간 방송의 헤게모니를 가져오겠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고.
1: 그것도 시간도 묘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1: 매블쇼 시간, 그다음에 겸공 시간.
3: 네.
1: 참 이겨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좀 들었네요.
3: 그러니까요. 당에서 하니까 과연 재미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마지막으로는 김인석 대표가 혁신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되게 뜨뜻미지근한 상황인 거잖아요.
1: 한판 붙을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아 제가 이 멸칭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 흐름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청년 최고위원 전용기 의원을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2: 네.
1: 적절하다고 보세요? 다른 청년 최고위원들이 막 언급되기도 했었고,
2: 그렇죠.
1: 좀 상징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2: 네.
1: 꼭 이분이어야만 했느냐?
2: 뭐 신인규 이야기도 있었고 하은 얘기도 있었고 뭐
1: 정민철.
2: 정민철 이야기도 있었고 뭐 한데 저는 정용기 의원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당대표가 지명 못할 사람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있어서 최민희 최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2030 청년 지지를 받겠느냐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대로 경선으로 했어야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이라는 데 포인트를 잡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의를 저버린 걸로 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준희에서 청년 최고 하자 그랬을 때 그거 하지 말자고 신청계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그거 없앨 때 저희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년 지지를 받겠어요라고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5번 자리를 이제 일반 선출직으로 해놓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지명직 중한 자리를 선출로 하자. 이때까지 국민들이 한달 동안 민주당 자기 밥그릇 싸움 한다고 그렇게 지탄하고 솔직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봐요, 저는. 진짜 정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근데 봐줬다 이거예요, 한달 동안은 일단. 근데 전당대회 끝났는데 또한 자리 가지고 경선하면서 계파 대리전하고 이래봐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모르겠습니다. 뭐 자신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지금 대단히 안 좋다는 거를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1: 그 윤희석 대변인님, 네. 솔직히 강수영 변호사님 진짜 지금 잘 나가는 패널이잖아요.
0: 그럼 이제 스타일도 바뀌었잖아요.
1: 그 머리도 이렇게
0: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2: 아 예예.
1: 그 댓글에도 막 그런 게 나오긴 했는데.
0: 아 좋아 좋아.
1: 근데 솔직히 좀 네. 오늘은 재미가 없어요.
2: 그래요?
1: 아. 아니 지도부를 이제 공격하고 비판을 해야 강수형 맛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대표 뭘 잘못했어요? 뭐 친청계 지금 최고위원들 잘못했죠? 이러니까
0: 제가 객관적으로 본 바는 그건 장수형 책임이죠. 시작하자마자부터 잘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려는데 어떻게 잘해요?
1: 그런가요?
0: 네, 진행자가 너무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1: 그럼 강수형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됐어요. 친명계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그냥 발표해 버렸어요. 네. 잘했다고 똑같이 하실 거예요?
2: 아 근데 그건 제가 문제 제기한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명직에 그래요?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지명직을 했는데 너무 정말 어수선투하는 사람을 했다. 그럼 최고위에서 이제 공론화가 되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합니까? 최고위에서 그래서 의결 난 반대합니다. 물론 다수결에서 밀릴 수 있겠지만 공론화가 되잖아요. 그럼 또 언론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뭐 패널들도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사전 협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저 자꾸 이제 최고위 협의 이러면은 생각나는 게 합당논의밖에 없어요.
1: 네.
2: 그 중요한 합당논의도 최고위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방 발표를 거의 뭐 직전에 알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명직은 일반적으로 당대표 권한이라고 인식하니까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처음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삿바싸움 하는 걸 용도로 이거를 들고 나오신다는 게 그게 답답한다는 거죠.
1: 아니 근데 네. 이제 화합형 단합 뭐 통합 그런 지도부를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네. 이거 그냥 인성 논의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2: 논의.
1: 네, 네. 그냥 절차적으로 그냥 논의하고 이런 사람 하려고 그래요. 좀. 그거 아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2: 네,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청계 특히 최민희 최고가 하는 말씀은 네. 전용기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네. 경선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1: 네.
2: 결국 그 빌드업이잖아요, 이게.
1: 김민석 대표도 네. 전당대회 전에는 네. 선출하고 경선하겠다고 했잖아요.
2: 그렇죠. 그 약속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약속의 포인트 잡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 네. 상황이 또 싸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쪼개진다고 지금 다들 그 분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또 개파 대리전에서 싸우는 게 말이 되냐. 한 달 동안 신물이 나잖아요 솔직히.
1: 최민희 네. 의원 뭐 의원직도 사퇴하라고 그러신 강하게 그렇게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2: 지금도 제가 좀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 아 그렇구나. 네,
2: 참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김종일 기자님 네. 그 다른 당직 인선도 했잖아요.
3: 네.
1: 좀 기자분들 총평은 좀 어떤가요?
3: 저는 기자들이 특히 주목했던 분은 두 분이었어요. 네. 당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1: 최고 중요하죠.
3: 예, 제일 중요한 맞아요. 고관직 역할도 하고
1: 그럼요.
3: 한정혜 의원을 임명했고 또 정책위 의장의 그 권칠순 네.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1: 뭐예요?
3: 두 분 다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1: 아 그러네요.
3: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많이 짚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묘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이 키를 쥐고 일정하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이제 의원들도 있었고 또 이 두 분이 다 개파색이었고 실무 능력이 있어요. 제가 권칠순 의원 되게 놀랐던 게 본인이 아직까지 페이퍼 쓰세요. 누구한테 안 맡기고
1: 그래서
3: 예, 두 분 다 이제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조율을 잘 하시는 분들의 성격이라 이 당직이 나올 때까지 당직 인선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아 김민석 지도부가 뭔가 통합형, 화합형, 실무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1: 네.
3: 사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명직 최고위원이 나오고 나서 우당탕탕으로 가고 있다. 예.
1: 윤희석 대변인, 네. 김민석 대표가 네. 어쨌든. 매불쇼와 겸공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민주당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론을 민주당 TV를 통해서 한번 이끌어가보자 그런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성공이 안 되겠죠.
1: 힘들겠죠.
0: 대한뉴스 아니에요?
1: 대한뉴스.
0: 그걸 누가 보겠어요.
1: 강수영 변호사가 나와서 또 진행도 하고.
0: 그렇게 되면 그 오염되죠.
1: 오염돼요?
0: 강수영이라는 사람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1: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0: 그러니까
2: 그러세요.
0: 그런 그 발상을 왜 하냐 거기서부터 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당대표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
1: 네.
0: 매불쇼라고 하는 뭐 언론 유사한
1: 네.
0: 그런 것을

0: 의식하고 있다.
1: 상당히.
0: 의식한다는 건 뭐냐? 여기에 떨어지고 있다. 이거 놔두면 나한테 위협이다. 민주당이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대한뉴스냐?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겠나?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 직접 더 내보내겠어요. 가서 김어준의 논리를 깨는 게 맞는 거죠.
1: 그러네.
0: 그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 절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당신 이제 그러지 마세요. 라든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든지 저 절시키지 마세요. 라든지 지금 웃을 때입니까? 라든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대한뉴스 하나 새로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보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조회수가 어쨌네. 누가 왔으니 얼마
1: 그러겠어요.
0: 올랐네.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후원금 모였네. 그거는 전혀 문제가 글쎄요.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1: 김종일 기자님,
0: 네.
1: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2: 저도 방금 윤석 대변인 말씀처럼 기자들 대부분이 이게 쉽지 않을 거다. 네,
1: 그렇겠죠.
2: 왜냐하면 땡전뉴스처럼 가령 딱
1: 맞아요.
2: 하면 김민석 대표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로 할
1: 그렇죠.
2: 거고 어딜 갈 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땡전뉴스랑 과연 다를 것이냐라는 그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재밌게 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1: 그렇죠.
2: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정당에서 하는 공식 플랫폼이 과연 재밌게 할수 있겠냐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죠, 사실.
0: 저희 당 예가 있잖아요. 장 대표 어디 가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디
1: 아,
0: 갔어요?
1: 그것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0: 아니, 그거 아직 있죠.
1: 주유소 기억만 나네.
0: 주유소도 그 기억나잖아요. 그 기름 넣으려는 사람이 누구였고.
1: 어디에 뭐 당원?
0: 셀프
1: 당원이라고
0: 주유소 가가지고
1: 맞아.
0: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1: 강 변호사님.
3: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걱정이에요. 델리민주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1: 네, 있어요.
3: 그럼 그 델리민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송들 다른 시간대 기존 하고 있는 게 뭐 조회수가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는데 당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되고 자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1: 어렵죠.
3: 썸네일도 그렇게 막 후킹을 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아침에 이제 과거 1년 전만 해도 의제 설정을 딱 하면은 그 뒤로 쭉 모든 시사 방송들이 그 의제 설정하고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 삼고 진보 패널들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이야기나 방향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융단 폭격 맞고 채팅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 부터 이렇게 관찰을 다 해보면은 다르게 얘기를 해도 칭송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바뀌었거든요. 옛날엔 욕만 먹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언론들이 많이 컸고요. 조회수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좀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이 그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20만 30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가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 쫙 하면 후원금 통장 바로 빡 차버리고
1: 맞아요.
3: 이거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대요.
1: 맞아요.
3: 엄청 큰 유혹이래요. 1년
1: 그렇죠.
3: 동안 해도 후원금이 안 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만들 수 없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1: 네.
2: 의원회관에서 보좌진들이 의원이 이 얘기하면 눈을 질끔 감고 하, 기자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1: 네.
2: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1: 네.
2: 의원이 김종일 TV, 윤석 TV 만들고 그걸로 조회수로 보좌진들 쫄 때,
3: 아.
2: 그때부터 이제 보좌진들이 아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헛된 데다가 우리의 그 아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겠구나라고 되게 우려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TV도 일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0: 저는 또 하나 눈여겨본 건 그
1: 네.
0: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신인 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 뭐 말은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지시죠.
1: 네.
0: 그리고 또 그걸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이 대단히 한 80년대스럽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내가 생각해 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민주당 TV 만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부터 민주당 TV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 이거 해주세요. 근데 난 민주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는 데서 아주 경어를 쓰면서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하자. 되게 웃기잖아요.
1: 청와대에서도 막 내부에 있는 참모들 비서실장 막 정책실장 청와대 TV에 막 출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뉴스 명단에 나왔다. 이거는 조회수 폭발할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1: 그렇죠.
3: 그러니까요.
1: 근데 참.
3: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제 설정도 참 중요한데 정보 독점인 것 같아요.
1: 네.
3: 김어준 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문재인 정부 때 막 예측을 해. 막 추론해가지고 이럴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저 말이 되냐 그랬는데 막 맞추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추정컨대는 문재인 정부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청와대 내부 정보들이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우와 여기 진짜 예지력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큰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흘리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흘리는 게 아니고 아예 공적으로 전파를 하자. 네. 민주당 채널로. 이건 괜찮은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재미만 있으면 돼. 하여튼 재미만. 네. 재미가 없으면
1: 강수영 일제... 변호사한테 섭외 전화 바로 갈 것 같은데.
3: 연락 주세요.
1: 네. 또 아침에 또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2: 네? 방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제가 실제로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김민석 대표가 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우리 국민 앞에 이제 인사를 공손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또 민주당의 많은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방 이제 보좌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앞으로 토론회라 뭔가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돼라고 하면서 하, 근데 지금 우리 대표 약간 올드한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깍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당연히 공복으로서 필요한 자세죠.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이제 그거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다음에 국민들 보기에 그게 이제 저 마음에 전혀 그렇죠. 불편함 없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90도로 넘는 사진을 봤을 때 국민들이 받는 그 느낌 인상이 과연 어떨까?
1: 차렷 경례 이거잖아요, 우리.
2: 그런 느낌이죠.
0: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민주당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일동 기립 네. 뭐 일동 경례 뭐 이런 일동이랑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로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이런 그럼 누가 거기서 아 저는 됐어요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1: 네.
0: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머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사장님이 너 다 시켜 난 짜장 뭐 이거잖아요.
1: 네.
0: 이게 참 단어가 그런데 아침에 꼰대예요. 꼰대 알겠어. 그렇게 따지면.
1: 김종일 기자님. 네. 정청래 전 대표 뭐 한대요 이제?
2: 아 이제
1: 막 그때 청와대 가서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사 우사 막 이렇게 하고
2: 네.
1: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악수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막 돌리더라고.
2: 그런데 표정은 안 좋았죠.
1: 안 좋았어요 되게.
2: 네. 아 사실 선거 지고 나면 네.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1: 본인들이 이기는 줄 알았대요 근데?
2: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었는데 호남 경선 결과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예, 좀 분명히 있었죠.
1: 그게 뭐 한대요 그러면 이제?
2: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1: 네, 정청래 TV 하고 또 겸공 출연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2: 네.
1: 그렇죠. 강수영 변호사님 이번 전당대회를 쭉 이제 반출을 해봤을 때
3: 네.
1: 가장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구나 좀 충격적으로 예상외로 나왔던 부분?
3: 네.
1: 뭐예요?
3: 그 뭐 아무래도 뭐 요런 거라든가.
1: 아, 그냥 무조건 그냥 틈 만나면은 정청래 대표 공격하는
3: 그냥, 그냥. 아,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1: 얼코.
3: 에이, 얼굴에 벌콕이 제일 충격적이었죠.
1: 그랬어요?
3: 이게 충격. 그렇잖아요. 아. 너무나 경악스러웠고 그건. 아 그리고 이제 뭐 아유 또 자꾸 이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최민희 최고의 여러 가지 언행들 그 카메라 가리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는데 그래도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은 마지막 여론조사 최고위원
1: 그러니까.
3: 결과 보고 1위 이성윤 보고 에이, 뭐야 이게 제가 어떤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1: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3: 네. 여론조사에서 뭐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약간 근소하게 이길 수도 있다고 봤어요. 저는.
1: 네.
3: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를 많이 표집을 하면
1: 네.
3: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고위원 선거의 순서가 1위가 이성윤 후보라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안 나오던 흐름이니까.
1: 1, 2, 3등이 다 친천계 아니에요?
3: 그렇죠. 네, 그것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는데 1등이 이성윤 후보라는 건 완전히 흐름이 거꾸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려줘야 돼. 이 짝짓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흐름이 같아져 버리니까 4천 샘플짜리 전국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그 작전하고 똑같아질 작전이래. 짝짓기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지?
1: 네.
3: 이건 정말 놀랐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0: 네.
1: 가장 놀란 포인트.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민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1: 예.
0: 전당대장이고 그래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 득표에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본인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수석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0: 그런데 우리가
1: 네.
0: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는데

0: 6위 한 분하고 1위 한 분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4%포인트가 안 납니다. 김용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의 차이가. 그러면 5명을 뽑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20% 나와야 되는 건데 6분 나왔으니까 그러면 16.7% 나온다고 치면 16.7% 넘은 사람이 몇 명이야? 2명밖에 안 돼요. 3위도 그렇게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줄 서서 가는 건데 제가 놀란 건
1: 네.
0: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 정도면 한25% 정도 나오고 이런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차등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분들이 나와서 최고위원을 가지고 달리고 있고 당대표는 그냥 다 운동권의 60년대생들로 나온다. 이 구조를 민주당 안에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세대교체 측면에서는 민주당 세대교체 잘 되는 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1: 그러네요.
0: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봤어요.
1: 네. 김종인 기자님,
0: 네.
1: 기자분 입장에서는 A4 용지 이거 종틀막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하더라? 이거
2: 카틀막.
1: 카틀막.
2: 네.
1: 네.
2: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부분 정말. 그리고 그 민주당.
1: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2: 그렇죠. 예. 네.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작게는 하지만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대형 스피커에 어떤 높게 달린 대형 스피커 어떤 분이 매달려 계시는 일이
1: 봤어요.
2: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큰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1: 큰일 날
2: 아주
1: 뻔했어요.
2: 위험천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총력을 다 기울여서 준비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안전사고의 빌미를 줬다라는 거, 그런 게 통제가 안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011년부터 민주당 출입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수선하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1: 네.
2: 또 하나는 저는 쌍김의 충격이었어요.
1: 뭔 말일까요?
2: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신승했고
1: 네.
2: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왼팔이라고 얘기되는 김용 후보가
1: 네.
2: 결국 탈락했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두 분은 특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현역 다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호남이라는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런데도 김용 후보가 탈락했잖아요.
1: 네.
2: 전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계가 갖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약점을
1: 네.
2: 드러냈다라고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1: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게 잘못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한 거?
3: 제청 자체 행위보다 늦게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 네.
3: 손봉기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뭐 대구에 계신 분이고 제가 법정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대구에 있는 법조인들도 다 하는 이야기가 대구 분들이니까 손봉기 원장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1: 네.
3: 예전부터. 그런데 모양새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1: 안 돼요?
3: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제청을 늦게 그리고 협의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국회에서 또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면서 또 엄청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이렇게 시끄럽게 이슈화시키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없었어요. 뭐 옛날에 이용우 대법원장 시절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서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오해받을 수 있게 하느냐.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건 본인 소신 있으면 그냥 협의 없이 제청을 일찍 해버리지. 왜 이때까지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묶어가지고 하느냐.
1: 늦게 한게 문제다?
3: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태학 대법관이 어쨌든 선관위 업무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관 한 사람당 맡아야 될 사건들이 수천 건인데 3천 건을 1년에 쳐내야 되는데 소부 구성을 하는데도 한 명이 비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법관 한 명이 가지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 싫어. 그 사람 막아야 돼. 저는 이런 심리로 보입니다. 김민기 부장판사. 뭐 예전에 뭐 김만배 씨 무죄 판결하는데도 재판부에 이름이 있었고 뭐 드루킹도 관련이 있었고 이러니까 아우 나 싫어. 그 사람 되면 안 돼. 근데 그게 글쎄요. 올바른 태도인가? 저는 대법원의 수장인 건 제일 존중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양보를 누군가를 한다면 대법원장이 저는 한수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탄핵 얘기 나오고 하니까 탄핵의 주요 골자 그거였거든요. 늦게 제청한다. 직무유기다.
1: 그걸
3: 헌법과
1: 했더니
3: 범위권이.
1: 직권남용이다 뭐.
3: 그거는 아마 전화해서 그 후보자들을 사퇴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1: 윤희석 대변인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강수영 변호사님하고 저 방송을 많이 했는데 방금 전에 대법원장이 양보해야 된다는 말에 전 깜놀했습니다. 왜 양보해야 되죠?
1: 그러니까 바뀌었어 지금.
0: 왜 양보해야 되죠?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된 사람에게 둘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과 선출된 사람이 의견이 맞설 때는 그럼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될 경우에 선출된 사람의 의견이 더 높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3: 아니, 그렇다면 보다도요. 재청을 대법원장이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재청해버리면 대통령도 임명을 안 하면 갈등
0: 그럼 그렇게 가잖아요. 가는 거죠. 그럼 국회 네. 동의 과정에서 또 어떤 네. 판단이 있을 거고 네.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엔. 자 이렇게 해서 재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에 붙여서 동의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제도에서는. 그게 매끄럽냐 안 매끄럽냐는 떠나서.
1: 그렇지. 그건 나중 문제고.
0: 근데 2단계에서 자 늦게 재청한 게 문제다? 그거는 우리가 속사정을 몰라요. 대법원장도 당연히 재청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협의가 안 되고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어쨌든 굉장히 좀 껄끄러운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방기했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대법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블랙박스를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그럼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삐걱대고 있다. 직권 1년이 지났는데 1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율이 60을 넘고 막 70 가까이 간다 했었는데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국민들로 박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이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정치적 미숙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어디 선출직한테 임명직 이렇게 얘기하냐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강수영 변호사 또는 다른 분들이 제시했던 논리와 전혀 반대예요.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하고자 찾아 들어가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재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에 서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1: 그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나라고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이에 우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 그렇죠.
1: 김준일 기자님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 사태.
2: 요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여권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감지되는
1: 뭐예요?
2: 게 청와대에서는 네.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가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지금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낼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1: 제가 아까 인터뷰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2: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이제 개파색이 옅은 다수의 침묵하는 의원들한테 전화 취재해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1: 왜요?
2: 방금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위기예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최고위에서 다시 명청 갈등이 팀 정청래랑 김민석 대표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 네. 박계랑 싸우는 게 나쁘지 않다. 우리 어차피 지금 사법개혁 하려고 했고 마침 우리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우리한테 빌미를 줬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제 오늘 아침에 뭐 해요? 어떤 전략회의 했어요? 아 키워드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면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자들이랑. 그런데 조희대가 이번에 탑 가는 거지. 그러면 명청 갈등이 빠지잖아요. 지지율 기사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니라 밖에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나쁜가 이게?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요.
1: 그래요? 네. 집권 세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갈등 상황이
2: 정무적으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1: 그러한 정치적인 네. 정무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광고 듣고 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네. 민주당 징계 윤리위
2: 국민의힘
1: 아 국민의힘 죄송해요. 제가 이게 방송 안 하다 와가지고 감이 떨어져가지고
0: 깜짝 놀랐네.
1: 윤희석 대변인님 좀 각오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

0: 5061.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2: mattress. Best sleep.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고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힘이 되고 고단한 일상에는 쉼이 되는 시원한 그늘이 되겠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12: 고향 등일시.
13: 유튜브 댓글에 장성철로 빠져도 되겠다, 강수영이 오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다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14: 그러지 마요. 피디님,
13: 이분 저기 접근 차단 중이세요. 왜 그래? 강수영 변호사님.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 재청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예,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하는, 대처하는, 예, 대법원의 잘못된 행동들은 헌법과, 예,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예,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14: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탄핵을 추진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결정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일단 직무정지는 한 6개월 정도 시킬 수 있잖아요.
14: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뒤에 그럼 탄핵 기각되면 그 후폭풍은 또 민주당이 오롯이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주장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 때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뭐 마향가지 아니냐, 구도가. 왜 그걸 적극적으로 방지하거나 막거나 뭐 회의를 왜 또 열고 그래,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 재판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날림으로 파기환송 선거에 개입했다, 뭐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것과 법정에서 입증해가지고 인용을 받아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말은 시원하게 다 할 수 있어요. 탄핵까지 왜 안 하는 거야, 말은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하면 저 또 반개혁 세력 이게 저는 너무 네. 민주당을 병들게 하는 거다. 냉정하게 정치할 때는 좀 이성적으로 예, 전망을 좀 했으면 좋겠다.
13: 또 오늘 이 발언으로 또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14: 그러니까요. 예, 사법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13: 윤희석 대변인님, 조희대 씨 그만둬 이런 식으로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절한가요?
15: 듣는 분들이 귀를 닫죠. 대법원장한테 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영교 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논리가 있더라고요. 박성재 장관 등에 대해서 탄핵했는데 안 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에서 다 밝혀지더라.
13: 네.
15: 그러니까 선제 탄핵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도 안타깝죠.
13: 네.
15: 그분의 논리는 똑같은데 맨날 틀리니까요.
13: 김준일 기자님,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 이거 탄핵을 진행시킬까요?
16: 저는 보세요? 그럴 거라고 보지 않는 게
13: 아,
16: 역시나 그 다수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13: 네.
16: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13: 네.
16: 그때 엄청 안 좋은 프레임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헌재 인용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13: 네. 저 강수영 변호사님 진짜 뭐 저기 가족들을 네. 풀었어요.
14: 왜요 왜요 왜요?
13: 강수영이 잘한다. 장성철 필요 없다. 계속 올라오잖아. 수상한데.
14: 그러지 마요.
15: 잘 지내면 안 돼요.
13: 그러지 말라고 지금 또 지침을 내리시는 거 보니까 동원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윤리위에서 네. 비당권파 4인 징계 결론 내렸어요.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이 분들은 이 징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이거는 다음번 총선 출마 못합니다.
15: 그렇게 봐야죠.
13: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15: 결국 했네요 윤리위가.
13: 네. 놀라셨어요?
15: 아니 뭐
13: 할 거라고 예상했죠.
15: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또 받으면 놀래잖아요.
13: 네.
15: 그런 딱 심정이고
13: 네.
15: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장도혁 지도부한테 도움이 되느냐 차원을 장도혁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 거는 당내의 반장 세력을 더 넓히는 결과밖에 네. 되지 않고 힘자랑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상 이게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단계 더 나간 게 당협위원장 전원 일괄 사퇴 후 재신임을 당원회에서 한다.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일괄 사퇴는 해봤어요.
13: 네.
15: 뭐 선거 전 말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뭐 의원들한테 반발을 사겠느냐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당권을 잡은 측의 어떤 당내의 권력의 공고함 그것과 쓸 수 있는 권한의 크기의 비례성 이걸 감안할 때 너무 과하잖아요. 분명히 후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 친한계 의원분들이나 당내에 다른 분들하고도 좀 친하시잖아요. 의원분들 좀 친한계 분들은 특히
15: 뭐 좀 반응이 안 좋죠.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할 거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쌓이면 좀 아파요. 예를 들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징계 결과 보고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 선고하면서 공포정치 자행하는 거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징계 맞은 네 분 더하기 또 당내에 뭐 정점식 원내대표 등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이제 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더 세게. 이걸 장도혁 지도부가 내가 당대표인데 뭐 누가 끌어내려 하는 자세로 계속 간다면
13: 네.
15: 결국은 충돌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꼭 의원
13: 보여요?
15: 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싸운다 이거보다도 앞으로를 예견하게 하잖아요. 이 지도부는 통제가 안 되네. 그러면 아무리 저희 당 국회의원들에서 비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론을 살피면서 정치하는 분이 어느 선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13: 네.
15: 그 움직임이 뭘로 그럼 가셔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13: 네.
15: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0: 봤을 때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
1: 네. 김종일 기자님, 기자분들 좀 분위기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2: 일단
1: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건가요?
2: 네, 일단은 제명은 또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1: 그렇죠.
2: 받아야 되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실제로 나오니까 와, 진짜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대다수고 현장에 있는 말찐 기자들이 이제 늦게까지 현장에 있잖아요.
1: 네.
2: 그럼 취재를 해보면 근데 이게 과연 장도혁 대표한테 이진숙 지금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각종 논란으로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경중이 맞나 지금 이게 저울이? 딱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해요 팀장한테. 일단 요게 있고 근데 당권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장도혁 대표는 계산이 서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1: 계산?
2: 예,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윤리위 이제 징계 정치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강과 질서를 세우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조강특위를 해서 이제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한테 가만 있어. 시쳇말로 대들지 마.
1: 그러니까요.
2: 예, 가만 있어. 이렇게 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그거에 대한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1: 네.
2: 지금 여권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4월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임기 채우고 연임까지 간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착착착 계산을 통해서 하고
1: 네.
2: 있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 그 룰도 다음번에 그냥 당원 100% 선출로 당대표 등 최고위원들 선출한다. 그렇게 그냥 결정을 해가지고 전국이 상임정국이 다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 창조연 대표의 연임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2: 네, 그래서 실제로
1: 장동혁 대표에게 좀 사람들이 모인다, 막 이러한 기사도 좀 봤거든요.
2: 이번에 그 올공 시위에
1: 네.
2: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것도 해석이 달랐는데
1: 네.
2: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20명이 갔다.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올공 갈때 아무도 안 갔으니까 109명 중에 20명이나 갔으니까 많이 갔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 총동원 내령은 내렸는데 저거밖에 안 갔잖아. 여전히 반장 세력이 넓고 또 원내지도부 정점식 원내대표랑 원내지도부 아예 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색깔 생각과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해석도 당내에서 기묘한 상황이에요.
1: 네. 강수현 변호사님.
3: 네.
1: 법조인으로서
3: 네.
1: 윤리위가 또뭐저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3: 그렇습니다.
1: 대한 징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했습니까? 아니면 좀 감정이 들어가 있나?
3: 저는요, 이거 이 징계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1: 무슨 의미예요?
3: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을 때 가처분에서 법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논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게 선례에 비추어서 너무 과하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사안이라서 SNS에 아동의 사진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비슷한 명예훼손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 이거 1년은 너무 과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내 징계이기 때문에 당내 선례가 중요해요. 국민의힘 안에서의 선례가 매우 중요한데
1: 네.
3: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안들 네 분에 대한 사안들이 가처분이 인용이 돼도 뭐 엄청난 타격이겠지만 이거 너무 과하다 그러겠지만 혹시 법원이 아 이건 뭐 당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뭐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이제 당의 선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정치인들이 줄 서서 생겨요. 권영세 이런 분들은 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걸로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한덕수 후보를 갖다가 단일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징계를 중징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 이게 확정이 그대로 돼 버리면 친한계 의원들 이나 인사들은 대부분 징계 대상이 돼버려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응원했잖아요. 지원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지하고 뭐 SNS에 응원하고 이 정도만으로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다 총선 못 나가야 돼요.
1: 네.
3: 친한계 분들은. 그럼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 살림이 아닌데 냉장고에 지금 반찬도 몇 개 없는데 다 빼고 뭐 밥만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총선에서 뭐 좀 무소속 줘도 돼. 영남패 것만 우리가 가져가면 상관없어. 이 고질적인 국민의힘의 그 한계를 또 노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
1: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3: 네.
1: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이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3: 총선 공천까지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1: 그렇죠.
3: 예, 예.
1: 이것이 장동현 대표 체제를 더 위기로 몰고 갈수 있다라고 보세요?
3: 그렇죠. 그게 그런 식으로 당원
1: 아니면 오히려 더
3: 아,
1: 나한테 잘 보이면은 당신은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3: 그치. 그러니까 제가 조롱처럼 얘기했던 게 권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징계를 가볍게 받으려면 유일한 길 하나가 올림픽공원 가셔라.
1: 아우.
3: 가가지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장동혁이 옳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지금
1: 와우.
3: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제가 조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1: 네.
3: 근데 당협위원장 뭐 하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당원들이 뽑는 걸로 하자. 다 그냥 물갈이 해버리고 싹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자. 그게 당원 중심주의다. 말은 그럴듯한데 본선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저도 괜찮아. 영남에서 패권이 우리 국민의힘의 코어야. 뼈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대선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대선 후보가 되는 데까지 장애물이 되는 건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대선까지 가는 길만 열면 돼. 라는 극단의 자기 정치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이러한 네. 분위기 속에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권영세 의원도 계속 그만둬라 이러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좀 움직이고 당내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0: 있어야죠.
1: 있어야 돼요.
0: 만약에 이 상태로 굳어져서 당권파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된다면 네. 당 존속에 대한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공직선거를 향해 가는 건데요. 이러한 정치 방향이 공직선거의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네. 별로 멀지 않아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1: 영남권 의원들이 잘 보여가지고.
0: 자, 영남권도 이 나눠서 얘기를 해야죠.
1: 아,
0: TK, 호남은 BK. 전남북, 전남 광주와 전북을 구별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영남권으로 툭 치면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의석수가 25개예요. 12개, 13개. 거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울경만 해도 달라요. 부울경만 해도 정말 다르고 네. 이번에 6.3 재보궐선거 때 부산 북갑에서 보여줬잖아요.
1: 그렇죠.
0: 장동혁 노선은 그쪽에서 오래 활동하던 전직 의원을 내세우고도 15% 얻었어요.
1: 네.
0: 전혀 연고 없는 한동훈은 43%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죠.
1: 네.
0: 그렇다면
1: 깨달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0: 그러니까 못 깨달아서 이렇게 쭉 더 과하게 가는 것이 선을 넘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1: 네.
0: 이게 이제 봉합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중진 의원들조차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눈치 보고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시던 분들조차 이 정도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선이 있는데 넘었다. 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저 김준일 기자님.
2: 네.
1: 그 오세훈 시장 2심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2: 네.
1: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상황들.
2: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당연하게 2심에서는 뒤집힐 거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불쾌함까지 느껴지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에서 지금 가장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4월 혹은 10월에 열릴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붙이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1: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그래요?
2: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네. 뭐 안철수 의원, 신동욱 의원 거론되는 분이랑 지금 민주당이랑 누굴 붙이면 우리가 선전할까 네. 이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1: 민주당은 좀 누가
2: 지금 민주당의 그간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취재한
1: 강훈식
2: 네, 바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접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 장관으로 가려고 하나요? 뭐 네. 자꾸 오르내리던데
2: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강훈식 비서실장 착출설이 제일 많이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고 말해요? 있고 네. 또 기존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공식대를 보면 조수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다 밖에서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박용만 회장 카드도 얘기하신
1: 또 박용만이에요.
2: 또 박용만이지만 또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아유 그냥 아이템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했더니 역시 다이나믹한 코리아였다. 뭐 끊임없이 생겨나네요 아이템이. 오늘 김정일 기자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강소영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3: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분리배출한 페트가 모여 플라스틱 누적 1300톤을 감축한 칠성사이다 100% 재생 MR 페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잘해서 100% 칠성사이다.
5: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 체크! 국내 MD와 유통 상담? 체크! 리빙, 푸드, 뷰티 패션, 스마트 테크까지 국내 최대 수출 전문 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경기도 기업 또는 연속 참가 기업은 참가비 추가 지원도 가능! 지금이 참가 신청할 기회!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지페어 코리아 201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 잊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인천, 서울, 충남 곳곳에 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대전에는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8도 도로 어제와 같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전 32도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앙선 나들목 1, 2,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쏘는 차량들 여파로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기흥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9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이후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다시 4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지나 탄천 일교까지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마포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아직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0: 있지.
1: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와이티엔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인 만큼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후보 제청에 대법관과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대법관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면담 요청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의 만남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 서밋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이 대통령과 최 회장이 만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가 임박한 만큼 기업과 협상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택공급 문제 협의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입장 차만을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오전 회동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에서 제한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원 내 구체적인 부지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장교 숙소 등 일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며 오늘 회동에서 구체적인 부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궁 당국의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5시쯤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들이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어제 오후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해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해방패 축소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며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어제 발표한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앞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경의를 표한다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고 뒤돌아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는 안팎이 다른 언행이 한국의 불안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 국채 장기물 금리가 치솟자 제동을 걸었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국채 바이백 재매입 규모가 회당 40억 달러, 우리 돈 5조 5,800억 원을